0: 악의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nocent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it was an innocent comment, an innocuous comment.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뭐그 provoking 하려고 하는 코멘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발의 의미가 전혀 없었고요. 뭐 어느 편을 뭐 저격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자신이 본걸 토대로 자신이 많은 면접자들을 대했으니까 면접관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면접 보러 가실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면접하는 곳에 앉지 마세요. 그건 이제 두고 면접장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이게 엄청난 디베이트를 스파킹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에런드 중에 하나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에런드는 그냥 뭐, 그냥 볼 일, 뭐, 심부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슈퍼도 갔다가 편의점도 갔다가 면접관도 갔다 이러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별로예요. 라고 올렸는데. So what happened? Let's continue
1: There was
0: reading.
1: a lot of backlash.
0: Okay.
1: As with many things online, what started as simple recruitment advice turned into a generational debate in which Gen Z was accused of being too careless and older generations were accused of being too rigid. For many Zoomers, it felt like just another hurdle in an already brutal job market. But those who agreed with Win Yanen said that if the job market was so daunting, then why would a candidate introduce the condensation of an ice drink to the table or the awkwardness of trying to take a cacophonous sip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0: 온라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단순한 채용 조언으로 시작됐던 이 논의는 세대 간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Z세대는 너무 부주의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이전 세대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라는 또 그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Zoomer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이번 일은 이미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마주친 또 하나의 장애물처럼 느껴졌다고 하고, 웬예는의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은 취업 시장이 그렇게 험난하다면은 왜 지원자가 굳이 면접 테이블 위에 얼음 음료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남기냐? 대화 도중에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가며 음료를 마시려는 어색한 상황을 스스로 왜 만드냐라고 반문했습니다. Okay, so we can see the conflict here. What's a Zoomer though, Karen?
1: A Zoomer is it's the Gen Z. It's a new word that it's a new what is
0: Term,
1: I forgot what you call the new terms. But anyway, so it's an informal slang term that refers to the Gen Z. So it's referring to people that are born between 1997 and 2012. But we usually call them Gen Z, but they're also called Zoomers.
0: Yeah, because it rhymes with boomers, like baby boomers. Those would be, of course, about two, three generations above Gen Z. And the Gen Zs, of course, they probably went to school on Zoom because during COVID, right? So, things like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그냥 Gen Z, Z세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Zoomer라고 하고 있습니다. So, what about just another hurdle?
1: Just another something. So this is a phrase that's used to describe someone, something that's as it's just describing something that's entirely ordinary, unexceptional, or indistinguishable from a larger group. So it kind of implies that it's not special, and it kind of carries that tone that it's a little cynical tone, and it's kind of referring to it as it's kind of saying that, it's a casual, indifferent sort of cynical tone that it's not that special.
0: Yeah, there's already a lot of these, and this is not special. It's just another one of the many hurdles there are out there. 그래서 이제 Gen Z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취직하기 힘든데 지금 기성세대가 이제 우리 커피 들고 가는 것까지 문제 삼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거 그냥 또 하나의 허들이잖아, 장애물. 그래서 it's just another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흔해 빠진 뭐뭐뭐다라는 뜻이에요. So it's just another Monday.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은 다른 월요일과 하나

0: 아무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월요일이다라는
1: Nothing
0: 뜻이 될 거고.
1: special. Yeah.
0: It's just another hurdle in an already brutal job market. 안 그래도 취업 시장이 지금 너무 치열한데, 아,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이제
1: You can
0: 젊은
1: kind of
0: 세대의,
1: feel the resentment there. Yeah.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면, 그러면은
1: Why
0: 문제를 더
1: bring it in?
0: 만들지
1: Yeah.
0: 말아야지. 그걸 왜, 아이스 커피 들고 와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약간 불량스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식탁 같은 데다 놔가지고, 그 가면은 누가 닦아야 되잖아요. 또요,
1: Yeah.
0: 이제 그, 얼음이 이제 물로 뭐라 그러나요? 이제 맺혀가지고 밖에 컵에 자국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왜 만드냐?
1: Yeah, you're gonna hear the sip, sip, sip sound.
0: Exactly.
1: And are you here to have coffee with me on an interview?
0: That sip sound right there is described in this article as a cacophonous sip.
1: Yeah, cacophonous. Okay, so this is spelled CACOPHONOUS, cacophonous. And it involves or it means producing a harsh, discordant, and unpleasant mixture of loud sounds. So it comes from the word cacophony, which means it means loud or bad, evil sounds.
0: 제가 그한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이스 커피랑 이제 빨대를
1: The
0: 준비해서 지금
1: sound.
0: 선생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이렇게
1: It
0: 이러면서 좀
1: sounds
0: 이
1: rude.
0: 소리를 냈으면 바로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빨대로 이렇게 제가 소리를 잘못 내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1: So you might hear this word when you're talking about like kitchen pots clanging or like kids running around loudly.
0: 맞아요. 그래서 명사 형태는 cacophony예요. CACOPHONY. 이게 이제 명사 형태인데 이 단어 자체도 약간 불협화음의 느낌, 조금 귀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cacophony. 그리고 면접관이 심각하게 뭐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러면서 빨대로 뭐 이게 마시고 그다음에 아이스 커피 그 소리를 내면 분위기가 좀뭐안 좋다는 거죠.
1: Doesn't
0: 면접관의
1: look
0: 입장에선.
1: professional.
0: 면접관의 입장에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젠C 면접을 오는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선 그게 왜? 그게 뭐가
1: It
0: 문제예요?
1: doesn't
0: 전혀.
1: reflect my skills. It
0: 그죠?
1: doesn't reflect my,
0: What's the problem?
1: career. Yeah.
0: 그런 입장이 지금 완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자, 취업 면접장에서는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오지 마라라는 이 충고에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Brenetta Thompson, 26, who lives in Jacksonville, Florida, said that her generation was often inclined to push back against systems, but that this was perhaps a time to choose one's battles. If somebody's telling you, hey, if you come in with a nice coffee, I probably won't take you that serious, you should probably listen to them, Thompson said. For Daniel Bennett, a content creator who runs social media for celebrities and brands, the video bubbled up on his TikTok feed at an opportune time, right as he was trying to recruit candidates for his company. He, like many of those responding, falls somewhere in the middle. I do think first impressions matter, if I'm being honest, Bennett said, but I could care less if someone walks in with a nice coffee because if they crush the interview, they crush the interview.
0: 자,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26살의 브리니더 톰슨은 자기 세대가 종종 이 시스템 체제에 맞서서 대항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마 싸움을 가려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아이스 커피를 들고 가면은 너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자, 한편 유명인과 브랜드를 다루는 소셜 미디어 운영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다니엘 베넷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마침 자기 회사에 입사할 인재를 모집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나와서 아주 적시에 올라온 포스트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베넷 역시 이 영상에 반응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누가 아이스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스커피를 들었든 안 들었든 면접을 잘 해낼 사람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So here we have two people who are, I guess, going against the trend. So the younger generation, Bernita Thompson, says, well, maybe we should listen to the older generation. And then an interviewer, who is, I guess, the slightly older generation, is saying, I don't care if the interviewee has an iced coffee. It's okay.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입장들인데요. 네. 표현 보겠습니다. The younger generation are often inclined to do something. 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Push back against systems.
1: Well, I mean, just think about it. You can paint this picture in your head. If you're pushing back against something, that means you're resisting, opposing, or refusing to accept some sort of policy, proposal, most likely change. You're kind of refusing to accept change, or it could also be used when you're refusing to accept criticism.
0: 저항하다, 맞서다, to push back against something. But right now, maybe they need to choose their own battles.
1: When you're choosing one's battles, this is often used with a lot of parents. When your children, they fight, they push back against everything you say, right? You have a lot of rules and they don't want to follow those rules. So a lot of parents like to choose their battles, choose your battles wisely. That means you don't fight every single battle. You're deciding carefully which arguments or conflicts or problems are really worth your time and energy. The really important ones.
0: Exactly. Choose one's battles. 싸움을 가려서 한다. 이제 승산이 있는 싸움만 골라서 한다는 거니까요. 쓸데없는 일에는 힘을 쏟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즉, 여기서 모든 Z세대가 다 커피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브래니드 톰슨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도 이제 봐가면서 이제 저항을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커피 안 들고 가겠다라고 이 젊은 친구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면접관인 다니엘 베넷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 게시물, 이 포스트가 It came at an opportune time. What does that mean?
1: An opportune time. So this means it occurred at a very convenient, appropriate, or favorable time.
0: 시적절하다는 뜻이에요. If you crush the interview, what are you doing?
1: That means you did exceptionally well, or you succeeded completely.
0: You crushed it라고 하면 정말 잘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뜻이죠. So whoever's gonna crush the interview will crush the interview. Coffee, no coffee, doesn't matter.
1: See, but that's my two cents about this is okay, so first impressions do matter, but if you're gonna crush it, so what if you didn't have the coffee? You have competitors, right? So that means you have two things going for you. So that's another thing to think about.
0: 선생님의 입장은 커피 들고 오지 말라군요. 한마디로. 좋습니다. All right. Well, you crushed the explanation, as always, Karen. Thank you for that.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한 채용 담당자가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 들고 오지 말라라는 굉장히 악의 없는 충고를 남겼는데 여기에 세대별로 찬반 양론이 크게 나뉘면서 이른바 커피 게이트로까지 번졌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 While Wenyanen didn't foresee unleashing this kind of debate, she is amused by it all. It is providing employers with a really interesting perspective, she said. Maybe the up-and-coming generations aren't going to be as motivated by a 401k match, she said, adding, and maybe we need to figure out as time goes on how to adapt. In the last few days, the conversation has spiraled into other realms, with users debating, often jokingly, whether hot coffee instead of iced would seem more appropriate in an interview, and other behaviors that could signal a lack of professionalism.
0: 원야인은 자신이 올린 영상으로 이런 논쟁이 불거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0: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의는 고용주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차세대 인재들은 기업의 연금 혜택, 401k 같은 복지에는 크게 끌리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난 며칠 새이 논의는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렇다면 면접에서 아이스커피 대신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게더 적절해 보일지,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그 밖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도 종종 농담 섞인 어조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Alright. What's an up-and-coming generation, Karen?
1: Up and coming is used to describe a person or it could be a business or place that is making rapid progress and is highly likely to become successful, popular, or famous in the near future.
0: Up and com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도유망하다, 떠오르고 있는 이라는 뜻이어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Up and coming generations. 그리고 이 401k라는 게 회사에서 주는 그 퇴직연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So they're not going to be as motivated by this 401k match라고 했을 때는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퇴직연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거. 이거에 지금 당장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진 못할 수 있어요. 워낙 젊으니까 연금까지 생각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고. 자, 이 일이 큰 화제가 돼서 미국 아침 토크쇼에서도 진행자들이 이를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1: On Tuesday, Today Show anchors Jenna Bush Hager and Chanel Jones weighed in on what is now known as Coffeegate. I think this is the pacifier for a lot of young people, Bush declared, holding up an iced coffee with whipped cream. Like a blankie, Jones said in agreement. Yeah, it makes them feel powerful and confident and awake, Bush went on. I think I'm going to go old school and say no, Jones said, when it comes to bringing the drink to interviews.
0: 자, 최근에 투데이 쇼의 진행자인 제나 부시 헤이거 그리고 샤넬 존스는 이제는 커피 게이트로 명명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나 부시 헤이거는 휘핑크림이 얹힌 아이스 커피를 들어 보이며 이건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아기들 고무 젖꼭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패시파이어 같아요. 라고 한마디 했고 그러자 샤넬 존스는 동의하면서 마치 애착 담요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나 부시 헤이거는 네,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은 힘이 솟고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겠죠? 라고 이어갔고 또 샤넬 존스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구식이긴 하지만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 가져가는 거는 반대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So they both weighed in on this issue.
1: Right. When you weigh in on something, that means you're giving your advice, you're giving your two cents on
0: Yes.
1: some sort of perspective, some sort of discussion, argument, or situation.
0: Exactly. Give your two cents on something, to weigh in on something. W-E-I-G-H, weigh in on something은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So both of the hosts of this show They gave their opinions about what is now known as Coffeegate.
1: Coffeegate, yeah. So Coffeegate refers to this situation where there's a debate going on whether it's okay to take in a coffee, an iced Americano, to an interview. And basically adding gate as a suffix to a word in some sort of cultural or political debate, it kind of labels that topic as a controversy or maybe a polarizing media event.
0: And it all comes from the Watergate scandal of the 1970s. And ever since then, we sometimes add the word gate after a word to mean it's debated, it's a scandal, or something like that.
1: It's a
0: It's a
1: controversy.
0: controversy. Yep, exactly. Pacifier is that thing you put in the mouth of a little baby to stop them crying. And the two hosts said that this issue is like a pacifier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Tuesday's news coverage. 라쿤이 종이로 공을 만들어서 다른 라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른 라쿤도 이걸 보고 배우는 이런 행동을 보며 관찰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소식 다시 들을게요.
1: On this Mexican island, raccoons make and play with toys and also sip margaritas.
0: 이 멕시코 섬에서는 라쿤들이 장난감을 만들고 가지고 놀고 마가리타도 한 모금씩 마신다.
1: What a luxurious life.
0: Wow, it's a very happy raccoons. 자, 라쿤 여러분 아시죠? 너구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눈 주변에 뚜렷한 검은색 무늬에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고요. 앞발 두 개를 마치 손처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제가 너구리랑 라쿤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1: Never!
0: 이러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아 그래요. 오늘 살펴볼 라쿤은 정말 손을 너무나 잘 쓰죠.
1: Yeah. And if you look at them, if you look at close-up video of a raccoon's hands, the way they use them, it's so uncanny. It's like a little human.
0: 맞아요. 자, 최근에 멕시코의 코수멜 섬에 사는 몸집이 좀 작은 피그미 라쿤 종을 관찰하던 한 연구진이 상당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찰한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The raccoons regularly beg tourists for the chips or fish them from trash cans. But while observing the raccoons in January, O'Neill noticed one raccoon looking for something else. I saw one of the juveniles run to the trash cans, and instead of going to the normal organics trash cans, where their mama taught them to dig for tortilla chips, she went into the synthetics, O'Neill said. That's when she grabbed the receipt and began to shape it into a ball, dunking it in water, rolling it on the sand, and crafting it into a toy with which to play. Then she put it on the ground and was just batting it back and forth, O'Neill said. Obviously, she added, it was adorable.
0: 라쿤들은 관광객들에게 정기적으로 토티아 칩을 달라고 조르거나 쓰레기통에서 칩을 찾아내 먹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네시 오닐은 라쿤들을 관찰하던 중 무리 중 한 마리가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린 라쿤 한 마리가 쓰레기통 쪽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엄마가 토티아 칩을 찾으라고 가르쳐준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아니 글쎄 이 라쿤은 비식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니일은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 라쿤은 갑자기 종이 영수증을 집더니 공 모양으로 이렇게 뭉치기 시작했고 물에 담그고 모래 위에서 굴러가며 놀 수 있는 장난감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니일에 따르면은 이 라쿤은 자기가 만든 공을 땅에 내려놓은 뒤 그저 앞뒤로 치며 놀기만 했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Wow, this was no coincidence. This raccoon really knew what they were doing.
1: Yes, and it obviously learnt it from somewhere.
0: Yes, but it says here they

0: We're fishing for something.
1: Yes, not with a rod.
0: No.
1: Not with a worm and a hook. No, but to fish is like fishing in the sea or the river. It's trying to find something, trying to get something, and you're not sure where it is. You put your hand into a bin, in this case, or a bag, or a box, or whatever it is, and you try to get the thing you want out of it.
0: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가 손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뭐가 나올까 그냥 찾는 거예요. 손으로 네. 찾는 거. Fishing for something.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 표현을 많이 쓰냐면 So I really think I did a good job today, don't you, Paul? I mean, I think it was really well explained and, you know, I think I did a good job.
1: What?
0: Yeah?
1: What,
0: yeah?
1: You want me to say something nice? Are you fishing for compliments?
0: Yes! 이거예요. 자, fishing for compliments 라고 하면은 칭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나 되게 잘하지 않았어? 이거 괜찮았지? 이거 정말 좋지? 좀 그러면서 fishing for compliments.
1: Yes.
0: 자, 뭔가를 찾다. Fishing for something. So going back to this article, raccoons, they often fish for...
1: Chips.
0: Chips. Tortilla chips. I didn't know that raccoons on this island loved tortilla chips.
1: Well, it's more a case of what gets thrown away very often.
0: Ah.
1: It's the bar snack, and there's a lot of them left over, and so it's an easy snack to get.
0: 아하, 그래요. 자, 이 섬에서만큼은 라쿤들이 토티아 칩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1: Yeah, not good for the health, though.
0: 그렇죠. 자, 다음 단락 가볼게요.
1: Over the balls, but initially took the wrong types of material from the trash. If you do it with a paper towel or a napkin, it will fall right apart, O'Neill said. Once the sister had the correct material, a hardier piece of paper, she still failed. That led the first raccoon to snatch one of the failed attempts and fold it properly for her. After watching, the sister raccoon was successfully able to create her own toys. Later, she and her sister used one of the crafted balls to play with, a group of juvenile coatis, a related mammal also endemic to Cozumel. We're looking at some sort of social interaction or social learning that's really fascinating and novel, said Michelle Sidowski, a biologist at Miami University and a co-author of the study.
0: 8시간 단위로 나눠 관찰한 총 64시간에 걸쳐 O'Neill은 총 14차례 공 만들기 시도하는 라쿤들을 목격했는데요. 첫 번째 라쿤의 여동생도 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못된 재료를 쓰레기통에서 주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 타월이나 냅킨으로 시도를 했는데 금방 이 공이 망가지는, 펼쳐지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이 여동생 라쿤이 나중에는 이제 맞는 재료인 더 튼튼한 종이를 구했음에도 공 만들기에 여전히 실패하자 첫 번째 라쿤이 이렇게 실패한 이제 그 동생을 도와주면서 종이를 하나, 그 실패한 시도들 중 하나를 집어들어서 제대로 공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여동생 라쿤은 결국은 스스로 이 종이 공을 만드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와 언니는 직접 만든 공 중 하나를 이용해서 코슈멜에 서식하는 친척 포유류인 어린 코아티 무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생물학자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미셸 시드롭스키는 이번 자신들의 관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흥미롭고 참신한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학습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mazing. So they're teaching each other how to make things.
1: Yes, not the coatis though. They only play with the coatis
0: okay.
1: because it's only the raccoons who can learn this way.
0: Yes, 첫 번째 라쿤이 두 번째 이제 동생 라쿤이 계속 실패하는 거를 보고 본인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는 배워가지고 동생 라쿤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사람 아니죠?
1: Well,
0: 라쿤 맞죠?
1: I think we've underestimated them for a little while.
0: 대단한데요. 자, 64시간 정도의 footage가 있었다고 했는데 they cut it into 8-hour increments.
1: Yes, and here it's just an increment is that period of time or that amount of whatever it is. It could be a measurement of time, of distance, of weight, or whatever it is. But the point is

0: it's all adding up to something.
1: Yeah.
0: It's not just separate increments here and there. Mm. It's 1 plus 2 plus 3 plus 4 plus however increments to get the total.
1: 네, 총 64시간 동안 관찰을 했는데 한 번에 64시간 한 게 아니고요. 8시간씩 나눠서 그래서 그걸 8번 해서 총 64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8시간이라는 단위로 나눴다. They observed these raccoons in 8-hour increments. 네. I-N-C-R-E-M-E-N-T-S. And if something falls apart...
0: Well, it breaks apart. It breaks into pieces.
1: 무너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휴지 같은 걸로 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펼쳐졌겠죠.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로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뭐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0: Yeah, but it could have actually fallen apart if it's because it's wetting the paper.
1: 아,
0: And when you wet a napkin,
1: 하네요.
0: it can tear.
1: 맞네요.
0: 네. 이제,
1: 왜냐면 물에다가 또 담그기도 하고
0: 네.
1: 첫 번째 그 언니 라쿤이 종이로 종이 영수증으로 공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에 좀 담갔다가 그걸 또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걸 보고 동생 라쿤이 휴지로 이걸 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와해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1: Okay. And what about something that's hardy?
0: Well, it's strong. It's tough. It's it can survive or endure whatever. So this piece of paper, a receipt, is hardier than a tissue.
1: Hardy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종이가 더 당연히 휴지보다는 hardy 하겠죠.
0: 네.
1: And what about endemic to something?
0: Okay, we don't use this a lot in normal conversation, but you'll see it in science. And
1: okay.
0: if something is endemic to somewhere else, that means it is native to that place. You'll only find it in that place.
1: 그래서 코아티스라고 하는 종이 언급이 됐는데 이 동물도 마찬가지로 코즈멜 섬에 사는 거기에 고유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아티스는 공을 만들진 않았고 같이 놀기만 했어요.
0: 네.
1: All right, and let's move on.
0: The female's mother also tried making balls but failed, the researchers said, seemingly because she was drunk. After slurping the remnants of an abandoned margarita, the mother raccoon staggered off and tried making a ball. But upon failing, the elder raccoon resigned herself to languishing in the warm sand. That was the really exciting part, Sidlowski said, because raccoons are so tactile. Manipulating objects wasn't that big of a shock, but the other one trying to copy the first one, and then the first one taking and sort of redoing it, and then the mother trying it, that's where it gets really exciting.
1: 네, 연구진에 따르면은 이 자매들의 어미 라쿤도 공을 만들려고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건 아마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마가리타 칵테일의 남은 양을 후루룩 마신 이 어미 라쿤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이제 그 맞다리 만든 공처럼 본인도 공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언니 라쿤, 그 맞달 라쿤이 결국은 따뜻한 모래 위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한 거죠. 엄마 못 만들어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시드롭스키는 바로 이런 장면이 이번 연구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다고 했는데요. 너구리가 촉각이 매우 발달해서 물건을 다루는 것 자체는 사실 그리 놀랍지 않았다. 라쿤이요. 라쿤이 촉각이 매우 발달해서 물건을 다루는 것 자체는, 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었지만 그거를 다른 라쿤이 따라하고 또 실패했을 때 첫 번째 라쿤이 다시 가르쳐주고 두 번째 라쿤이 다시 배워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어미 라쿤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이런 교류, 이것이야말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Now, Paul, if you resign yourself to ing, what are you doing?
0: You're giving up. You're sort of saying, okay, I'll do whatever it is I have to do, or I won't do whatever it is I wanted to do, but can't do. Whatever we're saying, okay, I'll just go with the flow.
1: Resign oneself to ing는 체념하고 그냥 뭐뭐 하기로 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딸 라쿤이 엄마를 보니까 술 취했어요. 공 만들려고 하는데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난 그냥 가서 쉬어야겠다.
0: Yeah.
1: So she resigned herself to languishing in the warm sand. Languishing is what?
0: It's sort of it's the feel of relaxing, lying down and just enjoying oneself doing nothing.
1: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냥 나는 누워서 그냥 쉬어야겠다. 동생이 했을 때는 다시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엄마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네. 흥미로워요. And what's being tactile?
0: Well, it's all about touch. If we're being tactile or someone or something is tactile, they're using touch in whatever way.
1: 네, 촉각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Tactile, T-A-C-T-I-L-E.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이렇게 멕시코의 한 섬에 사는 라쿤들이 종이 영수증을 뭉쳐서 공을 만들어 놓는 행동을 보이고 공이라는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을 서로 전수하고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라쿤 좋아하세요?
0: Sure, I mean, I've never really met a raccoon.
1: Okay.
0: I've not had a fight with one, never argued with one. They seem fine to me.
1: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저도 동물원에서 본 게 뭐 다죠, 사실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0: The research published last month in the journal Wild reveals a hitherto unknown cultural practice and how it is learned by the animals. Scientists define culture as information or behaviors transmitted through learning rather than heredity. While tool making and even toy making has been observed in other species, the wild study represents the first time that raccoons have been recorded engaging in material culture, using and learning from others how to use objects. I've looked at hundreds of hours of raccoons, said Louis Lazur, a biologist and raccoon expert at Concordia University, who was not involved in the research. But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1: 지난달 학술지 와일드에 게재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적 관행과 동물들이 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문화를 유전이 아닌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나 행동으로 정의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종에서 도구 제작은 물론 장난감 제작 사례까지 관찰된 바가 있지만 와일드에 실린 이번 연구는 라쿤이 물건을 사용하고 다른 개체로부터 사용법을 배우는 등 물질 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이 기록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콘코디아 대학교 생물학자이자 라쿤 전문가인 루이스 라즈어는 수백 시간 동안 라쿤을 관찰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new study reveals a hitherto unknown practice.
0: Yes, hitherto. I mean, you might not have heard anything like this before
1: yeah,
0: unless you've
1: difficult.
0: Heard more antiquated English, but it very simply means until now.
1: Yeah.
0: And you'll see it in more formal documents. Again, not in casual conversation, but in the newspaper or in a scientific journal, you might hear or might see hitherto.
1: How do you spell the word?
0: H-I-T-H-E-R-T-O.
1: 이게 지금까지, until now라는 뜻이어서요. This new study reveals a hitherto unknown cultural practice.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적인 관행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Now, what about the word heredity?
0: It's all to do with genetics. We talk about inheriting or inheritance, and that has the same root. It's about what is passed down from parent to child.
1: Heredity는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R-E-D-I-T-Y 유전에 의해서 어떤 그 알게 된 방식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라쿤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관찰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0: Making toys is not unheard of in the animal kingdom. In 2010, researchers reported that wild female chimps in Uganda made and played with stick dolls. Dolphins have also been observed making toys out of shells, starfish, and even live pufferfish. The dolphins provoke the pufferfish into inflating into spiky balls before passing them back and forth. Sidlowski thinks the discovery highlights the distinct cultural traits that can form in the animals, which might help to rally support for their protection. Any time that we can prove that there's a society here, there's a culture here, we stand a better chance, hopefully,

0: of finding protection for them, she said.
1: 동물 세계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2010년 연구진은 우간다의 야생 암컷 침팬지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고 보고한 바가 있고, 돌고래들도 조개껍질, 불가사리, 심지어 살아있는 보거를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들 같은 경우는 보거를 자극해서 가시가 돋친 공 모양으로 부풀게 한뒤 이를 서로 주고받으며 놀곤 했습니다. 세들랍스키는 이번 라쿤의 공 만들기 행동 발견이 동물들에게서 형성될 수 있는 뚜렷한 문화적인 특성을 부각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 안에 사회가 존재하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lright. If you're provoking a pufferfish, what are you doing?
0: You're trying to make it do something. When we're provoking something into doing something else, we're using some action or some speech or whatever it is to make them do whatever that thing is. I like to think of a similar word, poke, to do with provoke. If we poke someone, if you
1: True.
0: keep poking Sue, if you go poke, poke, poke, poke, poke,
1: Stop it,
0: she will
1: Paul.
0: eventually poke me back or do something worse. She will be provoked into doing something.
1: 자, 자극한다는 뜻이죠. provoke 누군가 into doing 무언가. 그래서 provoke A into do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돌고래들이요. 보거를 자극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공 상태가 됐을 때 가지고 놀았대요. 이게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은 Dolphins have been observed making toys out of pufferfish. The dolphins provoke the pufferfish into inflating into spiky balls before passing them back and forth. 자, 그다음에는 hopefully we stand a chance of finding protection for these animals.
0: Yeah, and if we stand a chance of doing something, there is a possibility we can do it. It's not impossible. If we can stand a chance, it is possible, no matter how big or small the possibility is.
1: 뭐뭐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게 바로 we stand a chance of doing something입니다. So, now that we know that certain animals have cultural traits, we should use this to rally support for these animals.
0: We should.
1: Right, well, that was a look at Tuesday's news coverage. Going back to those two collectively,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from Monday's article all about those, young people going into the interview room with an iced coffee in their hands. There was that word, choose one's battles. So not all Gen Zs agree that this is a good idea. Some people think, no, I agree with the older generation. And this one person who's in their 20s said that they think it's time to choose your battles. To choose your battles. 그러니까 싸움도 골라서 한다. 이런 뜻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다 그냥 이렇게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불만이 있어도 어떤 것들은 그것을 이제 표현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는 골라서 이제 싸운다라는 뭐말 그대로 choosing your own fights or battles 이런 뜻인데 여긴 맥락상 무슨 의미였냐면은 20대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아이스 커피를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한 20대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상황 보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또 면접관들이 볼 때는 그게 점수가 깎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굳이 들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라면 또그 방침에 따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한 20대도 있었고 또 다른 또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하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20대들이 커피를 들고 오든 안 들고 오든 나는 상관없다. 면접을 잘 보는 것은 이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랑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볼때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대답을 잘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다.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은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가 태어난 날입니다. 베르디 오페라에서는 사랑과 갈등, 죽음과 운명처럼 인간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극적인 감정들이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그 가운데 오페라 운명의 힘은 인간의 의지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그 안에서 고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86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 무대에 올렸고 이후 베르디는 작품을 다시 손보면서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강렬한 운명의 기운을 담은 음악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들어볼까요? 정명훈이 지시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베리드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정명훈이 시시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로드리고의 델로 살라모스 벵고 마드레 포플라 나무에서 왔어요 어머니입니다. 이 곡은 호아킨 로드리고의 연가곡 사랑에 관한 네 개의 마드리갈 중 한 곡으로 로드리고가 16세기 스페인의 옛 노래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포플라 나무에서 왔어요, 어머니. 바람에 흔들리는 포플라를 보았어요. 그곳에서 아리따운 나이님을 보았어요.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요. 스페인의 정치와 사랑의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로드리고의 델로스 알라모스 벵고 마드레 포플라 나무에서 왔어요, 어머니.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라파엘 프루베크 대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로드리고의 델로 살라모스 벵거 마드레. 포플라 나무에서 왔어요, 어머니. 소프라노 빅토리아 대 로스앙헬레스, 라파엘 프리베크 대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디단조 작품으로 47종 4악장을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D단조 작품으로 47종 4악장을 클라우스 맥킬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단연 1번일 텐데요. 그에 비해 2번은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1번 못지않게 화려한 피아노와 풍성한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악장에서는 피아노와 현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3악장에서는 빠른 리듬과 화려한 피아노 기교가 펼쳐지는데요.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장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작품으로 44종 2악장 안단테 논 트로포, 3악장 알레그로 건 포코,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작품으로 44종 2악장과 3악장을 에밀 글래스의 피아노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비탈리의 샤콘느입니다. 다비드 오이스틀라흐의 바이올린과 블라드미르 얀포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탈리 샤코느를 나빗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과 블라디미르 얌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시장조 후보 캠버로 16의 50중 1악장 알레그로 정명훈의 연주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Like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헨리 퍼셀의 사운드 더 트럼펫, 컨터 테너 이스튼 데이비스, 트럼펫터 앨리슨 바이손, 트레버 피노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였습니다. 트럼펫을 울려라 라는 제목답게 힘차고 화려한 분위기 느낄 수 있었죠. 1694년 메리 여왕의 생일을 위해 작곡된 작품인데요. 원래는 두 명의 컨터 테너가 함께 부르는 이중창인데 오늘은 컨터 테너와 트럼펫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 2번입니다. 제1곡 잉그리드의 탄식, 제2곡 아라비아의 춤, 제3곡 페르킨트의 귀향, 제4곡 소이비에즈의 노래. 이렇게 전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른킨트 모음곡 2번 전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입니다. 이 오페라는 17세기 보헤미아의 숲을 배경으로 사랑을 위해 악마와 거래한 사냥꾼 막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탄은 악마의 힘이 깃든 마법의 총알인데요. 여섯 발은 사수가 원하는 곳을 정확히 맞추지만 마지막 한 발은 악마가 정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서곡은 마탄을 둘러싼 불안과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막스를 걱정하는 아가테의 간절한 기도의 선율이 교차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이겨내고 힘찬 승리의 음악으로 마무리됩니다.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 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괴보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입니다. 피아졸라는 춤을 위한 음악이던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 어법을 더해 새로운 예술음악으로 발전시킨 인물이죠. 오늘 들으실 탱고의 역사는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모음곡인데요. 탱고가 태어나고 변화해 나간 모습을 네 개의 악장에 담아냈습니다.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1악장 1900년 보르델, 2악장 1930년 카페, 3악장 1960년 나이트클럽, 4악장 1990년 오늘의 음악회. 토비아스 캐런의 플루트, 페르스 카랭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전악장을 토비아스 캐런의 플루트, 페르스 카랭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모차르트의 음악적 농담, 쾌베롱 522 중 1악장 알레그로,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의 케일린입니다.

나는 녹취를 풀 때 절대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형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타이핑한다. 나에게 사건 취재란 디지털의 삶이 아닌 오프라인이자 아날로그의 삶이다. 나는 형사의 육성과 그것을 글로 옮기는 나의 타이핑 사이에서 떠오르는 담배 연기 같은 생각의 연쇄를 좋아한다. 강력 사건이나 사기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범죄 속 인간 심리, 인간과 사회, 사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범죄의 내부와 외부를 오가는 기자이자 문학인인 나의 정체성 등 이런저런 매캐한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녹취를 푸는 내 앞에 재떨이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내추럴 본 비흡연자다. 박진규 작가의 책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매일경제신문에서 펴낸 박진규 작가의 책,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에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박진규 작가는 소설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지이죠. 수사연구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소설을 가지고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도 있으시고, 또이 수사연구 편집장, 이 기자로서 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책으로도 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바로 이 책을 이제 묶는 마음에 대해서 작가가 적어둔 책의 좀 초반 부분입니다. 내추럴 본 비흡연자로서 매캐한 연기는 있지만 뭐 담배 이런 건 어디에도 없고요. 범죄 그 수사 연구 편집장으로서 정말 강력 범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로 그 사건을 다룰 때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사에 담지 못한 또 다른 한편의 텍스트를 동시에 상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소설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그 면면, 그 범죄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그 작가로서의 텍스트를 또 하나를 또 띄워두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둘다이 책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픽션이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마 저는 좀 무서워하면서 읽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이 박진규 작가의 그 문장과 그 사건 배치의 맛 같은 것을 보시면서 정말 짜릿한 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씁쓸한 맛도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쾌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또 이런 것을 모두 담은 소설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품어 봤습니다.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체 공휴일이기도 해서 카페인님들 어디서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승현님이 고님도 일하러 오셨군요. 저도 일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전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오랜만에 연휴, 그 휴일을 맞아서 좀 평소와 다른 좀 한적한 분위기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남들이 다쉴때 일하러 오는 것의 기쁨은 저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지하철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또 있었습니다. 약간 씁쓸한 기쁨 같기도 했는데. 근데 또 사실 오는 길은 그쵸. 그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은 항상 좀 지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와서 여기 앉으면 카페인들과 또그 놀이터에 온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막 들뜨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영덕님, 반짝 공휴일날 고은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오늘도 이 EBS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티내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801 쓰시는 카페인님, 남산에서 남산 돈가스를 먹으며 들어요. 2박 3일 서울 여행하셨대요. 그 서울 여행의 마지막 날, 고은님의 생방을 들으면서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은 고은님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조금 더이 일산 한류월드로 북카페 본점에 가깝다는 얘기시죠? 아, 진짜 이 거리감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 좁혀지면 더 가깝게 들릴까요?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제임스의 Nervous 그리고 올리비아 딘의 So Easy까지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샘 스미스가 부른 To Die For 들려드렸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어디서 북카페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사연들이 많이 지금 다채롭게 왔습니다. 조윤성님, 여기는 포르투갈 포르투입니다. 진짜 멀리서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회사 출장차 가셨대요. 근데 아내가 북카페 애청자라서 여기 반디로 아내에게 안부를 남겨요. 여보, 고생이 많아. 돌아가는 그날까지 화이팅해. 선물 잔뜩 사갈게 하셨습니다. 와, 너무 다정한 마음 아닌가요? 윤성님 그 아내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그먼 곳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금 문자를 남겨주신 거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진짜 배시시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 진짜 잔뜩 사오시는 마음, 너무 설렘으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84 쓰시는 카페이님, 토, 일, 월, 경기 포천 가족여행을 가셨대요. 그 끝에 브런치 카페에서 아침 먹고 공부하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여행 끝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계신 건가요? 아, 공부와 또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편안한 가족 여행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임남준님, 소개팅 하신대요. 소개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설렙니다. 소개팅. 우리 카페인 분들, 혹시 가장 최근에 소개팅 하신 분들 계실까요? 언제였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개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마음, 북카페가 좀 몰랑몰랑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곡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부까지 가지 말고, 내 1부 정도에서 소설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느낌이 소개팅 모드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 위주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0786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똑탑 버스, 이 똑딱 앱으로 하는 그 똑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타셨는데, 그때 그 버스에서 윤고은의 북카페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해준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와,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내가 카페인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 북카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기사님이 아마 북카페도 애청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아, 카페인이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정경희님은 지금 저는 번개 북클럽 회원 모임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북클럽 왕언니께서 시골에서 지은 포도를 나눠주신다고 해서요. 고은 작가님 목소리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울리고 있어요. 요요요요. 지금 뭔가 스피커로 크게 울린다고 하니까 뭔가 빈 구석을 업계 가득 목소리로 혹은 음악으로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골에서 지은 포도를 나눠주는 그 북클럽 느낌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또 포도철이기도 하잖아요. 경희님, 향긋한 포도 잘 즐기시고요. 책, 어떤 책들 또 이야기 나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카페이님들 사연 기다릴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한글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단어의 탄생입니다. 단어의 탄생.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유행어, 신조어가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유행어, 신조어 흐름들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시나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를 휩쓸었던 신조어들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어 발표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젊은 세대의 가벼운 유희나 인터넷이 만들어낸 휘발성 강한 유행어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여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거나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는 지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라서 이미 풍족하게 주어져 있거나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는 굳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것을 지칭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필요가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성비나 시성비, 그리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쓴다는 분초사회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은 현대인들이 자원을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쓴다는 긍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 1원의 돈이나 1분의 시간조차 허투루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 극도로 팍팍하고 고갈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언어적 비명에 가깝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낭만적인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크고 확실한 행복, 예컨대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미래 같은 거대한 성취가 이미 불가능해져 버린 세대에 깊은 체념과 결핍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곁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세계의 윤곽과 결핍의 크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신조어들은 당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목말라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오차 없이 긁어낸 투명한 탁본이자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짚어내는 임상 차트와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불안이 짙어질수록 그것을 호명하는 언어는 더욱 뾰족하고 매섭게 진화하기 마련입니다. 먼 훗날의 역사가들이 2020년대의 국어사전을 펼쳐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쏟아지는 자극에 중독된 도파민과 1분을 아끼려 헐떡이는 시성비라는 활자 사이에서 영혼을 끌어모아 불안을 방어하려 했던 우리의 고단한 맨 얼굴을 읽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심코 내뱉는 유행어 한마디조차 그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흉터가 뭉쳐 활자로 맺힌 결과물이라는 사실. 가볍게 흩어지는 줄로만 알았던 신조어들이 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단단한 기록물이었던 셈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 띄워드렸습니다. 소확행, 그러네요. 이3637 쓰시는 카페인님도 소확행의 그 깊이 숨겨진 뜻을 이렇게 일카 통해서 알고 나니까 서글프네요. 자발적 행복이 아닌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힘껏 그래도 그나마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손발을 뻗어버린 그 결과가 소확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저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심코 쓰는 유행어들 그냥 유행이다. 이렇게 가볍게 또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궤적을 한번 쭉 훑어보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가 함께 이렇게 동요하고 아파했던 그런 흉터의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유행어, 신조어들의 역사 속에 우리의 어떤 결핍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한번 그 유행어의 역사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각각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겹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선희님, 어제 처음 운전하다가 듣게 된 북카페. 오늘 쉬는 날이지만 시간 맞춰 나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트페어 준비 중인데 북카페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희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트페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작업 중에 북카페가 아주 좋은 휴식처이면서 동시에 노동요 같은 그런 방송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팅 갈 준비하면서 들으신다는 분 계셨죠? 김우주님이 소개팅 너무나 설레는 단어입니다. 저도 같이 신나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덩달아 막 들뜨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땀에 막 젖은 그런 혹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디로든 일부러 약속 만들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가을날이잖아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웅님. 여행하기 딱인 계절, 딸이 하는 카페에서 보조하고 계시대요. 엄마라는 이름은 어찌할 수 없어요. 발길이 향하고픈 곳은, 다른 곳이지만, 5만 곳다 향하지만, 북카페 들어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북카페 들으시면서 카페에서 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마 이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2부, 새로운 코너 선보였는데, 그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페인님들, 이로운 그림책 코너, 많은 사연 남겨주셨고, 또 반디 앱에 무루 작가님이 직접 또 이렇게 뛰어드셔서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카페인님들이 또, 거기서 큰 재미와 감동 느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많이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오수미님은 그 금요일 그 그림책 무루 작가님 영향으로 꿈을 꾸셨대요. 무루 작가님이 저희 동네 이 시골의 레지던시 작가더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점점점 하셨습니다.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무루 작가님이 여기에 있는 그 작가 프로그램에 지금 오셨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꿈은 자유니까 많이 많이 재미난 꿈 꿔주세요. 그리고 사연으로도 남겨주시고요. 백예린의 산책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열어볼게요.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자.
1: 네.
2: 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은 꿈 많이 꾸세요?
1: 꿈이요,
0: 꿈. 동민
1: 꿈.
0: 작가님 왠지 꿈 많이 꿀것
1: 네,
0: 같아요.
1: 많이 꾸는데 잘 기억을 못 하고요.
2: 보통 그렇죠.
1: 네. 꿈 진짜 많이 꿨었는데 이것도 나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덜 꾸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어릴
0: 저도
1: 땐
0: 좀
1: 진짜 많이
0: 느껴요.
1: 꿨거든요.
0: 맞아요. 어릴 때 진짜 꿈 많이 꿨는데 점점 꿈을 덜 꾸게 되긴
1: 그러니까요.
0: 합니다.
1: 갑자기 서글프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0: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승숙 작가님 어때요?
2: 저는 약간 조금 반대인 게
0: 네.
2: 어렸을 때는 너무 잠이 잘안 들기도
1: 아.
2: 했지만 잠을 좀잘안 자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가지고
1: 오.
2: 항상 잠에 시달리다 보니까
0: 네.
2: 꿈을 꾸면서 자는 건잘 경험을 못 했던 것 같아요.
0: 너무 피곤한 채로 훅
2: 네.
0: 자버리니까.
2: 그래서 안 자려고 버티는 습관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의식적으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다
0: 네.
2: 보니까 어지러운 꿈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1: 그렇군요. 어지러운 꿈.
2: 네.
1: 왜 좋은 꿈은 안 꾸는 거죠?
2: 항상 막 뭐와 뒤엉켜서 막 싸운다거나. 근데 뭐와 뒤엉켜서 자면 늘뭐 사자, 호랑이, 막 왜가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 스케일이 크시다.
0: 사자, 호랑이, 왜가리?
2: 그래서 어디 쥐어뜯긴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0: 모험을 하시는군요,
2: 그게
0: 꿈에서.
2: 모험일까요? 그 뭔가 일방적인 사투 같거든요,
1: 다툼인가요?
2: 저는.
0: 거의 그쵸. 사투를 꾸면서 그렇게
2: 네.
0: 꾸시고. 지금 카페이님들이 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안영덕님이 수미님, 아까 오수미님이 무르 작가님 꿈꿨다고 했잖아요. 수미님 사연 듣다가 지난 주말에 이 영덕님은 제 꿈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꿈에
2: 네.
0: 나갔다.
2: 안 그래도
1: 로또
2: 바쁘신 분이
1: 사셔야죠. 로또.
2: 여기저기 잘 다니시는데요?
0: 제가요?
2: 네.
0: 이승영님도 고은 작가님 꿈 가끔 꾼다고. 근데
2: 세상에.
0: 제가 진짜 밤에 그좀 바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여기저기 가셔야 돼서.
0: 많이 많이 나가던데요? 저희 제 친구들도
1: 아, 그래요?
0: 꿈꿨어 이런 게좀 많이 있어서. 예, 그
2: 재밌네요.
0: 밤에 승숙처럼 제꿈꾼적 없어요?
2: 없어요.
0: 왜요? 아쉽네요,
1: 저는
0: 갑자기.
1: 있는데.
0: 동미 작가님이 제가
1: 저는
0: 꿈에
1: 두어
0: 나왔어요.
1: 번 있어요. 네.
0: 와, 기억나요?
2: 왜제 꿈에 안 오셨던 거예요?
1: 아니, 승숙
2: 그렇게
1: 작가님도
0: 바쁘신
1: 나오니.
0: 번호표 뽑으세요.
2: 바빠요,
1: 바빠.
2: 대기표를.
0: 왜 승숙 작가님은 좀 일단은 푹 자는 잠이 필요하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동민
1: 정말.
0: 작가님
1: 저는
0: 꿈.
1: 렘수면 중에도. 저
0: 네.
1: 워치 차고 자거든요, 요즘은. 워치 차고 자면
2: 기록이
1: 수면
2: 되죠.
1: 점수가 나와요.
0: 몇 점이에요?
1: 저한 96점 나오거든요.
2: 진짜요?
0: 90점도 처음
1: 네,
0: 봐요.
1: 96점 정도
2: 90점
1: 나와가지고.
2: 때문에 무슨 동물 나와요?
1: 아, 그 동물 나오는 워치는 아니라가지고.
0: 나 지금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금.
1: 저는 96점
0: 네.
1: 정도
0: 워치 안
1: 나오는데.
0: 찬 산도 있답니다. 네.
2: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렘 수면도 1시간 46분 뭐 이렇게 나오고, 깊은 수면
0: 와.
1: 뭐 이렇게 나오고.

0: 나와서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1: 네,
0: 네,
1: 부럽다.
0: 그럼에도 꿈을 꿀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도 점수가 80대 후반은 나오는,
1: 와,
0: 네, 굉장히
1: 진정한
0: 건강한
1: 잠의
0: 꿈을
1: 기술을 갖고
0: 꾸는
1: 계신.
0: 사람입니다. 네.
1: 제가 나간 꿈 기억나요?
0: 북클럽 같았고요. 근데 북클럽인데, 네,
1: 북클럽이었구나.
0: 북클럽인데 되게 이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1: 아,
0: 되게 사막 같았고,
1: 우리가 진출했구나.
0: 네,
1: 사막으로.
2: 사막, 중동으로요?
1: 중동 진출.
0: 아, 좋은 데
1: 사하라
0: 진출했네.
1: 사막인가?
0: 네.
1: 네.
0: 아, 아프리카인가요?
1: 네. 그쪽으로 갔나요?
0: 아무튼 사막 같은
1: 네.
0: 곳이었고, 이런 부스나 이런 게
1: 하나도
0: 하나도
1: 없어요?
0: 없었고,
1: 전화 나간 건
0: 이런 게
1: 아니죠?
0: 하나도 없었고, 진짜
1: 진.
0: 조난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희 셋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 그게 뭐야?
2: 거기서도 수다를 떨고 있어요.
0: 네네, 마이크도
1: 마이크도
0: 없었어요. 네.
1: 없이요?
0: 네, 송출 장비가
1: 와.
0: 하나도 없었는데, 북클럽이는,
1: 북클럽은 확실했어요?
0: 네네,
1: 아,
0: 북클럽이었고,
1: 너무 재밌네요.
2: 네, 너무
1: 네.
2: 재밌어요.
0: 네, 그래서 깨고 나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마이크 없이 방송을 했지?
1: 장비가
0: 네,
1: 없는데
0: 라는
1: 거기서
0: 생각을 했습니다.
2: 다음에 몽골이라도 한번 가고 싶네요. 네.
1: 뭐 그래.
0: 카카오
1: 상황이라면
0: 사막.
1: 또. 아,
2: 네.
1: 진짜.
0: 네,
1: 사막
0: 그런 꿈을
1: 진출에 좀
0: 꿨습니다.
1: 설렜었는데. 자, 오늘의 책, 우리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 제목과 작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오늘 김혜진 작가의 소설이고요. 달걀의 온기라는 소설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제목은 관종들입니다.
1: 네, 창비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오늘 그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그러면
2: 관종?
1: 관종까지만?
2: 네.
1: 네, 관종 이렇게 오늘 말머리 관종입니다. 오늘 다루는 단편 소설의 제목이 관종들이고요. 관종 넣어서 주소 포함해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죠.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달걀의 온기에 들어가 있는 이 관종들 김혜진 작가의 소설 그럼 펼쳐보겠습니다.
2: 네. 주인공은 정혜와 영기이고요. 두 사람은 부부예요. 네. 나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혜와 영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1: 네.
2: 좀 들여다보는 한 대목이 소설 도입부부터 이어집니다. 추운 날에, 뭐, 한겨울은 아닌데도 제법 춥다 싶은 그런 날에 아파트 단지를 정혜가 빠르게 걷고 있거든요.
1: 네.
2: 빠르게 걷다가, 여름 내내 노인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던 팔각 정자가 단지 내에 있었는데 어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1: 네.
2: 누군가 두고 간 인형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팔각 정자가 약간 깨끗하지 않고 한겨울에 약간 스산한 날씨이다 보니까 아이 주변에 뭐 찌그러진 음료 캔, 지저분한 돗자리, 마른 낙엽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아이가 앉아 있었던 건데 날씨가 저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지? 싶은 왜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1: 네.
2: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려면 좀 날씨에 맞지 않을 때, 뭐
1: 맞아요.
2: 예를 들어 한여름인데 패딩 입고 지나간다거나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1: 네.
2: 약간 편의점 앞에 막 후다닥 다녀오는 사람들한테는 흔한 옷차림일 수 있지만 지금 대여섯 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남자아이잖아요. 그것도 이 날씨에 저렇게 얇게 입고 혼자 앉아 있다? 정혜로서는 시선을 거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2: 아무리 뭐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혼자 정자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뭐
1: 네.
2: 엄마 금방 오겠지. 뭐 잠깐 누구 기다리겠지. 아빠가 데리러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겠지만 정혜는 유난히 그런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인물인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발 좀 관심 좀 끄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안녕, 뭐하니 여기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네.
2: 근데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이의 코가 새빨간 거예요.
0: 추워서.
2: 추워서. 여기 팔각 정자에 혼자서 좀 오랜 시간 머물렀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누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집에 있지. 왜 나와서 집에 있는 누나를 기다려? 라고 했는데 아이가 더 이상은

0: 빠르게 대꾸하지 않고
1: 네.
0: 미묘하게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 것 같으면서 입을 싹 다물어 버린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좀 완강하게 그입 다문 아이를 잠깐만 일어나자. 여기 너무 춥다라고
1: 네.
0: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부였고 누나가 집에 있는데 그런 누나가 바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준 거죠.
1: 네.
0: 근데 정혜는 지금 남편이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전복죽을 사러 나왔던 길이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죽 데워주면서. 아니, 애가 혼자 정각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심상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남편인 영기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며칠 전에 또 대장의 일부를 절제했대요. 그래서 맥없이 이제 죽을 먹는 모습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평생 설비업자로 일했는데 적정한 대우는 좀 받지 못한 편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를. 지금 많이 안 좋아? 뭐죽 괜찮아? 이런 말 대신에 아니 오는 길에 애가 혼자 앉아 있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인 연기도 정혜와 약간 비슷해요, 결이.
1: 네.
0: 애가 이 날씨에 정재 혼자 있었다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에 좀 맡겨두고,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용기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에 연락 좀 해봐. 애를 누가 와서 데려갔는지,
1: 네.
0: 아니면 아직도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희가, 그건 그래. 그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바로 연락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가 약간 냉랭했거든요. 아니 누구신데요? 뭐 그래서 아는 아이예요?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냥 팔각정자에 앉아있는데 데려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약간 이 정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혼자 있어서 혼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른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공간으로 데려왔을 뿐인데, 뭐 이런 일을 시끄럽게, 귀찮게, 뭐 버리냐는 그런 제스처로 정혜를 대하니까, 정혜로서도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죠.
1: 그렇죠.
0: 뭔가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같아서
1: 네.
0: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정이나 제스처가 있으면 사람이 불편해지기
1: 그렇죠.
0: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관리사무소 전화를 해볼까, 어쩔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네,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연기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정희한테.
1: 네.
0: 들어갔대? 확실히? 확실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혜도 약간 꺼림칙한 거예요. 들어갔대. 집에 갔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래? 뭔가 좀 떨떠름한 거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아, 이게 관리소 직원의 통화만으로 잘 들어갔다고 하니까 들어갔다고 믿어야겠지? 라고 하면서 좀, 떨떠름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두 사람은 원래 이런 비슷한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면서 자기 일 신경 쓰고, 자기 삶에만 관심 갖고 살기 버거운 세상이긴 하죠.
1: 그렇죠.
0: 그래도 남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뭐, 누군가 방치되어 있는 동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당연히 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오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지나쳐 다닐 수도 있지만, 이 정혜와 연기 부부는 유난히 혹은 유별나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못 두고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0: 살아가다 보면 특히 더 정말 다양한 온도와 그 반응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
1: 맞아요.
0: 엉켜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지금
1: 맞아요.
0: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비교적 뜨거운 온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또 재차 확인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1: 맞아요.
0: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들을 두고서 아까 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아, 뭐 굳이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막 이렇게
1: 왜 이렇게 일을
0: 오지랖이다.
1: 키우세요? 뭐 이런
0: 예.
1: 말을 할 수도 있고.
0: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아예 이런 사건들이 안 보여요.
1: 그렇죠.
0: 그냥 지나가는
1: 그쵸.
0: 거예요.
1: 뭐, 시간 많으세요? 아, 체력
0: 어.
1: 좋으시다.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듣기 일쑤죠, 사실은. 네,
0: 네.
1: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삭막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주택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0: 그쵸.
1: 대단지건 소규모 단지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등을 맞대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0: 네.
1: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끼어들고 어디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어려울 때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종종 오지랖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때론 서운하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오해를 사거나, 오히려 내가 원망을 듣게 되거나, 공교롭게 무슨 책임을 떠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놓이 한 번,
1: 맞아요.
0: 우리가 겪게 되면, 그럼 또이 사회의 일을 대하는 방침 자체가
1: 그렇죠.
0: 수정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관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0: 네.
1: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면 관심종자의 줄임말이고,
0: 네.
1: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행위 자체가 오지랖이거나 관종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작가가 눈을 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정경희 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네.
2: 저희 북클럽 책이 김혜진 작가님의 달걀의 온기였어요.
0: 아까 북클럽 하신다
2: 네.
0: 그랬는데, 그쵸?
2: 갑자기 긴장되네요. 네. 지금 모두 들뜬 마음으로 방송 기대하며 귀 쫑긋하고 있어요. 저도
1: 모두요?
0: 지금
2: 네,
0: 함께,
2: 같이 듣고 있답니다.
0: 오, 포도도 함께 계속 나누면 돼서.
1: 네. 아, 정말요?
2: 네.
0: 네.
2: 저도 그런 아이를 두번 이상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책 읽으면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셨네요. 네.
0: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어도 이 안에서 내 모습이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아마 사람마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동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차가운 편인데, 저는 차가운 편이죠. 근데 진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놀이터에 자주 가게 되니까 놀이터
0: 네.
2: 가보면 아이들이 놓고 다니는 물건이 정말 많거든요. 걔네는 막그옷 벗어놓고 놀다가 그냥 옷 그대로 두고 가고 막
0: 그렇죠.
2: 그렇잖아요. 근데
0: 그쵸.
2: 그게 뭐 그네 위에 있다 아니면 그네 옆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예전 같았으면 그걸 주워서 뭐 비글을 안 맞는 그런 곳이라거나 앉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이렇게 옮겨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옮겨두기만 해도 뭐라고 할 때가
0: 그렇죠.
2: 있더라고요. 네.
0: 뭔가 타인의 물건을 또 만진,
2: 그쵸.
0: 그쵸.
2: 그쵸.
0: 내가
2: 나는 여기
0: 건드리게 되니까.
2: 떨어뜨렸고 여기 놓은 걸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너가 옮겨서
0: 아이고.
2: 내가 찾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만 있더라도 그런 선의 로 시작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런 관종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이후에는
0: 네.
2: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마음을
2: 이게,
0: 다친 거예요.
2: 그쵸.
0: 그쵸.
2: 관종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는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선의로 다 선의의 카테고리 안에 들었다면 이제 관종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그게 관종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안 좋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0: 네.
2: 그럴 바에는 내가 하고 욕먹기보다는 안 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관종들로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 제임스의 Don't Forget About Me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0: 정혜의 연기 부부가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좀 바깥에서 이두 부부를 보고 있으면, 아, 남의 일에 진짜 참견 잘한다. 간섭 잘한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로서는 주변의 일을 뭔가 사건, 사고를 그냥 두고 볼수 없는,
1: 네.
0: 그런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인데, 자꾸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는데, 딸 호경이 있어요. 정혜 연기 부부에게 딸한 명이 있는데, 호경이 어린 시절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웃기웃대던 일이 있었나 봐요.
1: 네.
0: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의 단순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버스에 갑자기 치이게 되고, 그래서 좀 다리에 장애를 입었어요.
1: 네.
0: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딸에게 벌어진 거고, 좀 딸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도 큰 거예요, 이두 부부에서는. 두 부부에게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버스 정류장을 배회하고 있거나, 좀
1: 네.
0: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버스 차체에 뭐, 새겨진 뭔가를 들여다보느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좀 누군가라도 다가와서, 얘 뭐하니? 위험해. 좀 뒤로 나와.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런 관심 정도 기울여 줬다면, 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1: 네.
0: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하라고 말해줬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내 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절망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음주운전까지 벌이는 그런 못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좀 후회가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1: 네.
0: 그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아이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좀 타인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복도에 너무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다거나 하면, 소방법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좀그집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물건들을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언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두 부부를 향해서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 좀 날카로운 것들이었죠. 네가 뭔데? 라는 수준의 비난과 비아냥은 일쑤고 중재를 하러 달려오는 경비원이나 경찰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히려 정혜 연기 부부에게 아, 이 정도 하시죠? 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 그만 좀 하시죠? 라고 오히려 중재받는 상황에 놓인다거나 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1: 그냥 법대로 얘기를 한 건데, 뭔가 이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0: 네.
1: 이웃들도 있는 거였던 거죠.
0: 맞아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런 뭐 경비원이나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당연히 책임을 갖고 중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문제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고자를 성가셔하는 듯한 일을 만들고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힐난 네, 어조로 자꾸만 정혜 연기 부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려는 그런 행동들이 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우리가 유별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문제는 우리한테 있나? 이 모든 상황을 문제 삼고, 불편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만들면서 일을 만드는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물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그렇죠. 근데
0: 없어요. 네.
1: 계속 몇 차례 이제 보고 하다가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0: 그쵸? 이들 부부로서는 또 얘기를
1: 맞아요.
0: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뭔가 돌봄 자체를 간섭받는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이웃의 관심을 감시한다고 느낀다거나 그런 약간 적대와 혐오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정혜와 이 연기 부부의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곱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년 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위험한 것을 치우라고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뭐 합의금도 그렇고, 그때 마침 또 딸아이 호경이 음주운전까지 해버려서, 너무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짐 싸서 이사를 해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아파트로. 네. 이런 많은 상황들이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고 정혜와 연기 부부로서는
0: 그렇죠.
1: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가게가 좀 무리가 갔을 때,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약속까지 한 거예요, 두 부부가. 절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돈이 많아? 명예가 있어? 우리만 건사하고 딸만 잘 보살피자고 하면서 너무 이 3년 전에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을 때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 정혜와 연기 부부도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자. 이 후회인지, 결심인지, 정말 반성인지 알 길이 없는 약속을 나누고, 자기네들 삶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몰라도 좋았을 일들, 모른 척 넘겼다면 좋았을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잃은 것들이 너무 냉정하고 뼈아프게 말하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대요. 3년간 지금 이사 온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살만 신경 쓰고 살기에는 모른 척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도처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약간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정혜가 대여섯 살짜리 남자아이를 관리사무소로 데려갔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는지는 이해가 가는 거죠.
0: 그렇죠. 요주의 인물이니까.
1: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2: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금 저는 보면서 뭔가 관심의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주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계속 어긋나고 음주운전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딸한테는 아무리 관심을 줘도 딸을 바꾸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그 딸에게 관심을 아무리 줘봤자 딸은 변화시킬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심의 방향이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간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너는 딸이나 좀 신경을 쓰지. 딸에 대한 그런 그 변화는 시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을 아무리 끊고 싶어도 지금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관심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1: 맞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 호경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잖아요. 과거의 사고로 인해서. 근데 한순간에 딸의 삶을 망쳐버린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그 순간. 그걸 계속 떠올릴 수밖에
1: 그렇죠.
0: 없는 거죠, 지금. 자, 1345 쓰신 카페인 정자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1인이라고 하십니다. 호의가 관종이라는 말로 의미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해

0: 듣고 있습니다. 본방사수하고 싶으나 일터에 가느라 못 들었는데 쉬는 날이어서도 북카페 들으면서 여유 누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8019 쓰시는 카페이님은 술 취해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1: 그쵸.
0: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아, 따뜻한 세상이길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 좀 안타까워요라고
2: 맞아요.
0: 하셨습니다.
2: 너무 조심스러운 사회가 됐어요.
0: 맞아요.
1: 그쵸. 뭔가, 누군가를 건드린다거나, 뭔가 터치를 한다거나,
2: 그쵸.
1: 이렇게 되면 뭔가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돼서, 이제 모든 걸 보면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고, 최선이라면 그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요. 이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김혜진 작가의 달걀의 온기 소설집에 수록된 관종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착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쵸. 홍보연님도 사연을 지금 길게 주셨는데요. 힘겨워 보이는 세상의 남녀노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시래요. 그런 저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요? 주변인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전쭉 이리 살아보려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1: 아,
0: 하셨습니다.
1: 그렇죠. 그런 분들이
0: 그쵸.
1: 훨씬 많아지셔야죠. 져야죠.
0: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2: 그렇죠.
0: 것이고.
2: 그리고 사람이 뭔가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할때꼭 필요한 게 신념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살겠어. 이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최승명님 사연도 볼까요?
1: 네.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요.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행동하는 과정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과정이 좀 어렵죠. 네.
0: 그쵸.
1: 시간도 걸리고.
0: 맞아요. 근데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예측을 벗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쵸.
0: 진짜.
1: 그쵸.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즘
0: 그렇게.
1: 사건들 보면, 아니,
0: 맞아요.
1: 이게 이렇게 튄다고?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2: 그쵸. 뭔가
0: 화면하죠.
2: 남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경험. 이거
0: 네.
2: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당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0: 그쵸.
2: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한테 피해가 될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런데도 관심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소설의 정혜와 용기 부부인 거고,
0: 네.
2: 흥미로운 건이 소설에서 이두 부부가 뭐 완전히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적인 인물로, 윤리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2: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정혜와 영기 부부는 그들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 정말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어른으로서,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혼자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그런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복도에 불법 적치물이 계속 놓아져 있다면
0: 네.
2: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경고하고
0: 그쵸.
2: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일만으로 관종이라고 비난받고 오지랖이라고 힐난을 듣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0: 맞아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2: 맞아요.
1: 그렇죠.
0: 사실 규칙이기도 하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랖 부린다라거나 관종들로 표현이 되면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질문을 작가가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그리고 또 이게 소설집의 맨 앞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그 소설집의 맨 앞에 수록된 그 작품의 또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뭐
2: 맞아요.
0: 편집자나 작가마다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2: 네,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딱 이제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고 느껴지기도
2: 맞아요.
0: 해서요.
2: 이 소설집 표제작이 이제 달걀의 온기인데 이 소설집이 또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일곱 번째 작품이거든요.
0: 네.
2: 이 달걀의 온기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도 주인공 이름이 선희예요. 우리가 선의, 지금 최소한의 선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2: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주인공 이름은 선희인데 선희가 우연히 이제 고향 시골 마을

0: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아주 어린 여자아이 민지를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민지는 한눈에 봐도 이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있는
1: 네.
0: 그런 맡겨진 여자아이인데, 이 소설에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알게 되는
1: 그쵸.
0: 사실 정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첫 작품 관종들부터 마지막 작품 달걀의 온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타인을 향한 관심을 내보이는 행위가 어떤 거대한 연대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제작에 써 있는 온기라는 단어만큼이나
1: 네.
0: 이 서로의 삶에 온기를 나누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주 가벼운 관종 정도는 되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쵸. 클레어 키건의 소설들
0: 맡겨진 소녀?
1: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그 잊고 있었던 어떤 무언가를 환기하는 기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랑도 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2: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아카데미에서 어떤 수상을 했던 작가분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분이 이런 수상 소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빌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빌런들을 너무 멋있게 영웅처럼 이렇게 그리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세상이 좀더 어두워진 것 같다,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SNS나 이런 걸 봐도 뭔가 이런 선의로 인한 어떤 좋은 기사,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잘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유가 되고 댓글이 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진짜 관심을 너무 준 나머지 잘못된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괜히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주다 보면 이런 불평등한 일,
1: 그쵸.
2: 뭔가 피해 이런 게 나한테 올수 있어. 그럼 하지 말자. 라고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뭔가 선의에 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좀더 응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응원단이라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라도 한번더 눌러보고 그런 것에 그런 과정들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1: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정혜의 눈에 띕니다.
1: 네.
0: 정혜는 이 아파트 단지 바깥의 작은 상가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 우리만 생각하자, 신경 쓰지 마라고
1: 네.
0: 하면서 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야 될 거를 후문으로 돌아 나가면서 팔각정자를 안 지나가 보려고도 노력을 해요. 만약에 팔각정자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애가 또 있다? 아, 그러면 또, 안녕, 여기서 뭐 하니? 뭐 이런 얘기, 말안 걸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 네.
0: 아예 보지 말고, 듣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막 후문, 정문, 막다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는 남자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그 누나를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초반에는. 어떤 여자아이랑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둘만. 이번에도 뭐 아빠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부모 없이 어린애 둘만 이렇게, 또 날도 추운데, 한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날도
1: 네.
0: 추운데 또 둘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지나치자 지나치자 하면서도 또 발걸음이 그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렇지 않게 물어봐요. 안녕, 여기서 뭐 하니?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보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다분히 기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가 딱안 칼지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아이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1: 네.
0: 여자아이가. 그래서, 아니, 날이 추워서 좀 감기 걸리겠다,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옷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안 추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둘이 입고 있는 옷들이 소매가 짧아가지고
1: 네.
0: 팔목을 가리지도 못하고 또 구멍 숭숭 숭숭 뚫린 슬리퍼 신고 있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본, 길러본 엄마들이라면 한눈에도 머리 며칠 안 감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톱 너무 긴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

0: 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는 것 같고,
1: 네.
0: 요리조리 아무리 좀덜 신경 쓰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우린 안 추운데요? 라고 여자애가 아무리 새침하게 대꾸를 해도, 아, 이게 그냥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안 춥니? 그래, 알았다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 그냥 지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섬이나 섬인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쁘다, 이름 예쁘다, 누가 지어줬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 아이들 옆에 있어야 된다. 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점심 먹었어? 좀 추운데 우리 관리사무소 가서 기다릴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금방 아빠가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1: 네.
0: 말로는. 그래서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릴 거라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1: 아, 또 옆에서 같이 기다려 준
0: 정해.
1: 거예요?
0: 네. 아빠가 어디서 오시는데? 라고 했더니 또 집에서 온대요, 아빠가. 그럼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다려 줬는데 정말 한참 있다가 어디선가 저 멀리서 정말 슬리퍼 쓱쓱 끌고 어떤 남자가 아이들한테 다가온 거예요. 추리닝
1: 네.
0: 차림으로.
1: 지금 누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131 쓰시는 카페이님이 소설 내용 듣고 있자니, 아,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가사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라는 표현이 요게 참 좋았는데, 모두에게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자신만을 향하는 시대가 된건 아닌가 씁쓸하다고 하시면서 언급해 주신 이 노래,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김혜진 작가의 관종들입니다. 네, 저기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멀찌감치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0: 오라고,
1: 오라고.
0: 아이들에게.
1: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 하고 이제 반갑게 뛰어갔다면 좀 안심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정혜진이.
0: 네.
1: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뛰어나가면 그래도 사이가 좋네라고 할것 같은데 아이들이 추춤추춤 하더니 그냥 주저하면서 아빠한테 슬슬슬슬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0: 네.
1: 정혜로서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까지 한 거죠. 인사까지 했는데 그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은 옷차림도 이제 추리닝 차림이고 뒷머리가 납작하게 눌려서 까치집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0: 네.
1: 자다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애들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다 나왔다고?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정혜는.
0: 네.
1: 근데 이제 말로는 또 다르게 얘기했죠. 애들이 아빠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애들 귀한 시대인데 둘씩이나 애국자세요. 뭐 이런 얘기들 뭐
0: 네.
1: 하면서 키울 때야 고생스럽죠? 그래도 다 키워놓으면 든든해요. 뭐 이런 얘기들 오지랖 부리면서 또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네.
1: 정혜로서는. 근데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아유,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애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줘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키링 같은 거 꺼내가지고,
0: 네.
1: 막, 준 거예요. 근데 달아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 눈치도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계속 이제 옷차림도 또한번더 살피고
0: 그러니까
1: 했던
0: 얼마나
1: 거죠.
0: 미덥지가 않으면서 이렇게 써요.
1: 맞아요.
0: 상황이
1: 상황이
0: 잠깐
1: 진짜
0: 얼핏
1: 그렇기는
0: 봐도.
1: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키링, 팔찌 이런 것들을 막 채워두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연기한테 얘기한 거죠. 오늘 정자에서 그때 그 남자애 봤는데 누나까지 같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연기도 발끈하는 거예요.
0: 네.
1: 아, 날도 추워 죽겠는데 왜 자꾸 애들을 정자에 둔대?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어휴, 정신 나간 놈. 이러면서 연기도 또 붕괴하고.
0: 네.
1: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여기다가 세 번째로 또이 아이들을 만난 거죠. 정자에서 또
0: 또
1: 만났는데,
0: 정자에서.
1: 네, 아이들이 정자에서 있는데 안녕 또 만났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연기랑 먹을 떡을 사갖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정혜로서는. 근데 정혜가 안녕 하고 인사하니까 아이들이 정자에서 빨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제 장본, 장바구니 옆에 놓고 정자 한쪽에 이제 걸터 앉았는데, 혹시 몰라서 바람떡 한 팩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0: 네.
1: 하나 먹어볼래? 라고 권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예전에는 안 추운데요? 막 앙칼지게 했던 여자아이가 먹어도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래, 근데 마실 게 없으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떡을 팩째 뜯어줬는데, 애들이 무섭게 먹어치우더라는 거예요.
0: 그걸 보면 또 여러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들잖아요.
1: 그쵸. 그래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엄마랑 동생을 기다린대요. 아빠는 또 멀리 일하러 갔고, 아빠 오려면 멀었는데, 엄마랑 동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0: 네.
1: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떡을 먹으면 이제 손과 팔이 움직이잖아요. 먹는데 이게 슬쩍슬쩍 보면 그 남자아이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 때 어딘가 긁히거나

0: 같은 색깔도 되게 붉으스름한 상처가
1: 네.
0: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팔에. 그래서 너 팔목 왜 그래? 다쳤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죠.
1: 네.
0: 아,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한 10분쯤 있다가 경찰이 왔고, 경찰이 오자마자 유아차를 끌고 어떤 한 여자가 이 아이들 틈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아이들 엄마였어요.
1: 네.
0: 그런데 경찰이 오고 아이들 엄마까지 왔는데, 경찰의 대처가 약간은 좀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무상해 보이기도 하는, 보호자세요? 확인하고, 네, 제가 엄마예요. 라고 하니까, 오, 별일 없다는 듯이 이 엄마의 손에 아이들을 붙들려서 또 보냈다는 거죠.
1: 네.
0: 뭐 애들은 길에 있으면 안 되나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혜한테 오히려 따지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이제 정혜로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경찰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애 팔목에 상처도 있었고, 어떻게 아무 조사도 안 해요? 라고 하니까, 아, 애들 엄마라는데 뭐 어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정혜가 연기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가서 그 애들 어떻게 됐냐고 한번더 확인하니까, 아, 어제 신고하셨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혹시 애들이 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때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1: 네.
0: 그래서 그런 대답만을 듣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앞 현관문에 쪽지가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관심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쪽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0: 노란 포스트잇에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군데군데 글씨를 쓰다가 잉크가 번져 있어가지고, 하, 누가 붙인 거지? 누구 같아? 정혜와 연기 부부가 계속, 살핀 거죠, 주변을. 근데 사생활과 타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타인의 삶에 침해하거나 간섭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고 타인과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느껴진 거죠. 이
1: 네.
0: 정혜와 연기 부부가 쪽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방이 온통 적이다. 상식도 예의도 없는 무뢰배들이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생각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주변 마트에서 계속 그 아이들과 그 엄마를 마주치는 거죠. 그 엄마가 정혜를 엄청 적이감에 휩싸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1: 뭐 나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0: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남 사는 방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혜의 언니 정미가 놀러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심기 건드리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법칙이 있어. 원래 남 손가락질 하는 건 쉬운 법이야. 너네들 삶 지켜. 이런 이제 조언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게 여유롭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남들 사는 거에 줄기차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비난까지는 아닌데, 언니니까.
1: 언니니까
0: 언니니까
1: 안타까워서,
0: 안타까워서,
1: 그쵸,
0: 네,
1: 얘기하는
0: 하는.
1: 걸 텐데,
0: 네,
1: 그것 때문에 또
0: 맞아요.
1: 이사도 갔다고 하는
0: 맞아요. 내려왔죠.
1: 부부니까요.
0: 맞아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에 딸 호경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1: 네.
0: 쓸쓸하게 이두 부부가 새해를 맞이하거든요. 새해를 맞이하고 그 다음날 현관에 이게 립스틱이야, 색연필이야, 잘 모르겠는데 시뻘건 글씨로 관종들 현관 앞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말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이 관종들도 그렇고 달걀의 운기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이 결국에는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순간에 타인의 삶과 접촉하게 되는
1: 네.
0: 광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것을 조롱하는 사회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삶에, 타인의 고통에 개입해야 되는 순간은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1: 지금

0: 정경희님이 관심이 병으로 취급받고 손해는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슬픕니다. 그렇죠.
1: 그렇죠. 이렇게
0: 서글퍼요. 맞아요.
1: 두 주인공은 되게 열심히 한 건데, 열심히 아이를 돌보려고 한 건데, 그런 게다 선의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꼭그 낙서한 사람들,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 아파트 내에서 힘들겠어요. 또그
0: 그쵸.
1: 밑에 예를 들면 어떤 요즘 뭐 SNS에 어떤 좋은 사연들 보면 엘리베이터에 뭐 택배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누가 붙여놓으면 그 밑에 댓글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되게 훈훈한
0: 따뜻한,
1: 기사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밑에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
0: 아.
1: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날 도와줄 생각은 없구나, 모두가. 라는 그런 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0: 네.
1: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0: 맞아요.
1: 되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용기구나라는 생각도
0: 네.
1: 하게 돼요.
0: 그리고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소설에서 처음 그 아이들을 발견한 게 정혜였잖아요. 아내였잖아요.
1: 네.
0: 아내가 발견한 걸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1: 아, 신경
0: 많은
1: 꺼. 이렇게.
0: 남편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왜그 신경 쓰지 마. 그
1: 그쵸.
0: 마치 그 정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남편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더 가정 내에서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1: 맞아요.
0: 여긴 그래도 한
1: 팀이에요.
0: 팀이에요.
1: 아,
0: 원팀이에요.
1: 그쵸.
0: 원팀. 맞아요.
1: 네.
0: 원팀이에요. 이게 조금 선물
1: 네,
0: 같았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도.
1: 아쉽지만 남편의 상황이 또 건강이 안 좋고,
0: 맞아요.
1: 네, 직장도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그런
0: 네.
1: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봐, 해봐, 해봐, 이렇게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두 사람의 지금 공동체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0: 아, 그러네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고 이렇게 막 립스틱으로 누가 막 시뻘겋게 칠해놓으면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단
1: 그쵸,
0: 말이에요.
1: 무섭죠.
0: 근데도 이두 부분은 위축되지 않아요. 적당히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각오를 다지거든요. 좀 믿음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말이. 자, 9078 쓰신 카페님 듣다 보니까 흔한 관종 이야기가 아니군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을 그렇게 치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랑이 고픈 아이들에게 저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마음 먹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소설을
1: 네.
0: 읽고. 나희 허회경이 함께한 곡, 사막의 꽃들 듣고 이제 출구상점으로 건너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맥동민 작가의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1: 네, 오늘은 제가 VOD 시청권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요즘 VOD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스트리밍으로 보셔가지고.
0: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네, VOD.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0: 그렇죠.
1: 네, 영화나 드라마를 단편으로 이렇게 사서 네.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네. 아,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네, 전 아직도 그걸 쓰고 있고요.
0: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네, 네. 그런데 어떤 VOD냐, 네, 어떤 작품을 준비했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18년에 방영된 작품이고요. 제목은 마더 네, 라는 제목입니다.
0: 네. 네.
1: 마더 하면 보통 봉준호 감독님의 네. 네, 영화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드라마 마더를 준비했고요.
0: 드라마 마더.
1: 네. 이보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바로 그 작품이고 이 작품은 원래 작품은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고요.
0: 네. 네,
1: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리메이크했던 그런 작품인데 아무래도 한국 작품이 좀 더 한국 정서와 잘 맞기 때문에 한국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네. 이 드라마 마더의 주인공인 그 이보영 씨가 역할을 했던 수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수진은 어떤 학교의 임시교사로 네,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진은 캐릭터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쪽,
0: 네. 네,
1: 냉정한 쪽. 그런 쪽이고 뭐 주변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거나 애정을 보인다거나 따뜻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진이 가르치는 어떤 학생 중에 해나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해나가 계속 뭔가 몸도 좀 이상한 것 같고,
0: 네,
1: 네 결석도 좀 잦은 것 같고, 지각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런 그 행동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점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교사로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그들의 엄마 부모가 해나에게 좀 뭔가 학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 수진이라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외면하면서 일단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외면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수진을 폭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해나의 집에서 해나의 아빠가 그 돈을 안 벌어오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0: 네.
1: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옆에서 해나가 계속 그 아빠의 말로는 시끄럽게 구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두 부부가 해나를 검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 밖에 놔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수진이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차가운 수진이라도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전에 그 학대받는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되게 이 소설 속에 나온 것처럼 계속 형식적인 그런 순찰만 도는 거예요.

0: 가서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 맞는지, 그리고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 신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럼 누가
1: 네.
0: 맞다고 하겠어요? 네.
1: 그렇죠.
0: 아니, 아니다. 우리는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1: 그 답이 필요했던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들은 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이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면을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부부가 아이가 맨날 요즘 이런 장난을 쳐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1: 네.
0: 다시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해나를 납치를 하게 돼요. 네. 물론 납치하기 전에 해나에게 물어봐요.
1: 네.
0: 해나에게 학대만 받고 있고 내가 엄마가 돼줄 테니까 같이 떠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나가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나와 함께 떠나면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1: 네.
0: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극단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극화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수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의감이 투철하거나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납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라든지 자신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드라마 내에서도 계속 쫓기게 됩니다. 경찰한테 쫓기고 막 이게 공개 수배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와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관중 이상의 무엇인가가 되게 된 거죠. 수지는.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그럼, 뭔가 자신의 부모하고도 굉장히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1: 네.
0: 집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의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거나,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공권력을 믿고 어떻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1: 네.
0: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는, 이 수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수진의 캐릭터를, 관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가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수진이나 해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본 우리 관객들이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소설과 이 드라마를 함께 보시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관종이란 그 의미, 그리고 관종의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마더라는 드라마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송경민님이 지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가길 힘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 분도 발표하겠습니다. 1470 그리고 1345 이렇게 휴대폰 뒷번호 네 자리씩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2: 네.
1: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2: 다음 주에는 박지영 작가의 중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입니다.
1: 네, 다음 주이 박지영 작가의 책으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0: 네.
1: 책들 그리고 출구 상점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잔나비 이수연이 함께한 곡 마더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5: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6: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10월에는 한 뮤지션의 음악 세계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영국의 스팅에 이어 이번 주에는 프랑스 샹송계의 긴 싱어송라이터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을 본인과 전 세계 뮤지션들의 다양한 해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첫 곡은 영화 The Shape of Water에 흐르던 La Javanese 자바춤,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마들렌 베이.

10월 10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 기행은 마들렌 페이루의 라 자바네스, 자바 춤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셀스 갱스브루가 1963년에 발표한 노래지만요. 본인의 버전보다는 줄리엣 그레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마들렌 페이루 같은 여자 가수들의 노래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셀스 갱스브루, 그는 1928년 파리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인의 후손인데요. 싱어송라이터로 가장 유명하지만요. 시인, 피아니스트, 화가, 각본가, 연출가, 배우이기도 했던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프랑스어권 대중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요. 영미 팝에도 영향을 준 그런 위대한 음악인이죠. 이번에는 세르스 갱스브루 본인의 노래 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1958년 노래 Le Bon Sonneur de Lila, 라일락 티켓 펀치, 파리 지하철에서 승객의 티켓에 펀치로 구멍을 내는 일을 하는 그런 남자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재즈풍의 샹송 1962년 노래 Black Trombone, 세 번째 노래

1969년 샹송입니다. 영화 음악으로도 사용됐던 엘리자 이 노래까지 세르스 갱스브르의 노래 세 곡 이어드립니다.

셀스경스불의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 Le Pensionnaire Delilah, Lilac Ticket Punch. 두 번째 노래는 Black Trombone. 세 번째 곡, 엘리자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셀스경스불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셀스경스불의 음악을 프랑스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알린 히트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196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입니다. 프랑스 갤이 부른 부페드시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 먼저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프랑스 갤이 불렀던 레세통벨레피르, 여자애들을 그냥 놔둬, 이 노래를 미국 가수 에프릴 마츠의 영어 버전 칙 헤빗으로 준비했고요. 세 번째 노래는 원래는 미국 노래입니다. It's Hard to Say Goodbye. 이 노래를 세르스 갱스프루가 편곡하고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프랑스어 자르디가 불러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노래죠. 이제는 원곡보다는 프랑스어 자르디의 프랑스어 버전이 훨씬 더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Comment te dire adieu. 너에게 어떻게 안녕이라 말할까? 이 노래까지 세곡 보내드립니다.

라디오와 광고,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던 노래들이었죠. 자, 세 곡이었습니다. 프랑스 갤의 부페 드 시 부페 드 송, 밀랍 인형, 소리 인형. 두 번째 곡은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데스프루프에서도 쓰였던 에프레마체 칙 헤빗이었고요. 세 번째 노래는 프랑스와 자르디의 꺼멍뜨 디 라디오, 어떻게 너에게 안녕이라 말할까, 1968년 노래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세르스 갱스브루가 여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성 편력이 남달랐던 세르스 갱스브루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또 세계적인 배우들과 스캔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브리짓 바르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코믹 스트립, 1967년 곡부터 시작하고요. 캐트린 드누브와의 듀엣곡 뉴 포맥 드 아반느, 신은 하바나산 시거를 피웁니다. 1980년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덴마크 배우 안나 까리나가 부른 1967년 샹송입니다. 술르 솔렉 섹더멍, 태양 아래 정확히. 네 번째 곡, 영국의 가수 겸 배우 마리안 페이스프리 부른 마농.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래는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 시그널 음악으로 진숙한 노래입니다. 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부른 오하이오. 이 노래까지 세르스 갱스브루가 작곡한 다섯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gris. Je sais qu'il fait même la nuit comme moi.

사르스 경스프루가 작곡하고 여배우들이 노래한 노래 다섯 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사르스 경스프루와 브리짓 바르도가 함께한 코믹 스트립, 두 번째 노래 캐트린 드누브와 사르스 경스프루의 듀엣곡 디우 푸메악 드 아반느, 시는 하바나산 시가를 피웁니다. 세 번째 노래 안나 까리나의 술루 솔레이 엑셉트멍, 태양 아래 정확히. 네 번째 노래는 마리아는 페스플의 마농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 이자벨 아자니의 오하이오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갱스브루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한 제인 버킨, 그리고 딸 샬롯 갱스브루의 노래 골랐습니다. 제인 버킨은 영국 사람이지만요, 프랑스로 건너와서 세르스 갱스브루를 만나면서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가 되었죠. 노래하기에는 너무 높고 불안정한 목소리였지만요, 갱스브루와 작업하면서 에로틱 보이스, 그 특별한 경지에까지 오른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딸 샬롯 갱스브루까지 낳았지만 결국 이혼했죠. 하지만 음악의 동반자 관계는 세르스 갱스브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세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화 마담 클로드의

삽입곡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이어서 쇼팽의 에튀드 중 이별의 곡을 편곡한 레몬 인세스트를 샬롯 갱스브루와 셀스 갱스브루 부녀의 듀엣으로 들려드립니다. 끝으로 제인 버킨의 노래 디두다 이 노래를 제인 버킨과 샬롯 갱스브루 모녀가 라이브로 함께 부른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제인 버킨과 그의 딸 샬롯 갱스풀의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Yesterday, Yes a Day. 두 번째 곡은 샬롯 갱스풀과 세르주 갱스풀의 레몬 인세스트. 세 번째 노래 샬롯 갱스풀과 제인 버킨, 엄마와 딸이 함께 부른 디두다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주 갱스풀의 음악 세계.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세르주 갱스풀과 작업한 마지막 앨범 제인 버킨의 1990년 앨범 아무 데펑트에서 골랐습니다. 세르주 갱스풀과 직접 그린 제인 버킨의 캐리커처 자켓 사진도 참 인상적인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 타이틀곡 아무 데펑트, 사랑의 속임수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감정이 사라진 채 거칠애와 가식으로 이어지는 허무하고 쓸쓸한 사랑의 이면을 담은 곡입니다. 제인 버킨이 부르는 아무 데펑트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0: EBS FM 세계음악기행.
1: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이제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 영미 록, 로큰롤을 이탈리아 스타일로 접목한 이탈리아 청년 하위 음악, 무시카 비트, 비트 음악을 만납니다.

1960년대 중반 영국 팝 음악이 영국의 침공, British Invasion 또는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세계 팝 음악 역사의 지형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국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유난하고 그럴만도 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국 음악 전통인 간소네에 식상한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영국의 문화 침공에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청년 세대는 물심양면으로 영국 록 팝 음악을 반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비슷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965년 2월 로마에서 문을 연 나이트클럽 파이퍼는 이런 변화에 뜨겁게 열광한 젊은 세대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파이퍼 클럽에서 선보인 음악을 무시카 비트 음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카 비트는 영미권 록, 록앤롤 스타일을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변주했습니다. 직선적인 기타 리프, 뚜렷한 멜로디 라인은 영국 침공의 영향을 적시하고 있었지만 좀 더 부드럽고 낭만적인 보컬, 보다 극적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신테사이저의 전신격인 콤보 오르간 연주를 융합했습니다. 이탈리아 깐소네가 알게 모르게 배어든 결과였죠. 무지카 비트의 생명은 그러나 짧았습니다. 이탈리아 밖으로 기세를 떨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또는 아트록의 결정적인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뉴트럴스, 이 프리미티비 등등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의 기념비적인 존재들은 소싯적 비트 음악 시인에서 활동하며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0-80년대 세계 나이트클럽 문화를 지배한 이탈로 디스코 역시 이탈리아 비트 음악의 후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영미권 록음악과 결합한 이탈리아의 하위문화음악으로 이후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이탈리아의 디스코의 자양분이 된 무시카 비트를 만나봤습니다. 그 스타일의 그 무브먼트의 대표적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966년 발표된 싱글 카데리나 카젤리의 네수노 미부오 유디카레, 누구도 내 인생을 재단할 권리가 없어.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성 아티스트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좀 혁신적인, 있은 적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훗날 여성 해방운동과 연결될 만한 문제의식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카데리나 카셀리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도 했지만 이후 슈가 뮤직이라는 음반 사업에 뛰어들죠. 그래서 음반 경영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프로듀서 활동으로 또 많은 이탈리아의 아티스트를 발굴했죠. 세 음행에서 소개하는 상당수의 아티스트의 곡이 아마 이 슈가 레이블 표시를 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곡, 비틀즈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The Brokes라는 밴드의 음악이었는데요. 원래는 영국 출신인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었답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죠. 역시 1966년 발표 싱글 들으셨는데요. Che colpa abbiamo noi? 왜 우리 세대만 비난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원곡이 있네요. 미국산입니다. 미국의 포크록 가수인 밥 린드의 노래였는데요. 그 원곡은 그냥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의 노래는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 이별 이야기였답니다. 이탈리아파는

기성세대가 왜 우리를 비난하는가라는 항변의 메시지가 담겼는데, 이 일은 그 유명한 작사가 모걸의 작품이라네요. 기성세대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가라는 항변이 담긴. 아시겠지만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유럽의 정서가 이 전역에서 청년문화, 학생운동, 반권위주의, 세대 갈등이 더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탈리아의 분위기, 이 음악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segredo escondido num choro cansado. Se soubesses.
1: Flute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쇼루라는 말이 나왔죠. 쇼루는 브라질의 전통음악 스타일이면서 동시에 눈물을 의미한답니다. 조빔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오가는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는데요. 연인 때문에 애타는 마음에 눈물을 뜻하면서 쇼루의 스타일을 노래로 계승한 쇼루 깐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쇼루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활동하던 서양음악 연주자들이 쇼루의 창시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르투갈 궁정음악, 즉 폴카, 왈츠, 쇼티시 같은 무도회 음악이 아프리카계 브라질 음악인들을 만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유럽 춤곡 음악을 이상하게 변주하면서 시작됐죠.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처럼요. 이 음악은 쇼루를 대표하는 거장 조아킹 갈라두가 작곡한 이사벨이라는 곡입니다. 1870년대에 악보로 발표되면서 알려졌다고 하네요. 당시 유럽 궁정음악가들도 전문 무용수들도 이 음악의 화성과 선율에는 익숙했지만 난데없이 끼어든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와 당김음에 경악했답니다. 이것이 쇼루이며 쇼루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 전까지 이 당혹감과 거부감은 계속되었죠.

유럽식 무도회 음악과 아프리카계 브라질 전통 리듬의 만남을 성사시킨 쇼루는 앙상블의 구성부터 다문화적입니다. 멜로디를 리드하는 건 플루트나 클라리넷 같은 유럽 전통 악기지만 쇼루를 쇼루답게 만드는 건 브라질 전통 4현 기타 가바킹유 그리고 7현 기타 비올라옹 역시 브라질 전통 악기로 손으로 치는 드럼 빵데이루입니다. 특히 비올라옹과 빵데이루가 서로

주고받는 일사불란한 연주는 유럽 클래식의 대위법을 벗어나 쇼루의 독자적인 연주법, 일명 바이샤리아를 창조해냈습니다. 쇼루는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브라질이 낳은 클래식 거장 에이토르 빌라로부스가 브라질 민족주의의 색채를 입힌 클래식 음악을 탄생시킨 건 전적으로 쇼루 덕분이었습니다. 쇼루를 흔히 브라질 재즈라 부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쇼루는 삼바와 보사노바의 직계 조상입니다.

19세기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브라질의 아프리카계 클래식 연주자들이 유럽의 궁정 무도 음악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악기를 도입해 새롭게 창조한 스타일이자 이 훗날 삼바, 보사노바, 브라질리안 재즈의 젖줄을 댄 음악 쇼루 만나봤습니다. 두 곡의 대표곡 듣고 왔는데요. 제킹냐 지아브레우의 치쿠치쿠 노 후바, 곡간 뒤지는 참새 녀석. 옥수수빵 가루를 그냥 탐하는 작은, 뭐 밉지만 또 그렇게 밉지만 않은 귀여운 참새를 이런 음악으로 표현한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킹냐 지아브레우 같은 경우는 쇼루를 이 뭐 전국적 대중문화 현상으로 확장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되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치쿠치쿠 노 후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죠. 1917년에 일단 무도회용으로 발표는 됐으나 녹음 상태로 앨범이 돼서 나온 해는 1931년이고요. 1937년에 일단 이 음악이 할리우드 영화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브라질계 글로벌 스타죠. 카르멘 미란다가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루의 특성, 뭐 이런 리듬감이나 화려한 멜로디, 뭐 그런 것들, 연주 난이도 등등 그런 걸 두루 갖춘 곡이다 보니까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또 만돌린을 연주하는 플레이어나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들, 심지어 첼리스트들 뭐 자주 도전하는 대표적인 쇼루 레퍼토리라고 하네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 까바끼뉴가 전면으로 부각이 된 이후의 버전 들으셨고요. 30년대에 이 제킹냐 지아브레우의 이 곡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시 전면에서 리드 악기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분도 이제 뭐 대단한 연주자로서 명성을 날리신 분이라고 하네요. 바르디르 아제베두, 그의 곡 브라질레이링유, 영락 없는 브라질 녀석. 1949년 발표곡이고요. 이 작은 앙증맞은 기타, 브라질 전통악기 까바킹유 연주의 명인 비르투오소로, 그러니까 까바킹유를 이런 독주악기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는 근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네요. 뭐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작곡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고요. 쇼루 연주의 기술적 교과서 뭐 들으셨다시피 상당한 난이도를요.

하는 뭐 그런 초고속 패시지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쇼루 좀 연주 하네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판별하는 레퍼토리로 또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샹하이는 중국 역사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도시입니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제시한 중심부가 상하이입니다. 20세기 중반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중국 근대화를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대약진 운동 이후 서구, 특히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상하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자주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중국 정부가 현대화를 추진하기 수십 년 앞서 국제 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뉴욕 할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탄생시킨 문화유산의 하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아시아의 도시가 상하이였습니다. 그 유산은 재즈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찍부터 해외 무역이 발전한 데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개된 서양의 식민화 시도가 부수적으로 불러들인 결과였죠. 이런 배경에서 상하이는 재즈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20, 30년대 상하이의 전설적인 클럽 카니드롬에서는 미국 재즈 거장들의 장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동양의 파리, Paris of the East로 불리면서 아시아 재즈 붐을 주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상하이는 중국 민속 음악과 재즈를 융합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노래라는 뜻의 중국 가요 시다이츠였습니다.
1: 八大公司和请黎明昆女士唱《毛毛雨》。

1920년대 후반 샹하이에서 싹이 텄고 1940년대 중국 모던 팝의 기틀을 마련한 시다이트의 창시자는 샹하이에서 활동하던 연주자이자 작곡가 리진 후이입니다. 리진 후이는 1935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즈 아티스트 벅 클레이튼이 이끄는 밴드 할렘 젠틀맨이 공연차 상하이를 찾았을 때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후 중국 전통음악에 재즈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오음계, 중국어 성조를 살린 선율, 중국 전통 성악의 장식음, 중국 여자 가수 특유의 높은 음역이 색소폰을 비롯한 재즈 앙상블에 쓰이는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재즈 외에도 폭스트롯, 탱고, 룸바 등등 이 다양한 서구 유행 음악과 융합합니다. 시다이츠는 현재 중국의 시대음악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술 양식에 목이 말랐던 중국 음악인들은 시다이츠에서 유의미한 정체성

여왕을 찾았습니다. 샹하이의 변화 속에서 근대화를 꿈꾸던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꿀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중반 미국 재즈를 비롯한 서구 유행 음악을 중국 음악 전통과 융합해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 정신, 샹하이의 하이브리드 혼종 음악 시다이츠를 만나봤고요. 중국 영화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뭐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초기 시다이츠의 무대에 섰던 대부분은 여자 보컬을 앞세운 재즈밴드 형태였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컬 중국 가수보다는 외국 가수를 선호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제 유지가 최고 목적이었던 강경 보수 쪽에서는 퇴폐적이라고 비판까지 받았던 시다이츠. 오늘 첫 곡은 허리진 자이라이, When Will You Return? 언제, 오늘 밤, 헤어지면 언제 다시 오시려나?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조 슈안이라는 1940년대 상하이의 그 가단 7대 가수 중에 제1로 꼽혔던, 요즘 표현으로 쓰면 멀티 플랫폼 스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히트하고 음악으로도 히트하고 그리고 소비재 광고도, 또 요즘은 그뭐 PPL이라고 그러나, 그런 산업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스타 아티스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리코란, 만주 태생의 일본인 스타 요시코 야마구치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더큰 히트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음행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등려군의 버전이 78년에 나왔고요. 두 번째 곡은 덩리진 등려군, 바로 그 등려군 등장했습니다. 트리사 탱의 엘라이샹, 야레 향, 밤의 향기를 풍기는 꽃이었습니다. 1978년 발표 버전이고요. 실제로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44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시코 야마구치가 처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차례 금지곡으로도 지정이 되었던 역사가 있네요.

0: Hold hard, Ned. Lift me down once more and lie me in the shade.
1: 잠깐, 네드. 말고삐를 꽉 좀 잡아주게. 다시 한번 날 내려주고 저기 그늘에 눕혀주게나. 늙은 친구여, 말 두 마리를 이끌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나를 붙들어가며 이 덥고 느리고 나른하고 고요한 길을 고생하며 달려와 주었구나. 호주 시인 아담 린지 고든의 시

Sick Stock Rider, 병든 목동의 첫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든이 1870년에 발표한 시집 Bush Ballads and Galloping Rhymes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은 Bush Ballad라는 용어를 최초로 선보인 작품입니다. Bush, 덤불이라는 뜻이지만 호주 사람들에게 이 말은 호주의 오랜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때 부시는 호주의 거친 황무지, 시골, 야생지역을 뜻하는데요. 미국의 개척시대 서부를 뜻하는 와일드 웨스트 또는 개척지라는 뜻의 프론티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부시 발라드는 호주의 개척시대 일명 아웃백이라 말하는 오지에서 목동이나 무법자로 살다 간 정착민들의 애환을 담은 민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18세기인 1788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과 죄수들이었습니다.

호주 정착 초기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은 고향의 민요에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몰이, 양털깎기, 가뭄과 홍수, 무법자의 모험과 저항정신 등등 호주 오지의 핍진한 일상을 간결한 운율에 실어 전했죠. 여기에 휘들, 아코디언, 기타, 하모니카를 비롯해서 톱, 맥주 병뚜껑을 붙인 지팡이, 홍차 괴짝으로 만든 베이스 등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로 급조한 악기들을 활용하면서 부시 발라드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앵글로 켈틱 전통 음악에 뿌리를 두었던 부시 발라드는 20세기 초 미국 컨츄리를 받아들이면서 대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 영화와 레코드사가 호주에 당도합니다. 미국 카우보이의 애환을 그린 영화 Singing Cowboy와 함께 미국 컨트리 음악의 시조 지미 로저스의 음악을 접하면서 오지의 목동들은 강렬한 유대감을 맛보았습니다. 1940년대 컨트리를 접목한 부시 발라드 음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스틸 기타, 벤조, 일렉트릭 기타까지 도입하며 미국 내시빌 컨트리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랫말은 부시 발라드의 원형적 세계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호주식 영어 발음, 호주의 지명,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호주의 컨트리 음악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오스트레일리안 컨트리 앤 웨스턴 이렇게요.

18세기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8세기 호주 개척 시대를 연 영국과 아일랜드 이주민의 구전가요에서 출발해서 호주 오지의 일상을 반영하고 이후 미국 컨트리 음악을 받아들이며 이른바 호주의 컨트리 스타일을 확립한 음악 부시 발라드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 듣고 왔는데요. 1세대 터줏대감 같은 인물이네요. 슬림 더스티라는 아티스트의 A Pub with No Beer. 맥주가 동나버린 펍, 그런 의미인데 이 슬림 더스티라는 사람의 1957년 레코드 버전이 최초 발표 버전이고요. 슬림 더스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가수 격인 게 2000년 호주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폐막식에 호주의 비공식 국가라고 불리는 왈싱 마틸다를 가창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호주 내수 성적도 좋았고요. 뭐 호주인이 만든 음반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또 영국 차트에도 진입하는 최초의 호주 싱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승된 경로가 참 재밌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에 주둔하던 미국의 폭격 전대 병사들이 한 펍에 몰려가서 하룻밤에 그 맥주를 다 마셔버린 이 사건을 농부이자 시인인 어떤 한 사람이 시를 썼고 그게 지역 신문에 실리고 작곡가의 눈에 포착된 그 기사가 또 곡이 되고 이후 레코드에 실려 세상에 나왔다라고 전해지네요. 두 번째 곡은 그런 슬림 더스티의 이 부시 발라드 호주식 컨트리 웨스턴의 전통을 이어받은 1970-80년대 문법으로 음악을 발표했던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라는데요. True Blue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호주식 영어로는 True Blue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진국, 진짜 호주다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심이 있는,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네요. 존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의 상징성, 호주인의 정체성, 가치관, 국민성 이런 것을 주로 주제 삼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0: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 나왔는데 가는 길마다 초록불이 켜져서 지각을 면하고, 문득 듣고 싶었던 노래가 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때마침 연락이 오기도 하죠. 하나하나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신기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날에는 평범한 하루도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우리에게도 타이밍의 마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를 켜면 바로 그 시간,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Hello, I'm DJ Jinjin, and I'm so happy to meet you all at this magical moment.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아스트로의 베이비였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마주 앉아 나누던 사소한 얘기들과 때마침 나오던 이름 모를 노래까지도. 맞아요. 이게 뭔가, 이 분위기, 이 공기, 이 흐름에 딱 맞는 노래가 나왔을 때의 쾌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겪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캔디 슈가팝에 이어서 또 베이비까지 아스트로 노래, 이곡두 곡은 정말 오프닝과 참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타이밍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타이밍이 진짜 좋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자꾸 낚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낚시를 가서 갑오징어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를 좀 뭐랄까요? 운이 좋게 그 물대라고 하죠. 물대가랑 뭐 이런 거 이런 날씨 뭐 이런 게참잘 맞아가지고 제가 12시간 낚시를 해서 갑오징어를 41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이 추석 연휴에 갔다 온 건데 이 맞는 게그 물대랑 날씨 맞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항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잘 갔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법 같은 타이밍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새삼 고마운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 임현서님과 함께 재밌는 법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자, 한국인들과 매일 수다를 꽃피우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 저 찐디와 오늘 함께할 임현서 변호사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구단의 이 순간을 믿을게. 그리고 오마이걸의 퍼펙트 데이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의 손님은 바로 법 앞에서는 냉철한 논리를 말하고 방송에서는 여유 있는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 한국어의 새로운 브레인이죠. 변호사 임현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안녕하십니까. 이면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너무
0: 이야,
1: 영광입니다. 너무
0: 아이,
1: 영광.
0: 아닙니다.
1: 영광, 영광.
0: 영광.
1: 네.
0: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하셔야죠.
1: 아, 네. 그럼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죠. 임현서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법정을 사로잡으며 논리적인 모습과 유쾌함을 모두 지닌 분이죠. 법정과 방송을 넘나드는 매력적인 변호사님입니다. 어떻게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1: 아, 이것보다 더 좋은 소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아,
1: 너무 마음에
0: 좋습니다.
1: 듭니다.
0: 처음에 아도란 이렇게 라디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좀 어떠셨나요?
1: 잠을 못 잤어요.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잤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0: 너무
1: 너무
0: 떨려가지고,
1: 설레서,
0: 야,
1: 네, 혓바늘이 났습니다. 혓바늘.
0: 너무 피곤해가지고,
1: 네,
0: 네, 잠을 못
1: 너무, 네,
0: 자서,
1: 잠을 못 자서.
0: 야, 어떠세요? 좀 떨리시나요?
1: 아, 예, 아니, 라디오를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가지고 이 모든 게다 새롭습니다. 지금 이 헤드셋 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 마이크 이렇게 대고서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나가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도란이 참 다행인 건 굉장히 편한 방송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하셔도 된다.
1: 금방 편해지겠군요.
0: 네, 맞습니다. 한 10분만 지나시면 이제, 자세가 처음에는 이러시다가, 이렇게 확 풀어집니다.
1: 좋습니다. 누워서 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1: 어,
0: 나중엔
1: 좋습니다.
0: 편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1: 좋아요. 네.
0: 예, 방송에 다 나가고 있으니까
1: 아,
0: 누워서.
1: 네, 그렇군요.
0: 자, 지금부터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시게 됐는데, 다양한 분야 중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또는, 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이게 체질에 맞아야 되거든요. 좀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잘 맞습니다.
0: 잘난 척하기
1: 네. 내가 좀,
0: 좋아한다.
1: 내가 법을 좀 안다. 내가 좀 얘기해보고 싶다. 예,
0: 아,
1: 이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잘 맞고, 또좀 법으로 싸우는 거 좋아하고. 예, 고소 당해도 크게
0: 당해도,
1: 스트레스 안 받고, 신난다.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0: 야, 쉽지 않네요.
1: 쉽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멘탈이 일단 굉장히 강해야 되고,
1: 네, 멘탈이 좀 이상해야 됩니다.
0: 이상해야
1: 네, 이상해야
0: 된다.
1: 잘 맞습니다.
0: 아,
1: 보통은
0: 오히려.
1: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요.
0: 그쵸, 그쵸.
1: 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쟁송을 하는 그런 변호사랑 잘 맞죠.
0: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또 리얼리티, 서바이벌, 두뇌 게임 등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던 방송과 이건 좀 나랑 안 맞았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방송이 있을까요?
1: 제일 재밌었던 거는 방탈출 게임처럼 해놓은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어려웠습니다. 네,
0: 오히려.
1: 그래서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못 푼다고 아직까지 욕을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하게
0: 그렇군요.
1: 되더라고요. 네.
0: 방송 전과 출연 후에 그럼 뭐 달라진 점?
1: 달라진 점 하나도 없습니다.
0: 하나도
1: 아예
0: 없네.
1: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0: 놀랍게도.
1: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0: 하지만
1: 네.
0: 방송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아도란에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간 거
1: 이게
0: 아니겠습니까?
1: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아닐까? 이런 영광을.
0: 뭐 영광입니까?
1: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변호사 직업병. 뭐 저야 뭐 이제 자꾸 마이크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업병 같은 게
1: 직업병.
0: 있나요?
1: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요. 핸드폰을 누가 뺏어갈 일이 없는데, 항상 그런 상상을 해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휴대전화에 있는 게 모두가 다 포렌식을 통해서 뺏기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하게 됩니다.
0: 그럼 그걸 염두하고 평소에 조심하기도 하시나요?
1: 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변호사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0: 네.
1: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휴대전화 뺏는 게 변호사는 특히 더 어렵거든요.

0: 그래도
1: 그래요.
0: 불구하고 뺏길 수도 있겠죠.
1: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직업이어서 더더욱 강화가 된 거일까요?
0: 그렇죠. 의뢰인의
1: 의뢰인의
0: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수사기관에서 뺏어가지고 들여다 보면 대체 뭐 비밀을 지킨다. 그리고 적절한 변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런 취지입니다.
1: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성공 여정으로 변신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성공과정.
1: 제가 아이돌로서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면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여정 찐디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0: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1: 그렇죠.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포인트죠.
0: 네, 한번 한 15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1: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성공 여정 이면서예요.
1: 완벽했다.
0: 괜찮았나요?
1: 좋았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야, 아주 꾹 참고 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0: 아,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에런 스미스의 Dancing이라는 노래.
1: 추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제가 한강 산책할 때이 노래 들으면서 애기들이랑 같이 산책하는데 너무 신나거든요. 저의
1: 그렇군요.
0: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일한 그 하루에 5분 정도의 시간.
1: 그런 곡을
0: 너무
1: 추천해
0: 신납니다, 이 노래.
1: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1: 드라마.
0: 드라마!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잠깐, 저게 실제로도 가능한가?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을 법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법대로 드라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퀴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드라마의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죠. A와 B는 연인 사이인데요. 두 사람이 싸운 뒤 A가 화가 나서 B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데 이 장면을 B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연인이나 가족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몰래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문제가 됩니다.
0: 문제가
2: 연인이든 가족이든 똑같습니다. 네, 뭐 비밀 침해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톡 같은 거 몰래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 침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입증이 쉽지는 않겠죠. 몰래 보고 다시 그냥 살며시 화면 꺼놓고 돌려놓는다라는 들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0: 그 땡톡이나 이런 것들 뭔가 몰래 보고 있는 장면을 뭔가 이 사진으로 남겨야 되나요? 만약에 그게 문제로 삼고 싶으면.
2: 그렇죠. 그 톡을 네. 보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러면 네. 사진으로 남기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인정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0: 와.
2: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래서. 이거 봤잖아. 이걸
2: 맞아. 이런 거를 하셔야.
0: 이게 쉽지가 않네요.
2: 안 봤다고 잡았다면 네. 붙잡기가 쉽지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약간 단골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SNS에 이런 뭐 글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궁금증이 풀린 느낌입니다. 몸풀기 질문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 볼 텐데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드라마 사건 파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백화점 재벌 3세 A와 평범한 스턴트우먼 B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오던 어느 날 A의 어머니가 B를 찾아옵니다. 1억을 줄 테니 우리 아들과 헤어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턱하니 올려놓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스턴트우먼인 B가 예비 시어머니가 준 돈 가방을 덥석 받아갔다면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2: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하.
2: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은데.
0: 네.
2: 네. 근데 법적으로는 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0: 네.
2: 근데 실제로 현금을 주게 되면은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으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둘 사이의 문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현금이 오고 갔을 때에 실제로 신고를 해가지고 납부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증여라는 것이
0: 네.
2: 이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을 해주면 증여거든요.
0: 그냥
2: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0: 네.
2: 그냥 가져. 뭐 여기서는 뭐 헤어지라고 했겠지만
0: 네네네네.
2: 그래도 이런 것들은 증여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0: 네.
2: 그건 받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이 1억 원을 준 어머니가 예, 받았어! 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법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0: 와.
2: 그래서 억대 금액을 계속 이렇게 줬어요.
0: 네. 네,
2: 줬는데, 뭐, 나는 안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0: 네.
2: 나라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0: 오.
2: 왜냐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0: 그렇죠.
2: 몇 억을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 모르니까. 근데 둘 사이가 나빠지니까,
0: 네.
2: 받았는데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까지 다
0: 토해낸 거.
2: 다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0: 그러면 뭐 이건 계속 연속된 질문이죠.

0: 이 어머니가 신고하기 전에 자진 납세라고 하나요?
1: 네, 뭐
0: 예.
1: 자진 신고 후
0: 자진
1: 납부?
0: 신고
1: 뭐
0: 후 납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1: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실제
0: 그렇군요.
1: 변호사의 경험상으로는, 왜냐하면 알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이 그걸 고려해 가지고 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0: 그렇구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법이라는 게.
1: 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잊고 사세요.
0: 변호사님과 함께 하면 되죠.
1: 네, 그렇죠.
0: 문제가 있을 때.
1: 문제 생기면 변호사 부르면 되죠.
0: 좋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재벌가의 도움을 받은 사실과 함께 돈가방 사진을 SNS에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A 가족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 돈가방 사진만 올리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진과 함께 어떤 글을 구체적으로 써서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면서 이 돈을 줬는데라고 하면서 뭐 구체적인 구구절절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좀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0: 그럼 예시로 이 어느 회사의 모 누구누구가 나한테 1억 원을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다라고
1: 네.
0: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1: 헤어지라고 했다까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0: 그래요.
1: 이거는 저희가 재판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그렇게 드라이하게 적은 거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냥 돈가방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자랑 스타그램이잖아요, 그냥. 1억 받았다. 여기 1억
0: 그리고 사실
1: 넣어가지고.
0: 그냥 앞에 있는 현금 다발 1억이지
1: 네.
0: 사실 누가 준 거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1: 네.
0: 그냥 내가 벌어서
1: 그쵸.
0: 환
1: 자랑 사진 그냥 올린
0: 자랑 사진
1: 거잖아요. 자랑
0: 올린
1: 사진 그냥 올린 거니까
0: 그쵸
1: 너무 자랑스러운 것뿐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이제 준 사람은 좀 뜨끔하기는 하겠죠.
0: 그쵸
1: 근데 생각보다 뭐 사진 올리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0: 그러면 약간 그 증거인멸처럼 사진을 지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캡처를 못했어요.
1: 네.
0: 그러면 없는 사실이 돼요?
1: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증거를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해도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사실처럼 돼버립니다. 법이라는 게 증거를 모으는 사람한테 유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랑 법적으로 재구성된 사실이 다르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사실과 실제로 법원에서 평가하는, 인정하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항상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0: 그러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캡처를 해두고.
1: 그쵸. 그냥 항상 캡처하시면 됩니다. 항상. 항상.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더라도 캡처. 생겨도 캡처. 항상 캡처. 항상 녹음.
0: 그렇군요. 진짜 어려운 것
1: 무서운 세상입니다.
0: 같아요.
1: 무서운 세상.
0: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것
1: 그렇죠.
0: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0: 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다음 사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황금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A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렸습니다. 그런 A를 우연히 발견한 B는 A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A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보호자예요. 재벌 3세인 A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B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상속자 A를 돌봐주던 B가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내가 법적 보호자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A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1: 문제가 됩니다.
0: 아,
1: 이거 감옥 보내야죠.
0: 와, 징역이군요.
1: 징역을 바로 보내야 됩니다.
0: 이야.
1: 돈을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은 징역을 가게 됩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0: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A를 꼬셔서 A가 긁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1: 그건 사랑이죠. 그걸 저희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1: 그렇죠. 그 사랑에 빠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뭐 아깝다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0: 선물 개념으로 뭔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1: 자진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해주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분쟁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뭐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그렇게 재산을 처분할 때 이 사람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런 정신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돈을 사기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뭐

0: 그런 이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경우도 요새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1: 그렇죠.
0: 자기가 그냥 긁어주고 자기가 사주고 자기가 줬다고 하면은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리고 어쨌든 사랑하는
0: 네, 꼭
1: 사이에서.
0: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노령 인구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가족이 아닌데 보살펴주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지 뭘뭐 어떻게 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사기냐 아니면 준사기냐 심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기는 완전히 속이는 것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사기라고 부르거든요. 준사기.
1: 준사기.
0: 사기에 준한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특히 치매를 갖고 앓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0: 치매가 치매에 걸린 것만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되고 혹은 체결한 계약이 효력이 없느냐 그런 소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새.
1: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치매를 이제 걸리셨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니까 이게 참 위험하겠다.
0: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1: 성년
0: 후견인,
1: 후견인.
0: guardian. 영어로는 그 정도의 보호자, 후견인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든 누구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치매에 걸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때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빴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간 기록조차도 없다? 아니면 병원에 간 기록은 있는데 정확하게 치매 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받은 점수 같은 것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참 진짜 법이라는 게 공부를 뭐 제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0: 그렇죠.
1: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어쨌든 그 후견인으로 지목을 하지 않으면 되게 애매모호해진다라는
0: 그렇죠.
1: 말씀이신 거죠.
0: 그래서 여기서도 돈을 마음대로, A의 돈을 뭐 마음대로 쓴다라는 게 그냥 근거 없이 돈을 가져다가 쓰면은 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면 횡령죄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속여가지고 썼다고 하면 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고서 후견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사실 후견인으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시는 게
1: 사랑으로 하는 게 법적 문제가 좀덜 걸릴 수 있다.
0: 가장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튼 뭐 기억을 잃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국어는 합의하다입니다. 합의하다 means to talk and agree on something. It's like agree in English. 네, 오늘의 한국어는 합의하다 배워봤는데, 변호사님,
0: 네.
1: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합의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합의의 그런 뜻 자체가 좀 다른가요?
0: 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1: 오.
0: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합의하다의
1: 네.
0: 의미에서 법적으로 쓰는 합의하다의 의미가 좀 파생된 느낌인데요.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의견을 맞추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합의하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합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싸움이 났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이 합의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리할 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소송도 하지 말고, 우리 내가 뭐 100만 원줄 테니까 너는 이거 문제 삼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이것도 의견을 맞추는 거긴 하지만 문제나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단어로 하자면 뭐 일상생활에서의 합의하다는 agree on something이라고 했는데 법적인 합의는 보통 settle. 그래서 문제나 분쟁은 settle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제가 느꼈을 때 합의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 교통사고가 가장 좀 빈번하게
0: 맞습니다.
1: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0: 보험 저랑 합의했어?
1: 그러니까, 그런
0: 네.
1: 것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합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증거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뭐 합의서, 뭐 이런 게 있나요?
0: 네, 보통은 합의서를 많이 쓰죠. 합의서를 많이 쓰고 그 합의서라는 건 서로 당사자들 간에 이런 분쟁이 끝났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보관하기도 하고 혹은 이러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받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합의할 때는 보통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네,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그냥 끝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고 저희가 형사 사건이다. 형사 사건에서 누군가를 두드러폈다. 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면 나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을 해줘. 그러면 그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찾아가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0: 정해진 건 없는데요. 보통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합의를 봐주세요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1: 그렇구나. 이게 구두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0: 구두로 합의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결국 어떤 계약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서로 간의 약속, 서로 합의해서 나는 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는 뭐 소송을 취하해라. 이런 방식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면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그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1: 계약이군요.
0: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영미법에서 그 구두로 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예,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걸 parole evidence rule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랑 법률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녹취된 뭐 어떤 증거로서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그걸 깔끔하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1: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만약에 1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0: 네.
1: 근데 생각해보니까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0: 네.
1: 그럼 그거는 다시 번복을 할수 있나요?
0: 번복이 어렵죠.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계약에 구속되면 그러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200만 원더 받아야 되겠어. 이건 취소야.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해도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게 교통사고 상해. 내가 뭐 몸을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딱 들이받쳤다. 그러면은, 다음날 괜찮은 것 같고, 한 열흘 치료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 3개월 지나고부터 허리가 갑자기 엄청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1년, 2년 계속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후에 아픈 걸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잘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합의를 했더라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면은 그 합의 말고 그때 합의 본건 그거고 따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있군요. 어쨌든 보통 이제 소송이라는 게뭐 많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0: 네.
1: 저희가 뭔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교통사고가 조금 가장 좀 와닿는 것 같아요.
0: 가장 자주 있는 빈번한 문제인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다른 문제는 휘말리지 않으시는 게 좋죠.
1: 그쵸, 그쵸.
0: 변호사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특히
1: 그쵸.
0: 우리 청취자분들은
1: 맞아요.
0: 법적인 문제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어까지 그리고 합의하는 내용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분합이.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리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네, 아이돌 한국어 임현서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질문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오늘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어떠셨나요?
2: 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2: 끝나는 게 아쉽네요.
1: 그렇죠.
2: 네. 하루 종일 하면 안 되나요? 하루 종일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1: 한 시간이 정말 훌쩍 갔죠.
2: 훌쩍 갔습니다.
1: 네. 뭐 준비한 것도 많으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많기도 하고.
2: 네, 합의 보실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그건 아닌데.
2: 합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네. 이어져서.
1: 일을 하면 제가 N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해서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고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평소에 엄청 상상을 많이 해요.
2: 그러면 변호사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1: 진짜요?
2: 네, 그거 많이 할수록 잘하거든요.
1: 오.
2: 네, 그거를 그냥 끝까지 고민을 해서 네, 끝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고민을 하면 와.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1: 근데 제가 F여서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2: 아, F는 안 되죠. F는 좀 어렵습니다. F는 다른 직업 찾으시는
1: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돌 하고 있죠.
2: 좋습니다. 네. 아이돌이 훨씬 좋죠.
1: 다음 주에도 이제 법대로 드라마로 변호사님을 만나볼 텐데 뭐 다뤄보고 싶은 장르나 뭐 아니면 사건 유형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2: 저는 그래도 재밌는 게 이혼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1: 그렇군요.
2: 물론 제 전문 분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근데 또 다뤄보기에는 제일 재밌어요.
1: 약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2: 그렇죠.
1: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파헤쳐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랑이죠, 사랑.
1: 그렇죠.
2: 사랑과 전쟁.
1: 예. 사랑과 전쟁.
2: 재밌습니다. 실제로 사건 하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재미있는 드라마 속 사건을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를 들으면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들아 그리고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임현서 변호사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안녕.

정계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시죠. 분명히 배웠는데 늘 새로워. 어제 외운 단어인데 오늘 보면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 맙소사. 이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힘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 나? 어? 너도? 네,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앉아 계신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 여러분의 엉덩이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처방 하나 드릴게요. 일단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스 2시간 동안 서서 듣는 겁니다. 운전하고 계시다고요? 네, 운전자는 패스입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Peter Elias, Bonfire.

0: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Good evening, everyone. 10월 7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허니킴님이요. 엉덩이 트월킹을 하면서 이브닝 스페셜 들어야겠어요. 오, 굉장히 땀이 많이 나면서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네. 이은미님이요. 내 머릿속 지우개, 영태기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브닝 스페셜을 듣는 수밖에 답을 이미 알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즐기면서 흡수하시면 이 영태기 금방 극복됩니다. 자, 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영어로는 dead butt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유명 유튜버가 이 증상 때문에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을 했대요.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고.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저도 좀 나름대로 엉덩이 근육 운동 좀 시켰습니다. 이 스쿼트는 아직 무리고요. 일단 댄스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Like this, 약간 흔들면서 지금 조금 트레이닝도 하고 엑서사이즈도 하고 그랬어요. 자.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훨씬 오래전부터 앉아있는 건 제 2의 흡연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시죠. 내 엉덩이는 기억상실은커녕 전세계 암기력 1위다. 일산 살사 마스터 크리스틴 샘.
1: 살사. 살사. Good evening, everyone.
0: 흔드셔야죠. 위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 Well, you know, I have to sit, so I can't quite do the salsa, but boy, you know, there was a time when salsa dancing was really popular, even in the States.
0: Right.
1: And it was so fun.
0: Yeah.
1: So fun.
0: Did you go to a class or something?
1: I never went to a class, but I did go salsa dancing with my friends.
0: Oh, men?
1: No, but your girlfriends.
0: Ah.
1: You got to go with your girlfriends. It's not the ballroom salsa.
0: Right.
1: It is just like, you know, that kind of...
0: 아, 근데는 그런 느낌. 아, 저도 배워봐야겠네요. 제가 원래 사실은 일산 트월킹 마스터 하려고 그랬는데 허니킴님이 이미 선수 치셔가지고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1: Yeah, no twerking for me. Yeah.
0: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사우스 코리아'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된 모든 비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고 이 가운데 핵심인 주탑재 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정밀하게 안착시켰습니다.
1: Airing out personal debt that was once kept strictly under wraps, videos under the banner of Debt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together, are taking off among young Americans. Instead of polished success stories, these posts share real-life money worries,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0: 남에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빚을 솔직히 공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른바 대톡 영상이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공담 대신 현실적인 재정 고민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Hultze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0: four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in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1: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망원경 삼아 중성 미자를 관측해낸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4년 만에 나온 단독 수상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현상을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0: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1: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자 스페인의 오랜 전통인 카탈루냐 카스텔 축제에서 역대 최고 난도의 인간탑이 완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완벽한 호흡과 균형 감각으로 한 층에 9명씩 9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South Korea'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5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된 모든 비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고 이 가운데 핵심인 주 탑재 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정밀하게 안착시켰습니다. 자, 오늘 낮이죠. 쾌청한 이 가을 하늘을 쫙 뚫고 누리호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죠. 날씨마저 또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느냐. 이게 중요했다고 하네요.
0: Yes, yes. I mean, very exciting for Korea's space industry. It's the fifth launch, and it was done October 7th, exactly at 12:25 p.m. as scheduled. And here's the thing. This marks the first time that the liftoff occurred exactly at the original scheduled time.
1: 아. 그러면은 이 발사 시간이 조금 미뤄지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0: yes.
1: 이번에 최초로 딱 예정 시간에 발사가 이루어진 첫 사례다라고 yeah. 할 수가 있겠네요. 와,
0: right.
1: 대단하네요.
0: And it's not just like one. They deployed 15, a record
1: 와,
0: 15 satellites.
1: 15기를.
0: Right. And the important thing is if you're deploying or launching these satellites
1: 네.
0: together, you know, they may crash into each
1: right.
0: other. So it's very important. It takes a lot of precision and a lot of research to make sure that they don't crash into each other.
1: 이거는 진짜 과학자분들 대단한 것 같은데
0: Incredible.
1: 이게 위성끼리 서로 안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발사체 상단을요 뭐 30도, 60도씩 막 틀어주면서 35에서 40초 간격으로 분리하는 이 고난도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Yeah.
1: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만 들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인간이
0: right.
1: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I do, I do.
1: 아, 엄청납니다.
0: Alright,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South Korea'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된 모든 비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일단은 누리호가 homegrown이잖아요. 이게
0: yeah.
1: 얼마나 뿌듯합니까?
0: So nice.
1: 집에서 뭔가 집에서 이렇게 길러야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국산에
0: yeah.
1: 우리 자체 개발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국산.
1: 국산.
0: Yes.
1: 그래서 이 다섯 번째 launch를 wrapped up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포장하듯이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without a hitch.
0: Yeah. So if something goes without a hitch, well, first of all, what is a hitch? A hitch is a very small mistake.
1: Right.
0: Right. And so it's a small problem. So if something happens without a hitch, it means that it went very smoothly
1: okay.
0: with no problem at all.
1: All right. 그러면은 problem이라는 뜻이긴 한데 hitch라고 하는 것은 좀 작은 relative.

0: relatively small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hitch라고 얘기를 할 수 right. 있겠네요. 근데 사실 작은 문제라도 발생을 하면 엄청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Well, yes. I mean, this is no ordinary task. Right. So if there is a hitch, that could be disastrous.
0: Right. 히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1: Right.
0: Right. So without a hitch는 without a problem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so, 작은 차질인 거죠.
1: That's right. And so the idea is that you have something planned, you have some big event,
0: right.
1: and afterwards you say, oh, it went off without a hitch.
0: Uh-huh. 문제 Meaning, 하나도 없었다.
1: That's right. So right. it could have gone wrong, right. but it was okay.
0: Okay.
1: Yeah.
0: So 작은 문제도 없었다라는 느낌. 아무런 문제나 차질 없이 without a hitch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1: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5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0: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고 이 가운데 핵심인 5기의 위성을 목표 궤도에 배치하는 임무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록인 거예요. 기록. 그렇죠? So the mission tackled. Tackle 하는 거 여러분 태클 걸지 마. 그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그렇죠? Tackle the high stakes task. 라고 하는 것을 tackle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1: Okay. The key word here is stakes. Mm-hmm. S-T-A-K-E-S. Now, if there is like high stakes, it means that you could either win big or you can lose big.
0: It's very risky.
1: Very risky. Yeah. So this comes from gambling. Mm-hmm. You know, if it's a high stakes game.
0: Right,
1: we're not saying like, oh, 만원. No, we're talking like, yes, a lot of money, okay. right? So if it's a high stakes task, this means that this is a critical task. A lot depends on this task. If we don't do it properly, we can really, it can be disastrous.
0: 이거는 진짜, 이거 뭔가 한국에 그 이거 개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도 돈이잖아요. 한 번 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1: oh, sure.
0: 그렇기 때문에 high stak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high risk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 Yeah.
0: 그리고 그런 task,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성패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중대한 임무. 그래서 진짜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1: That's
0: 그런
1: right.
0: task가 되겠죠.
1: Right.
0: 쌤, 그리고 steak 스펠링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저 지금 배고플 것 같거든요.
1: okay, so that steak is S-T-E-A-K.
0: Right. 제대로 알려주세요.
1: One, okay, this one is S-T-A-K-E.
0: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고플 뻔했네. 네.
1: Yeah.
0: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five primary satellites, 이 핵심, 다섯 개의 위성을 어딘가에는 놔야 될 것 같은데요.
1: Yeah.
0: 그렇죠? Into target orbit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That's right. Mm-hmm. So target meaning this is, you know, if we set a target,
0: right.
1: it's like whether it's a gun or a bow and arrow, you want to shoot
0: right.
1: towards that target.
0: Mm-hmm.
1: So what they did was they actually did it. They actually were able to place the satellites, right, you know, into these target orbits.
0: Right, right.
1: So when they send the satellites, they have to send it to a very specific place.
0: Right.
1: Right? You can't just send it like anywhere.
0: You can't just drop just it in the middle of the
1: in
0: space.
1: In the middle of the universe.
0: Like here.
1: That's right. So they were able to place those 5 primary satellites into exact locations.
0: Okay. 정확하게 궤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1: yes.
0: 하나씩 뿅.
1: Yeah.
0: 뿅.
1: Yeah.
0: 그래서 진짜 그 간격을 맞추면서 하는 작업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1: yeah.
0: 얘기가
1: So much could go wrong.
0: Right. So 이미 target orbits에다가 그 이 primary satellites를 place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precise한 work가 되겠네요. 정확한 일이다.
1: Yeah, that's right. It takes great technology to
0: right.
1: do that.
0: 아 그리고 진짜 얼마나 손이 떨릴까요 이게 yeah. 그렇죠 아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right.
1: It's very exciting that Korea is able to do these things.
0: Oh, right.
1: I think it's just the beginning of many things to come.
0: 아 뭐 진짜 멋져요.
1: Oh yeah.
0: 솔직히. 네. So target orbits라고 얘기하면 목표 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0: of placing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1: 네. 0903님이요. 저 지금 노을 캠핑장 와서 새우랑 가리비 굽는 중이에요. 오, 맙소사. 캠핑장에서 가족과 이스 듣고 있습니다. 새우 킬러 마유 선생님 놀리려고 사진 보낼게요. 이따가 후식으로 밤 고구마 감자 구워 먹으려고요. 그러면서 흐흐흐 크크크글 왕창 넣어주셔서 오 마이.
0: Oh no, come on.
1: 보면 안 됐어요. I shouldn't have. 지금 새우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안 올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0: Oh dear, I mean that looks so nice, and they got like a really nice campfire.
1: 또 이런 거는 약간 쌀쌀할 때 먹어주면 맛있거든요.
0: Totally.
1: 부럽습니다. Totally. 저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0: Ah.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have Adele singing "Rolling in the Deep."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iring out personal debt that was once kept strictly under wraps. Videos under the banner of Debt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0: Everyone see it.
1: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dead talk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mm-hmm.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건지 솔직히 우리 궁금하잖아요. Right? So dead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하는 것을 dead talk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Okay. So basically, if you hash, this is where we use the word hash food. You chop into very small pieces and you mix it together. So the idea of hashing out a solution or a problem means that you kind of break it into small pieces and you work through it. It's like back and forth until you finally come out with a solution.
1: 아, 그럼 결과에 집중한 거네요. 뭔가 해결책을 결국에는 도출하다.
0: Yes.
1: 결과에 집중한
0: right.
1: 거.
0: But there is a process.
1: Okay.
0: If you hash out a solution. Okay. You don't just like, ding, find a solution. You hash it out.
1: 마치 요리를 하듯이.
0: Yeah, like you're cooking or, you know, back and forth.
1: Okay, so hash out solution이라고 하는 거. Solution은 아마 해결책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hash out 한다는 거가 이런 끈질긴 논의 끝에 아니면은 막 고민을 해보고 머리를 막 감싸고 하면서 그 끝에 결국 해결책을 모색하다, 도출하다.
0: Yes.
1: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Instead of polished success stories, these posts share real-life money worries,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1: 완벽한 성공담 대신 현실적인 재정 고민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뭐 틱톡이나 이런 데 비디오 보면은 I used to be really really you know poor.
0: Yeah.
1: 뭔가 만들어낸 듯한 그런 가짜 스토리스 같은 것들 좀 있잖아요.
0: Probably.
1: 근데 이제 나는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성공했다 하는 거. So polished success stories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세련된인데 polished가 어떻게 보면 가공된 거죠.
0: Yeah.
1: 아, 이렇게 뭔가 멋지게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거는 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0: Yeah,
1: 나왔습니다.
0: That's right. It, so here, strike a chord with people means that the other people can feel like they can understand and relate to what's going on. It affects them because they've had a similar experience or they know what it's like.
1: 왜 코드를 친다고 했을까요?
0: Well, it comes from, of course, a musical chord,
1: right?
0: And so if you strike the chord, it kind of like makes a sound. And so that sound kind of carries with the other people.
1: 아, 뭔가 내가 뭐 기타를 치는데 쌤이 뭐 어떤 특정한 코드가 있어요. F 코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F를 딱 치면은 저거 내 코드야. 이런 느낌이네요. So, 원래는 deep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strike a chord with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다, 뭐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Oh, that was a good one.
1: A jing.
0: Oh,
1: oh.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iring out personal debt that was once kept strictly under wraps, videos under the banner of Debt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together are taking off among young Americans. Instead of polished success stories, these posts share real-life money worries,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1: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Hulse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in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1: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망원경 삼아 중성 미자를 관측해낸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4년 만에 나온 단독 수상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현상을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80대 과학자가 있어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고요. 이 남극의 얼음을 우주를 들여다보는 망원경으로 쓴다고요. 다들 이제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로 20년 넘게 공을 들인 거라고 합니다.
0: Yeah, I mean these things don't happen overnight. 네. Francis Hulsen, he's 82 years old. And so, of course, it seems that he got the phone call. I mean, like, remember yesterday?
1: Yes.
0: They didn't get the phone call.
1: 연락했는데 제가 노벨상을 에이, 설마 하고 연락을 안 받았던. 그래서
0: yes.
1: 이분 안 받은 신 거 아니죠?
0: I think he got the phone call. He got the phone call. And, you know, also, it is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What's so funny?
1: Right. I'm saying.
0: Okay.
1: 작가님이

0: 우리 그 이분은요, 실제로 매년 10월이면 나 노벨상 안 주나? 하고 아쉬워했대요. 이분은
1: He
0: 그
1: was waiting for the phone call.
0: 소식을 놓칠 리가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1: Oh, that's
0: All right, go
1: great.
0: ahead.
1: Okay, so basically, these recipients, they kind of work as a team, but he's a solo laureate. So he got it all on his own.
0: 어제는 우리가 뭐 세계의
1: Two,
0: 팀
1: yeah, there were
0: 뭐 이게
1: two,
0: 얘기 나왔었는데, right?
1: two or three.
0: Right, two or three in the same team, right? 근데 이건 완전 솔로예요.
1: Solo. It's been 34 years. So of course it's physics. I never really liked physics. It's too hard. And these ghost particles are really, really difficult to detect. It's very hard because they're so very tiny. So this ice sheet, he found a way so that these ice sheets can detect these particles.
0: 와, 그러니까 진짜 관측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인데 이 남극 얼음을 이용한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의 공헌을 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 질량이 거의 없고 뭐 통과력이 커가지고 유령입자라고 불리는 이 고에너지 중성미자 뭐 뉴트리노, right? 그 관측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1: Oh, it's so
0: 어렵잖아요.
1: hard. I mean, I'm speaking English, but I don't know what I'm saying.
0: 그래서 정말 받을 만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셨는데
1: Congratulations,
0: 수고하셨습니다.
1: Grandpa.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Grant Hultze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0: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망원경 삼아 중성미자를 관측해낸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남극 지대에 massive ice sheet을 giant telescope 엄청 큰 망원경으로 뭔가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assive 한 거는 엄청 큰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ice sheet이 뭘까요? 큐브도 아니고.
1: Yeah, we've heard of like glacier, iceberg, sea ice. Typically glacier or iceberg, we've heard. But it's much bigger than that. It is a very thick layer of ice. And that's what an ice sheet is. If you think about it, a sheet of paper, we say, right? So it's just like
0: Or
1: really
0: bad
1: big.
0: sheet,
1: It's,
0: right?
1: yeah, it's like a whole
0: Yeah.
1: sheet of ice.
0: Alright. 그러니까 우리가 sheet이라고 얘기를 하면 a sheet of paper, a sheet of metal
1: Or
0: 이런
1: bed
0: 식으로
1: sheets.
0: 해서 얇은 뭔가 길고 큰 것을 한 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이불, 침대 이렇게 깔아놓는 sheet처럼 그냥 얼음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빙하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대하고 끝없이 펼쳐진 이런 대륙급 얼음이 이렇게 이불처럼 크게 펼쳐져 있는 거.
1: That's it.
0: 엄청 큰 거네요,
1: That's it.
0: 한마디로.
1: That's
0: Right?
1: it.
0: So, massive가 없었어도 심지어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So, massive ice sheet이라고 하면 거대한 빙상 대륙 빙하라고 볼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in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0: 34년 만에 나온 단독 수상으로 베일에 쌓여 있던 우주 현상을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34년 만에 The First Solo Laureat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짝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First Solo도 좀 궁금하면서 동시에 Laureate이라는 단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Okay. Well, the solo means alone.
0: Yeah.
1: Yeah, just one person,
0: Right.
1: right? And I want to focus on this word laureate because now they're like giving Nobel prizes.
0: Yes.
1: And we say laureate. We hear this word a lot.
0: Right.
1: It comes from the word laurel, Laurel.
0: Okay.
1: And in ancient Greece, the athletes, think of the old Olympics. And when they won, they would have the crown of the laurel crown,
0: Right.
1: like the
0: 월계관
1: leaves.
0: 같은 거.
1: Yes, that's right. So, basically, it's the same idea. A laureate is a person who kind of receives that figurative crown as an honor.
0: 결국에는 뭔가 상을 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수상자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더 멋지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winner 써도 말은 되지만 멋지잖아요. Laureate. Okay, so first solo laureate이라고 하면 최초의 단독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0: 뭔가 새로운 걸 밝혀낸 느낌인 거예요. 그죠? With unlocking. So he was credited, 뭐 인정을 받은 거죠.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in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라고 했어요.
1: Okay.
0: Unraveling.
1: Well, unravel basically means that you are kind of finding out the truth, or kind of something is being revealed. The idea of raveling or unraveling is pulling threads that are tangled and detangling the threads. So it's like our cosmos is like all knotted. You know, we don't understand it. And then you unravel it, and like you take one thread at a time, and it kind of loosens up, and we see. The truth, the discovery.
0: 결국 풀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1: Yes.
0: 그럼 ravel 자체가 실타래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Mm-hmm.
0: 근데 그거를 ravel 아니라 unravel 시킨다는 것은 실타래를 풀어요.
1: Yeah.
0: 점점 풀다 보니까 어머? 이거 뭐야? 뭔가 답이 나왔네? 이런 느낌에서 unravel the mysteries라고 하면 우주 자연 등의 신비나 수수께끼를 풀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정받을 만해요. 크레딧 받을 만합니다. 7906님이요. 아, 어제 수상 몇 분 전 받으신 그분이군요. 기다리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Right.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Hultze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and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1: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Earth, this place is the world's largest ice house and also home to millions of penguins. Where is it? Number one, North Pole. Number two, Greenland. Number three, Antarctica.
0: 네, 다 얼음이 많은 곳이긴 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Earth, this place is the world's largest ice house and also home to millions of penguins. Where is it? Yeah, number one, North Pole. Number two, Greenland. Number three, Antarctica.
0: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Max with It's You.
2: Mm-hmm, my hear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earth, this place is the world's largest ice house and also home to millions of penguins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창고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백만의 펭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Antarctica.
1: 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현경님,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662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아,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1: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이자 스페인의 오랜 전통인 카탈루냐 카스텔 축제에서 역대 최고 난도의 인간탑이 완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완벽한 호흡과 균형 감각으로 한 층에 9명씩 9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딛고 막 탑을 쌓아 올리는 축제 뉴스에서는 좀 많이 봤는데 무려 올해에는 9층까지 완성을 했다라고요. 영상 보면요. 그 몸이 약간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저러다가 누가 갑자기 스니즈라도 한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2: Well, then it's like it collapses, right? And people can get very hurt.
1: 그러니까요.
2: So it's interesting because it's it's one thing to have 9 tiers, 9 right. levels, but to dismantle. So meaning like you know, to come down, right? Safely is another.
1: 와, 쌓는 것도 힘든데 안전하게 하나씩 내려오는 것도 급하게 또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2: Yes,
1: 그걸 다
2: right.
1: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고.
2: Yeah, so they had 100 people of all ages and they, you know, competed in this festival. Uh-huh. And it happens every 2 years in Tarragona, Catalonia, Spain. And it's like it's a tradition that's been over like, you know, 200 years.
1: 아, 200년 이상 yeah. 이어진 그 스페인에서의 전통 축제군요.
2: Yes.
1: 이 카스텔이라고 하는 거가.
2: That's right. And so they were exactly 81 people did the main participated in the main tower.
1: 구조물 자체만 메인타워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정확히 81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9층 완성 후에 탑이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완전히 해체까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인간은 대단해요.
2: I mean, talk about teamwork.
1: I know, right? Mm-hmm. 이분들은 평생 가족으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2: I think they could be a family, for sure.
1: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2: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이자 스페인의 오랜 전통인 카탈루냐 카스텔 축제에서 역대 최고 난도의 인간탑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하는 participants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Have reached new heights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Oh, yes.
1: 느낌이.
2: Oh yes. Right. So one is literal, meaning they have gone higher. They're like the highest, right? They have literally reached new heights.
1: Okay.
2: Have gotten really high.
1: 실제로 높이가 높게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2: yes,
1: 하면.
2: Yes. Yes. And it can also figuratively mean that you reach a high level of success than ever before. So it could be in your career, it could be as a singer, whatever it is. If you reach new heights in any genre, it means that it is best than ever.
1: 아,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글도 잘 썼네요. Right?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런 이 height이라고 하는 거가요. 사실 셀 수 있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거, 높은 건물을 얘기할 때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reach new height라고 하는 건 실제로 높은 건물을 쌓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전보다 뛰어난 성과나 신기록 같은 것을 세웠다.
2: That's right. Better than ever. That's right.
1: 있겠습니다. So reach new heights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1: 참가자들은 완벽한 호흡과 균형 감각으로 한 층에 9명씩 9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이게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Right? 그래서 여기서 보면 flawless coordination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2: Okay. If we want to know what flawless means, we need to know what flaw is.
1: Yes.
2: F-L-A-W. It means it's like a weakness or sometimes even a mistake, a small mistake. So, but when we use it this way, flawless, basically what we're saying is that it's perfect.
1: Right?
2: That there isn't even the smallest or the slightest mistake. It is so perfect.
1: 만약에 실수가 하나만 있어도 큰 catastrophe가 생길 수 있다.
2: Yes.
1: So flaw 자체가 뭔가 결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함, 뭐 실수 같은 거. 그래서 왜 무슨 TV를 주문해서 왔는데 거기에 뭔가가 무슨 뭐 스크린이 있는데
2: There's a
1: scratch가
2: yes,
1: 있어요.
2: 예.
1: 그런 것도 flaw가 될 수도
2: sure.
1: 있겠고 뭔가 나오지 않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니까 flawless라고 하는 건 결점 없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arrange 해 가지고 맞춰 가는 완벽한 호흡이라든가 뭐 협동이라든가
2: teamwork. Yeah,
1: teamwork라고
2: right.
1: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쌤, 이게 신기한 게 they built a 9-tier tower이라고 했어요. 9층 탑을 얘기를 하는 건데
2: yeah.
1: 우리가 보통 몇 층이라고 건물 얘기라면
2: level
1: or level or story라는
2: 단어 story,
1: 쓰잖아요.
2: Yeah.
1: Nine story building or something. 근데 여기서는 tier를 썼네요.
2: Tier.
1: 굳이?
2: T-I-E-R.
1: Right.
2: That's right. Tier. So basically, it is one of many levels. When we think of story, we usually think of like buildings. Okay? We don't think of tiers. But when we think of wedding cakes, we think of tiers. Like 3-tier, 4-tier.
1: Right.
2: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in the usage. And then we also say like top tier. So it is kind of like sometimes literally in the sense that there are levels, but it doesn't go up to like 52 tier.
1: Okay.
2: You know what
1: All
2: I'm
1: right,
2: saying?
1: Right, right.
2: Like I would say maybe, you know, 10, 9 tier. There could be more, but it's more of a ranking too sometimes.
1: All right.
2: So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literally be levels. And sometimes it could be like ranking.
1: 그럼 여기서 story나 level 써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건가요?
2: Well, you could say 9 levels, but it does feel like one is added on top of the other. That is the feeling that I get with this word tier.
1: Tier. Okay. So tier이라고 하는 건 몇 층에 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 몇 급에 이런 식으로
2: yes.
1: 개념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stor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층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 right.
1: 실제 건물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2: Totally.
1: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Right. So 9-tier tower이라고 하면 9층 구조의 탑이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고요.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 정리해보자면요. Unravel 한다는 거, Unravel the mysteries, 비밀이나 수수께끼를 풀다죠.
2: We are trying to unravel the mysteries behind this

0: secret recipe.
1: 이 비밀 레시피 뒤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 중이야. 꼭 풀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왠지 담요를 이렇게 내다 건 것 같은 입을 내다 건 것만 생각이 나는데 air out 한다는 게 환기시키다, 속마음 등을 털어놓다.
0: It feels so much better to air out my worries to you.
1: 너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다가 될 수 있겠고요. 자, nine tier tower, tier이라고 하는 게 몇 층에 정도, 몇 단계가 됐죠? 그래서 그 층짜리 탑 구조물입니다.
0: Look at that nine tier tower cake at the wedding.
1: 결혼식에 있는 저 9단 케이크 좀 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strike a deep chord with 누군가와 마음속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0: This movie really struck a deep chord with me.
1: 네, 이 영화는 제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까지 마무리해봅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Okay, we're going to listen to Benson Boone with In the Stars.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I used to meet you down on Woods Creek Road.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요즘 AI한테 질문 던져보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싶어서 이렇게 놀라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내 일자리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괜한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보면서 설렘을 느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까요? 갤럽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문제 준비했어요. 크쌤이 드리는 문장을 잘 듣고 우리말 의미 보내주세요. 세 번 읽어드립니다.
1: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It's so wonderful.
0: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1: Yes.
0: Strike가 나왔는데 뭔가 이게 우리를 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와. 와.
1: It is not that kind of
0: 느낌.
1: hitting.
0: Right?
1: Yeah, it is not that kind of
0: 때리는 것이 아니라
1: no.
0: 우리의 반응이 와우.
1: Wow.
0: Wow. Right? 거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해석이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oll finds.
0: 여론조사 결과, AI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가 훨씬 많다. 자, AI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요. 늘 기대와 걱정이 함께 따라다니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렇지만 AI는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반응도 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같은 AI를 놓고도 누군가는 편리한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닥칠 문제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이 갤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단순히 AI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AI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함께 살펴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세계 정상들은 연일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 사람

0: 35% who felt worried, sad, or angry.
1: 갤럽이 37개국에서 국가별로 최소 1,000명씩 조사한 결과 34개국에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많았습니다. 평균 72%가 AI에 대해 호기심이나 기대감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걱정이나 불안,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은 41%. 였습니다. 이 갤럽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진행한 전 세계 AI 인식 조사 갤럽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AI 폴의 이게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진짜 나라별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람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나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고소득 7개국에서는 7개국에서는 기술에 대한 경계심 이 훨씬 더 또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진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It's a mixed bag.
1: Right,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Gallup, an opinion research organization, interviewed at least 1,000 people in each of 37 countries and found that in 34,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
1: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37개국에서 국가당 최소 1,000명씩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34개국에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많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뭔가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They found that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positive emotions, negative feelings 이 얘기를 잠깐 해볼 필요가
0: Let's
1: 있을 것 같아요.
0: Let's do that. Okay. Well, basically, Sam, emotions, feelings, they're really the same thing.
1: Yeah.
0: But in English writing, you don't want to be repetitive.
1: Right.
0: This is one thing that teachers hate.
1: 반복 진짜 싫어하죠.
0: They really hate it, like repetitive.
1: Right.
0: You see it on your essay. Right? Even in your email.
1: 대학교에서도요. 에세이에 똑같은 단어 연속으로 썼다가 그걸 굳이 잡아내더라고요. 교수님이요.
0: 혼나요. 네. Yes. I've written a lot of essays.
1: Right.
0: Repetitive, redundant. Hate it. Hate it. So here, this person needs to say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twice.
1: Right.
0: But they don't want to use it twice.
1: Right, right.
0: So, of course, they say negative feelings. But really, it's the same thing. However, feelings does feel more every day.
1: Okay.
0: And emotions feel a little bit more, how shall I say, not formal, but just a little bit more serious.
1: 조금 더 진지한 느낌.
0: Yeah, a little bit more.
1: Okay. So, 어느 쪽을 쓰던 간에 사실 emotions하고 feelings 같은 경우에는 plural로 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감정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도 솔직히 막 질투도 느끼고 막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보통 you hurt my feelings 해서 s를 붙이지 s를 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So, when we say mixed emotions, we say, for example. We don't often say mixed feelings. You could say it, but we do actually use the word emotions when we talk about mixed emotions.
1: Right.
0: And the reason why I feel is because these emotions are kind of serious emotions. And that is why we use the word emotion.
1: Okay, so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 근데 이제 emotions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진지한 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S를 붙이는 거 추천을 드린다는 거. So positive는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negative는 부정적인 것인데 중요한 건 지금 positive emotions가 negative feelings를 outweigh했다라는 거.
0: Yeah.
1: Right.
0: Just by knowing this word weigh, you know, with all the news that we've done, how many times do we hear this word weigh?
1: Yes.
0: Weigh on you.
1: 무게를
0: it
1: 싣는
0: outweighs.
1: 거.
0: Yeah. Right. It weighs on your shoulder. So in this case, outweighs meaning A outweighs B. So it means that A was greater or larger.
1: 더 크다.
0: Yes, so positive emotions were much more than negative feelings.
1: 아, 안 좋게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능가한다. So outweigh 무게가 더 나가는 거니까 더 중요하다, 더 크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An average of 72% of respondents said they felt curious, happy, or excited about AI, compared with 41% who felt worried, sad, or angry.
1: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난

0: 한다고 답한 사람은 평균 41%였던 반면, 호기심이 생기거나 기쁘고 기대된다고 답한 사람은 평균 72%에 달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생각과 좀 많이 다른 거기도 해요. 그렇죠? 아, 이게 respond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수로 쓰긴 했지만 이게 respond를 하는 사람이겠죠. 결국에는 응답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Correct.
0: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Gallup, an opinion research organization, interviewed at least 1,000 people in each of 37 countries and found that in 34,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 An average of 72% of respondents said they felt curious, happy, or excited about AI, compared with 41% who felt worried, sad, or angry.
0: 네. 최디디님이요. 시차 때문에 다시 듣기만 하다가 서울에서 들으니 뭐랄까, 친정에 온 느낌이네요. 서울에서 들으시고 계시군요. 두분 목소리는 다시 듣기로 하루 종일 들어서 너무 친근해요. 이태리에 한국인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저의 친구예요. 향수병 방지 목소리. 서울에 있는 동안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and welcome back.
0: 즐거운 시간
1: Oh,
0: 보내시면서 이브닝
1: yes.
0: 스페셜 매일 들어주세요. 네. 자,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Love with Steal the Show.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oll finds. 여론조사 결과, AI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가 훨씬 많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AI를 제일 자주 쓰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덜 불안해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0: 조사를 봐도 매일 AI를 쓰는 사람들보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훨씬 더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70%를 넘을 정도였다니,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더 무서워하는 건 아닌 셈인 겁니다. 연구원들은 서구권에서 보이는 이런 독특한 현상을 두고 걱정하는 서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자주 쓰는 것과 불안해하는 마음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갤럽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볼게요.
1: The worried West, he added,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high concern, and a belief that while AI might be good for the individual, it was less likely to be positive for their country. Across 37 nations surveyed, the median percentage who have never tried AI is still relatively high, 57%. In the US, it's 32%. But intense use is no predictor of dismay.
0: 이 걱정 많은 서구권은 AI 도입률도 높고 우려도 큰 편이며 AI가 개인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37개국 전체를 놓고 보면 AI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다고 답한 중간값 비율은 여전히 5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미국은 32%였죠. 하지만 AI를 많이 쓴다고 반드시 우려가 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AI를 쓸수록, 아직은 멀었다. 이게 한계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1: It's so true.
0: Right.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두려운 단계? 물론 이제 뉴스에서 뭐, AI is taking over the world.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는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건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How about you,
1: You know,
0: Sam?
1: I totally agree. In fact, just yesterday, I went into ChatGPT and I asked a question about a song. Got it completely wrong.
0: 한두
1: And
0: 개가
1: I was
0: 아니고.
1: like, wait a second, that can't be. And I had to do a few checks. And then it was like, it was gave me the wrong answer. So you have to be careful.
0: 그리고
1: And it is far from perfect.
0: 개그 감각도 없어요. 유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1: Not yet, not yet.
0: Alright, 한 문장씩 표현해 볼게요.
1: The worried West, he added,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high concern, and a belief that while AI might be good for the individual, it was less likely to be positive for their country.
0: 이 걱정 많은 서구권은 AI 도입률이 높고 우려도 큰 편이며 AI가 개인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라고 했어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So the worried West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이라고 했습니다.
1: Now, adoption, you may think, oh, adopt a child or adopt a dog, like a rescue dog. Now, it is not that kind of adopt. In this case, adopt here in this context means to start using something. So, high adoption means that many people started using AI.
0: 진짜 가져다 쓰는 거네요. 그쵸?
1: Yes.
0: Right. 그래서 사실 이 서구권이라고 하는 이거든. 근데 걱정이 많은 서구권. Right? 그쪽은 약간 high adoption을 feature 하는 그런 tendency가 있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 그래도 가져다가는 많이 쓴다.
1: They do.
0: 도입을 많이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high adoption은 높은 도입률, 높은 채택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cross 37 nations surveyed, the median percentage who have never tried AI is still relatively high, 57%. In the US, it's 32%.
0: 조사 대상 37개국 전체를 놓고 보면 AI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다고 답한 중간값 비율은 여전히 5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32%였죠.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The median percentage라고 나왔어요. Who have never tried AI를 한 번도 안 써본 median percentage가 여전히 꽤 높았다라고 하는데, 자, median percentage는 average percentage와 다를까요?
1: Okay, yes. And a lot of people confuse median, median, with average. Median is when you take the lowest and you take the highest, mm-hmm.

0: and it's that middle part.
1: That
0: is the median percentage.
1: Right, right.
0: Average, you take it all, and then you divide it, and you get the average.
1: 이게 수학에서 진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0: In statistics, right? it's very important.
1: Oh, statistics, forget about it. 그 통계학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너무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1에서 5까지 있으면 우리가 average를 대면 2.5가 되겠죠. 그렇죠?
0: Right.
1: right? But then 다섯 개 elements가 있어요. numbers가 있어요. 1, 2, 3, 4, 5. 그러면은 the one in the middle, so 3
0: That's
1: will
0: the
1: be median.
0: The median right? right?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평균값이 아니라 median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값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Yes.
1: 중간값 비율, percentage가 꽤나 하야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But intense use is no predictor of dismay.
1: 하지만 AI를 많이 쓴다고 해서 실망이나 우려가 반드시 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쓰는 사람들. Right? Intense use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사용. 한마디로 정말 자주 쓰는 거. 꼭 그게 predictor of dismay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0: Okay. This is the New York Times and this is the way it's written. It's like it's really not that difficult, but the words are so hard.
1: Right.
0: So basically, just because you use a lot of it doesn't mean that you're worried. That's what it really means.
1: 자주 쓴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는 아니다.
0: Yeah.
1: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좋을 걸.
0: Oh,
1: no predictor of dismay.
0: No predictor of dismay.
1: Dismay가 뭘까요?
0: Dismay means that you're worried, you're disappointed, you're even shocked. It's all of those together.
1: 그러면
0: when you're dismayed.
1: Disappointment보다 더 심한, almost like devastated or something.
0: Well, it's not only disappointment, you're also worried and you're kind of like dismayed. How could that happen?
1: 우리 큰일 났다. 이런 느낌. 아주 심한 실망이나 낙담 같은 것 혹은 그런 아주 심한 걱정을 담은 것이 바로 disma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predict하는 것, predictor이라고 하면 예측하는 지표가 되겠죠. 근데 꼭 그런 지표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The worried West, he added,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high concern, and a belief that while AI might be good for the individual, it was less likely to be positive for their country. Across 37 nations surveyed, the median percentage who have never tried AI is still relatively high, 57%. In the U.S., it's 32%. But intense use is no predictor of dismay.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입니다.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힌트 정말 드리기 싫었어요. 근데 저희 작가님이 마음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가지고
0: yes.
1: 힌트 드리자면 뭐뭐 우리를 뭐뭐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 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아 너무 많이 드렸어요. 네.
0: That's a lot.
1: right? 자, 이 문장의 우리말 의미 완전히 채워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ax with Ring Pop.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aul finds.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AI를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느낌도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 기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정부들이 AI를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살릴 핵심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위험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장은 경제를 키우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I 위험을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1: Hassan Chahal, an AI risk researcher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aid that many governments, especially in Asia, frequently frame the technology first and foremost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re unconcerned about catastrophic risks, she said, but those risks may not be as prominent in their policy priorities.
0: 연구원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AI를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 보고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의 심각한 위험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이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죠, 정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1: Yeah.
0: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AI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천천히 좀 할까 하면 이미 엄청나게 뒤처진단 말이죠. 그렇죠?
1: Yeah.
0: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뒤처질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Yeah. I mean, if you think about economic, who doesn't want economic right. development?
0: Yes.
1: So they're looking at this from a positive angle, it seems.
0: AI가 워낙 핫하니까 이걸 yeah. 놓치면 안 된다는 게 right.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Hassan Chahal, an AI risk researcher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aid that many governments, especially in Asia, frequently framed the technology first and foremost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0: 전미 아시아 연구소의 AI 리스크 연구원 후산 차알은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정부들이 AI를 무엇보다 경제 발전의 도구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technology를 frame 했다는 게 규정했다라는 얘기인데요.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뭔가 이 경제적인 발전의 도구로서 이 테크놀로지를 규정을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first and foremost. 이게 둘이 같이 나왔어요.
1: Yeah.
0: Right.
1: It goes together.
0: Mm-hmm.
1: It's the whole expression.
0: Right.
1: First and foremost. Basically, you're saying the most important.
0: Mm-hmm.
1: Above everything else, this matters the most.
0: Okay.
1: This is a very useful expression.
0: Mm-hmm.
1: When you want to introduce something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0: 생각해 보면 foremost 할 때 for도 약간 before처럼
1: yeah.
0: 앞에 나온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1: Yeah.
0: Right? 근데 두 개를 합치니까 더 강력하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다른 거고 뭐고요. 이거 일단은 그 economic development를 위한 tool이라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강조를 좀 해준 느낌?
1: It's like first and foremost. It's like the first thing on the list. That is

0: the most important thing.
1: 약간 most of all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mm-hmm. 볼 수 있겠네요. So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도 뭐 가장 먼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they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ager 하다는 건 너무너무나 원하고 갈망하는 거잖아요. To drive AI uptake.
0: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ey're pushing hard to get more people mm-hmm. and businesses to use AI.
1: Okay.
0: So the Asian governments mm-hmm. are basically encouraging more AI usage. Mm-hmm.
1: What does uptake mean then?
0: Means mm-hmm. that basically it's like the usage of, mm-hmm. you know, to kind of like make it go.
1: Is it like adopting something? Is it like adoption?
0: Kind of.
1: Yeah?
0: Yeah.
1: Okay.
0: Yeah.
1: So mm-hmm. AI uptake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AI adoption. 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도입이라고 하는 거. Mm-hmm. 근데 그것을 drive 한다는 것도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라 이렇게 drive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이브닝 스페셜에.
0: Actually, way, drive, uh-huh. these words are
1: 이상해요.
0: so key.
1: Right? 그래서 자, drive 한다는 것은 뭔가를 분위기를 막 몰고 간다는 느낌. So, 어떻게 보면 추진하다 mm-hmm.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0: yes.
1: promote maybe, right?
0: Yeah,
1: a little
0: that's
1: bit, right?
0: They are basically saying they're mm-hmm. encouraging everyone. Mm-hmm. Come on, everyone. Let's use it.
1: Use it, mm-hmm. right. So drive AI uptake 하면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re unconcerned about catastrophic risks, she said.
1: 그렇다고 그들이 AI의 파국적 위험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는 뭐 큰일 나도 돼요.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Mm-hmm. 걱정은 항상 right.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unconcerned 됐다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이 될 수가 있겠죠. Mm-hmm. About catastrophic risks. 라고 돼 있어요.
0: Yeah, this word comes from catastrophe.
1: Catastrophe.
0: And recently we've been hearing a lot in the news about oh my gosh, we're all going to die in
1: right.
0: 10 years.
1: Yes.
0: You know, AI is going to kill us.
1: Mm-hmm.
0: Well, that would be a catastrophe.
1: Right.
0: So, catastrophic risk is a very strong word.
1: Mm-hmm.
0: And if something is catastrophic, it means it causes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1: mm-hmm.
0: and it's just very, very, very, very, very bad.
1: 다 망할 수 있는.
0: Very,
1: 정말
0: yes.
1: 정말 파국적인.
0: Almost, uh-huh. yeah.
1: 그래서 그런 재앙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단어가 무조건 나옵니다.
0: A catastrophe,
1: right, yeah.
0: yeah. Mm-hmm.
1: So catastrophe라는 것은 재앙인데 그거의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Catastrophic이라고 하면 뭐 파국적인 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걸 명사로 하면 catastrophe가 되지만 mm-hmm. 이 형용사로 쓰면요 catastrophic 이런 식으로 강세가 O 쪽으로 조금 밀려나죠,
0: catastrophic,
1: 그렇죠?
0: Yes.
1: Right.
0: Mm-hmm.
1: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those risks may not be as prominent in their policy. Priorities.
1: 다만 그런 위험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을 뿐이죠.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Prominent도 어디서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 정도 이브닝 스페셜에서
0: yeah.
1: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Something is very prominent 하다는 것은 그만큼 of importance, right?
0: Yes.
1: So 중요한, 중대한이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part 3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Hassan Chahal, an AI risk researcher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aid that many governments, especially in Asia, frequently frame the technology first and foremost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re unconcerned about catastrophic risks, she said. But those risks may not be as prominent in their policy prioritie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Pink Sweats with I Feel Good.

0: Deep Dive Daily.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aul find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해서 AI를 바라보는 또 분위기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산업 구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AI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특히 AI 에이전트처럼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AI를 둘러싼 고민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AI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He suggested that concerns were increasing in Singapore as the news of AI agents going rogue continued to spread. But in Vietnam, where human talent remains cost competitive with AI agents, there is mostly excitement. What strikes me is how open people in Vietnam are to trying new things, he said, adding, the poll reflects what I see on the ground.
0: 그는 AI 에이전트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오작동 뉴스가 계속 퍼지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람의 몸값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에서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새 기술을 시도하는데 얼마나 열려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직업이 약간 very hard to be replaced 하다. 대체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더 반길 수 있겠고요. AI를. 아니면 불안감이 있으면은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1: I tell you, it's really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it's helpful. I think it's going to do a lot of great things.
0: Right.
1: But, you know, some people say, yes, it will take away your jobs. And true, it will. But then others say, well, actually, it's going to create more jobs.
0: Right. 그럴 수도 있어요.
1: Yes.
0: 오히려 다른 쪽으로 또 새로운 그게 나올 수도 아직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1: Yeah.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He suggested that concerns were increasing in Singapore as the news of AI agents going rogue continued to spread. But in Vietnam, where human talent remains cost competitive with AI agents, there is mostly excitement.
0: 그는 AI 에이전트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오작동 뉴스가 계속 퍼지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람의 몸값이 여전히 AI 에이전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에서는 주로 기대감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계속 퍼진대요. 뭔가 오작동했다. Right? Going rogue. With AI agents going rogue. 벌써 뭔가 무서워지긴 해요.
1: Everyone,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We hear it all the time in the news because there are so many cases where AI agents or AI goes rogue. And so rogue is R-O-G-U-E, rogue, okay, to go rogue. It means that you're in this sort of like unit and you alone break the rule and you act alone. So instead of moving together or instead of like the commander tells you, you know, do this mission and you said, no, I'm not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this. You know, so we have those like born identity.
0: Right.
1: Like it's like Matt Damon. He goes rogue.

0: 난 그래요.
1: Always,
0: 그죠?
1: always, they go rogue. And like, you know, like they're trying to catch him, but he's really like the good guy. And
0: 영화에서 진짜 딱 보면은 do as I say 그러면 yeah. why should I? 딱 이러면서 뭔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Yes. 눈이 빨갛게 변하면서. Yeah. Right? 그래서 yeah. 뭔가 go rogue 한다는 것 자체. 사실 rogue가 악당이라는 뜻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villain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Well, usually it's not right. a good thing.
0: Right.
1: Because you're not following orders.
0: Okay.
1: And AI uh-huh. is not following orders. Right. The problem with AI right now uh-huh. is that they're doing things on their own.
0: 무서워요. 네, so go rogue 한다는 거. 통제에서 벗어나다 아니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이제 겁이 많이 나겠죠.
1: Sure.
0: 자, 그런데 human talent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반가움이다라는 느낌인데요. Mm-hmm. 자, human talent라고 하는 거. 이 talent가 한국에서 진짜로
1: talent?
0: 저 talent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right. 배우를 옛날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겠죠.
1: Well, no, not necessarily. So talent of course means, you know, you've got certain abilities or skills. Mm-hmm. But really in this context it means like human workers.
0: Right.
1: They're comparing human workers with AI.
0: Mm-hmm.
1: So human workers are going to be more expensive.
0: Right.
1: 인가... You got to give them insurance. You uh-huh. got to give them benefits.
0: Mm. 아, 그게 또 애매해요. 사실 yeah. 딜레마긴 한데. So 여기서 human talent라고 하는 거, 인간 뭐 재능이란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인적 자원이라든가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우주님이요, AI 유료 버전 열심히 쓰는데 아들이 학교 공부할 때 잘 쓰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바로 검색하기 좋아서 대화의 스타터로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점도 많이 있어요.
1: Oh, yeah.
0: 특히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1: Sure.
0: 있고,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아야지 이 상대방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 That is absolutely true.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What strikes me is how open people in Vietnam are to trying new things, he said. Adding, the poll reflects what I see on the ground.
0: 그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새 기술을 시도하는데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what strikes me is how open they are, right? 근데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1: No, right. no. So in this case, it means what I noticed most, what caught my attention the most. So in other words, it was either surprising, it was interesting. It's like, wow, or oh.
0: Right, right.
1: So that is the idea of striking me.
0: 아, 그러면 what strikes me 이러면은 나를 세게 친 거니까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상이 깊었을 거 아니에요.
1: A deep impression.
0: 그래서
1: yes.
0: 제가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할 때 what strikes me
1: 예.
0: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 That's
0: 그리고
1: right.
0: 왠지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 느낌이
1: 왠지.
0: 들어요. 네, 자 part 4 다시 듣겠습니다.
1: He suggested that concerns were increasing in Singapore as the news of AI agents going rogue continued to spread. But in Vietnam, where human talent remains cost competitive with AI agents, there is mostly excitement. What strikes me is how open people in Vietnam are to trying new things, he said, adding, the poll reflects what I see on the ground.
0: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석 문제였는데요. 문장이 어떻게 됐죠?
1: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0: 네, 가장 인상적인 건 청취자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점이에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유형곤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임선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Michael Bublé's Hom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새로운 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의외로 AI를 꽤 긍정적으로 본대.
1: 어? 진짜로? 다들 로봇이 세상을 장악할까봐 기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 꼭 그렇진 않은 듯. 오히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야.
1: 뭐 AI가 이 회에 그냥 이메일로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0: 아니 너 혹시 AI랑 싸우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AI를 굉장히 싫어하는 크리스틴 쌤의 모습이었습니다.
2: Okay. So I had a situation where I wrote a letter.
0: Right.
2: Like I had an email that I was going to send, but it was very like I was very angry. And
0: why?
2: So I was like, there was a reason.
0: Okay.
2: So anyway, I was like, polish this email.
0: Right.
2: And the AI was like, I think you should calm down first.
0: Really?
2: Yes.
0: It knew you were mad.
2: Yeah. Why don't you think about this before you send it and then get back to me? But I cannot, you know, in my right conscience, help you edit this thing.
0: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2: really?
0: 양심의 가책, 뭐
2: it
0: 뭔가
2: really
0: 도덕적인 걸로 봤을 때 이걸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 Yeah.
0: 굉장히 익스트림한 내용이었나봐요.
2: Well, I mean, it was a little upsetting. You know, right. someone did something bad, and so I was like, yeah, that's right.
0: AI가 알았군요.
2: Yes, 와. yes.
0: 자, 사람들이 의외로 AI를 꽤 긍정적으로 본대.

0: 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People are surprisingly upbeat about AI. Upbeat.
0: Upbeat. 왠지 비트가 뭐 흘러나오고 흥겨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1: Well, if you're feeling upbeat, yeah, you're probably like woohoo, right, you know, in a good mood. So we have positive, we have the word optimistic, and we have kind of a lighter casual word, and that is upbeat. Right. If you are upbeat, means that you are like very positive, you're hopeful.
0: Feeling good about
1: feeling
0: it.
1: Feeling good. Uh-huh. Yeah, you've got that real positive vibe.
0: 아,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업된 상황이고 뭔가 비트가 막 터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네요.
1: Yeah, in Korean, we do say 업된. Yeah, that's
0: 업된,
1: right.
0: 업된, right?
1: Yes, it is kind of the equivalent of that.
0: 아, okay. So, 굉장히 I am upbeat about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에 대해서 나 되게 긍정적이야. 나 진짜 낙관적이고 되게 좋게 보고 있어. 라는
1: That's
0: 느낌이
1: right.
0: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urprisingly 의외로 놀랍게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까 쌤도 잠깐 멘션을 했었는데 좀 무서운 단어기는 해요. 크리스틴 쌤이 진짜로? 다들 로봇이 세상을 장악할까 봐 기겁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합니다. 뭔가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와! 내
1: yeah.
0: 것이다
1: oh.
0: 하는 거.
1: Wow, that's kind of scary. Yeah. You scared me.
0: Okay.
1: Okay. Take over. Reminds me of like Terminator. I mean, that was like decades ago, but you know, I mean, who knows?
0: Right.
1: iRobot, all those movies about robots taking over. So the idea is that they are taking control because there are so many of them or they're so much stronger than us.
0: Right, right.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남이 하던 일을 내가 take over 하면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1: Yes.
0: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희 세상이었니? 이제 이 세상 내가 take over 인수할게. 이런 느낌.
1: I'll take it from here.
0: I'll take it from here. 이런 느낌. So take over something 한다는 것은 장악하다, 뭔가 주도권을 잡다, 넘겨받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뭐 take over the world 뭐 이런 거
1: yes.
0: 영화에서 나오면 아, 이 세상을 내가 쥐겠다는 뜻이구나.
1: That's right.
0: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했습니다. 두 팔 벌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1: I don't know that song. But I do know the song by Journey, Open Arms.
0: 그거 얘기한 거예요. 다시 아, 맞장구 쳐주실 줄 알았는데 I don't know the song. Anyway 하면서
1: Well, I thought, see, Korean, it doesn't register very quickly. Yeah, Open Arms, for, you know that song?
0: 두 팔 벌려 그거잖아요. Right? Open Arms?
1: Right, that's right. Okay, in Korean version. So if you do something with open arms, it means like the gesture. It's like, come here.
0: Okay.
1: I fully accept. Let us hug.
0: 열린 팔들.
1: Yes, come inside.
0: 팔들이 아니라 arms라고 하면 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Yeah.
0: 열린 품으로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팔 벌려 정말 기꺼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영어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A new poll say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rprisingly upbeat about AI.
1: Really?
0: Mm-hmm.
1: I thought everyone was freaking out about robots taking over.
0: Not quite. People are actually embracing it with open arms.
1: Well, wait till AI starts saying, this meeting could have been an email.
0: Now I come to you with open arms.
1: No.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스티븐 님이요. 내일 지나면 또 다른 3일 연휴가 대기하고 있네요. 와.
1: Oh, that's right.
0: 요즘 분위기 너무 좋네요. 흐름이.
1: Oh my god. 솔라 님 says 두 분 선생님의 진행도 맞춤 선곡도 feel good.
0: Feel good. 감사합니다.
1: Right.
0: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잘하게 될지 답답하신가요?
4: Don't worry. If you study with us, you can do it. Join us Monday to Saturday at 7:20 a.m.
3: Easy English에서 만나요. 영어 이지하게.
4: Eas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That's right! Review 타임이죠.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걸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일단 드라마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쓰듯이 사용하지는 않죠. 드라마가 TV에 나오는 연속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TV series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K-drama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제 굳어진 표현이 돼서 한국 드라마의 국한에서는 K-drama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small talk 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쵸? So, what is your favorite movie?
1: Wow, my favorite movie.
0: Of all time.
1: There are so many good movies. When I was in high school, 네? my favorite movie was The Truman Show.
0: 아, 고등학교 때는 트루먼 쇼를 좋아하셨군요. 아, 그 영화 정말 shocking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중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네 그랬는데 특히 그런 영화들은 스포일러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스포일러가 영어 맞나요?
1: Yes, the word is spoiler.
0: Spoiler.
1: Because if you tell someone that, you spoil the plot for them.
0: 맞아요. Spoil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음식 얘기하면은 상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거를 갑자기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spoil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거 볼 때 혹시나 여기 스포일러 있을 수 있어? 스포일러 주의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네. spoiler ale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And online you could use spoiler tags which will hide whatever you wrote, unless the person deliberately clicks on it.
0: 맞아요. Spoiler tag를 해놓으면 스포일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숨겨놓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클릭해서 볼 수는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와 관련된 문화적인 얘기 해봤고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복습하러 가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1 Monday, which expression do we learn?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라는 질문을 배웠죠, 우리가. 최근에 좋은 영화를 봤어요. Lately가 최근이었는데 문장 맨 뒤에 왔고요. Have you seen 뭐뭐가 뭐뭐를 봤나요? 라는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자, 그럼 우리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What page should our listeners turn to?
1: The page number is 58.
0: 58. Okay, 자, 58쪽 보면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2: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0: 요즘 재미있는 영화 본 거 있어?
1: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0: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이 문장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응, 나 방금 새로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 봤어.
1: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0: Oh, yeah. 이라는 표현이었고요. I just...

0: spelled exactly backwards of the word above. W-A-S.
1: 그쵸. How was i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평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0: I heard it got rave reviews.
1: 자, rave 스펠링은요?
0: R-A-V-E.
1: R-A-V-E. 이죠. 자, 그래서 rave reviews가 굉장히 좋은 평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
0: It was really good.
1: 나 분명 또 볼 것 같아.
0: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1: 빈칸에는
0: You might not have heard there was a little it in there. I-T.
1: 그쵸. Watch it. 이렇게 연음이 돼서 I-T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나 분명 또 볼 것 같아 라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lately?
3: Oh, yeah. I just saw the new rom-com.
2: Oh, how was it? I heard it got rave reviews.
3: It was really good. I'd definitely watch it again.
1: Okay, let's move on to Tuesday.
0: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라는 요 질문. What kind of 뭐뭐 do you like?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어 봤었고요. 자, 그러면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1: 그럼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0: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은요?
0: I'm really into K-pop lately.
1: 그쵸. Into. Mm-hmm. Into가 빈칸에 들어가는데.
0: Sounds like two words, but it's one. I-N-T-O.
1: I-N-T-O. 그쵸. 그래서 be into 뭐뭐가 정말 어디 어디에 푹 빠져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and you, 요것도 이제 뒤에 붙었고요. 당신은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뒷부분도 또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3: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0: I love jazz.
1: I love jazz. Jazz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0: J-A-Z-Z.
1: 저는 이 스펠링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Z가 두 개 들어가서. 자,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0: I find it really relaxing.
1: I find it really...
0: Relaxing. R-E-L-A-X-I-N-G.
1: 그쵸. I find it really relaxing. 오, 흥미롭네요.
0: Oh, interesting.
1: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0: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빈칸에는?
0: Try, T-R-Y.
1: 그쵸, 시도해보다 라는 try가 들어갔습니다. 화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대화 다시 들어볼게요.
2: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3: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2: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3: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Let's move on to Wednesday.
0: Okay, Wednesday's expression was, I highly recommend it.
1: I highly recommend it. 이라고 하면, 강력히 추천해요 라는 표현이죠. Highly가 높게라는 의미로 강력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Recommend가 추천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끝에 it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대화 또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1: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0: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1: I want to
0: watch, W-A-T-C-H.
1: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라고 할 때는 의도적으로 좀 장시간 보는 거라 watch를 쓴다고 그랬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0: Any suggestions?

0: Any suggestions?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오, The Quiet Path 봤어요?
1: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0: 네, 여기서 빈칸에는
1: Seen, S-E-E-N.
0: 그쵸. 봤니?라는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라 see를 여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강력히 추천해요?
1: I highly recommend it.
0: 네, I highly recommend it.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썼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어떤 내용이에요?
1: What's it about?
0: What's
1: It, IT.
0: IT가 있어요. What's it about? It about 이렇게 연음이 돼서 it가 있는지 없는지 잘안 들릴 수가 있지만 있습니다. What's it about?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1: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0: It's a story.
1: About 바로 위에도 볼수 있어요. ABOUT.
0: 그쵸. ABOUT, about friendship,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죠.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1: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Trust me, you
1: Won't, WON apostrophe T.
0: 네, 요거는 좀 독특하게 축약이 된 거죠. 원래 will not을 줄인 표현인데, willn't가 아니고 won't가
1: 맞아요.
0: 됐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수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2: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1: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it wasn't really my thing.
0: It wasn't really my thing.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뭐뭐 is my thing이라고 하면 제 취향이에요이고, isn't my thing이라고 하면 제 취향이 아니에요. wasn't니까 과거 형태죠.
1: 네.
0: 그렇죠?
1: This sentence is a more polite way to say that you didn't like something that your
0: 맞아요.
1: friend recommended.
0: 네, 그래서 누군가 추천해줬는데, I didn't like it.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1: It was
0: 있으니까
1: terrible.
0: 좀 돌려서, 뭐 딱히 내 취향은 아니었어라는 의미를 좀 부드럽게 안 좋아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3: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2: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0: 제가 추천한 영화 어땠어요?
1: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0: 빈칸에는?
1: Did, D-I-D.
0: 그쵸. DID. What did you think of?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1: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0: Now, to be
1: Honest. There's an H hiding at the beginning. H-O-N-E-S-T.
0: 이거를 honest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1: 없습니다.
0: 없어요. H는 이렇게 묵음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집은 무조건 house, H 발음을 내야 되겠죠. house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honest는 H 발음을 하는 경우가
1: Now, there are
0: 없습니다.
1: some dialects of English where they don't say those H's.
0: At all.
1: 네.
0: H를 아예 말하면, 그럼 house가
1: I
0: 아웃이에요?
1: rode an horse to get to my house.
0: 아, 집에 가려고 말을 탔다. H 발음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사투리도 있다고는 합니다.
1: 네.
0: 네, honest는 다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it wasn't really my thing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표현이고요. 그럼 뒷부분도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2: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0: 정말요?
1: Oh, really?
0: Oh, really?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점이 별로였어요?
1: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0: 빈칸에는?
1: Didn't, D-I-D-N apostrophe T.
0: 그쵸. Did not.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0: 와, 벌써 주말이 돌아왔어요.
1: That's right. Yay. We love review days.
0: 네, 자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한 내용을 쫙 간단하게나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10월호 오늘 56쪽에 나와 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대체 공휴일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한글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토픽들이 있었어요.
1: I remember the first time we talked about substitute holiday.
0: Substitute holiday.
1: So substitute is in place of something or someone.
0: 아,
1: right?
0: 그러니까 어떤 걸 대체한다라는 yes. 뜻을 가질 때 substitute. 그래서 substitute teacher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1: That's right.
0: 또 so I'm just subbing here 이렇게 말하면
1: 그, substitute를 좀 완전 줄여가지고
0: 그렇죠.
1: sub.
0: sub.
1: ing는 subbing.
0: 어, right. 그렇죠. sub를 그때는 또 동사로서 쓰는 경우가 right. 있다는 거예요.
1: I'm subbing for 보양쌤 today.
0: 아, 그렇죠.
1: She is at the hospital. 어. So I'm here 아이고. sort of temporarily teaching in her place.
0: 그렇습니다. In her place. 그 사람이 right.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해서 한다라고 할 때 자, substitute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right? 5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했던 내용에서는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대체 공휴일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취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1: 아하.
0: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57쪽입니다. 자, 월요일 5일 같은 경우는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1: Today is
0: substitute holiday.
1: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벌써 일주일 되니까 조금 좀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죠.
1: Oh, that's right.
0: 자, 그 공휴일이 주말이면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쉰다라고 할 때 어떤 날과 겹친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된다라고 할 때 is라는 비동사 대신에 fall on 이란 동사를 쓴다고 했었어요.
1: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0: Exactly. 바로 그겁니다. 만일 공휴일이 if a public holiday 공교롭게도 주말이 되면 falls on a weekend 이럴 때 뚝 떨어진다고 해서 fall on을 쓴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날과 겹친다. So falls on a weekend. 그러면 주중에 하루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We use the word off meaning not working.
0: Not working.
1: Vacation.
0: 네.
1: Holiday. Oh, 보영쌤, we can't meet tomorrow? Oh, you're off tomorrow.
0: 아, 그렇죠. 저는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1: I'm 내일, off 내일 tomorrow. 오프군요, 오프.
0: 오프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It looks like everyone's off today. What's going on?
3: National Foundation Day fell on a Saturday, so today is a substitute holiday.
2: Oh, so if a public holiday falls on a weekend, you get a weekday off instead?
3: Exactly. That way, people can still enjoy a long weekend.
0: 네, 자, 응용 문제 1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Okay.
0: 가만 보니까 너 오늘 쉬는 날인가 보다.
1: It looks like you're off today.
0: It looks like you're off today. 보니까 너 오늘 쉬나 보네. It looks like you're off today. 아까 주치 선생님 주신 예문하고 아주 잘 맞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off.
0: 자, off. 그렇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58쪽으로 갑니다.
1: All right.
0: 화요일 6일 순서에는요. 이제 그 연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지면서 연휴 동안에 뭘 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얘기하죠.
1: Right.
0: 네.
1: So we were asking the question, How was your long weekend?
0: How was your long weekend? 너의 연휴는 어땠니? 보통 이제 연휴를 보내고 와서 각자 어떻게 연휴가 이제 흘러갔는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1: right.
0: 또 뭐 여행 갔다 온 사람의 How was your trip?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1: That's right.
0: 뭐 인터뷰 바로 하고 나온 사람에게 How was your interview? 이렇게 부를 수도 있군요.
1: How was your interview?
0: 네.
1: It 그러니까, was terrible.
0: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 yeah. How was your 뭐뭐뭐 이때 your를 붙이는 이유는 당신이 경험한 그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your를 붙입니다.
1: Exactly.
0: 자, 여기서는요. 나는 집에서 푹 쉬면서 밀

0: 드라마를 좀 봤다는 말이 있었어요.
1: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0: 네, show라고 하는 게 show 할 때 그런 show라기보다 드라마도 show가 되고 될 수 있는
1: TV
0: 거죠.
1: shows, TV dramas.
0: 그렇죠. Sure. 그러니까 상영된다 혹은 뭐 yeah. 이렇게 TV에서 방영된다. 이거 모두 right. show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Right, 네. exactly.
0: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Caught up on 뭐뭐. 하면 뭐뭐가 yeah. 밀린 것을 얼른 따라잡는다. 밀린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 Caught up on 뭐뭐가 되는 거죠.
1: 현재형은 catch up.
0: 그렇죠.
1: I need to catch up on some TV shows.
0: 그렇습니다. Right? 저 뒤처지고 있는 친구에게 right. 빨리빨리 걸어와서 우리랑 페이스를 맞춰라고 할 때 Hey, right. catch up, catch up.
1: Yeah, you need to 네. catch up. 네, You're 그렇게, too slow.
0: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대화 들어볼까요?
2: How was your long weekend?
3: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How about you?
2: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3: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2: I agree. Now it's back to work.
0: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합니다.
1: All right.
0: 자, 뭐 했냐고 했더니 나는 할머니 댁에서 느긋하게 편안하게 쉬었다라고 한다면요.
1: I took it easy at my grandma's house.
0: I took it easy at my grandma's house.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1: Took it easy.
0: Took it easy at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에서 그렇게 right. 편히 쉬었다.
1: So the took it easy comes from take it easy. So when you take it easy, you're kind of resting, relaxing. So you can say, I took it easy at home or I rested at home.
0: 그렇죠.
1: I fully rested.
0: 할머니 댁에 가서 쉬었다고 하니까 I took it easy at my grandma's house. 이런 문장을 또 만들어봤어요.
1: Yes.
0: 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 59쪽으로 갑니다.
1: All right.
0: 7일 수요일에는요. 이때부터 이제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 Hobbies.
0: 네. 그 문구류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새로 생긴 문구점에 갔다 와서 참 좋았다는 말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아, 나는 또 서점에 가면 그렇게 신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
1: Bookstores.
0: 네.
1: You know, Jenny first says, you know,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When you check out, you're kind of going and seeing for the first time to see if it's good or bad.
0: 아,
1: Let's go check it out.
0: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떤 곳을 가본다고 할 때 체크아웃을 right. 쓰는 거지
1: right.
0: 단골인 장소에게 그 체크아웃을 쓰진 않겠네요.
1: 단골인데 거기 뭐 메뉴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식당인데.
0: New menu.
1: If there's a new menu, you can be, okay, let's go check out the new menu.
0: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yeah. 있겠죠.
1: Sure.
0: 뭔가 yeah. 새로워진 것을 처음으로 어떤지 한번 가본다 할 때 체크아웃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1: We also learned the word stationary.
0: Stationary.
1: Stationary.
0: My favorite word.
1: S-T-A-T-I-O-N, station, E-R-Y. So Bo-young Sam loves going to stationary stores.
0: Yes, I do.
1: Buying like you know, new scissors, new erasers.
0: Erasers. New 아, no, eraser는 not no, so much.
1: Not so much.
0: 그, 저 최근에는 그 new, what is it, organizer?
1: Organizers.
0: For next year.
1: For notebooks, yeah.
0: Notebooks. 네.
1: Very cool. You know, some of these, they're very cute and also practical. I think especially ladies like them. Because they're just beautiful.
0: Oh, you'll yeah. be surprised how many men are
1: really?
0: there.
1: Really?
0: Oh, yes.
1: Mm.
0: 네.
1: Every time I go, I see like these young ladies, they're really into it.
0: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곳에서, 즉 stationery store, 문구점에서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절대 지루해하는 법이 없다는 말로요.
1: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I could spend hours there. 이때 could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형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정도다라고 말할 때 could를 씁니다.
1: That's right.
0: 그래서 I could spend hours there. 누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몇 시간이라도 난 거기서 보낼 수 있어. 라고 할 때 could를 써요. So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And never get bored. 거의 동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1: Right.
0: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1: It's like me and comic books.
0: 아.
1: When I was young, I could spend hours at a comic book store and never get bored.
0: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다.
1: Yeah, that's
0: 네,
1: right.
0: 좋습니다. 여러분의 thing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특히 끌리는 어떤 것 궁금합니다.
1: That's my thing.
0: 네.

0: That's your thing? Okay, 자, 대화 듣겠습니다.
1: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It was so much fun.
2: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1: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2: I know the feeling.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1: We all have our thing.
0: We all have our thing.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다 우리만의 어떤 특히 끌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We all have our thing. 이런 말을 하네요.
3: 보행쌤, what is your thing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0: Stationery stuff.
3: Besides stationery. You mentioned that before, right?
0: Yes. Some like self-help books.
3: Self-help books.
0: Self-help books.
3: Like motivational
0: 자기 개발.
3: books.
0: 네,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 And I'm really into journaling.
3: Journaling?
0: 네.
3: Like writing your own diary?
0: Diary or organizing my thoughts.
3: Wow, that's your thing.
0: 네, 저는 늘 써요.
3: Does it really help you improve your thinking and your daily life activities?
0: Absolutely.
3: Really?
0: Oh, yes. Oh, wow. I can tell. 예전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쓰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아주 yeah. 어릴 때부터 일기를 We were forced to write diaries.
3: Diaries,
0: oh,
3: that's
0: keep
3: right.
0: Keep the diary란 말하죠.
3: That's right.
0: 매일같이 일기 검사를 받고 그랬어요.
3: Wow.
0: Homeroom teacher used to check
3: I think
0: our
3: my
0: diary.
3: Kids are also doing that. They're forced to write diaries.
0: 근데 그때는 그게 What's the point of doing this? 이거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3: What's
0: 그랬었는데
3: What's the point?
0: 네, 근데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억지로라도 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3: I think so.
0: 네, 조금 yeah. 쓰기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3: You know, I used to write diaries until college. Like I don't know why. 저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journal writing. I used to write it like not every day, but at least 2-3 times a week. And I had a big book.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창피한 게 많아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다 버렸어요.
0: 그래요? 그 열쇠로 잠궈 놓을 수도 있잖아요.
3: 아니 근데 이게 노트북으로 막 그때는
0: 그러셨구나.
3: 이제 수기로 막 썼는데
0: 네.
3: This is too much information. What if somebody reads this? 버렸어요. I threw it away. So it was kind of sad.
0: 절대 알 수가 없겠군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3: Nobody will ever know.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 2번 해볼게요.
3: All right.
0: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은 항상 나를 신나게 해요. 라고 한다면
3: Upbeat music always gets me excited.
0: Upbeat music always gets me excited. 그러니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어깨가 들썩이면서 아주 신나게 된다는 거죠. 오, 바로 그거죠. 들썩들썩. 자, 여기서도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3: That's right.
0: 그러니까 always gets me excited. 무엇이 나를 정말 기분 좋고 신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 Mm-hmm.
0: 네, 자 이제 8일 목요일 대화로 갑니다.
3: Thursday.
0: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의 bird watching, 새를 관찰한다는 그런 취미에 대한 얘기였어요. 바로 저런 셈입니다. 그럼 새가 알아듣고 날아온대요.
3: That's right. It was true.
0: 네.
3: 너무
0: 자,
3: 신기한 거예요, 그때.
0: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3: Like, I don't know how to make some of these sounds, but my science teacher, biology teacher, he knew like hundreds of bird calling sounds.
0: 어머.
3: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3: That was very, very fascinating.
0: 뻐꾹, 뻐꾹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아유, 잠깐. 그래가지고 어디 뻐꾹이가 오겠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취미가 있으면 삶이 더 즐거워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Hobbies?
3: Hobbies, you know, make life more fun.
0: 그렇습니다. Hobbies make life more fun.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3: And exciting.
0: And exciting,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다.
3: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네, 이 문장을 보시면 사실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늘 하게 되는 말이더라고요. 영어로는 There's always something. 늘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There's always something. 어떤 거. To look forward to. 기대하게 되는 어떤 거. 아, 여기에는 새가 있을까? 저기에는 뭔가 새로운 새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3: That's right.
0: 네.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1: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2: Yeah.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1: Hobbies make life more fun.
2: They sure do.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네, there's always something look forward to. 이런

0: 말이 있었군요.
1: Always
0: 자,
1: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네. 자, 응용 문제 이번에는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 책에 푹 빠져 있어.
1: I'm really into this book these days.
0: I am really into this book these days. 요즘 나는 이 책에 푹 빠져 있어. 푹이란 말이 영어로 뭘까 싶으시다면 여기서 그냥 really로 대신한 거죠.
1: Really into.
0: really into.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도 I'm really into her. 뭐 나는 그 여자에게 빠져 있어라고도 말할 수 있죠.
1: 오늘 연예인이면 I'm really into 뭐, Tom Cruise. I love his acting. I watch all his movies. Yeah, I'm really into 뭐, Angelina Jolie. You can be into someone.
0: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아주 좋아하게 되다라고 할때 비동사 into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바로 어제 있던 대화로 갈까요?
1: Friday.
0: Friday 금요일의 대화입니다. 한글날이었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글은 꽤 배우기가 쉽다더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Yeah,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0: 네, 특히 언어 실력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내가 습득하게 된다라고 할때이 pick up이라는 그 동사구를 꽤
1: That's right.
0: 많이 쓴다고 했었죠.
1: When you start learning something, you pick up. So I picked up the guitar back in high school. So learning to play the guitar, I first started in high school.
0: 그렇죠.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거죠.
1: Sure.
0: 뭐 원칙을 따져서 뭐 문법 따지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뭔가 탁 들으면 아 이거구나.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때 특히나 픽업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I've heard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내가 그동안 들어왔는데 I've heard 한글이 꽤 쉽다더라. 한글 is pretty easy to pick up. 배우기에라고 있습니다.
1: Easy to pick up.
0: 네, 이제 대화 들어볼까요?
2: My friend started learning Korean recently.
3: Really? Does she enjoy it?
2: Yeah, she gets excited every time she learns a new expression.
3: I've heard Hangul is pretty easy to pick up.
2: That's what she says too.
0: 네, that's what she says too. 자, 앞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 그게 바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야. That's what she says too. 자, 이걸 응용해서요. 아, 바로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라고 한다면,
1: That's what I'm saying.
0: That's what I'm saying. 네, you know what I'm saying?
1: You know what I'm
0: 네,
1: saying?
0: 이런 말 많이 우리 미드 보면 나오잖아요.
1: That's right.
0: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뭐 이런 말로. 근데 여기서는 That's what I'm saying. 바로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라는 뜻이
1: 내
0: 되겠고요.
1: 말이.
0: 내 말이
1: That's what I'm saying.
0: 딱 그거네요. 네. 자, 이번 한주 동안 정말 저희와 함께 많이 말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폭이 700m에 불과한 바다가 있다고?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땅 튀르키예. 여기엔 두 대륙을 구분 짓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좁은 700m의 폭을 지녔는데요. 사실 이 바다가 안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는 흑해,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어 주변 수많은 나라들의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건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발길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195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달걀의 성장 속도는 4배 빨라졌고 먹는 사료는 2배 가까이 줄었으며 가슴살은 훨씬 커졌다. 형태학적 특성, 섭취하는 먹이, 유전자 등 모든 면에서 너무도 다른 새로운 종으로 재탄생했다. 인간은 고효율의 생산성을 달성했다. 연구팀은 육계의 성장 및 효율성 증대의 85%에서 90%는 유전적 개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950년대 이후 끊임없는 내일의 닭 만들기 덕분이라는 얘기다. 달걀 혁명은 달걀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줄리언 레논의 솔트워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북트리거에서 펴는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남종영 작가님 북카페에 오실 예정이고요. 이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내일의 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일의 닭이라고 하는 그 내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희망찬 느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드러나 보일 것 같지만 현실을 보면 참좀 슬프긴 합니다. 내일의 닭은 그 가슴살과 다리살 부위만 좀 비대해진 그런 형상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달걀 걷기도 좀 힘든, 달걀 보행도 좀 어려워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다 인간이 개입한 결과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 오늘 또책 제목도 닭뼈와 플라스틱이잖아요. 어떤 얘기들 나누게 될지 아마 조금은 짐작하실 텐데, 잠시 후 2부에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오시면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 좀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첫 곡도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을 솔트워터에 비유한 곡, 이 곡을 또 띄워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인간도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인간이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포함된 존재로 일부로 있을 뿐인데, 인간이 개입해서 그 지구가 지금 지구 모든 생명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죠. 오늘 또 의미심장한 첫 곡과 또 문장 카펫 이렇게 나란히 깔아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김지희님과 또 김미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희님은 고은님 펌 하셨어요? 자고 일어난 듯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느낌? 이라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제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펌으로는 이렇게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손 봐주면 그날 하루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손이고죠.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바로 그 머리입니다. 오늘 뒤에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미용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회용 머리죠. 감으면 사라지는 일회용 그런 웨이브 상태. 자고 일어난 듯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느낌을 추구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보라로 지금 비춰진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네. 많이 즐겨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곧 없어질 머리입니다. 5182 쓰시는 카페인님. 카페인 황재석입니다. 하시면서 엄청 나오기 힘들었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주째 등산했습니다. 이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하셨습니다. 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주째 등산을 하시는 거.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진짜 한다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내가 할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목표들 있으면 북카페에다가 일단 소문을 내주세요. 방송 타고 이러면 또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악 두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의 When I Look to the Sky 그리고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경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발자국을 쿵 남기고 싶은데 지금 딱히 할 말도 없고 혹은 뭔가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자국만 콩 찍고 가고 싶어요 한다면 이렇게 반짝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선화님. 10월 가을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화창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북카페와 함께 할수 있으니 이보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행복이고 기쁨이죠. 와, 선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풍경 속에 북카페를 콕 넣어주신 거, 포함시켜 주신 그 마음이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니님도 여기도 하늘에 파란 도화지가 펼쳐져 있어요. 진짜 새파란 하늘이 지금 제니님 시야에 딱 들어왔나 봐요. 오늘 여기 북카페 한류월드로 본점이 있는 곳에도 아주 새파랗진 않지만 그래도 예쁜 하늘빛이 펼쳐져 있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으로 카페님들 계신 곳의 날씨도 하늘 높이도 궁금하고요. 박주영님, 제 이... 파마머리 아니지만, 네, 이 구불구불한 머리에 대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 머리면 진짜 신날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영님 사연 보면서 저도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고 일어난 그내 머리 스타일이 바로 이런 상태면 너무 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시죠? 그리고 김우주님도 반짝하시면서 파마머리 얘기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오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구불구불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물결 웨이브 같은 이런 건데 이 구불구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말은 고불고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와 우 그리고 아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구나 싶은 단어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정말 다채로운 우리말의 그 촘촘한 선택지들 이번 주 특히 더 적극적으로 탐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바로 또 단어의 탄생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궁금한 그런 말들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 아마 들으시면 와, 그렇구나. 궁금했었는데 반갑다 싶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이 태어난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까마득하게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머나먼 타국에서 건너온 단어들도 있죠. 그리고 그 어감이나 생김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 산행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도토리도 그 이름에 제법 기발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도토리, 생김새도 발음도 귀여운 도토리는 어쩌다 도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언뜻 보면 모자처럼 생긴 그 깍정이가 도톨도톨해서 그 도톨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 도토리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추측일 뿐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돼지가 등장합니다. 돼지를 옛 사람들은 돛이라 불렀습니다. 돼지의 울음이 꿀꿀이 아닌 도도, 돌돌로 들렸기 때문이라는데요. 돛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도토리의 어원을 따라가 볼까요? 도토리는 한약 구급방이란 문헌에 한자어 저의율이란 단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최세진이 펴낸 훈몽자회에는 도토리를 도태 밤, 돼지가 먹는 밤이라고 풀이한 기록이 있고요. 이 단어의 당시 발음은 두시언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를 번역한 이 책은 도토리를 도토밤, 도톨왕으로 표기합니다. 이 중 도톨왕이 도톨암으로 바뀌고 다시 도토리가 됐다가 지금의 도토리로 바뀌었던 거죠. 도토리의 이름이 돼지에서 비롯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돼지가 도토리를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사는 멧돼지는 물론 집에서 키우는 돼지에게도 좋은 양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산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도토리 덕에 무사히 겨울을 납니다. 다람쥐나 어치 같은 동물은 도토리를 땅속에 저장해두고 멧돼지나 곰 같은 동물은 가을에 먹은 것을 몸의 지방 형태로 저장해 겨울을 나죠. 도토리는 들짐승, 날짐승 모두에게 귀하고 고마운 양식입니다. 이제 산행길에 도토리를 만나면 좀 더 반가우실 거예요. 사연을 알면 조금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도토리의 이름, 그 어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돼지가 먹는 밤이라는 의미에서 도토밤, 도톨왕으로 불렀던 것이 이제 도톨이까지 왔다가 이제 받침이 휙 옆으로 옮겨가면서 도토리로 지금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 참 자연스럽고도 놀랍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어원을 갖고 있었구나. 잘 몰랐다. 너무 신기하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지금 8405 쓰신 카페인님은 도토리는 참 도토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미화님, 고은님, 카페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북카페 라이브 선물을 줬어요. 북카페 생방 들으시는 게 선물이군요. 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처 미팅도 동료들과의 점심 약속도 만들지 않은 북카페와 저만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너무 소중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이은희님은 밭에 2시간 물 주고 들어와서 열무김치, 된장찌개, 호박볶음, 연근조림, 장조림, 김까지 이렇게 맛있는 점심 먹고 있어요. 바깥에 황금 들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여긴 구미입니다 하셨습니다. 구미의 어느 점심상 풍경을 그 밖에 그 하늘빛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서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경선님 예천에 계십니다. 파란 하늘 솜사탕 같은 구름 몇 점. 오늘 저녁에 30년 지기 친구가 놀러 오기로 해서 설레며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 제 방에 들려주고 싶어요. 신영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신영님과 경선님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셔서 이 방송 다시 들으시면 이 또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양원주님 비롯해서 김아연님도 반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셨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교유서가에서 펴낸 인문학자 김경집의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빛깔, 결을 하나하나 그 사례와 함께 전달하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말의 자랑거리 중 하나죠. 진짜 의태어, 의성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해? 마땅한 게 있어? 이런 감각이 있어? 싶을 정도로 막 뻐기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은 바로 그 우리의 의태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올망졸망과 올몽졸몽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런 것들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오늘 이 낭독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우리도 평상시에 좀 쓰고 싶다, 예, 좀 탐이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카페인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이거 미리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배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배다. 아, 이를 써서 배다. 이 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쉰 가지가 넘습니다. 그 용도가 배다의 뜻이 그 쉰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좁고 촘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개라고 하면 좁고 촘촘하게라는 뜻입니다. 혹여나 놓치실까봐 미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앙증맞은 말맛의 차이 노리시면서 낭독 따라오시죠. 올망졸망, 울멍줄멍, 올목졸목, 올몽졸몽.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입에서 굴려보면 이미 느낌이 다가온다. 이 말을 들으면 먼저 귀가 즐겁게 반응한다. 어감만으로도 귀엽고 앙증맞지 않은가? 이 낱말들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사전적 의미의 올망졸망은 작고 또렷한 여러 귀여운 것이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뜻한다. 흔히 쓰는 말이다. 울멍줄멍은 올망졸망의 큰 말로 크고 뚜렷한 여러 귀여운 것이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올목졸목은 자잘한 작은 덩어리가 여러 개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뜻한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귀여운, 작고 또렷한 것이 아니라 자잘한 작은 덩어리 여러 개가 펼쳐진 형태이다. 올망졸망에는 느낌이 개입되었다면 올목졸목은 단순하게 형태를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몽졸몽은 귀엽게 생긴 크고 작은 또렷한 여러 덩어리가 베개 버려 있는 모습을 뜻한다. 이 말 역시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귀엽다는 감정이 담겼고 크고 작은 덩어리가 또렷한 모습으로 일정한 공간에 들어있는 여러 사물의 간격

것이 보통의 정도보다 100에 늘어선 모습이다. 올목졸목과 올몽졸몽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낯설 뿐이지 내 낱말은 비슷한 듯 다르다. 올망졸망은 작고 뚜렷한 귀여운 것인 반면 올몽졸몽은 크고 작은 덩어리가 좁게 늘어섰다는 점에서 다르다. 큰 말과 작은 말의 차이와는 또 다르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뭔가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 세 낱말 가운데 뒤에 두 개를 우리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차이를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낱말들에 대한 설명을 알게 되면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한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낱말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말에는 다른 언어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가 매우 풍부하다. 큰 말과 작은 말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구별한다. 이 다양한 표현의 차이를 감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낱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이미지나 소리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비록 자주 쓰는 낱말이 아니거나 심지어 전혀 뜻을 모르는 경우에도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금세 그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각한다는 건 놀랍고 매력적이다. 이것이 언어의 다양성이 주는 힘이다. 그 낱말 자체가 없으면 아예 차이고 나발이고 할 것이 없다. 하나의 공간에 뭔가를 늘어놓을 때 이 내 낱말의 뜻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당되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의 느낌을 가려낼 수 있는 감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른바 디테일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언어의 차이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디테일의 표상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의태어와 의성어가 그렇듯 올망졸망을 하나의 단어로 옮길 수 있는 외국어는 없는 듯하다. There are a lot of small apples of about the same size처럼 풀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다만 거기에 뜻이 담길지 모르나 섬세한 감각이나 풍부한 감정은 담을 수 없다. 우리말의 이런 점은 거의 마법에 가깝다.

악동 뮤지션의 가나다 같이 띄워드렸습니다. 일개 기쁨 이번 주에는 인문학자 김경집의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띄워드렸습니다. 요술 같아요, 진짜 우리말은.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모국어로 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시 봐도 놀랍긴 한데, 이게 진짜 공부할 때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나름의 규칙도 체계적으로 있어서 참 대단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지희님이 우리말의 묘사 느낌이 영어 문장으론 그냥 설명문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김미향님은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나발이고 뭐고 요거 표준어군요. 뽀록도 표준어던데요 하면서, 네, 우리가 왠지 좀 거세게 느껴지는 말들, 그러나 의외로 표준어인, 네, 그 말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태현님은 올목졸목, 낯설지만 꽃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DNA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찌릿찌릿 오는 게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좀 많이 쓸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많이 좀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오늘 태연님 올목졸목을 적재적소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곳곳에. 이번에는 막다라는 단어의 변주 만나볼게요. 막다, 막스그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뭐 이게 또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촘촘합니다. 이세개 바로 만나보시죠. 막다, 막스그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막다는 폭이 꽤 넓은 낱말이다.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상태를 일컬을 때 쓴다. 공기가 맑은 건 먼지 등 불순물이 없어 숨쉬기에 상쾌하다는 의미이고, 날씨가 맑은 건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 않아 환히 비치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뿐인가? 또랑또랑 가볍고 잡음이 섞이지 않은 소리가 맑은 소리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도 맑은 마음이고, 깨끗하고 초롱초롱한 눈이 맑은 눈이다. 물, 공기, 하늘, 소리, 마음, 눈 등이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탁한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는 막다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재력, 권력, 고학력 등 이른바 스펙 좋은 사람보다 맑은 사람에 더 끌리는 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탁한 모습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음이 곧 좋음이라는 등식도 가능하다. 그 맑음을 강조할 때 막디막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막스그레하다는 막다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조금 맑은 듯하다는 뜻이다. 큰 말로 묵수그레하다는 낱말도 있다. 우리말의 묘미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감정이나 감각의 섬세한 차이를 절묘하게 표현하는 낱말들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막다는 묘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완전히 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맑은 편에 속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다. 거기에 작은 말, 큰 말, 거센 말, 센 말까지 덧붙는다. 그라데이션, 발임, 번짐, 물들매 전.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다양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영어로는 somewhat rather clear 혹은 pleasantly seen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마저도 우리말 막스그레 하다 같은 정확한 묘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말그스름 하다는 조금 말같아로 막스그레 하다에 가깝다. 여기에 말같아는 산뜻하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피부가 말같아처럼 맑고 생기가 있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액체가 진하지 않고 묵다 라는 뜻도 있다. 맑은 콧물이 그렇다. 거기에 조금 맑다는 뜻으로 맑으스름 하다가 있으니 갈래가 참으로 다양하다. 해맑다는 말은 또 어떤가? 이토록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게 우리말이다. 그걸 모르는 것이나 쓰지 않아 죽은 말이 되는 건 도저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제인세스의 글꽃 피어나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책 읽어봅니다.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경집 작가의 책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오늘 들려드린 얘기들 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서 혹은 또잘 활용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죽음말이 되는 거잖아요. 더 자주 오늘 마음에 훅 들어온 말들이 있다면 더 자주 꺼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부가 해맑 같아. 국물이 맑으스름하다 이런 표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언어를 통해서 더 세세한 그 감각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자부심 가지고 특히 또이 10월 한번 집중적으로 이런 말들 많이 현란하게 많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현 님도 알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글입니다. 와, 단어에 감정을 넣을 수 있다니 감동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내가 얼마나 이 단어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 돌아보면, 와, 이 가능성을 왜안 열어봤지? 싶으실 거예요. 오늘 이 계기로 좀더 많이 찾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을 내듯, 비슷한 듯 미세하게 다른 우리말이 너무 맛깔나요 하셨는데 진짜 우리말의 그 말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구상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랑하고 많이 뽐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이 신작 들고 오실 겁니다. 곧 만나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0: 먼 훗날 누군가 인류가 번성했던 지금 시대의 지층을 파헤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범람과 은폐의 시대 인류세를 탐사한 책 닭뼈와 플라스틱을 출간한 남종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랫동안 일간지에서 환경 기자로 일하며 불법 포획된 수족관 돌고래 문제를 최초로 보도해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낸 그 기사를 쓴 분입니다. 북극곰은 걷고 싶다.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동물 권력 등의 책을 쓴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1: 일단 저는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도를 보고 오늘의 동선을 정하고,
0: 네.
1: 아, 그리고 또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니까 아.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와, 오늘 또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네. 오시는 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도 막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이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어서 더 네. 반짝하시면서 닭뼈와 플라스틱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1: 네.
0: 내용 진짜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1: 네.
0: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 그렇습니다. 네. 제목은 딱 입에 감기는데 내용이 만족을 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네. 표지도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책 들고 있기도 네. 해서 보라로 또 보시는 분들 책 이미지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이 또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이걸 누구라도 당장 열어보고 싶잖아요.
1: 네. 네. 네.
0: 표지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뒤에는 보이지 않고 한 번 더 뒤집어야
1: 네.
0: 이게 보인다는 거. 저는 이 이중 구조도 좀 재미나더라고요.
1: 네. 사실은 이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에서 제가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범람과 은폐의 네. 시대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아.
1: 닭뼈와 플라스틱이 가장 범람하는 그 물질이기도 하면서 또 은폐되는
0: 네.
1: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닭뼈와 플라스틱을 그렇게 은폐해놨습니다.
0: 한 번 더 열어봐요.
1: 예, 예. 구멍을 네. 뚫어놔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봤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열어봐야 아, 이거 닭뼈와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0: 맞아요.
1: 했습니다. 예.
0: 이번 책 워낙 책들을 또 계속 쓰셨는데 이번 책을 쓰시고 나서 특히 좀 다른 점 어떤 기분 느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만 22년을 기자로 일했고 기사를 쓰는데 좀 익숙한데
0: 네.
1: 2023년에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나섰어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데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는 그 저의 어떤 독창적인 취재와 메시지가 담긴 이를테면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독창적인 독보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쓰는 거고
0: 네.
1: 그거는 좀 어렵죠. 장기적인 취재와 공부를 담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여행 가이드북 같은 책을 만드는 것.
0: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북?
1: 예, 저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0: 네.
1: 그 분야의 지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울에 왔을 때
0: 네.
1: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아 서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다음에 탐험을 하면 훨씬 재밌고 효율적이듯이
0: 네.
1: 뭐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특정한 그 학문 분야나 뭐 이런 데 들어간다면 그렇게 지도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0: 네.
1: 저는 예전부터 이제 여행 가이드북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0: 저랑 공통점이네요.
1: 네네. 그래서 롤리플래닛도 뭐 한 30권 이상 막 모으고 막
0: 와,
1: 그런데
0: 네.
1: 그 롤리플래닛 같은 그 구조를 좀 선망해요. 그래서 이번 닭뼈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조감도를 좀 그려주고 싶다.
0: 네.
1: 그래서 이 책을 출발점으로 좀 더 탐험하실 분들은 탐험하셔라 라는 느낌으로

0: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가 홀로세라고 아마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1: 네.
0: 11,700년 전에 이제 빙기가 끝나고
1: 네.
0: 따뜻해진 간빙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시대인데요. 2000년에 파울 크리천이라는 유명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화학자가
1: 네.
0: 한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홀로세 홀로세 그러니까 손을 들고 딱 일어나서 아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닙니다. 인류세입니다라고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인류세란 말은 인류 플러스 세,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워낙 유명한 학자여가지고 당시에 지질학자는 물론 과학계, 그다음에 인문사회학계,
1: 네.
0: 예술계까지 이 인류세라는 말을 하두로 붙잡고 각자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인류세란 말이 대중적으로 엄청 넓어지게 된 거죠.
1: 그렇죠. 여기 보면 초반에는 그 인류세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떤 약간 메타포 정도로 쓸
0: 네.
1: 수 있지 않냐? 아니면
0: 네.
1: 이거 그냥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좀 이렇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캠페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0: 네.
1: 접근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닌 진짜 이름을 이제 딱
0: 네.
1: 불러준 거잖아요.
0: 진짜 이름을, 그러니까 교과서까지 바뀌려면은 지질학자들 중에 층서학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1: 네.
0: 층서학이 뭐냐면, 말하자면 뭐 고생대, 뭐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 뭐 이런 것들 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층서학회에서 그걸 결정해줘야
1: 그쵸.
0: 교과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층서학회에서 인류세 실무단이라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요. 이제
1: 네.
0: 워낙 이제 사회에서 인류세 하니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층서학자와 또 인문사회학자 일부 역사학자들도 들어가서 인류세 실무단이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인류세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표준화석 그러니까 마커라고 부르는데 표식이
1: 네.
0: 인류세를 대표하는 표식이 플루토늄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 방사성 물질이다.
1: 네.
0: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1: 그러니까 이 인류세라고 하는 그 명명을 둘러싸고도 정말 의견들이 다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너무
0: 그렇습니다.
1: 늦게 나왔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0: 네.
1: 뭔가 달갑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0: 네.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논의가 풍성해졌는데, 주로 이제 지질학자들 가운데는 인류세가 1950년대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업혁명일 것 같잖아요.
1: 그쵸.
0: 예, 산업혁명 때뭐 화석연료도 많이 떼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윌 스테판이라는 지구 시스템 과학자가
1: 네.
0: 여러 가지 지구의 자연적 지표,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지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혁명 때부터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에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듯이 폭증하는 거예요.
1: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0: 네.
1: 표가 확 나는.
0: 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그냥 표가 확날 정도로. 그러니까
1: 네.
0: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1: 네.
0: 것들이라든지 뭐 해양산성화 수치라든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GDP, 뭐 도시화 뭐 이런
1: 네.
0: 것들도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 들어서 확 폭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 들어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를 만한 일종의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질
1: 그쵸.
0: 시대를 하려면 이를테면 뭐 중생대 쥐라기에는 공룡뼈가 있어야 되고
1: 네.
0: 뭐 은행나무 화석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인류세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화석들이 또 1950년대 들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1: 대가속기.
0: The Great Acceleration.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확 밟은
1: 네.
0: 시기인데 다른 말로 보면은 이제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개막한 때이기도 해요.
1: 195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50년, 1950년이지? 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그게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기술이 많이
1: 맞아요.
0: 발전하거든요.
1: 전쟁 중에 시작된 어떤 도구들도
0: 네.
1: 많고.

0: 플라스틱이라든지 뭐그 원자력 대표적으로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발전한 기술을 대중에게 다시 상품으로 만들면서 이를테면 풍성한 풍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1세계에서의 말입니다마는 그러면서 모두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1: 손쉽게, 그쵸?
0: 값싸게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면서 값싸게 쓰고 버리는 시대, 상품이 진짜 난립한 시대, 범람한 시대가 된 거죠.
1: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악도 골라 오셨는데 첫곡뭐 들어볼까요?
0: 조니 미첼의 빅 옐로우 택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그냥 뭐 일할 때 많이 경쾌하게 틀어놓는 곡인데, 조니 미첼은 이제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어느 날 1970년에 쓴 곡이에요. 하와이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멋진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멋진 바다 대신 광활한 주차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어떤 식물원을 갔는데 1.5달러를 받고 여기저기서 뽑아놓은 나무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마치 내 연인이 큰 노란 택시를 타고 헤어져라고 하면서 떠나가듯이 지구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경쾌하게 경고를 하는 곡입니다.
1: 그러네요. 근데 훅
0: 네.
1: 들어오네요. 이 메시지가.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닭뼈와 플라스틱을 출간한 남종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다. 어딘가로 그냥 이동되어 있는데 은폐되어 있을 뿐이고, 근데 사실은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책 펼치시면서부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우주님은 빅 옐로우 택시 가사를 보면서 음악 들으셨다고, 또 워낙 또이 음악이 쏙 들어오게끔 이렇게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오수미님은 어디선가 이런 작품을 보셨대요. 쓰던 냄비와 주방 도구를 엄청나게 모아붙여서 큰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작품 이름이 인류새였어요.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고요.
1: 네, 요즘에 예술가들이 인류세라는 화두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요. 이를테면 모노블록이라고 우리 그냥 바깥에서 쓰는

0: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1: 네.
0: 무자. 그게 사실은 1980년대에 개발됐는데,
1: 네.
0: 디자인에서 엄청난 혁신이었거든요. 값싸게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1: 네.
0: 왜냐하면 그건 그냥 주물만 넣으면은 한 번에 뽑히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노블록 같은 걸 쌓아가지고도 인류세 예술을 하고 하여튼 인류세 분야를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우리 오늘 이 닭뼈와 플라스틱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텐데요. 무엇을 그려주실지
0: 네.
1: 궁금합니다.
0: 제가 고래를 좋아해요. 이번에 그 닭뼈와 플라스틱에는 고래 이야기가 없는데,
1: 네.
0: 고래에 관한 책도 많이 냈고, 그래서 고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1: 닭뼈와 플라스틱에는 고래 얘기가 없지만 고래가 결국에는 또 붙네요.
0: 네.
1: 그렇죠? 오늘 고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1950년대 거대한 그 대가속의 시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전부터 태동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주장은 산업혁명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 파울
1: 네.
0: 크리첸도 원래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과학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1: 네.
0: 1950년대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인류세라는 그 담론이 사회과학자들한테도 엄청나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사회과학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1492년
1: 네.
0: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했을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1: 훨씬 더 거슬러
0: 네.
1: 올라가네요.
0: 그거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럽의 여러 나라가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태평양을 돌면서 숲을 다 베어낸 다음에
1: 네.
0: 거기다가 이제 뭐 향신료 열매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사탕수수
1: 그쵸.
0: 같은 것들을 심었는데요. 그냥 우리는 뭐 대단히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조금 달라요. 인류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본주의식 농업이었고 자본주의식 그 공장이었고
1: 네.
0: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최초의 플랜테이션이 마데이라 섬에서 시작이 됐어요.
1: 네.
0: 마데이라 섬이 어딨냐면은 유럽에서 그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려고 보다 보면 아프리카 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쉬었다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에서 거기에서 쉬어가지고 거기다가 플랜테이션 사탕수수 농장을 처음으로 만들기
1: 네.
0: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숲을 다 베어내가지고 그 나무를 땔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일단 기른 다음에 그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설탕을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0: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베야 될 사람, 그리고 설탕을 추출해야 되는 공장.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 네.
0: 일종의 농업이긴 하지만 공장, 큰 공장이 필요한
1: 그렇죠.
0: 거죠.
1: 그
0: 그럼
1: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0: 그렇죠.
1: 거죠.
0: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농업인데,
1: 네.
0: 그럼 많은 노동력은 어디서 데려오느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납치를 해가지고 썼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마데이라 섬에서 사탕수수 산업, 설탕 가공 산업이 발전했는데 20년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1: 네.
0: 왜냐?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땔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플랜테이션을 가고 태평양, 미국,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플랜테이션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1: 그냥 이렇게 이용만 하고 떠나는 느낌이네요. 일회용처럼 쓰고 떠나는
0: 네.
1: 느낌?
0: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바로 그 마데이라 섬에서의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됐다. 불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1: 네.
0: 인간과 인간이 착취하는 관계도 바로 인류세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말을 그래도 몇년 전부터
0: 네.
1: 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책 보면서 아, 그 면면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파울 크리천 그 학자의 주장이 딱 거기 터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책에도 있지만 뭐 1800년대에 나온 어떤
0: 네.
1: 책에서부터 벌써 그런 담론들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갔으면 얘기하신 것처럼 1400년대까지도 이제 올라가야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오래된 그런 개념

0: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왜 그런 이좀 막연한 생각 갖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 얘기할 때 현대에 와서 산업화 이후에 이렇게 됐고 고대 인류는 그래도 자연에 스미듯이 흔적 없이 폐 덜끼치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1: 네.
0: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
1: 네.
0: 책 보니까
1: 그래서 또
0: 들었습니다.
1: 일군의 학자들이 인류세가 1950년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 때도 아니고, 신석기 혁명 때부터, 그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가설이 있는데, 상당히 유력한 가설이에요.
0: 유력하다고요.
1: 1950년대가 가장 많은 학자가 지지한다면, 두 번째로 많은 학자가 바로 신석기 혁명을 지지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마치 그 옛날 사람들, 혹은 뭐 원시인은 자연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항상 화합하는 존재고 모두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0: 아니, 뭐, 플라스틱도 없고, 비료도, 그러니까
1: 네.
0: 그런 산업적으로는 없었던 시대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던 시대. 뭐 이를테면 폴 고갱이 그래서 타이티를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을 그리면서 인간의 원형을 찾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인류세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그 환상이 좀 깨지기는 해요. 가장 오래 되기로는 신석기 혁명 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그래프가 원래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밀랑코비치 이론이라는 그 세차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 행성의 자전, 공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탄도 역시 온실가스거든요. 그것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5000년, 8000년 전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고 기후학자들한테 최대 미스터리였는데, 왜 내려가다가 올라갈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그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축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축화를 하면 소들이 많이 메탄을 내뿜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논농사를 시작했어요. 모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내기에 그할때 물이 그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메탄가스라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소의 트림이 아니라 논이었어요.
0: 논이요.
1: 오히려 논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과 그리고 그 중동에서 시작된 농업이 유럽으로 진출한 시기. 그때는 농업을 할때 그냥 숲을 불지르고 작물 심고 또 다시 토양이 안 좋아, 토질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불지르고
0: 맞아요.
1: 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숲이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소나 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온실가스 그래프가 하향하다가 갑자기 상향 반전했다라고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0: 진짜 부인할 수가 없네요.
1: 네,
0: 그래프가
1: 그래서
0: 그렇게 나오니까.
1: 나오니까 그게 이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인류세가 그때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꽤 있죠.
0: 와, 인류세 꽤 정말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허귀유님이요. 학생들이 지금도 신생대냐고 물어보던 질문이 생각보다 심오했던 질문이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니님은 문명의 이기와 거꾸로 가는 지구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면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범람하고 있고요. 유영주님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이 쿨하게 헤어져 라고 하면 엄청 겁날 것 같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해마다 코로나 때도 뭐 여러 지표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지표들이 보여줬잖아요. 인간의 이동이 잠시 멈췄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막 수치로 나오기도 하니까 많이 놀라곤 했었는데, 이 체감하시기로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환경에 대해서?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충격적으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그때 이후로 이를테면 채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사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0: 네.
1: 어떤 그러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0: 네.
1: 우리 인간은 그 역사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고, 그리고 무대는 그냥 정지한 무대였어요. 그 무대는 자연이죠. 자연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무대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 무대가 붕괴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 무대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대에 잡히지 않았을 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움직임이 빨라졌고, 사실 그런 부서진 무대는 불과 한달 전에 네팔 대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0: 그렇죠.
1: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런 코로나나 네팔 대홍수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대와 자연의 시간대가 동시에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0: 자,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것도 일할 때 많이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은
0: 네.
1: 플라스틱 물뿌리개로 고무나무에 물을 주는 여자가 있는데 사실 그 고무나무가 진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그 가짜
0: 네.
1: 나무고 또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남자도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 자신도 스티로폼 같이 생긴 어떤 깨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야, 당신도 이렇게 가짜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물건을 발명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이 우리 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0: 네.
1: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실제로도 정말 그렇죠. 하나가 되고 있죠.
1: 네. 그런 것들 원래는 뭐 환경을 노래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 가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해서 한번
0: 네.
1: 골라봤습니다.
0: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닭뼈와 플라스틱을 쓰신 남종영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왔는데, 아, 플라스틱. 이 책 속에 그 인용하신 내용에 보면 정말 현대 생활에 거의 뼈, 조직, 피부, 이거다. 플라스틱 없이 우리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되는 그 지층 구성에서도 플라스틱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시추하는 곳을 같이 취재를 따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곳이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평택의 한 야산이었는데,
0: 네.
1: 1992년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토를 하고 놔뒀던 거죠. 네. 그랬더니 그냥 평범한 야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진과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지층을 한번 쭉 파본 거예요.
0: 네.
1: 그 이 쓰레기 매립장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 제일 처음에 한 3m 정도는 주황색 흙이 나왔는데
0: 네.
1: 그건 아마 이제 복토한 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스크류바 껍질, 라면 스프 봉지 이런 것들이
0: 네.
1: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옷까지 옷도 이제 합성섬유여가지고 잘 안 썩습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한 10m 정도 파야 회색빛 이 토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흙이었던 거죠.
0: 거의 10m 넘게를 네, 그 인간의 네. 흔적이 다 채우고 있었던
1: 네,
0: 거죠.
1: 근데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역시나 플라스틱이 있었습니다.
0: 그 기록이 이 책에도 이제 수록돼 있고 사진 자료도 있고 한데 그 시추 현장에서 워낙 이제 잘 알고 계셨지만
1: 네.
0: 또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인간이 멸종하고
0: 네.
1: 외계인이 와서 외계인 지질학자가 본다면 바로 아, 이 시대는 플라스틱이 범람한 시대였다. 아, 표준

0: 나석은 플라스틱으로 한다라고 하지
1: 네.
0: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 이제 정말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좀
0: 네.
1: 짐작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있잖아요.
0: 네.
1: 진짜 그럴듯합니다.
0: 네.
1: 처음에는 정말 플라스틱이 우리 시대의 화석이라고, 우리는 좀 플라스틱을 얕보는 느낌도 있잖아요.
0: 네.
1: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알지만 그랬는데, 정말 플라스틱 없이는 인류가 쓰신 것처럼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이동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0: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요즘에 미워하지만 플라스틱은 죄가 없죠. 그리고
1: 그렇죠. 도구
0: 네,
1: 자체는.
0: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사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좋은 물건이거든요.
1: 네.
0: 그 옛날에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그 안에는 예쁜 그 금발이 있었는데 빗이 없었고 그
1: 네.
0: 남편은 멋진 고급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서로 그걸
1: 맞아요.
0: 사주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도 안 됐다 뭐
1: 네.
0: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보면 아내가 왜 머리빗을 살 돈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1: 요즘 기준으로
0: 네.
1: 보자면
0: 근데 머리빗이 그 당시에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아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1: 네.
0: 아니면은 조금 싼 거는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서민들은 빗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구매하는데 너무 부담이 갔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플라스틱이 나오고 나서 너무 값싸게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 그쵸.
0: 저는 여담입니다만 길거리를 가다가 다이 땡이 나오면 마법에 끌린 듯 들어가게 돼요.
1: 네.
0: 그래서 한 5천 원 주고 풍족하게 사오고 나면 와, 이런 부자가 된 듯한 느낌.
1: 아, 그쵸.
0: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치의 어떤 감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0: 네.
1: 플라스틱의 발명이기도 하니까. 아, 박태현님, 플라스틱, 필요악이라고 하시네요. 없으면 안 되고, 안쓸수 없고, 참으로 걱정 또 걱정입니다. 귀 기울여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아, 이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진짜.
0: 네, 그렇습니다. 1950년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의 한해 생산량이
1: 네.
0: 한 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1: 오.
0: 지금 5억 톤을 생산을 해요.
1: 진짜.
0: 엄청나게
1: 네.
0: 늘었는데
1: 와.
0: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이 약 83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 전 세계에서. 근데
1: 네.
0: 그중에 63억 톤이 이미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가 있느냐? 어딘가에는 가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쓰레기 매립장 속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플라스틱은 계속 잘게 부서져 가지고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그러면
1: 네.
0: 강과 바다로 그리고 물고기가 먹고 다시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 가지고 우리의
1: 그쵸.
0: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헤드의 말 맞다나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이 되어 버린 거죠.
1: 거의 한 몸이 됐다라고 지금 정말 봐야
0: 네.
1: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닭뼈와 플라스틱, 이제 닭뼈 얘기를 좀 해야 할것 같은데, 2645 쓰시는 카페이님이 언젠가 다큐에서 인류세 관련 프로그램 보고서 가금류 닭이 거기 등장한 거 보고서 좀 궁금했어요. 왜 하필 닭이지? 이렇게 생각을
0: 네.
1: 하셨대요.
0: 인류세의 표준화석으로 제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닭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되려면 그것이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전 지구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지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아졌다던가, 뭐 갑자기 없어졌다던가, 뭐 이런 게
1: 네.
0: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닭도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냐? 공장식 축산의 확산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졌죠.
1: 수요가 많아지니까,
0: 그렇죠.
1: 그쵸.
0: 그것도
1: 또 닭이
0: 마찬가지로.
1: 많아지고,
0: 네.
1: 또 수요하고, 이렇게.
0: 지금 전 세계에 사는 닭이 256억 마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둘기와 참새와 개와 고양이와 돼지와 소를 합친 것보다 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계인 지질학자가 나중에 와서 보면, 아, 이 지구는 닭의 행성이었다. 치킨 행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막 포스터도 있고,
0: 네.
1: 내일의 닭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도 읽었는데, 너무 괴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살과 다리살, 그 부위가 비대하게 발달해서
0: 네.
1: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도 좀 어려울 정도,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0: 그렇게 계량을 한 거잖아요, 지금.
1: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1920, 30년대 서울 명동의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0: 네.
1: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파는 닭고기와 소고기 중에 닭고기가 더 비쌌어요.
0: 오,
1: 한우보다
0: 예전에는.
1: 더 비쌌던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말 중에 먼 데서 사위가 오면 그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준다라는 말
0: 네.
1: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올 때나 닭고기를 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암탉이 뭔가? 씨암탉은 계란을 낳아주는 존재거든요.
0: 그쵸.
1: 옛날에 닭은 계란을 낳기 위해서 키웠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델마바 반도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이제 농업 지역인데
0: 네.
1: 그 실리아 스틸이라는 여성 농부가 닭 50마리를 계란을 얻으려고 계란 농사를 지으려고
0: 네.
1: 주문을 했는데 500마리가 잘못 배달된 거예요.
0: 오.
1: 그래서 한번 길러볼까라고 해서 길러봤는데 그리고 조금 이른 나이에 고기로 파니까 훨씬 돈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를테면 육계 농사를 지은 거죠. 그 전에는
0: 네.
1: 달걀 농사만 지었다면. 그러자 이제 미국 정부가 아, 그러면 육계 전문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0: 네.
1: 하면서 내일의 닭 경연대회를 열어서 전국 농부들한테 이제 적은 사료로 많은 살을 찌울 수 있는 그 닭을 이제 출품을 받아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0: 네.
1: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게 찰스 반트레스라는 그런 농부가 낸그 품종이 최종으로 우승을 하게 돼요. 그 품종을 지금 바로 우리가 치킨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0: 그 품종에 후회해 드린
1: 그렇죠.
0: 거죠. 그쵸?
1: 내일의 닭이 지금 오늘의 닭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1: 네.
0: 이 닭의 그 수명 자체도
1: 네.
0: 그 집에서 그러니까 씨암탉으로 기르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거고요.
1: 그렇죠. 원래 이제 야생 닭이 밖에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는데,
0: 네.
1: 불과 한 100년 전에는 그래도 닭을 한 2개월 정도? 50년 전만 해도 한 2개월 정도 잡아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28일, 27일 때 도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닭은 닭이 아니라 병아리인 거죠. 그래서
0: 그쵸.
1: 실제로 닭을 실은 그 화물 트럭이 도개장으로 갈 때, 도축장으로 갈때 소리를 들어보면 꼬끼오라고 울지 않고 삐약삐약하고 웁니다.
0: 자, 오늘 이야기 지금 김완식님이 오늘 SF 소설 듣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현실입니다. 네, 소설도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만 이거 정말 찐 현실이고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1: 아, 이번에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 영화 음악을 좀 골라봤는데요. 한스 짐머라는 이제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이 곡을 담당을 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근미래예요.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아주
0: 네.
1: 가까운 미래. 그리고 식량난이 아주 첨예할 때인데 그때 사막화로 막그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막
0: 맞아요.
1: 모래바람이 불고 하죠. 그때 과연 지구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봉착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 물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그 질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영화 음악 골라봤습니다.
0: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닭뼈와 플라스틱을 쓰신 남종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세의 그 여파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류세라는 용어, 공인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로도 그렇고, 곳곳에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선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1: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층수학자들의 모임에서
0: 네.
1: 이제 투표를 해야 차례차례 이제 투표를 거쳐서 원래는 2024년 부산에서 있는 세계 지질학 총회에서 이제 선포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4기, 그 신생대 제4기를 연구하는 층수학자들을 모임에서 그게 부결이 됐어요. 제1단계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과서로 보는 그 시대 구분들이 논문만 잘 쓰고 과학적으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에서 떨어지면 안 실립니다.
0: 그럴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과학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 투표이거든요. 그래서 왜그 부결이 됐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질학자 입장에서 1950년대에 새로운 지질 시대가 탄생했다는 건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장 짧게 보는 시간이 1만 년이거든요. 꼴로서 1만 년짜리가 가장 짧은데 보통 수십만 년, 수백만
0: 그쵸.
1: 년을 다루시는 분들인데 불과 70년 전에 시작됐다고? 이거는 어떤 지질학자들이 그려온 지금까지의 고요한 추상화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안을 했었던 과학자들과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우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아무리 70년이라고 해서 부결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셨고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류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큰 어떤 화두와 담론이 됐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자들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술가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부결된 거, 그 뉴스를 너무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통과가 됐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또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1: 그렇죠.
0: 고민들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0: 약간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쉽기도
1: 그렇죠.
0: 했고요.
1: 한발더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어슐러 르긴의 그 어스시의 마법사라는 책을 보면 마법사가 어떤 대상에게 마법을 걸려면은 그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트루 네임을 알아야 이게 통하거든요. 바로 그 인류세라는 진짜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조금 더한발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그 시기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대가속의 시기이기
1: 네.
0: 때문에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1: 네.
0: 그게 왜 이제 국제 표준 층서구역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1: 네.
0: 대한 얘기도 여기 쓰셨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또한 이제는 좀
1: 바뀌어야 된다는
0: 그쵸.
1: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질학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0: 맞아요.
1: 돼버렸잖아요. 인간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나고 있는 시대인데,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인류세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8672 쓰시는 카페이님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려고 해도 힘드신 게, 똑같은 크기의 바구니가 있으면 이 가격이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 바구니가 훨씬 더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1: 네,
0: 거잖아요. 이런
1: 그렇습니다.
0: 고민도 있죠.
1: 모두가 뭐 봉착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은 정부나 어떤 세계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개인에게 실존적으로 떠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환경사학자 사이토 고에이 같은 경우는 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환경에 유해하다라고까지
0: 유해하다까지.
1: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과 정부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방 안에서 모기 한 마리와 잠을 잡아라. 모기 때문에 너는 잠을 못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기 한 마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또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0: 그렇죠.
1: 저는 둘다 같이 가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보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이 그냥 나 혼자 끝나는 실천이 아니라 그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책으로 만나고 하는 분들께 이거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할 때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무작정 기술에게 기대는 것은 저는 그것으로는 늦었다라고
0: 이미
1: 생각이
0: 늦었다.
1: 듭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사회 경제 체제를 변하려는 노력, 그거는 바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잘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 그 성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노력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오늘 이책 닭배와 플라스틱 책 받으실 분9110 그리고 2645 그리고 김우주님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남중영 작가님.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책으로 또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얼송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다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이쇼니 블랙 커피 노모.
0: 같이 블랙 커피 마시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의지형인 요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모처럼
1: 세까크 세까크
0: 세까크 모처럼 이란 뜻입니다. 지역
1: 지기
0: 지역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지기가 됩니다. 지방은요?
1: 지호
0: 지방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어서요. 지호라고 하면 되고요. 명물
1: 메이부츠
0: 명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메이부츠 배달 음식
1: 데마에
0: 일본어로 배달 음식은 데마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0: 하는데요. 외래어도 있잖아요.
1: 데리바리.
0: 딜리버리를 일본어로는 네리바리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부탁하다, 시키다. 이때 시키다는 음식점 등에서 주문하다란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1: 다노무.
0: 다노무, 일그룹 동사입니다. 귀찮다.
1: 멘도크사이.
0: 멘도크사이, 귀찮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다이어트 중.
1: 다이에트 중.
0: 다이에토라고 하면 다이어트죠. 뒤에 추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보니까 가운데 중이 보이네요. 가운데 중을 추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하고 있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에토라고 하면 다이어트 중인데요. 식사 중은요?
1: 食事中、
0: 회의 중.
1: 会議中、
0: 운전 중은요?
1: 運転中、
0: 마지막 단어 볼게요. 반, 절반.
1: 半分。
0: 일본어로 반, 절반은 한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동사의 의지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의 의지형은 요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요는요, 우리가 동사의 의지형이라고 부르는데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도 사용해요. 의지형 하니까는 뭐뭐 해야지 이렇게만 해석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뭐 하자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지형이 행위의 권유나 제안까지 사용되는 걸까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함께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의 의지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꾼 다음에 우를 붙여요. 2그룹 동사는요, 어미 르를 떼버리고 요를 붙입니다. 3그룹 동사는요, 별도로 외워야겠네요. 스르는 시요, 크르는 고요입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의지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가다.
1: 이크.
0: 의지형 만들어 볼게요. 가야지 혹은 가자.
1: 이코.
0: 이코입니다.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먼저 오로 바꿔요. 그리고 우를 붙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끄. 마지막 모음 우를 먼저 오로 바꿔봐요. 이꼬가 됐네요. 이 뒤에 우를 붙여요. 그래서 이꼬라고 하면요, 가야지? 이렇게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가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먹다.
1: 食べる
0: 의지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먹어야지. 먹자.
1: 食べよう
0: 食べよう. 먹어야지 혹은 먹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2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어미르를 먼저 떼요. 그리고 요를 붙입니다. 食べる. 2그룹 동사고요. 르를 먼저 떼버릴까요? 타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요 붙입니다. 그래서 다베요가 되었네요. 문맥에 따라서 먹어야지와 같이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먹자! 이렇게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형태가 똑같은데요. 의지인지 혹은 권유 제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자동암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의지인지 권유 제안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해야지 일본어로요.
1: 今日は 카페で 勉強しよう.
0: 그럼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하자는요.
1: 今日は 카페에 대해 배경시요.

0: 오늘은 疲れたから, 피곤하니까, 疲れる, 지치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疲れた, 지쳤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から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今日は疲れたから, 오늘은 피곤하니까, 택시で 行こう, 택시로 가자 라고 하는 표현이죠. 택시で, 이때 되는 도구수단을 나타냅니다. 行こう, 行く, 가다. 있고라고 하며 문맥에 따라서 가야지 혹은 가자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택시로 가자 이렇게 행위의 권유, 제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문만 보면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택시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문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모처럼 왔으니까 이 지역 명물을 먹자.
1: せっかくだからこの地域の名物を食べよう。せっかくだからこの地域の名物を食べよう。
0: 지금 친구에게 말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친구에게 함께 뭐뭐 하자 이렇게 권유 제안의 용법으로 사용됐음을 알수 있어요. 상황이 주어져야겠죠? 세까끄다까라. 세까끄다라고 하면 모처럼이다 라는 의미예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직역을 하면 모처럼이니까 정도의 의미, 자연스럽게 모처럼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고요. 고노 치이키노 메부치오 다베요. 이 지역 명물을 먹자라는 표현이죠. 다베르, 먹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 이 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르를 떼버리고 요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베요.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때 다베요. 먹자 라는 의미죠. 그런데 혼자서 생각해요. 모처럼 왔으니까 이 지역 명물을 먹어야지. 동일한 형태 다베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지로도 혹은 권유 제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요, 즉 동사의 의지형을 사용해서 권유 제안의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배달을 시키다.
1: 出前を頼む.
0: 네마에요 타노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사의 의지형을 사용해서 권유 제안의 문장 만들어 볼게요. 배달을 시키자.
1: 出前を頼もう.
0: 네마에요 타노무. 타노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를 붙여요. 그래서 타노무가 타노모가 되었습니다. 배달을 시킬까?
1: 出前を頼もうか.
0: 네마에요 타노모까? 요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배달이라도 시킬까?
1: 料理するの面倒くさいから出前でも頼もうか.
0: 料理するの 요리하는 것, 이때 노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面倒くさいから, 귀찮으니까 내마에데모 배달이라도 다노모까 시킬까? 라는 뜻이네요. 오늘은 요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배달이라도 시켜서 먹을까?
1: 今日は料理するの面倒くさいから出前でも頼んで食べようか.
0: 今日は 오늘은 料理するの 요리하는 거 멘도크사이까라 귀찮으니까 내마에데모 배달이라도 다노온데 시켜서 다베요까 먹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뭐?
1: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유와 스즈키가 카페에 왔어요.
2: 신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1: 신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새 메뉴의 스페셜 파르페 먹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食べる 먹다. 이 그룹 동사네요. 희망 욕구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食べたい 먹고 싶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신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1: 이어서 보면요.
2: 데모 다이어트 중 난다.
1: 네모, 하지만 다이어트 중 난다. 다이어트 중이야 라는 표현이죠. 다이어트 중 뒤에 난다 있어요. 뭐뭐 은다 설명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명사에 연결될 때는 난다의 형태 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데모 다이어트 중 난다.
1: 이어서 보면요.
2: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ュ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1: 자, 그럼 一緒に 食べよう. 같이 먹자라는 표현이죠. 一緒に 함께 같이 요 단어가 나오면은 동사의 의지형이 사용될 때 보통 권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食べる 먹다 이 그룹 동사인데요. 요가 연결됐어요. 食べよう 이 경우에는 먹자 제안 권유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지우상와 지우 씨는 한분 다케 食べて 한분 다케 밥만 食べて 먹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먹으세요라고 하면 食べて 그다사이. 친한 사이에서는 그다사이 빼고 食べて 요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ュ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1: 이어서 보면요.
2: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1: いいの？ 그래도 돼? 괜찮아?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뒤에 사용된 노는 질문, 물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리가또, 고마워, 노미모노모, 음료수도 다 넘어오요, 시키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 넘어 시키다, 1그룹 동사입니다.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다 넘어 해도 되는데요.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1: 이어서 보면요.
2: うん、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1: 응, so da ne. 응, 그렇네. 僕は나는 블라ック, 블랙 커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うん、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1: 이어서 보면요.
2: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う。
1: 私は나는 믹스 주스니 시오. 믹스 주스로 해야지 라는 표현입니다. 나니나니니 스르 무엇무엇으로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와타시와 주어가 사용됐네요. 이 경우 시오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그룹 동사인 경우 의지형은 각각 외워야죠. 그르는 고요, 스르는 시오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
1: 이어서 보면요.
2: う。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う。
1: え？놀랐어요. 어? 다이어트 중이다요네. 다이어트 중이잖아. 다메 다메. 안 돼, 안 돼. 이쇼니 같이 함께 브라크 코이 너무 블랙 커피 마시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무 마시다.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う。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3: 신 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でもダイエット中なんだ。
4: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ュ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3: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4: うん、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3: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う。
4: 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
1: カタカナ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2: 데리바리, 데리바리.
1: 데리바리, 배달이고요.
2: 드라이브 스루, ドライブする

0: 예.
1: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0: 비크 업.
1: 픽업, 수령, 픽업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다음에 주의해 주시고, 업이라는 말은 up라고 해야 합니다.
1: 랜덤 박스 지식, 일본 편의점 푸딩 용기의 비밀. 일본 편의점의 디저트 코너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는 품목 중 하나는 푸딩입니다. 다양한 푸딩 중에는 시각적 만족과 먹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요.
0: 하이, 대표 인기 제품인 부침 프링은 플라스틱 컵 바닥에 1cm 정도의 작은 핀이 톡 솟아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보통 디저트 용기에 담긴 푸딩은 그 안에 밀폐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형태를 유지한 채 꺼내기 어려운데, 이 푸딩은 접시 위에 뒤집어 놓고 바닥핀을 또각 소리 나게 부러뜨리는 순간 용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탱글탱글한 식감과 모양을 온전히 지닌 푸딩이 접시 위로 쏙 내려앉습니다.
1: 푸쨍은요, 이때 나는 경쾌한 소리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 頑張りましょう!
2: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니혼데 하타라코토 오모테이마스.
0: 일본에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요또 오모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생각하다
1: 오모우 오모우
0: 오모우 생각하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모으다 저축하다
1: 다메르 다메르
0: 다메르 모으다 저축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인데요. 한자로 모을 저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축하다, 저금하다 이런 표현들 한자어로 있는데요. 일본어로는요?
1: 저축する
0: 저축하다라는 뜻이었고요.
1: 저긴する
0: 저금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축する, 저긴する 모두 3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하다
1: 引っ越しする
0: 이사하다라는 뜻인데요. 引っ越し 단독으로 이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꼬시 어디서 나왔을까요? 히꼬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히꼬스는요, 이사하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될 수 있다.

0: 라고 했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맞수형은 어떻게 만들었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꿨습니다. 즉, 히꼬스가 히꼬시가 되면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죠. 히꼬시 이사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스를 연결해서 히꼬시 스르 이사하다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일본어로 이사하다는요, 히꼬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히꼬시 스르와 같은 동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집들이 파티,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히꼬시 파티.
0: 히꼬시 파티라고 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돈.
1: 오카네.
0: 원래는 가네 라고만 해도 돈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정중을 나타내는 오 혹은 고, 접두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카네는 오를 붙여서 사용해요. 오카네라고 하죠. 아니요, 아니요.
1: 이에.
0: 아니요라고 하면 보통은 이에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이에라는 표현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
1: 개갱.
0: 개갱. 경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개갱. 경험하다.
1: 개갱스르.
0: 개갱스르라고 하면 되죠. 경험과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체험.
1: 다이갱.
0: 타이깽이라고 하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취업활동, 구직활동.
1: 就職活動.
0: 슈쇼크카츠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슈쇼크라고 하면 취직, 카츠도, 활동, 즉 취직활동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슈쇼크카츠도인데요. 취업활동, 구직활동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선생님, 슈쇼크카츠도 좀 긴데요. 슈카츠와 같이 줄여서 표현 많이 하죠. 선생님, 결혼활동 그대로 발음하면요.
1: 결혼 活動.
0: 개콘카츠도, 요것도 줄이고 싶어요.
1: 婚活.
0: 콘카츠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유리하다.
1: 유리다.
0: 유리는 유리. 뒤에 다 연결해서 유리다라고 하면 유리하다. 나형용사입니다. 그럼 불리하다는요?
1: 흐리다.
0: 흐리다라고 하면 돼요. 불리불리함 하면 흐리. 뒤에 다 연결해서 흐리다라고 하면 불리하다란 뜻이 되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라는 뜻의 요또 오모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또 오모우는요, 동사의 의지형에 토 오모우가 연결된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문맥에 따라서는 뭐뭐 하려고 하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단어 싹트기의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2그룹 동사입니다. 저축하다.
1: 다메르.
0: 요또 오모우 연결해 볼게요.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저축하려고 하다.
1: 다메요 또 오모우.
0: 다메요 또 오모우.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혹은 저축하려고 하다란 뜻을 나타내요. 다메요라고 하면은 동사의 의지형이죠. 이 뒤에 토 오모우를 연결해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메요 또 오모우. 다메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서 할 때는 저축해야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친구에게 다메요라고 하면은 저축하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다메요 또 오모우라고 하면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저축하려고 하다, 의지만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3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이사하다.
1: 引っ越しする.
0: 요또 오모우 연결해 봅니다. 이사하려고 생각하다, 이사하려고 하다.
1: 引っ越ししようと思う.
0: 히꼬시 시오 또 오모우. 이사하려고 생각하다, 이사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히꼬시 스르 이사하다. 의지형 만들고 싶어요.

0: 스릅 동사는 스르는 시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히꼬시 시오. 요거 단독으로 사용하면요. 뭔가 혼잣말로 할 때, 히꼬시 시오. 이사해야지. 요런 뜻이잖아요. 친구에게 얘기해요. 히꼬시 시오. 이사하자.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뒤에 토 오모우 연결해요. 그래서, 히꼬시 시오 도모우 라고 하면, 이사하려고 생각하다, 이사하려고 하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장래를 위해 지금부터 돈을 저축하려고 해요.
1: 将来のために今からお金を貯めようと思います。将来のために今からお金を貯めようと思います。
0: 将来のために장래를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将来 장래고요. 何々の ために라는 표현은 명사에 연결돼서 무엇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将来のために 장래를 위해서 今から 지금부터 お金を 貯めようと思います. お金を 貯める 돈을 저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의지형 먼저 만들어 볼까요? お金を 貯めよう. 만든 다음에 토, 오모우 연결하면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즉, 오카네오 다메요 또 오모우. 돈을 저축하려고 생각하다. 오카네오 다메요 또 오모이마스. 돈을 저축하려고 생각해요. 돈을 저축하려고 해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내년에는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来年は会社の近くに引っ越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来年は会社の近くに引っ越し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0: 내년에는 회사의 近くに 회사 근처로 引っ越ししようと 思っています.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引っ越しする, 이사하다. 의지형 만들어 볼게요. 引っ越ししよう. 이 뒤에 토, 오모 연결해요. 引っ越ししようと 思う. 이사하려고 생각하다. 引っ越ししようと 思っている.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引っ越ししようと 思っています.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가 되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 키우기에서 첫 번째 문장은 다메요 또 思います. 지금 본 문장은 引っ越ししようと 思っています. 한쪽에서는 思います. 한쪽에서는 思っています가 사용됐어요. 우리 자동암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나니나니요 또 오모우는요, 말하는 시점에 가벼운 다짐이나 막연한 생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니나니요 또 오모테이르라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의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요 또 오모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쉬다,
1: 야스무.
0: 야스무, 1그룹 동사입니다. 요또 오모우 연결합니다. 쉬려고 한다,
1: 야스모 또 오모우.
0: 야스모 또 오모우. 야스무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야스모 뒤에 토 오모우 연결했죠? 내일은 집에서 쉬려고 한다.
1: 아시다와 이에데 야스모 또 오모우.
0: 아시다와 이에데, 내일은 집에서 야스모 또 오모우, 쉬려고 한다. 요즘 바빴기 때문에 내일은 집에서 쉬려고 해.
1: 最近忙しかったから明日は家で休もうと思う。
0: 最近 요즘 忙しかったから바빴기 때문에 아시다와 내일은 이에데, 집에서 야스모 또 오모우, 쉬려고 해. 요즘 계속 바빴기 때문에 내일은 집에서 푹 쉬려고 해요.
1: 最近ずっと忙しかったから明日は家でゆっくり休もうと思います。
0: 계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ずっと라고 하는 거죠. 푹 쉬다는 ゆっくり 休む. 그래서 푹 쉬려고 해요. ゆっくり 休もうと 思います.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キムさん、卒業後はどうしますか？韓国に帰りますか？
1: いえ、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0: そうですか。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1: はい。なので、3年生から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0: いいですね。経験があった方が就職活動では有利になりますから。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수업 후에 김지우가 교수님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김さん、卒業後はどうしますか？韓国に帰りますか？
2: 김지우 씨, 소츠교고와 졸업 후에는 どうしますか?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으로 가이리마스까? 돌아가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김さん、卒業後はどうしますか？韓国に帰りま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え、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2: 예, 아니요. 일본에서 하타라코 또 오모테이마스. 하타라크 일하다. 1그룹 동사입니다. 요또 오모 형태 만들고 싶어요.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하타라코 뒤에 또 오모 연결해요. 하타라코 또 오모우. 이번에는 하타라코 또 오모테이마스가 되어 있네요.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오모떼 이마스로 나타내고 있네요. 니혼데 일본에서 헨슈샤니 나리타이 데스.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명사 뒤에 니 나르 무엇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 동사 마스형의 타에 연결해서 희망 욕구를 나타내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いいえ、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2: そうですか。그래요? 競争率が 경쟁률이 高い 仕事 ですね. 높은 일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そうですか。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なので、3年生から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2: はい。네. 나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나노데 단독으로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 뜻이고요. 4년생 から 3학년부터 인턴십니 참가시오 또 오모테이마스. 인턴십에 참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가스르 참가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요또 오모우 연결해 볼까요? 상그룹 동사는요. 크르는 고요. 스르는 시오라고 했습니다. 상가 시오 뒤에 토 오모 연결하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모 대신 오모떼 이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시오 또 오모떼 이마스 참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はい。なので、3年生から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いですね。経験があった方が就職活動では有利になりますから。
2: いいですね。좋네요. 経験があった方が경험이 있는 편이 就職 活動 では 취업 활동에서는 유리 になります から 나형용사의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는 어간 뒤에 니 나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 になります. 유리해집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이 데스네. 경험이 있었다 方が 就職 活動 では 유리 になります から.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김우선, 卒業後は どうしますか? 韓国に帰りますか?
1: いえ, 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ます。 日本で編集者になりたいです。
0: そうですか。 競争率が高い仕事ですね。
1: はい。 なので 3年生から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0: いいですね。経験があった方が就職活動では有利になりますから。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

0: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갓도, 갓도,
0: 갓도, 컷, 잘라냄이란 뜻이고요.
1: 파마, 파마,
0: 파마, 펌, 파마입니다.
1: 카라, 카라.
0: 카라, 색깔이란 뜻이지만 미용실에서는 염색이란 뜻으로 사용되죠.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조금이나 자음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짓이 달빛 아래 가을의 결실에 감사하는 일본의 시보야. 음력 8월 15일 밤을 뜻하는 시보야는 1년 중 가장 둥글고 아름다운 보름달을 감상하며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을 명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시보야는 일본어로 주우고야라고 하는데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배를 띄우고 달을 보며 시를 짓던 달맞이 풍습이 에도 시대 서민들의 농경 신앙과 결합해서 정착되었다고 하고요. 토란을 수확하는 시기라서 토란 명월, 이모메에게츠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年末年始に 帰るつもりです.
0: 연말연시에 갈 생각이에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뭐 하려고 생각한다 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요또 오모우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의지 표현입니다. 뭐뭐 할 생각이라는 뜻인 쯔머리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생각, 작정.
1: 쯔머리, 쯔머리.
0: 쯔머리, 생각, 작정이란 뜻인데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답니다. 여름휴가, 여름방학.
1: 夏休み, 夏休み.
0: 겨울방학은요?
1: 冬休み, 冬休み.
0: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기다리는 휴가가 있죠.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추석휴가라고 하는데요.
1: 오봉야스미,
0: 오봉야스미가 있습니다. 예정,
1: 요때.
0: 예정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요때가 됩니다. 외출하다, 나가다.
1: 데카케르, 데카케르.
0: 데카케르, 외출하다, 나가다 란 뜻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어디에도, 아무데도.
1: 도코니모, 도코니모.
0: 도코라고 하면 어디예요. 니는요, 에. 모는요, 도. 그래서 どこにも라고 하면 어디에도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아무데도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울 때도

0: 도 있습니다. 물론 도꼬니모 대신에 도꼬에모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고요. 쓸쓸하다, 외롭다.
1: 사비시, 사비시.
0: 사비시, 쓸쓸하다, 외롭다란 뜻의 이 형용사인데요. 선생님, 동일한 한자인데 사비시 말고 또 다른 읽는 법도 있잖아요.
1: 사미시.
0: 사미시라고도 읽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대료리, 대료리.
0: 테라고 하면 손을 나타내요. 료리, 요리입니다. 대료리, 직접 만든 요리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립다.
1: 고이시, 고이시.
0: 거이시, 그립다란 뜻의 이 형용사인데요. 선생님, 일본어의 이 형용사 중에 그립다는 뜻, 나츠카시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코이시 그리고 나츠카시 우리말로는 다 그립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하이, 지금 당장 간절히 원해서 쓸쓸하고 애가 타는 경우에는 고이시를 사용하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반갑거나 흐뭇해하는 경우에는 나츠카시를 주로 사용합니다.
0: 우리말로는 둘다 그립다라는 뜻이지만 사용 장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죠. 쯔모리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쯔모리는요, 앞서 단어에서 살펴본 대로 생각, 작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동사의 기본형에 연결되면 뭐뭐 할 생각, 뭐뭐 할 작정이란 뜻을 나타내고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나 개인적인 계획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단어 싹트이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취득하다.
1: 토르, 토르,
0: 쯔모리 연결해 볼까요? 취득할 생각이다.
1: 토르 쯔모리다, 토르 쯔모리다.
0: 토르 쯔모리다.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토르는 취득하다, 쯔모리는 생각, 작정이잖아요. 그래서 토르 쯔모리다 라고 하면 취득할 생각이다, 취득할 작정이다. 즉,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 혹은 계획,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시험을 보다.
1: 으케르, 으케르,
0: 시험 같은 것을 볼 생각이다.
1: 으케르 츠모리다, 으케르 츠모리다.
0: 우케르, 시험을 보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동사죠. 뒤에 쯔모리다 연결해서요. 우케르 쯔모리다라고 하면은 시험 등을 볼 생각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 혹은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여름방학에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에요.
1: 夏休みに 운転免許を 取る つもりです. 夏休みに 運転免許を 取る つもりです.
0: 夏休みに 여름방학에 운전면허 取る つもりです.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다 운전면허 도르라고 하면 되죠. 쯔모리 여러분 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동사가 수식할 때는 보통형에 수식하면 돼요. 그런데 뭐뭐 할 생각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기본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올해 12월에 JLPT, 즉 일본어 능력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1: 今年の12月に JLPT を受けるつもりです。 今年の12月に JLPT を受けるつもりです。
0: 今年の 12月に, 올해 12월에 JLPT を 受けるつもりです. JLPT를 볼 생각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쯔모리는 단독으로 생각, 작정이라는 명사이지만 동사의 기본형에 연결돼서 뭐뭐 할 생각, 뭐뭐 할 작정이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저희들 13과에서 의지형 뒤에 토 오모가 연결돼서 뭐뭐 하려고 생각

0: 착하다. 즉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 표현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쯤오리 뭐뭐요 또 오모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름방학에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에요. 요또 오모오 사용해 봅니다.
1: 夏休みに運転免許を取ろうと思います。
0: 取ろう 또 思います 사용하면 되겠어요. 取る 1그룹 동사죠.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도로 뒤에 토 오모 연결하죠. 도로 또 오모이마스. 따려고 생각합니다. 즉딸 생각이에요와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12월에 JLPT를 볼 생각이에요. 요또 오모 한번 사용해 볼까요?
1: 今年の12月に JLPT を受けようと思います。
0: 웃게요 또 思います. 여러분들도 바꿀 수 있죠? 웃게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요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웃게요 뒤에 토 오모 연결해서 웃게요 또 오모 보려고 생각한다. 웃게요 또 思います. 보려고 생각합니다. 즉 웃게르 쯔모리 데스 대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쯔모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쯔모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배웠어요. 요때였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사항이나 일정을 나타낼 때는 예정, 즉 요때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 갈 생각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단순히 그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임을 나타낼 때는요, 쯔모리를 사용합니다. 일본어로 바꿔볼게요.
1: 来月、日本に行くつもりです。
0: 그런데 비행기표를 사거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예요. 그럴 때는 다음 달에 일본에 갈 예정이에요. 한번 바꿔볼까요?
1: 来月、日本に行く予定です。
0: 여러분, 쯔모리 그리고 요때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쯔모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나갈 생각이다.
1: 出かけるつもりだ.
0: 데카케르 쯔모리다. 데카케르 나가다, 외출하다라는 뜻의 이그룹 동사죠. 뒤에 쯔모리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 혹은 개인적인 계획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머니와 쇼핑하러 나갈 생각이다.
1: 母と買い物に出かけるつもりだ.
0: 하하토, 어머니와 가이모노니 데카케르 쯔모리다. 가이모노, 쇼핑, 동작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조사 니 사용해서 가이모노니라고 하면 쇼핑하러와 같이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가이모노니 데카케르, 쇼핑하러 나가다. 뒤에 쯔모리 연결해서 가이모노니 데카케르 쯔모리다. 쇼핑하러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와 쇼핑하러 나갈 생각이에요.
1: 今週末は母と買い物に出かけるつもりです。
0: 今週末は 이번 주말에는 하하또 어머니와 가이모노니 데카케르 쯔모리데스. 쇼핑하러 나갈 생각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동사의 보통체 부정형은 10월에 배울 예정인데요. 나가지 않는다. 데카케 나이. 지금 하나의 표현으로 연습해 볼게요.
1: 出かけないつもりだ。
0: 데카케 나이 쯔모리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다.
1: どこにも出かけないつもりだ。
0: 도코니모 데카케 나이 쯔모리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번 주말에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1: 今週末はどこにも出かけないつもりです。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ジウさんは夏休みに韓国に帰りましたか？
1: いえ、帰省するつもりでしたが、アルバイトが忙しくて。
0: そうでしたか。長い間家族に会っていませんから寂しいでしょう？
1: はい、家族と母の手料理が恋しいです。
0: 韓国に帰る予定はありませんか？
1: 年末年始に帰るつもり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문예 동아리 방에서 김지우와 야마사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지우さんは 夏休みに 한국에 帰りましたか?
2: 지우さんは, 지우씨는 나치야스미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에리마시다까? 갔었어요? 돌아갔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지우さんは 夏休みに 한국에 帰りました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え, 帰省するつもりでしたが、アルバイトが忙しくて。
2: 이에 예, 아니요. 기세에 스르 쯔머리 되시다가 기세에 스르 귀성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쯔머리 함께 사용돼서 기세에 스르 쯔머리다라고 하면 귀성할 생각이다라는 표현이죠. 기세에 스르 쯔머리 되시다라고 하면 귀성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가 사용해서 뭐뭐인데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아르바이토가 이소가시크 때 아르바이트가 바빠서 라는 표현, 이소가시이 바쁘다 이 형용사예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いえ、帰省するつもりでしたが、アルバイトが忙しくて。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したか。長い間、家族に会っていませんから、寂しいでしょう。
2: そうでしたか。그랬군요. 나가야 아이다. 오랫동안 가족은이 아떼 이마센 까라 가족을 만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떼 이마생 직역하면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가족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아떼 이마생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고요. 사비시이 되쇼 쓸쓸하죠?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うでしたか。長い間、家族に会っていませんから、寂しいでしょ
2: 이어서 보면요.
3: う。はい。家族と母の手料理が恋しいです。
2: 가족과 하하노 테리오리가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이 고이시이 데스. 그리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はい。家族と母の手料理が恋し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한국に帰る予定はありませんか？
2: 한국에 가을 요때와 한국에 갈 예정은 아리마센까? 없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예정, 즉 요때가 사용되어 있어요.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한국に帰る予定はありませんか？
2: 이어서 보면요.
3: 年末年始に帰るつもりです。
2: 年末年始니 연말 연시에 가을 쯔머리 데스 갈 생각이에요. 여기서 쯔머리가 사용됐잖아요. 아직 표를 끊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쯔머리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年末年始に 帰るつもり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지우 さんは 夏休みに 한국に 帰りましたか？
1: いえ、帰省するつもりでしたが、アルバイトが忙しくて。
0: そうでしたか。長い間家族に会っていませんから寂しいでしょ？
1: はい。家族と母の手料理が恋しいです。
0: 韓国に帰る予定はありませんか？
1: 年末年始に帰るつもりです。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3: カウンセリング、カウンセリング、
2: カウンセリング、상담カウンセリングいくよ。
3: スタイル、スタイル、
2: スタイル、모습이란뜻입니다。
3: タイプ、タイプ。
2: 타입, 형태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끝에 있는 리을 받침은 르, 비읍 받침은 프로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세요.
2: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상담 카운슬링
3: 카운셀링
2: 스타일 모습
3: 스타일
2: 타입 형태

0: 타입.
1: 그럼 오늘의 랜덤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박스 지식 정주행 몰아보기는 모처럼 주말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 시리즈를 단번에 몰아보는 경우가 있죠. 한국어에서 정주행 또는 몰아보기는 컨텐츠를 단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번에 이어서 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이러한 정주행, 몰아보기, 뭐라고 하죠?
0: 이끼미라고 합니다. 한 기세로 단숨에라는 뜻의 이끼, 그리고 버는 것이라는 뜻의 미가 합쳐진 단어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그리고요, 요즘 유행하는 영상 시청 방식 중 하나인데요.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영상을 돌려보는 행위는요?
0: 바이소크 시초라고 합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月もお疲れ様でした。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계획이 있니?
2: 有什么计划啊?
1: 计划, 뭐 打算도 있지만 计划,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什么의 위치는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세요. 有什么计划呀? 좋아요. 거기 길거리 음식이 엄청 유명해. 하나, 둘, 셋.
2: 那边的小吃 特别有名.
1: 유명하다 한번 더 할게요.
2: 有名.
1: 삼성이성 아아 이게 들려야 됩니다. 지금 두 문장에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12강.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면 커피 마시고 싶어?
2: 你想喝茶还是咖啡?
1: 와,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카페 발음이 이제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카페가 아니라 카페가 아니라
2: 카페.
1: 좋아요. 단어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9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다.
2: 샹.
1: 좋아요. 근데 보시면 하려하다란 말도 보이시죠, 여러분? 계획하다라고 할 때도 이 샹을 써도 괜찮습니다. 나 중국 가고 싶어. 나 중국 갈 계획이야. 다 됩니다. 하나, 둘, 셋.
2: 我想去中国.
1: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있어야죠. 나 밥 먹고 싶은데. 하나, 둘, 셋.
2: 我想吃饭.
1: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카운팅을 한 이유는 여러분도 생각할 시간

0: 드리고 싶어서요. 마시다.
1: 흐.
0: 선생님,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간을 드리죠. 선생님은 커피 마시고 싶어 한다.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오, 발음 틀린 분도 계시고. 답은요?
1: 老师想喝咖啡。
0: 그렇죠. 샹, 허, 일성이니까 이 샹은 절대 뒤에 일성이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반삼성, 샹, 허, 이게 포인트예요. 마시는 차,
1: 茶，
0: 차 마시다.
1: 喝茶。
0: 좋아요. 오늘 제목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시, 경성입니다. 물론 사성을 해도 되지만 정확한 성조 해볼게요. 아하, 이성경성.
1: 还是。
0: 하이시, 좋아요. 너 중국 갈래? 일본 갈래?
1: 你去中国还是日本？
0: 선생님, 근데 중국 갈래, 일본 갈래인데 왜 취를 한 번밖에 안 해요? 뒤에는 생략?
1: 是的。
0: 가능한 거죠. 그렇죠. 동사가 똑같을 때는 앞에만 쓰면 됩니다. 이럴 때는 다 써야 돼요. 너밥 먹을래, 차 마실래?
1: 你吃饭还是喝咖啡？
0: 차 마실래였어요, 선생님.
1: 아하，你吃饭还是喝茶？
0: 좋습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근데 카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럴 때는 동사를 다 써야죠. 앞에는 먹다, 吃, 뒤에는 마시다, 喝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1: 都，
0: 또 선생님 또 알아듣지만 안 예쁘죠?
1: 嗯哼，
0: 오유는 어우예요. 또 위치는 부사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우리 모두 차 마셔요. 하나, 둘, 셋.
1: 我们都喝茶。
0: 그렇죠. 허 앞에 있어야죠. 알겠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다 됩니다.
1: 行。
0: 싱, 싱, 안 돼요.
1: 不行。
0: 이렇게 가는 거죠. 듣다.
1: 听，
0: 사실은 기초 중에 기초 단어인데 이게 왜 오늘 12강에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듣다란 말도 있지만 남의 의견, 충고 등을 듣다, 따르다의 뜻도 있나 봐요, 선생님.
1: 是的，
0: 좋아요. 어떻게 본문에 들어가는지 이따 볼게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접속사로서 그러면, 그렇다면
1: 那，
0: 특징은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니나 아니고 나니, 그럼 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문하다.
1: 点。
0: 3시가 중국어로 뭐예요, 선생님? 3시?
1: 3点.
0: EDN입니다. 앞에 숫자가 오면은 3시, 2시 할때 쉬고요. 동사로 쓰이면 주문하다예요. 자, 여러분 절대 본문 보시면 안 됩니다. 벌써 보셨나요? 얼른 잊으세요. 레드선, 네, 눈 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츠 라이 티니샤.
2: 第12课. 你想喝茶？ 还是咖啡？你想喝茶还是咖啡？
3: 我都行，听你的。
2: 那我点咖啡了。
3: 好，我也喝咖啡。
2: 你想喝茶还是咖啡？
3: 我都行，听你的。
2: 那我点咖啡了。
3: 好，我也喝咖啡。
0: 몇 번이고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중국어 있고 밑에 보시면 한국어 있죠? 중국어를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신다고요? 방심하지 마시고 다른 거다 가리고 밑에 한국어만 보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중 번역이 더 어렵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너차 마시고 싶어? 아니면 커피 마시고 싶어?
1: 你想喝茶还是咖啡？
0: 맞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 초급자분들께서 한 5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요, 이 정도 문장은 사실 해석이 잘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1: 没错。
0: 맞아요. 동사 앞에 시향은 하고 싶답니다. 난다 괜찮아.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난다 괜찮아. 중국어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여기 있는 것만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간단하게
1: 我都行。
0: 이것도 있어요. 저 이거 어때요?
1: 我都没关
0: 아
1: 系，
0: 워더 메관시
1: 我都可
0: 메관시
1: 以，
0: 그렇죠.
1: 이런
0: 전 이거
1: 거，네，
0: 워더 可以를 떠올렸어요.
1: 嗯哼，
0: 지금 발음해드린 거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메관시, 워더 메관시, 워더 可以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니말 들을게 이거 뭡니다. 너의 말 뒤에 말이 빠진 거예요.
1: 听你的，
0: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복종화된 뜻이 있는 거죠.
1: 嗯哼。
0: 이거는 저 같으면 통째로 외우겠어요. 나

0: 좋습니다. 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죠.
0: 네, 아유,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럼 난 커피로 주문할게. 이 문장이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러면
1: 나,
0: 내가
1: 我,
0: 주문하다
1: 点,
0: 커피.
1: 咖啡.
0: 오,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따라하셔야죠. 어, 러가 맨 뒤에 있네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완료인가요? 선생님, 완료가 아니죠?
1: 决定了.
0: 决定了,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선생님, 사실 이건 우리 어감에선 좀 맞지 않아요. 러가 어울리잖아요.
1: 아, 是吗?
0: 우리 어감에서 그냥 난 커피로 주문할게. 한국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1: 嗯哼.
0: 어디에도 러가 쓰일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1: 아.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워디엔 카페 해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괜찮죠?
1: 可以的.
0: 네, 난 커피를 결정했어. 이런 어감인 거죠.
1: 嗯哼.
0: 예, 네, 그렇죠. 러를 여기서 쓸수 있다. 내가 이걸 꼭 사용해야지. 이거보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이럴 때 결정을 했다라는 걸 말할 때 러를 쓰는구나. 받아들이는 포인트를 좀 목표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삼성이니까 나워 올라가야죠. 나워띠엔 이게 포인트입니다. 좋아.
1: 好,
0: How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게요?
1: 行,
0: 그렇죠. 싱. 두번 쓰세요. 보통 싱싱. 하하. 이렇게. 나도 커피 마실게.
1: 我也喝咖啡.
0: 또 삼성 삼성이죠. 앞에가 이성. 我也喝咖啡. 좋아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팅 리더 이런 거 통째로 외우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我们 이치라이 팅이샤.
2: 你想喝茶还是咖啡?
3: 我都行, 听你的。
2: 那我点咖啡了。
3: 好，我也喝咖啡。
2: 你想喝茶还是咖啡？
3: 我都行，听你的。
2: 那我点咖啡了。
3: 好，我也喝咖啡。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사실은 이미 지금 살짝씩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아니죠. 예문 통해서 단어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 사과 살래? 아니면 바나나 살래?
1: 你买苹果还是香蕉？
0: 와 사과가 중국어로
1: 苹果，
0: 바나나
1: 香蕉。
0: 저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일성 香蕉. 이렇게. 이 노래 아세요, 선생님?
1: 没 听说过。
0: 들어본 적 없다 하시네요. 드디어
1: 네。
0: 선생님께서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뭐
1: 오。
0: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노래가
1: 아하,
0: 있습니다.
1: 这是儿歌吧？
0: 네, 맞아요.
1: 嗯哼。
0: 네, 儿歌, 儿歌 뭐예요? 이게
1: 동요？
0: 동요 이런
1: 네。
0: 느낌이죠. 좋아요. 동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 자, 너 베이징 갈래, 상해 갈래?
1: 你去北京还是上海？
0: 어때요? 두 문장 전부 다 동사가 앞에 하나만 있죠? 동사가 중복되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苹果, 香蕉, 베이징, 상하이 모두 암기하셨습니까? 자, 그럼 주문하되 뜻으로 쓰이는 디엔 해볼게요. 우리 주문하자.
1: 我们点菜吧。
0: 요리가 중국어로
1: 菜。
0: 사실 워먼 디엔 차이바 요거 더 줄일 수 있어요. 디엔 차이.
1: 可以的。
0: 괜찮죠? 좋아요. 너뭐 주문하려고? 너뭐 주문하고 싶은데?
1: 你想点什么？
0: 한번 더.
1: 你想点什么？
0: 선생님,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1: 对的，我知道。
0: 그럼 삼성이 연달아 세개 이상이면은요,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십니까?
1: 不知道了。
0: 근데
1: 선생님 더 아는 것 같아요，더잘
0: 근데
1: 알아요。
0: 이, 아, 저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 嗯。
0: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분들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1: 对的，
0: 거잖아요. 저는 어법적으로 배워서 그렇잖아요.
1: 是的，是的。
0: 그래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1: 哦。
0: 근데 정확한 걸 알려드려야죠. 삼성이 세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앞에 니랑 샹이 이성으로 하셔야 예쁜 발음이에요. 해볼게요.
1: 你想点什么？
0: 뒤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디엔 샨, 디엔 샨 이게 들려야 되고요. 니샹 디엔 샨 뭐. 다시 한번.
1: 你想点什么？
0: 제가 이렇게 성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게시판 보면 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성조 짚어주는 걸
1: 是的，
0: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没错，没错。
0: 네,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니 해도 알아듣지만 니샹 디엔 샨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밀크티 한잔 주문하려고.
1: 我要点一杯奶茶。
0: 삼성 이성 아아 밀크티 나이차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야오는 원트 니드가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면 원트 니드 원하다 필요하다죠.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근데 이렇게

0: 야오 뒤에 디엔 같은 동사가 오면은 야오는 조동사예요. 그럼 하려하다 해야 한다. 여기서 문맥상 하려하다의 뜻이 있죠. 윗줄에 있는 지금 니샹 디엔 샨머 이것도 니아오 디엔 샨머에도 괜찮죠?
1: 可以的.
0: 야오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핑과 샹자오 다 외우셨죠? 그럼 9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은 초급 레벨이지만 러가 맨 뒤에 있으면 무조건 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청취자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완료의 러도 있지만 아무 뜻이 없는 러도 있고요. 맨 뒤에 있으면, 그죠?
1: 没错,
0: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무 비싸요.
1: 太贵了.
0: 여기서 러는 타이와 호응하는 러일 뿐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타이거에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변화의 러, 결정의 러입니다. 나 먼저 집에 갈게. 어때요? 한국어로 보시면 어디에도 러를 쓸 그런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1: 我先回家了.
0: 먼저 우선 시엔,
1: 先.
0: 그렇죠. 집에 가다 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1: 回.
0: 그렇죠. 선생님, 그럼 초급자분들은 보통 이 러를 생각을 못 해요. 我先回家 어때요?
1: 可以能听懂.
0: 선생님 표정이 그때 지금 선생님 표정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1: 네.
0: 표정이 아 되긴 되는데 아 그렇게 안써 이런 표정이에요. 아
1: 没错.
0: 이런 게 어려운 것
1: 우리
0: 같아요.
1: 그냥 붙여야.
0: 그래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리액션을 해주세요. 먼저 뭐뭐 할 게를 시엔 땡땡 러로 외우는 거예요.
1: 没错.
0: 나 먼저 먹을게.
1: 我先吃了.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암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 먼저 잔다잉.
1: 我先睡了.
0: 그렇죠. 물론 자다가 중요하겠죠. 잠자다 동사 쉐이,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도 보이시네요. 나 먼저 잘게.
1: 我先睡了.
0: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너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
1: 你们继续聊吧.
0: 계속.
1: 继续.
0: 단독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오케이. 계속할게요. 继续. 이렇게 많이 쓰이죠. 이야기하다, 잡담하다, 수다 떨다, 랴오, 티엔. 뒤에 하늘 천자 티엔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랴오 줄일 수 있습니다. 랴오만 써도 이야기를 나누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워 시엔부터.
1: 我先睡了，你们继续聊吧。
0: 자, 그 어디에도 밥 먹었다 같은데. 밥 먹었다가 아닌 거죠. 드라마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밥 먹었다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선.
1: 吃饭了。
0: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 이거죠. 네, 얼른 가서 손 씻어.
1: 快去洗手。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시, 그 다음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반삼성 시, 쇼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니까
1: 手。
0: 시, 쇼우. 좋아요. 난 이걸로 사기로 결정했어. 결정하다가 중국어로?
1: 决定.
0: J-U-E는 주애가 아니라 너의 죄, 죄입니다. 죄딩 기억하시고요. 들어볼게요.
1: 我决定买这个了.
0: 나 이거 사기로 결정했어. 좋습니다. 우어, 죄, 삼성, 이성,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러의 어법이었지만 시엔 땡땡 러도 상당히 필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우, 페이지 좋네요. 100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엄마는 우유 아니면 주스를 사신대요. 근데 A 아니면 B는 분명히 하이실 이건데 잘 들어보세요.
1: 妈妈买牛奶或者果汁。
0: 주스,
1: 果汁。
0: 과즙이라 한자고요. 우유
1: 牛奶。
0: 무조건 외우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A 하이실 B 특징이 뭐였죠? 뒤에 물음표.
1: 没错，是疑问句。
0: 그래요. 의문
1: 문.
0: 의문입니다. 의문문. 그런데 여기서는요, 평서문이죠. 평서문에서는 하이시 대신에 뭘 쓴다?
1: 或者.
0: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 언제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모레 올 거야?
1: 明天来还是后天来?
0: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1: 嗯哼.
0: 그렇죠? 근데 오늘 아니면 내일.
1: 今天或者明天.
0: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빵 먹을래?
1: 你要吃面包吗？
0: 빵을 중국어로.
1: 面包。
0: 여러분, 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조동사 야오 없어도 돼요. 근데 뭐 할래라고 할때 습관적으로 하려하다 이 조동사 야오를 정말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要吃面包吗?
0: 면包 하면은 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다 괜찮아.
1: 我都可以.
0: 와우, 我都可以. 기억나십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거의 대신에?
1: 我都行.
0: 그렇죠, 行. 여기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종업원분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요.
1: 服务员.
0: 그렇죠, 한번 더.
1: 服务员.
0: 후엔, 이거 우를 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후엔, 후엔 빠르게 발음하시면 더 맛깔나는 중국어가 될것 같습니다. 주문할게요. 시작.
1: 点菜.
0: 한번 더.
1: 点菜.
0: 좋습니다. 옆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2 페이지에 있는 또 별책 부록 같은 페이지도 반드시 읽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想喝茶还是咖啡?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2: 두 문장을 여쭤볼 거예요. 조금만 삐끗해도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진도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중요하죠, 선생님.
3: 没错.
2: 우유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3: 牛奶.
2: 그럼 이 문장은요. 엄마 우유 아니면 주스를 사신다.
3: 妈妈买牛奶或者果汁.
2: A 아니면 B에서 평서문은 하이시가 아니라
3: 或者.
2: 그럼 의문문은요, 갑니다.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면 커피 마시고 싶어?
3: 你想喝茶还是咖啡?
2: 좋아요. 喝 두 번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앞에 喝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강, 지금 문장 두 개 복습 잘 되는 분들, 오늘은 또 무슨 이유야?
3: 今天又是什么理由啊?
2: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야? 뭔가 좀 따지는 듯한 말투인데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핑계를 대는 친구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 라이 카인샤. 여러분, 104페이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옆에 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본문 미리 보면 반칙이에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3: 不好意思.
2: 그렇죠.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3: 不好意思.
2: 저도 해볼게요. 不好意思. 어때요? 不好意思. 不好意思.
3: 你更像是中国人.
2: 아, 제가 더 중국인 같아요.
3: 네.
2: 그러니까 이거를 不好意思 이런 느낌이 아니라 不好意思. 네, 이렇게 쓰시면 빠르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늦다. 늦게.
3: 완.
2: 여보, 내가 잘못했어. 됐어. 너무 늦었어. 타이완러.
3: 네, 타이완러.
2: 근데 이 완의 반대말이 일찍.
3: 자오.
2: 그렇죠. 이 완이랑 자오가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일찍 좀, 늦게 좀 이런 뜻이 있죠, 선생님? 잠시 후에 볼게요. 또 시작이네. 또 지각했어. 또 먹어 할 때 또.
3: 요.
2: 무조건은 아니지만 선생님, 제가 중국

0: 이 중국어 하면서 요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 80%는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아하, 是这样
0: 아,
1: 吗？
0: 쟤또 시작이네, 진짜. 요 라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1: 嗯哼，又开始了。
0: 요 라일러가 또 왔다란 말도 있지만, 아, 또 시작이네, 잔소리 이런 느낌이
1: 没
0: 있죠.
1: 错，
0: 예,
1: 嗯哼。
0: 그래요. 이유.
1: 理由，
0: 와우, 한번 더.
1: 理由。
0: 제가 글과 붓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행을 중국어로
1: 旅游，
0: 어때요? 저만 웃고 있네요. 이유는 중국어로,
1: 理由，
0: 여행은,
1: 旅游。
0: 와, 성조가 똑같아요. 발음만 여행은 L, U, 땡땡이에요. 리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 딱그 한자죠. 리요. 좋아요. 알람 시계, 우리 네 글자네요. 중국은 두 글자입니다.
1: 闹钟，
0: 나오종,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 같습니다.
1: 그럼 알람 시계 맞추다 怎么说？
0: 아, 알람 시계 맞추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1: 알람 맞추다 맞아
0: 알람 맞추다.
1: ，OK，
0: 그럼 설정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보통. 그럼
1: 嗯哼，嗯哼，
0: 셔딩 어때요, 선생님?
1: 但是更简单的有。
0: 그렇죠. 근데 선생님, 셔딩, 동사 먼저 써야죠. 셔딩, 나오종. 저 솔직히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근데
1: 对。
0: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1: 嗯哼。
0: 그럼 어떻게 말하면 더 중국스러울까요?
1: 上闹钟，
0: 아하, 샹, 샹. 여러분, 뭐 같아요? 어떤 단어 같아요? 샹. 맞아요,
1: 没
0: 윗상자.
1: 错，
0: 오, 선생님 너무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1: 很简单吧？
0: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샹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1: 嗯哼，
0: 오, 샹이 알람 시계 맞추다 할때 맞추다. 제가 말씀드린 설정하다, 셔딩, 요거는 약간 문어체적인 표현이 가득 담겨
1: 是
0: 있죠.
1: 的，
0: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1: 真的。
0: 오, 오란다고 진짜 왔어. 쩐더 라일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울리다.
1: 想，
0: 아, 알람 시계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알람 시계 울리다 할때 울리다네요. 한번 더.
1: 想，
0: 샹. 아까 윗상자는 샹. 샹. 이거는 샹. 쌍시옷이 좀 써야 됩니다. 또 시작이네.
1: 又来了。
0: 이성경성. 아하. 아까 말씀드렸죠. 또 왔다란 말도 있지만 또 시작이야. 정말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1: 别。
0: 부사예요. 동사 앞에 위치하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비에 단독으로 쓸수 있지 않나요?
1: 什么时
0: 아,
1: 候？
0: 좀 하지 마, 좀 비에. 이렇게. 어때요? 비에.
1: 别这样，好拽哟！
0: 근데 비에라고만 말하면은 뒤에 어떤 말들을 기다리나요? 그죠? 비에 저양. 좋은 말씀입니다. 저양이 이러한 이런 뜻인데, 이러지 마라고 할 때,
1: 没错，别这样。
0: 비에 저양. 그러니까 비에 뒤에 수러를 좀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지 마.
1: 别来。
0: 찾지 마.
1: 别找。
0: 찾다, 한번 더.
1: 找。
0: 우리는 보통 핑계를 댄다 그래요. 선생님, 한국어로 핑계 댄다 할때 댄다 아십니까?
1: 嗯哼，知道。
0: 아까 여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샹, 샹, 나오종 할때 샹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핑계를 대다 그러죠?
1: 嗯哼，
0: 중국어 핑계를 찾아요.
1: 没错。
0: 핑계 찾다 중국어로.
1: 找借口。
0: 그렇죠. 找借口 하면은 핑계를 대다가 됩니다. 코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借口 하지 마시고.
1: 借口。
0: 좋아요. 본문 안 보셨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 라이 티인샤.
2: 13课。今天又是什么理由啊？
3: 不好意思，我来晚了。
2: 今天又是什么理由啊？
3: 今天闹钟真的没响。
2: 又来了，别找借口了。
3: 不好意思，我来晚了。
2: 今天又是什么理由啊？
3: 今天闹钟真的没响。
2: 又来了，别找借口了。
0: 105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안해. 한국어만 딱 봤을 때는 不好意思 말고 对不起.
1: 嗯哼，
0: 전혀 문제 없죠?
1: 没问题。
0: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1: 不好意思。
0: 혹은
1: 对
0: 对不起.
1: 不起。
0: 뚜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뚜에이, 对不起. 혹은 제일 미안함의 강도가 큰 것도 있어요. 하나, 둘, 셋,
1: 抱歉。
0: 빠오첸. 와우, 이거 지금 저희 둘안 짰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빠오첸, BAO, QIAN 검색해 보세요. 세 단어 중에서 제일 센 거죠, 선생님 이게.
1: 매초.
0: 페이창 파오첸. 좋아요. 난 늦게 왔다야.
1: 我来晚了.
0: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늦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不好意思. 我来晚了. 삼성경성. 아하. 晚了. 튕겨 주시고요. 오늘은 또 무슨 이유야? 라는 거 보니까 자주 늦는 친구예요.
1: 是的. 今天又是什么理由啊?
0: 지금 보시니까 이제 수긍을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막상 이걸 중국어로 뱉을 때 까먹는, 소위 말해서 까먹는 단어가 바로 시 이겁니다. 입니다를 잘 생각을 못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今天又什么理由啊? 해도 알아듣지만 정말 중요한 심장 같은 수로 요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람이 진짜로 안 울렸어.
1: 今天闹钟真的没响.
0: 真的没响. 没响. 안 울렸다. 완료의 부정은 뿌가 아니죠. 没죠. 그리고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아, 진짜 안 먹었다니까. 진짜 안 먹었어.
1: 真的没吃.
0: 진짜 안 갔어.
1: 真的没去.
0: 정말 안 마셨다니까.
1: 真的没喝.
0: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真的没를 한 묶음으로 외우는 거예요.
1: 没错.
0: 또 시작이네.
1: 又来了.
0: 핑계 찾지 마가 아니라 의역하면 핑계 대지 마.
1: 别找借口了.
0: 여기 러 왜 있는 거예요? 1번 완료, 2번 상태 변화, 3번 비에 때문에 쓰는 러 뭐예요?
1: 3번.
0: 3번이죠.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1: 可以的.
0: 네. 하지만 비에 뒤에 러 쓸 수 있습니다. 먹지 마.
1: 别吃了.
0: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我来晚了. 삼성이성. 아아. 我来. 잘 들릴 거예요.
3: 今天又是什么理由啊?今天闹钟真的没响。又来了,别找借口了。不好意思,我来晚了。今天又是什么理由啊?今天闹钟真的没响。
2: 又来了,别找借口了.
0: EBS 초급 중국어 106페이지 어퍼 포인트 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느린 버전 하나, 빠른 버전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성의 마지막 글자일 때 여러분 105페이지 보시면 안 울렸어, 메이샹. 저희가 강조 드릴 때는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말라 그래요. 메이샹. 근데 이게 느린 버전으로 하면은 메이샹. 이것도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일상생활에서는 메이샹 이렇게 안 하죠. 메이샹. 네, 요걸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좋아요. 다시 돌아가서 106페이지. 늦었네, 늦게 왔네. 라이드의 결과나 상태를 보충하는 이 완이 결합이 됩니다. 어제 우리 모두 늦게 왔어.
1: 昨天我们都来晚了.
0: 선생님,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헷갈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늦게 왔다 그러죠? 중국은 라이가 먼저 오잖아요.
1: 아하.
0: 우린 늦게 왔다니까 완을 먼저 떠올려요.
1: 완라일러? 이렇게 해요?
0: 네, 맞아요.
1: 아하.
0: 근데 완라일러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1: 시능팅도.
0: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좋아요. 그가 오늘 늦게 왔어.
1: 他今天来晚了.
0: 그렇죠. 반드시 이 来晚了를 세 글자 삼자성어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글자가 한 몸인 게 또 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아, 진짜 부탁할까요?
1: 又来了.
0: 아, 진짜는 뭐예요? 아, 진짜.
1: 真是的.
0: 이거 지금 왕 선생님이 정확히 연기하셨어요. 真是的. 읽으실 때 真是的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 真是的.
0: 딱 한국어로 이거죠? 아, 진짜.
1: 맞아요.
0: 네, 욕은 아니에요. 절대 욕이 아니라 불만. 아, 진시다. 又来了. 이렇게. 제 또 시작이야.
1: 他又来了.
0: 정말 못 참겠어.
1: 真受不了.
0: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쇼우. 정말 쩐 집어넣어서 真受不了.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쇼不了. 그리고 쩐 대신에 오늘 아까 배웠던 쩐더 집어넣어서
1: 真的受不了.
0: 전혀 문제 없죠, 선생님?
1: 是的.
0: 못 참겠다, 受不了. 이거 참고로 화장실 못 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와 연관 검색어를 찍기 바랍니다. 정말 못 참겠어, 내가 한두 번인지 참는 것도 真受不了.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럼 화장실 못 참는 건 뭐예요, 선생님? 삐에를 집어넣어서

0: 삐에부주올라.
1: 네, 러 많이 씁니다. 상태 변화. 삐에부주올라. 검색해 보세요. 얼른. 삐에부주. BIEBUZHU입니다. 삐에부주. 예, 특성상 러 많이 씁니다. 상태 변화. 삐에부주올라. 107페이지. 자, 어째카오 예문들 살펴볼게요. 고수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세 글자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루는데요. 이미 외웠는데요, 선생님? 아니죠. 예문 통해서 또 어떤 단어가 새롭게 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늘 핑계를 대. 아, 이 문장의 핵심은 늘 항상입니다.
0: 他总是找借口.
1: 선생님, 동사 找 있는데 왜 시 또 있어요? 아하,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总是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0: 没错.
1: 네, 늘 항상. 总是 특성상 안 좋은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죠. 여러분, 지각하다가 중국어로?
0: 迟到.
1: 쟤는 늘 지각이야.
0: 他总是迟到.
1: 그렇죠. 남동생은 날마다 핑계를 댄다.
0: 弟弟天天找借口.
1: 이 페이지에서 당연히 找借口는 당연히 외우시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자매품으로 弟弟, 天天, 总是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天天, 부사같이 쓰입니다. 동사 앞에 쓰여서. 실패하다.
0: 失败.
1: 실패한 후에.
0: 失败以后.
1: 밥 먹은 다음에.
0: 吃饭以后.
1: 퇴근한 다음에.
0: 下班以后.
1: 실패한 뒤에는 핑계 대지 마. 전체 문장 볼게요.
0: 失败以后别找借口.
1: 그렇죠. 너희들 핑계 대지 마. 지금 하지 마라가 비에만 나왔는데 비에 말고 不要도 있습니다.
0: 你们不要找借口.
1: 좋습니다. 동사 앞에 不要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不要 예문 들어드릴까요? 먹으면 안 돼.
0: 不要吃.
1: 그렇죠. 누구?
0: 谁?
1: 좋아하다.
0: 喜欢.
1: 누가 좋아하니? 핑계대는 사람을. 이게 어순이에요. 갑니다.
0: 谁喜欢找借口的人呢?
1: 맨 뒤에 너 없어도 돼요. 하지만 캐주얼한 말투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0: 谁喜欢找借口的人呢?
1: 지금 이 문장은 정말 누군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런 말투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선생님,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볼게요. 야, 핑계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 이거 좀 감정 섞어서 중국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0: 谁喜欢找借口的人呢?
1: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저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0: 네.
1: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로. 야, 누가 핑계대는 사람 좋아하냐? 이런 말투인 거죠.
0: 是的.
1: 좋습니다. 한번 더 앵콜 시작.
0: 谁喜欢找借口的人呢?
1: 여러분도 따라하셔야 할 텐데. 좋아요. 따라하신 분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1: 지각하다 아까 언급을 해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암기하시죠. 지각하다.
0: 迟到.
1: 그는 지각했다.
0: 他迟到了.
1: 우리는 10분 지각했다죠. 중국은 10분이 뒤로 갑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의 양은 시량 보호예요. 보호라는 것들은 다 보충할 보자. 수로 뒤쪽에서 보충합니다. 갑니다.
0: 他迟到了10分钟.
1: 좋아요. 정말 미안해 나왔네요.
0: 非常抱歉.
1: 이 抱歉이 对不起, 不好意思보다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할 때 정말 떠올리기 힘든 동사 시 기억하시고요. 갑니다.
0: 又是什么问题呀?
1: 又是什么问题呀?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작.
0: 又是什么问题呀?
1: 선생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0: 음흠.
1: 미안해, 不好意思 집어넣어서. 미안해, 나 늦었다, 내가 늦게 왔다. 시작. 不好意思,我来晚了. 맞아요. 그럼 我来晚了만 배우면 좀 섭섭하니까. 나 일찍 왔어.
0: 我来早了.
1: 晚의 반대말, 早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제 시간에 도착했어. 쉬운 거부터 할까요? 도착하다를 중국어로.
0: 到.
1: 도착했다.
0: 到了.
1: 제 시간에.
0: 准时.
1: 아하, 准时. 제 시간에 도착했어. 한국어랑 어순 똑같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准时. 이건 목적어가 아닌 거죠. 부사로 쓰이는 거니까 동사 앞에 위치한 겁니다. 무조건 주술목 구문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나 제때 도착했다. 갑니다.
0: 我准时到了.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한 번 더 시작.
0: 我准时.

0: 到了.
1: 여러분, 지금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준시, 준시 아니에요.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 돼요. 준, 준시, 준시 쉽지 않습니다. UN 발음을 어려워하시면은요, 결혼하다를 떠올리세요. 결혼하다, 지의 훈 아니죠? 시작.
0: 结婚.
1: 혼, 혼, 그렇죠. 혼을 담아서 지의 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다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110페이지 다시로 쓰이는 짜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지금 살펴볼 수가 없죠. 교재를 구매하시면 이런 뒤에 있는 표현들도 함께 우리가 섭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의 핵심 표현
0: 今天又是什么理由啊？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4: 살 길이다.
3: 항상 지난 시간 거 두 문장 여쭤보죠. 근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지막 시간엔 복습을 잠깐 중단하고요.
4: 사연 소개. 타임.
3: 네, 사연 타임.
4: 네.
3: 그렇죠. 좀 시간 됐어요. 7월에 남겨주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정모희님이십니다. 가운데 성함은 이제 빠져 있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중국어 실력이 일취월장. 신기하게 발음 성조가 너무 좋아졌대요. 너무 뿌듯하네요.
4: 真的是好感谢啊.
3: 네, 이분이 지금 이분들이 아니죠. 이분이 후이, 꾸이, 뚜이, 쭈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한 걸 다 고쳐졌대요.
4: 都是程老师的功劳.
3: 아, 저의 공로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PD님과 왕 선생님의 공로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씻다가 시에인지 시인지 늘 헷갈렸는데 임시완 때문에 잘 정리가 됐대요. 임시완 이거 설거지하다 중국어로 임
4: 시완
3: 임
4: 임
3: 제가 임하면 시완하시면 돼요.
4: 오케이
3: 네, 임
4: 시완
3: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네요. 설거지하다가 시완이잖아요. 제가 앞에 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14강 아침 저녁 일교차가 여전히 커.
4: 早晚温差还是挺大的.
3: 마지막과 답게 좀 기네요, 그죠? 자,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안 돼요. 한번 이치라이 칸이샤. 와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나요? 112쪽이 꽉 찼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요 며칠, 요즘.
4: 这两天.
3: 글쎄요. 초급자분들 중에서도 어휘량이 좀 많은 분들은 요즘이란 말 들으니까 쪼이친, 쪼이친.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저량텐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요. 량텐이 이틀이란 말이 있지만 이게 쩌가 붙어버리면 진짜 이틀이 아닌 거예요.
4: 맞죠.
3: 네, 요 며칠 이겁니다, 여러분.
4: 还可以说这几天.
3: 아, 这几天 좋은 지적이에요. 며칠 동안 할 때 몇 개, 지거 할 때 지를 집어넣어서 这几天 요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这几天.

0: 这几天 검색해 보시고요. 시원하다.
1: 凉快.
0: 선생님, 한국 분들은 초급자분들 특히 중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성경성이 어려워요. 량콰이 아니고 량콰이. 아하, 이 발음 기억하세요.
1: 所以奶奶又要出来了吗？
0: 삼성경성은 나이나이. 아하, 이성경성의 대표 발음 누군지 아십니까?
1: 不知道。
0: 할아버지.
1: 爷爷。
0: 량콰이. 예,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량콰이. 한 개.
1: 一个，
0: 열 개.
1: 十个，
0: 숟가락.
1: 筷子，
0: 숟가락이요.
1: 아, 勺子，아 이거 고백하는데요. 제가
0: 고백.
1: 아직도 숟가락, 젓가락 헷갈려요.
0: 아, 한국어로 헷갈리신다고요?
1: 네, 이상해요.
0: 아, 이상해요.
1: 어떻게 숟가락, 젓가락 헷갈려요? 아직도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아,
0: 저도
1: 네.
0: 중국어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나는 중국어 몇개 있습니다.
1: 好吧.
0: 어쨌든 제가 매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숟가락 다시 한번.
1: 勺子.
0: 잘하셨어요. 샤오즈, 량콰이. 덕분에 청취자분들 복습했습니다. 참고로 젓가락은요, 그럼?
1: 筷子.
0: 콰이즈입니다. 느낌.
1: 感觉.
0: 삼성이성. 간주애가 아니에요. 제유인은 너의 죄. 간주애 이겁니다. 느낌이 어때? 간주애 怎么样? 근데 이 느끼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죠? 온몸으로 시각, 청각, 후각 느끼다 할때 간주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치우 아니고
1: 秋天.
0: 방금 우리 청취자분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던 치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치어우. 다시 한번.
1: 秋天.
0: 치오티엔, 좋아요. 덥다. 정말 많은 분들이 러 아니죠.
1: 热.
0: 혀를 좀 뒤로 대세요. 으로 발음을 시작해 보세요. 러. 네. 그런데
1: 不过.
0: 이런 걸 이제 품사가 접속사인데요. 무조건 맨 앞이에요. 주어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러시 부고가 아니라 부고 러시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 아침 저녁.
1: 早晚.
0: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早晚. 이거는 早上晚上의 줄임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도차, 일교차.
1: 温差.
0: 그래서 사자성어처럼 암기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꽤 크다 할 때, 아침, 저녁, 일교차, 네 글자의
1: 早晚 温差.
0: 특성상 보통 큰 대자와 함께 쓰이겠네요. 早晚温差很大. 그죠, 선생님?
1: 是的.
0: 좋아요. 여전히.
1: 还是.
0: 시 경성이네요. 사성으로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이시. 그리고 시 없어도 돼요. 하이 해도 여전히가 되죠. 그래요. 외출하다.
1: 出门.
0: 문을 나서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외출하다. 나 외출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다. 시환 집어넣어서 시작.
1: 我喜欢出门.
0: 좋아요. 많다란 말도 있지만 많이.
1: 多.
0: 한번 놀아볼까요, 이걸로? 중국어 잘하시려면요. 많이 보고
1: 多看,
0: 많이 듣고,
1: 多听,
0: 많이 말하고,
1: 多说,
0: 많이 읽고,
1: 多读.
0: 이렇게 말이죠. 전부 다 오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많이 이런 말이죠. 입다.
1: 穿,
0: 옷좀 두둑히 껴입어. 많이 입다.
1: 多穿点.
0: 그렇죠. 뒤에 디엔을 습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혹은 디엔, 혹은 디알,
1: 点儿.
0: 혹은 이디알. 다 됩니다. 한국어의 좀이에요, 좀. 정말 조금일 수도 있지만 술좀 마실까 할때 좀의 느낌이 있는 거죠. 보면 보지 마세요. 아하, 벌써 보신 분 계시네요. 얼른 잊으시고요. 눈 감고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귀부터 집중하겠습니다. 我们 이치 라이 听一下.
2: 第14课. 早晚温差还是挺大的。 这两天真凉快，感觉秋天来了。是啊，没那么热了。不过早晚温差还是挺大的。对，晚上出门多穿点儿。这两天真凉快，感觉秋天来了。是啊。 没那么热了。不过早晚温差还是挺大的。对，晚上出门多穿点儿。
0: 네. 9월의 마지막 코니까 사랑의 잔소리 또 발사하겠습니다. 밑에 한국어만 보시면

0: 드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며칠 정말 시원하네. 오늘 이 라디오를 안 들으셨으면 내가 유창하게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갑니다.
1: 这两天真凉快，
0: 느낌이 가을이 온것 같아.
1: 感觉秋天来了。
0: 여기서 간주에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하나, 둘, 셋.
1: 动词。
0: 동사죠, 여러분. 네. 간주에 秋天 라일러. 이성경성. 아하, 들려야 되고요. 그러게, 맞아.
1: 是啊。
0: 여기 있는 것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是啊, 是, 对啊, 对. 이렇게 다 됩니다. 对. 그렇게 막 덥진 않네.
1: 没那么热了。
0: 별표 준비하세요. 매이나머 땡땡러 하면 그렇게 막 무모하지 않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통으로 암기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던데?
1: 没那么难。
0: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이나머 난러, 러 쓰면 어때요?
1: 加了的话有变化的意思。
0: 아, 변화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1: 전에는 어려웠는데
0: 그렇죠.
1: 跟선생 배우고 나서
0: 어려워지지 않았어.
1: 没那么难了。
0: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1: 네。
0: 감사의 말씀은 라디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1: 네。
0: 좋은 예문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어때요? 그렇게 막 덥진 않아졌다. 이게 직역인 거죠. 바로
1: 음흠.
0: 변화의 러입니다, 여러분. 매이나머 땡땡 혹은 매이나머 땡땡 러 기억하세요. 그래도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원래 그런데예요.
1: 不过,
0: 아침 저녁 일교차
1: 早晚温差,
0: 여전히
1: 还是,
0: 실 빼고
1: 还,
0: 괜찮아요. 꽤 크다.
1: 挺大.
0: 문제 드리겠습니다. 팅 따만 발음하셨는데 대체 맨 뒤에는 더는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팅 때문에 쓴 더입니다. 팅 땡땡 더 생략 가능하죠? 팅 따, 팅 따,
1: 음흠.
0: 더. 선생님 많이 생략하시죠?
1: 挺大，有时候，모르겠어요.
0: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팅 뒤에 보통 더 쓰시는 것 같아요.
1: 说对了.
0: 네, 맞게 말했대요. 그죠? 팅다더. 그만큼 팅과 더는 한 몸입니다. 맞아.
1: 对.
0: 是啊, 是, 다 됩니다. 저녁에 나갈 때는 좀더 껴입어. 껴입어라 그러죠? 중국은 많이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1: 晚上出门多穿点儿.
0: 좋아요. 하나하나 볼까요? 중국어는 은느니 가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밤에 나갈 때는 좀더 껴입어. 그 어디에도 뭐뭐 할 때란 말이 없어요. 네, 밖에 나가다 많이 좀 껴입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뭐 할 때니까 뭐 땡땡的时候, 晚上出门的时候. 저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죠.
1: 可以的.
0: 밥 먹을 때 쩝쩝대지 마. 吃饭的时候.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써도 된다. 이런 문장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간결할수록 좋은 거예요, 중국어도. 좋아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치라이 티니샤.
2: 这两天真凉快，感觉秋天来了。
3: 是啊，没那么热了。
2: 不过早晚温差还是挺大的。
3: 对，晚上出门多穿点儿。
2: 这两天真凉快，感觉秋天来了。
3: 是啊。没那么热了。
2: 不过早晚温差还是挺大的。
3: 对，晚上出门多穿点儿。
0: EBS 초급 중국어.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법 포인트 그리고 고수가 되는 지름길 모두 본문하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가보겠습니다. 나요 며칠 엄청 피곤하네.
1: 我这两天非常累。
0: 선생님, 我这两天 돼 있는데 앞으로 땡겨서 这两天 我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1: 可以的。
0: 주어 앞에 와도 괜찮습니다. 这两天 이 글자요. 회사가 요 며칠 아주 바쁘네.
1: 公司这两天很忙。
0: 아아, 삼성이성, 很忙 기억하시고요. 그녀가 요 며칠 몸이 안 좋아.
1: 他这两天不舒服。
0: 직역하면 불편하다예요. 매번 몸이 안 좋아야 身体不好만 하지 마시고요. 身体不好만 생각하지 마시고 身体不舒服 혹은 누가 봐도 身体인 거 알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不舒服 해도 좋아요. 不舒服. 아, 요것도 많은 분들께서 슈프, 슈프 피읍 발음이 나와요.
1: 发音的时候。
0: 근데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면 不舒服 알아들어요.
4: 능听懂的.
0: 네,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舒服. 네. 그렇게 막 못마지 않다. 천천히 보시죠. 중국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4: 한유没那么难.
0: 공항은 막 그렇게 멀지 않아.
4: 机场没那么远.
0: 멀다. 하나, 둘, 셋.
4: 远.
0: 远. 좋아요. 공항.
4: 机场.
0: 좋습니다. 机场 기억하시고요. 비행기, 페이지라 그래서 페이지장에도 알아듣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机场. 메이나머 땡땡 기억나십니까? 메이나머 땡땡 러 이런 경우도 있다. 변화의 러 기억하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또어 동사 디알 목적어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일을 중국어로 쉐이구어 한번 더.
4: 쉐이구어.
0: UI 사이에 에 집어넣어서 슈이가 아니라 쉐이. 좋아요. 그럼 과일을 더 사자. 사다를 알고 계신 분들. 좋습니다. 마이 쉐이구어.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막 앞뒤에 붙었어요. 많이, 좀 이게 붙은 겁니다. 근데 많이 좀 사자. 한국어로 어색하죠? 그러니까 과일 좀 더 사자. 충분히 뭐뭐 좀 하자라고 할 때 동사 앞에 또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뭐뭐 좀 하자라고 할 때 많이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과일 좀 더 사자. 갑니다.
4: 多买点水果吧.
0: 한 번 더.
4: 多买点水果吧.
0: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여기 삼성이 연달아 네 개예요, 여러분. 삼성이 연달아 네 개면은요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은 2대 2로 끊어요.
4: 오.
0: 괜찮죠?
4: 我 디스 딩쇼. 선생님 厉害.
0: 아, 처음 들으셨대요.
4: 네. 그러니까,
0: 아니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나도 매우 잘 지내가 다 삼성이잖아요.
4: Uh-huh.
0: 실제로 我也. 很好. 이렇게 가잖아요. 2대2라는 게 삼성이 연달아 4개면 맨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그 다음 이성, 그 다음 반삼성 이렇게.
4: 와, 好厉害.
0: 아, 진짜 찐 리액션인데 괜찮아요, 선생님?
4: 네.
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이디알, 쉐이구어 맞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4: 多买点 쉐이구어吧.
0: 마이랑 쉐이만 이성인 거예요. 삼성이 4개면 2대2로 끊으세요. 마이디알, 쉐이구어 이런 식으로요. 책 좀 더 읽어.
4: 多看点书.
0: 사실은 완전 의역한 거예요. 책 좀 더 봐 이거죠. 다시 한번.
4: 多看点书.
0: 그렇죠. 밥 좀 더 먹어라. 쌀밥을 중국어로.
4: 米饭.
0: 그렇죠. 밥 좀 더 먹어.
4: 多吃点米饭吧.
0: 다시 한번 강조. 여기서 DR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국어에 그냥 좀이에요. 좀 여러분. 너 따뜻한 물 좀 많이 마셔.
4: 你多喝点热水.
0: 热水는 뜨거운 물이란 직역이지만 의역하면 따뜻한 물로 해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
4: 多听点别人的意见.
0: 别人,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참고로 사람인 자가 경성으로 해서 别人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성 체크돼 있죠. 别人 올려도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多听点别人的意见.
0: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이성으로 하신 거예요. 别人的. 아니면 경성으로 해서
4: 别人的
0: 해도 괜찮아요. 의견.
4: 意见.
0: 좋아요. 예문, 단어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4: 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요 며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여러분 이것만 해볼게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작.
4: 怎么了?
0: 네, 怎么了는 무조건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죽상이야 요 며칠? 너 요 며칠 왜 이래?
4: 你这两天怎么了?
0: 你这两天怎么了? 이런 말투도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怎么了? 이렇게 말이죠. 외출할 때는 옷 좀 더 껴입어. 나왔네요. 뭐뭐 할 때 땡땡더시 호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시호 갑니다.
4: 出门的时候 多穿点衣服.
0: 그래요. 오늘 이 과를 공부하시기 전에 좀 더 껴입어라고 할 때 또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多穿点衣服. 옷, 衣服 기억하시고요. 감기 혹은 감기에 걸리다 다 됩니다.
4: 感冒.
0: 엄중하다라 한자지만 절대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심각하다, 심하다. 무조건 안 좋은 뜻입니다.
4: 严重.
0: 감기가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졌어.
4: 感冒没那么严重了.
0: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보이십니까? 没那么 땡땡러 변화죠. 심하지 않아졌어. 완전 친절하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는 똑똑해.

0: 他很聪明.
1: 하지만
0: 但是.
1: 뭐 그러나 不过 但是 可是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但是 가져왔어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
0: 但是不努力.
1: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잘안 쓰는 거 아세요?
0: 뭐뭐 하지만
1: 네,
0: 하는 거죠.
1: 하지만 잘안 쓰고 이렇게 오늘처럼 그는 똑똑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아하, 앞에 붙여요?
1: 네, 똑똑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0: 아.
1: 이럴 때도 접속사 但是 떠올려야 됩니다.
0: 음흠.
1: 딱딱하게 그러나 이게 아니라 早晚이 아침 저녁이죠. 때에 따라서는 조만간이란 말도 있어요. 갑니다.
0: 没错, 你早晚会明白的。
1: 여기서 회의 땡땡 더는 일 것이다, 할 것이다고 자오와는 아침 저녁이 아니라 조만간의 뜻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짝짝짝짝. 오늘의 핵심 표현
0: 早晚温差还是挺大的。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교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달에
0: 不见
1: 不散。
0: 不散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10월에는 한 뮤지션의 음악 세계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영국의 스팅에 이어 이번 주에는 프랑스 샹송계의 긴 싱어송라이터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을 본인과 전 세계 뮤지션들의 다양한 해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첫 곡은 영화 The Shape of Water에 흐르던 La Javanese 자바춤,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마들렌 페이루의 노래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 기행은 마들렌 페이루의 라 자바네스 자바 춤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르스 갱스브루가 1963년에 발표한 노래지만요. 본인의 버전보다는 줄리엣 그레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마들렌 페이루 같은 여자 가수들의 노래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세르스 갱스브루 그는 1928년 파리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인의 후손인데요. 싱어송라이터로 가장 유명하지만요. 시인, 피아니스트, 화가, 각본가, 연출가, 배우이기도 했던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프랑스어권 대중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요. 영미 팝에도 영향을 준 그런 위대한 음악인이죠. 이번에는 세르스 갱스브루 본인의 노래 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1958년 노래 Le Bon Sonner de Lila, 라일락 티켓 펀치 파리 지하철에서 승객의 티켓에 펀치로 구멍을 내는 일을 하는 그런 남자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재즈풍의 샹송 1962년 노래 Black Trombone 세 번째 노래

셀스강스프로의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 르퐁소네르 델릴라, 라일락 티켓 펀치. 두 번째 노래는 블랙 트롬본. 세 번째 곡, 엘리자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셀스강스프로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셀스강스프로의 음악을 프랑스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알린 히트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1965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입니다. 프랑스 갸리 부른 부페드시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 먼저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프랑스 갸리 불렀던 레스통벨레피르, 여자애들을 그냥 놔둬. 이 노래를 미국 가수 에프릴 마츠의 영어 버전 칙 헤빗으로 준비했고요. 세 번째 노래는 원래는 미국 노래입니다. It's Hard to Say Goodbye. 이 노래를 셀스갱스프루가 편곡하고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프랑스와 자라디가 불러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노래죠. 이제는 원곡보다는 프랑스와 자라디의 프랑스어 버전이 훨씬 더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Comment te dire adieu. 너에게 어떻게 안녕이라 말할까? 이 노래까지 세곡 보내드립니다.

라디오와 광고,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던 노래들이었죠. 자, 세 곡이었습니다. 프랑스 갤의 부페 드 시 부페 드 송, 밀랍 인형, 소리 인형. 두 번째 곡은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데스 프루프에서도 쓰였던 에프레 마체 칙 해빗이었고요. 세 번째 노래는 프랑스와 자르디의 꺼멍뜨 디 라디오, 어떻게 너에게 안녕이라 말할까, 1968년 노래였습니다. 세우맹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세르스 갱스브루가 여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성 편력이 남달랐던 세르스 갱스브루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또 세계적인 배우들과 스캔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브리짓 바르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코믹 스트립 1967년 곡부터 시작하고요. 캐트린 드누브와의 듀엣곡 뉴 포맥 드 아바나, 신은 하바나산 시거를 피웁니다. 1980년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덴마크 배우 안나 까리나가 부른 1967년 샹송입니다. 술 솔렉 섹더멍, 태양 아래 정확히. 네 번째 곡, 영국의 가수 겸 배우 마리안 페이스프리 부른 마농.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래는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 시그널 음악으로 진숙한 노래입니다. 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부른 오하이오. 이 노래까지 세르스 갱스브루가 작곡한 다섯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사르스 갱스프루가 작곡하고 여배우들이 노래한 노래 다섯 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사르스 갱스프루와 브리짓 바르도가 함께한 코믹 스트립, 두 번째 노래 캐트린 드누브와 사르스 갱스프루의 듀엣곡 디우 푸메악 드 아반느, 시는 하바나산 시가를 피웁니다. 세 번째 노래 안나 까리나의 술루 솔레이 엑셉트멍, 태양 아래 정확히. 네 번째 노래는 마리아는 페스플의 마농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 이자벨 아자니의 오하이오였습니다.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 세르스 갱스브루의 음악 세계. 이번에는 갱스브루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한 제인 버킨, 그리고 딸 샬로트 갱스브루의 노래 골랐습니다. 제인 버킨은 영국 사람이지만요, 프랑스로 건너와서 세르스 갱스브루를 만나면서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가 되었죠. 노래하기에는 너무 높고 불안정한 목소리였지만요, 갱스브루와 작업하면서 에로틱 보이스, 그 특별한 경지에까지 오른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딸 샬롯 갱스브루까지 낳았지만 결국 이혼했죠. 하지만 음악의 동반자 관계는 세르스 갱스브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자, 세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화 마담 클로드의 삽입곡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이어서 쇼팽의 에튀드 중 이별의 곡을 편곡한 레몬 인세스트를 샬롯 갱스브루와 세르스 갱스브루 부녀의 듀엣으로 들려드립니다. 끝으로 제인 버킨의 노래 디두다, 이 노래를 제인 버킨과 샬롯 갱스브루 모녀가 라이브로 함께 부른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제인 버킨과 그의 딸 샬롯 갱스풀의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Yesterday, Yesterday 두 번째 곡은 샬롯 갱스풀과 세르주 갱스풀의 레몬 인세스트 세 번째 노래 샬롯 갱스풀과 제인 버킨 엄마와 딸이 함께 부른 디두다였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세르주 갱스풀의 음악 세계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세르주 갱스풀과 작업한 마지막 앨범 제인 버킨의 1990년 앨범 아무 데펑트에서 골랐습니다. 세르주 갱스풀가 직접 그린 제인 버킨의 캐리커처 자켓 사진도 참 인상적인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 타이틀곡 아무 데펑트 사랑의 속임수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감정이 사라진 채 거칠애와 가식으로 이어지는 허무하고 쓸쓸한 사랑의 이면을 담은 곡입니다. 제인 버킨이 부르는 아무 데펑트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難しいですか?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5: And I'm Kristen.

0: EBS FM 세계음악기행.
1: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이제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 영미 록, 로큰롤을 이탈리아 스타일로 접목한 이탈리아 청년 하위 음악, 무시카 비트, 비트 음악을 만납니다.

1960년대 중반 영국 팝 음악이 영국의 침공, British Invasion 또는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세계 팝 음악 역사의 지형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국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유난하고 그럴만도 한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국 음악 전통인 간소네에 식상한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영국의 문화 침공에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청년 세대는 물심양면으로 영국 록 팝 음악을 반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막대한 경제적 호황기였는데요. 젊은이들은 전에 없는 소비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들만의 음악을 갈망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듣는 깐토네 말고 새로운 그릇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침공은 적시에 내려진 계시와 같았죠. 얼마 후 비틀즈 음악을 커버하거나 비슷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965년 2월

로마에서 문을 연 나이트클럽 파이퍼는 이런 변화에 뜨겁게 열광한 젊은 세대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파이퍼 클럽에서 선보인 음악을 무시카 비트, 비트 음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카 비트는 영미권 록, 록앤롤 스타일을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변주했습니다. 직선적인 기타 리프, 뚜렷한 멜로디 라인은 영국 침공의 영향을 적시하고 있었지만 좀 더 부드럽고 낭만적인 보컬, 보다 극적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신터사이저의 전신격인 콤보 오르간 연주를 융합했습니다. 이탈리아 깐소네가 알게 모르게 배어든 결과였죠. 무지카 비트의 생명은 그러나 짧았습니다. 이탈리아 밖으로 기세를 떨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또는 아트록의 결정적인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뉴트럴스, 이 프리미티비 등등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의 기념비적인 존재들은 소싯적 비트 음악 시인에서 활동하며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0-80년대 세계 나이트클럽 문화를 지배한 이탈로 디스코 역시 이탈리아 비트 음악의 후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영미권 록 음악과 결합한 이탈리아의 하위 문화 음악으로 이후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록, 이탈리아의 디스코의 자양분이 된 무시카 비트를 만나봤습니다. 그 스타일의 그 무브먼트의 대표적 두곡 듣고 왔습니다. 1966년 발표된 싱글 카테리나 카젤리의 Nessuno mi può giudicare, 누구도 내 인생을 재단할 권리가 없어.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성 아티스트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좀 혁신적인, 있은 적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훗날 여성 해방운동과 연결될 만한 문제의식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카테리나 카셀리 같은 경우는 가수 활동도 했지만 이후 슈가 뮤직이라는 음반 사업에 뛰어들죠. 그래서 음반 경영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프로듀서 활동으로 또 많은 이탈리아의 아티스트를 발굴했죠. 세 음행에서 소개하는 상당수의 아티스트의 곡이 아마 이 슈가 레이블 표시를 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곡, 비틀즈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The Brokes라는 밴드의 음악이었는데요. 원래는 영국 출신인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었답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죠. 역시 1966년 발표 싱글 들으셨는데요. Che colpa abbiamo noi? 왜 우리 세대만 비난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원곡이 있네요. 미국산입니다. 미국의 포크록 가수인 밥 린드의 노래였는데요. 그 원곡은 그냥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의 노래는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 이별 이야기였답니다. 이탈리아파는 기성세대가 왜 우리를 비난하는가라는 항변의 메시지가 담겼는데 이 일은 그 유명한 작사가 모걸의 작품이라네요. 기성세대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가라는 항변이 담긴. 아시겠지만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유럽의 정서가 이 전역에서 청년문화, 학생운동, 반권위주의, 세대 갈등이 더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탈리아의 분위기, 이 음악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플룻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쇼루라는 말이 나왔죠. 쇼루는 브라질의 전통음악 스타일이면서 동시에 눈물을 의미한답니다. 조빔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오가는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는데요. 연인 때문에 애타는 마음에 눈물을 뜻하면서 쇼루의 스타일을 노래로 계승한 쇼루 깐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쇼루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활동하던 서양음악 연주자들이 쇼루의 창시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르투갈 궁정음악, 즉 폴카, 왈츠, 쇼티시 같은 무도회 음악이 아프리카계 브라질 음악인들을 만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유럽 춤곡 음악을 이상하게 변주하면서 시작됐죠.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처럼요. 이 음악은 쇼루를 대표하는 거장 조아킨 갈라두가 작곡한 이사벨이라는 곡입니다. 1870년대에 악보로 발표되면서 알려졌다고 하네요. 당시 유럽 궁정음악가들도 전문 무용수들도 이 음악의 화성과 선율에는 익숙했지만 난데없이 끼어든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와 당김음에 경악했답니다. 이것이 쇼루이며 쇼루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 전까지 이 당혹감과 거부감은 계속되었죠.

유럽식 무도회 음악과 아프리카계 브라질 전통 리듬의 만남을 성사시킨 쇼루는 앙상블의 구성부터 다문화적입니다. 멜로디를 리드하는 건 플루트나 클라리넷 같은 유럽 전통 악기지만 쇼루를 쇼루답게 만드는 건 브라질 전통 4현 기타 가바킹유 그리고 7현 기타 비올라옹 역시 브라질 전통 악기로 손으로 치는 드럼 빵데이루입니다. 특히 비올라옹과 빵데이루가 서로 주고받는 일사불란한 연주는 유럽 클래식의 대위법을 벗어나 쇼루의 독자적인 연주법 일명 바이샤리아를 창조해냈습니다. 쇼루는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브라질이 낳은 클래식 거장 에이토르 빌라로부스가 브라질 민족주의의 색채를 입힌 클래식 음악을 탄생시킨 건 전적으로 쇼루 덕분이었습니다. 쇼루를 흔히 브라질 재즈라 부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쇼루는 삼바와 보사노바의 직계 조상입니다.

19세기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브라질의 아프리카계 클래식 연주자들이 유럽의 궁정 무도 음악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악기를 도입해 새롭게 창조한 스타일이자 이 훗날 삼바, 보사노바, 브라질리안 재즈의 젖줄을 댄 음악 쇼루 만나봤습니다. 두 곡의 대표곡 듣고 왔는데요. 제킹냐 디아브레우의 치쿠치쿠 노 후바, 곡간 뒤지는 참새 녀석. 옥수수빵 가루를 그냥 타만한 작은, 뭐 밉지만 또 그렇게 밉지만 않은 귀여운 참새를 이런 음악으로 표현한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킹냐 디아브레우 같은 경우는 쇼루를 이뭐 전국적 대중문화 현상으로 확장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되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치쿠치쿠 노 후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죠. 1917년에 일단 무도회용으로 발표는 됐으나 녹음 상태로 앨범이 돼서 나온 해는 1931년이고요. 1937년에 일단 이 음악이 헐리우드 영화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브라질계 글로벌 스타죠. 카르멘 미란다가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루의 특성, 뭐 이런 리듬감이나 화려한 멜로디, 뭐 그런 것들, 연주 난이도 등등 그런 걸 두루 갖춘 곡이다 보니까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또 만돌린을 연주하는 플레이어나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들, 심지어 첼리스트들, 뭐 자주 도전하는 대표적인 쇼루 레퍼토리라고 하네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 까바키뉴가 전면으로 부각이 된 이후의 버전 들으셨고요. 30년대에 이 제킹냐 디아브레우의 이곡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시 전면에서 리드 악기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분도 이제 뭐 대단한 연주자로서 명성을 날리신 분이라고 하네요. 바르딜 아제베두, 그의 곡 브라질레이링 유, 영락 없는 브라질 녀석. 1949년 발표곡이고요. 이 작은 앙증맞은 기타, 브라질 전통악기 까바킹뉴 연주의 명인 비르투오소로, 그러니까 까바킹뉴를 이런 독주 악기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는 근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네요. 뭐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작곡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요. 쇼루 연주의 기술적 교과서, 뭐 들으셨다시피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뭐 그런 초고속 패시지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쇼루 좀 연주하네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판별하는 레퍼토리로 또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샹하이는 중국 역사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도시입니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제시한 중심부가 상하이입니다. 20세기 중반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중국 근대화를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대약진 운동 이후 서구, 특히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상하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자주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중국 정부가 현대화를 추진하기 수십 년 앞서 국제 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뉴욕 할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탄생시킨 문화유산의 하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아시아의 도시가 상하이였습니다. 그 유산은 재즈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찍부터 해외 무역이 발전한 데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개된 서양의 식민화 시도가 부수적으로 불러들인 결과였죠. 이런 배경에서 상하이는 재즈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20-30년대 상하이의 전설적인 클럽 카니드롬에서는 미국 재즈 거장들의 장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동양의 파리, Paris of the East로 불리면서 아시아 재즈 붐을 주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상하이는 중국 민속 음악과 재즈를 융합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노래라는 뜻의 중국 가요 시다이츠였습니다.
1: 八代公主和请黎明辉女士唱《毛毛雨》。

1920년대 후반 샹하이에서 싹이 텄고 1930, 40년대 중국 모던 팝의 기틀을 마련한 시다이트의 창시자는 샹하이에서 활동하던 연주자이자 작곡가 리진후이입니다. 리진후이는 1935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즈 아티스트 버크 클레이튼이 이끄는 밴드 할렘 젠틀맨이 공연차 상하이를 찾았을 때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후 중국 전통음악에 재즈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오음계, 중국어 성조를 살린 선율, 중국 전통 성악의 장식음, 중국 여자 가수 특유의 높은 음역이 색소폰을 비롯한 재즈 앙상블에 쓰이는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재즈 외에도 폭스트롯, 탱고, 룸바 등등 이 다양한 서구 유행 음악과 융합합니다. 시다이츠는 현대 중국의 시대 음악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술 양식에 목이 말랐던 중국 음악인들은 시다이츠에서 유의미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샹하이의 변화 속에서 근대화를 꿈꾸던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꿀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중반 미국 재즈를 비롯한 서구 유행 음악을 중국 음악 전통과 융합해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 정신, 샹하이의 하이브리드 혼종 음악 시다이츠를 만나봤고요. 중국 영화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뭐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초기 시다이츠의 무대에 섰던 대부분은 여자 보컬을 내세운, 앞세운 재즈밴드 형태였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컬 중국 가수보다는 외국 가수를 선호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제 유지가 최고 목적이었던 강경 보수 쪽에서는 퇴폐적이라고 비판까지 받았던 시다이츠. 오늘 첫 곡은 허루이진 자이라이 When Will You Return? 언제 오늘 밤 헤어지면 언제 다시 오시려나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조 슈안이라는 1940년대 상하이의 그 가단 7대 가수 중에 제1로 꼽혔던, 요즘 표현으로 쓰면 멀티 플랫폼 스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히트하고 음악으로도 히트하고 그리고 소비재 광고도, 또 요즘은 그뭐 PPL이라고 그러나, 그런 산업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스타 아티스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리코란 만주 태생의 일본인 스타 요시코 야마구치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더큰 히트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음행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등려군의 버전이 78년에 나왔고요. 두 번째 곡은 덩리진 등려군, 바로 그 등려군 등장했습니다. 트리사 탱의 엘라이샹, 야레 향, 밤의 향기를 풍기는 꽃이었습니다. 1978년 발표 버전이고요. 실제로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44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시코 야마구치가 처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차례 금지곡으로도 지정이 되었던 역사가 있네요.

0: Hold hard, Ned. Lift me down once more and lie me in the shade.
1: 잠깐, 네드. 말고삐를 꽉 좀 잡아주게. 다시 한번 날 내려주고 저기 그늘에 눕혀주게나. 늙은 친구여. 말 두 마리를 이끌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나를 붙들어가며 이 덥고 느리고 나른하고 고요한 길을 고생하며 달려와 주었구나. 호주 시인 아담 린지 고든의 시 The Sick Stock Rider 병든 목동의 첫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든이 1870년에 발표한 시집 Bush Ballads and Galloping Rhymes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은 Bush Ballad라는 용어를 최초로 선보인 작품입니다. Bush, 덤불이라는 뜻이지만 호주 사람들에게 이 말은 호주의 오랜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때 부시는 호주의 거친 황무지,

시골, 야생 지역을 뜻하는데요. 미국의 개척 시대 서부를 뜻하는 와일드 웨스트 또는 개척지라는 뜻의 프론티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부시 발라드는 호주의 개척 시대 일명 아웃백이라 말하는 오지에서 목동이나 무법자로 살다 간 정착민들의 애환을 담은 민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18세기인 1788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과 죄수들이었습니다.

호주 정착 초기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은 고향의 민요에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몰이, 양털깎기, 가뭄과 홍수, 무법자의 모험과 저항정신 등등 호주 오지의 핍진한 일상을 간결한 운율에 실어 전했죠. 여기에 피들, 아코디언, 기타, 하모니카를 비롯해서 톱, 맥주 병뚜껑을 붙인 지팡이, 홍차 괴짝으로 만든 베이스 등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로 급조한 악기들을 활용하면서 부시 발라드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앵글로 켈틱 전통 음악에 뿌리를 두었던 부시 발라드는 20세기 초 미국 컨츄리를 받아들이면서 대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 영화와 레코드사가 호주에 당도합니다. 미국 카우보이의 애환을 그린 영화 Singing Cowboy와 함께 미국 컨트리 음악의 시조 지미 로저스의 음악을 접하면서 오지의 목동들은 강렬한 유대감을 맛보았습니다. 1940년대 컨트리를 접목한 부시 발라드 음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스틸 기타, 벤조, 일렉트릭 기타까지 도입하며 미국 내시빌 컨트리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랫말은 부시 발라드의 원형적 세계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호주식 영어 발음, 호주의 지명,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호주의 컨트리 음악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오스트레일리안 컨트리 앤 웨스턴 이렇게요.

호주 개척 시대를 연 영국과 아일랜드 이주민의 구전가요에서 출발해서 호주 오지의 일상을 반영하고 이후 미국 컨트리 음악을 받아들이며 이른바 호주의 컨트리 스타일을 확립한 음악 보시 발라드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곡 듣고 왔는데요. 1세대 터줏대감 같은 인물이네요. 슬림 더스티라는 아티스트의 A Pub with No Beer, 맥주가 동나버린 펍, 그런 의미인데 이 슬림 더스티라는 사람의 1957년 레코드 버전이 최초 발표 버전이고요. 슬림 더스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가수 격인 게 2000년 호주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폐막식에 호주의 비공식 국가라고 불리는 왈싱 마틸다를 가창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호주 내수 성적도 좋았고요. 뭐 호주인이 만든 음반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또 영국 차트에도 진입하는 최초의 호주 싱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승된 경로가 참 재밌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에 주둔하던 미국의 폭격 전대 병사들이 한 펍에 몰려가서 하룻밤에 그 맥주를 다 마셔버린 이 사건을 농부이자 시인인 어떤 한 사람이 시를 썼고 그게 지역 신문에 실리고 작곡가의 눈에 포착된 그 기사가 또 곡이 되고 이후 레코드에 실려 세상에 나왔다라고 전해지네요. 두 번째 곡은 그런 슬림 더스티의 이 부시 발라드 호주식 컨트리 웨스턴의 전통을 이어받은 1970-80년대 문법으로 음악을 발표했던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라는데요. True Blue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호주식 영어로는 True Blue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진국, 진짜 호주다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심이 있는,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네요. 존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의 상징성, 호주인의 정체성, 가치관, 국민성 이런 것을 주로 주제 삼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2: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학교인이났다요.
0: 학급회장이 되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10월 첫 주에는 명사와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무엇무엇이 되다, 뭐뭐가 되다 라는 명사의 변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지나다, 지나치다.
1: 스기르, 스기르,
0: 스기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스기르 어디서 많이 봤죠? 동사 마스형의 스기르 연결하면 정도의 심함, 너무 뭐뭐하다,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단독으로는 지나다, 지나치다라는 뜻을 나타낸답니다. 선선하다, 시원하다.
1: 스즈시, 스즈시.
0: 이 형용사죠? 선선한 바람은요?
1: 스즈시 가세.
0: 이 스즈시는 선선하다, 시원하다란 뜻 외에도 태연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태연한 얼굴, 시침이 떼는 표정은요?
1: 스즈시 가오, 스즈시 가오.
0: 이때도 스즈시라는 이 형용사를 사용한답니다. 그럼 선생님, 차다는 뭐죠?
1: 쯔메따이,
0: 쯔메따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예요. 찬 바람도 궁금해요.
1: 쯔메따이 가제,
0: 쯔메따이 가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년,
1: 세넨, 세넨.
0: 미성년은요?
1: 미세넨, 미세넨.
0: 다음 단어 볼게요. 태어나다,
1: 우마레르, 우마레르,
0: 우마레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선생님, 이 우마레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몇 년생이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난넨 우마레데스카? 난넨 우마레데스카?
0: 난넨이라고 하면 몇 년이란 뜻이죠. 우마레데스카? 여러분, 우마레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배운 우마레르,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르만 떼버리면 돼요. 즉, 우마레라고 하는 형태로 태어남이란 뜻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몇 년생이에요? 몇 년에 태어났어요? 라는 표현은 난네 우마레 데스까? 라고 하면 된답니다. 정리하다, 하나로 모으다.
1: 마토메르, 마토메르,
0: 마토메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그럼 무엇 무엇이 정리되다 라고 할 때는요?
1: 마토마르, 마토마르.
0: 마토마르는 1그룹 동사고요. 무엇 무엇이 정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의외로, 예상외로.
1: 이가이토, 이가이토.
0: 이가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하는 뜻인데요. 뒤에 토를 연결해서 이가이토라고 하면 의외로, 예상외로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끄럼쟁이
1: 하즈카시가리야, 하즈카시가리야.
0: 일본어의 이 형용사 중에요. 하즈카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끄럽다 라는 뜻인데요. 이로 끝난 이 형용사예요. 그런데 일본어는요, 형용사가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미 이를 가르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즈카시가르라고 하면 부끄러워 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가 될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요. 그래서 야라고 하는 형태랑 합쳐가지고 복합어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하즈카시가리야 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야는요, 가게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하즈카시가리야에서의 야는 사람을 나타낸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총리 혹은 수상은요?
1: 슈쇼, 슈쇼,
0: 슈쇼. 총리 혹은 수상입니다. 선생님, 외무장관은요?
1: 가이쇼, 가이쇼.
0: 외무장관도 궁금해요.
1: 나이쇼, 나이쇼.
0: 일본어에는 이렇게 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변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일본어에 나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나르는 되다라는 뜻의 1그룹 동사인데요. 명사, 니,

0: 나르의 형태로 명사에 연결돼서 사람이나 사물, 사항의 변화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무엇무엇이 되다, 뭐뭐가 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챔피언.
1: 챔피언. 챔피언.
0: 챔피언이 되다.
1: 챔피언이 나르. 챔피언이 나르.
0: 일본어의 명사는요, 뒤에 니 나르를 연결해서 변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챔피언, 챔피언인데요. 챔피언이 나르라는 형태로 챔피언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가을.
1: 아키. 아키.
0: 가을이 되다.
1: 아키니 나르. 아키니 나르.
0: 아키, 가을인데요. 뒤에 니 나르 연결해서 아키니 나르라고 하면 가을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그는 게임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어.
1: 彼は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났다요. 彼は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났다요.
0: 彼は 그는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났다요. 게임의 직역하면 게임의라는 뜻이죠.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 게임의 세계 챔피언,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란 뜻이에요. 뒤에 니 나르 연결해서요.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나르라고 하면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되다라는 표현이죠. 나르의 과거 형태는요. 우리 지난달에 배웠죠? 과거 완료를 나타낸 조동사 타 연결하면 되었고요.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쭈르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 우쭈르를 초금으로 바꾸는 초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르는 되다, 났다, 되었다. 카레와 그는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났다 라고 하면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뒤에 종조사 요를 써서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조를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어요.
1: 暑い夏が過ぎて涼しい秋になりました. 暑い夏が過ぎて涼しい秋になりました.
0: 暑い夏が過ぎて 여기까지 볼까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스기르 지나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이그룹 동사는 동사 맞성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스기르 지나다 스기때 지나고가 되었어요. 스즈시 야키니 나리마시다. 선선한 가을이 되었어요. 스즈시 야키니 나르. 선선한 가을이 되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르. 1그룹 동사죠? 마스 연결할 때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죠? 나리마스 됩니다. 나리마시다. 되었어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변화 결과를 나타내는 니 나르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엇무엇이 되다, 뭐뭐가 되다예요. 그런데 무엇무엇이 되다, 뭐뭐가 되다를 직역하면 여러분, 나니나니 가 나르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화 결과를 나타낼 때는 조사 가가 아니라 조사 니를 써줘야 해요. 그래서 올해로 성년이 되었어요.
1: 今年で成年になりました.
0: 成年に 나리마시다. 니를 꼭 써주세요.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 니 나르의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아빠.
1: 오토산.
0: 오토산. 니 나르 연결해 볼게요. 아빠가 되다.
1: 오토산이 나르.
0: 오토산이 나르라고 하면 되죠. 다나카 씨는 지난달에 아빠가 되었다.
1: 다나카산와 센게츠 오토산이 났다.
0: 다나카산와 다나카 씨는 센게츠 지난달에 오토산이 났다. 아빠가 되었다. 아빠가 되다는 오토산이 나르. 아빠가 되었다. 나르의 과거 형태 났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나카 씨는 지난달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가 되었어.
1: 다나카산와 센게츠 아카찬가 우마레테 오토산이 났다요.
0: 다나카산와 센게츠 다나카 씨는 지난달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4: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3: 오늘의 타이틀은요?
4: 니쿠모 야사이모 다카쿠났다나.
3: 고기도 채소도 비싸졌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뭐뭐게 되다 라는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아주, 꽤.
4: 즈이븐, 즈이븐.
3: 즈이븐, 아주, 꽤 라는 뜻의 부사예요. 화면.
4: 가멘, 가멘.
3: 가멘, 화면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죠? 가멘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홈 화면, 뭐라고 하죠?
4: 홈가멘.
3: 홈가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크다는요?
4: 오키. 오키.
3: 오키.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그럼 작다는요?
1: 지사이, 지사이.
0: 지사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죠? 신형 스마트폰.
1: 신가타 스마호.
0: 신가타. 신형이라고 하는 한자어. 신은 음독이고요. 형은요? 뭔가 같다. 훈독인 것 같죠? 그래서 신가타는요, 음독과 훈독이 결합된 단어예요. 스마호라고 하면 스마트폰의 줄임말인데요. 선생님, 원래 스마트폰은요?
1: 스마트폰.
0: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줄여서 스마호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 구형은 뭐예요?
1: 규가타
0: 규가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향.
1: 애교
0: 영향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애교라고 하면 되죠. 올라가다, 오르다.
1: 아가르
0: 아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계단을 올라가다.
1: 가이단오 아가르
0: 지위가 오르다.
1: 지가 아가르
0: 월급이 오르다.
1: 給料が上がる.
0: 이렇게 다양한 장면에서 아가르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려가다도 궁금해요.
1: 下がる.
0: 사가르라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부담.
1: 負担.
0: 부담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부담인데요. 우리 일과에서 명사의 변화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 니, 나르 연결했는데요. 부담. 한번 니 나를 연결해서 부담이 되다 만들어 볼까요?
1: 부담이 나를.
0: 부담이 나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가격 인상.
1: 내하게.
0: 내하게 가격 인상입니다. 이때 내는요, 값 혹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럼 아게라고 하는 것이 인상이란 뜻이겠네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올라가다 오르다 아가르라고 하는 동사 배웠잖아요. 아게르라고 하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아게르, 르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이그룹 동사네요. 우리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게르, 올리다, 인상하다. 명사로 바꾸고 싶어요. 르떼 버리고 아게. 그래서 네, 아게 연결해서 네아게. 가격 인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이 형용사는요, 되다라는 뜻의 동사, 나르와 연결돼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그로 바꾸고 나르를 연결하면 됩니다. 즉, 이 형용사의 어간에 크, 나르의 형태로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게 되다 혹은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싸다, 저렴하다.
1: 야스이
0: 크, 나르 연결해 봅니다. 싸지다, 저렴해지다.
1: 야스くなる
0: 야스크나르, 싸지다, 저렴해지다.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려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르를 연결해요. 야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를 크로 바꿔서 야스크 뒤에 나르 연결합니다. 야스크나르, 싸지다, 저렴해지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맛있다.
1: おいしい
0: 크, 나르 연결해 보겠습니다. 맛있어지다.
1: おいしくなる
0: 오이시크나르. 맛있어지다 혹은 맛있게 되다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는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오이시, 맛있다. 이때 이를 크로 바꿔요. 오이시크. 되다라는 뜻의 나르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이시크나르. 맛있어지다 혹은 맛있게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키우기의 문장 확인해 볼까요? 항공권이 지난달보다 아주 싸졌어.
1: 航空券が先月よりずいぶん安くなった。

0: 끝났다.
1: 航空券が 항공권이 센 게지 요리 지난달보다 요리라고 하면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요. 뭐뭐보다라는 뜻이 되죠. 즈이븐 아주 야스크 났다. 야스이 싸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야스크 나르 싸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싸졌다 나르의 과거 형태 났다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야스크 났다. 싸졌어, 저렴해졌어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저 가게는 새로 단장해서 요리도 맛있어졌어요.
0: あの店はリニューアルして料理も美味しくなりました。あの店はリニューアルして料理も美味しくなりました。
1: あの店は、저 가게는 리뉴얼을 시대 새로 단장해서 리뉴얼해서 라는 표현이죠. 리뉴얼을 스르 새로 단장하다. 스르로 끝났는데요.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스르 시떼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료리모 요리도 오이시크 나리마시다. 맛있어졌어요. 맛있다 오이시 맛있어지다.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해서 오이시크 나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맛있어집니다. 오이시크 나리마스 과거 형태. 오이시크 나리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 형용사는요, 동사를 수식할 때 어미 이를 크로 바꾼 형태, 즉, 이 형용사 어간에 크의 형태로 부사의 기능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0: 早く寝て早く起きましょう。
1: 하야이 라고 하면 이르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꾼 하야끄 라고 하면 일찍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야끄 낼때 일찍 자고 하야끄 오키마쇼 라고 하면 일찍 일어납시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고 있는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도 결국은요. 이 형용사가 동사 나르를 수식하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형태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어간에 크 나르를 연결한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화면이 크다.
0: 画面が大きい。
1: 画面が大きい。나르 연결하고 싶어요. 화면이 커지다.
0: 画面が大きくなる。
1: 画面が大きくなる。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오기가 오기그 나르가 되었어요. 디자인도 새롭다.
0: デザインも新しい。
1: 디자인 뭐 아따라시. 여기에도 나를 연결해 볼까요? 디자인도 새로워지다.
0: デザインも新しくなる。
1: 디자인 뭐 아따라시그 나르. 아따라시 새롭다. 상태 변화 표현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해서 아타라시크 나르라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신형 스마트폰은 화면이 커지고 디자인도 새로워졌어요.
0: 新型スマホは画面が大きくなってデザインも新しくなりました。
1: 신형 스마트폰은 가면이 오키크 났대. 화면이 커지고 화면이 커지다. 가면이 오키크 나르. 나르에 태 연결하고 싶어요. 나르는 1그룹 동사,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르는 나떼가 되었어요. 디자인도 아타라시크 나리마시다. 새로워졌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1: た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이 재료 발주 주문서를 바라보고 있어요.
3: 아, 肉も 야사이も 高くなったな.
2: 肉も 야사이も 고기도 채소도 다카쿠나타나, 다카이, 비싸다라는 표현인데요.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다카쿠나루, 비싸지다. 비싸졌다, 다카쿠나타. 뒤에 나, 뭘까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하, 肉も 야사이も 高くなったな.
2: 이어서 보면요.
3: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2: 今年は 올해는 모션의 影響で 폭염의 영향으로라는 표현인데요. 影響で 이때 되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야사이노 네단가 채소값이 아가리마시다카라네 아가리마시다 올랐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요.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아가리마시다카라네 올랐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これじゃ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 値上げを考えるか。
2: 고래자, 이래서야라는 표현인데요. 원래라면 고래대와라는 표현이죠. 직역하면 이것으로는이란 뜻인데요. 이래서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이료히가, 재료비가 부담이나리요. 부담, 부담이고요. 명사의 변화, 결과를 나타낼 때는요. 뒤에 니, 나르 연결하면 되죠. 부담이나르, 부담이 되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사용된 종조사 요 넣어가지고요. 강조하고 있어요. 네아게오 강가에르까. 네아게 가격 인상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가격 인상을 생각해야 하나 정도의 의미고요. 가격을 올려야 하나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これじゃ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値上げを考えるか。
2: 이어서 보면요.
3: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2: 最近 요즘 가이쇼크스를 히토가 외식하는 사람이 스크나크나테이마스카라 스크나이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스크나크나르 적어지다라는 표현이죠. 스크나크나테이마스카라 적어지고 있어서라는 의미. 네아게와 키켄데스요. 가격 인상은 위험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아, 材料費は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2: 아이고 라는 표현이네요. 재료비와 재료값은 다카쿠나르시 다카이 비싸다라는 표현인데요. 상태 변화 나타낼 때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다카쿠나르, 비싸지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시, 열걸을 나타내는데 주로 이유의 열걸 나타내요. 다카쿠나르시, 비싸지고. 客와 손님은 스크나크나르시, 스크나이, 적다, 스크나크나르, 적어지다. 스크나크나르시. 적어지고 줄어들고라는 뜻이죠. 돈돈 점점 개가 경영이 무즈카시크나리요. 무즈카시 어렵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무즈카시크나르 어려워지다. 뒤에 종조사 요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 材料費は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2: 이어서 보면요.
3: 溜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2: 다메이키가 한숨이 도마리마센네 멈추지 않네요. 한숨만 나네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溜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아, 肉も 야사이も 高くなったな。
1: 今年は猛暑の影響で野菜の値段が上がりましたからね。
0: これじゃ材料費が負担になるよ。値上げを考えるか。

0: 最近外食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ますから、値上げは危険ですよ。
1: ああ、材料費は高くなるし、客は少なくなるし、どんどん経営が難しくなるよ。
0: ため息が止まりませんね。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3: クレジットカード、
2: クレジットカード、信用カード죠?
3: デビットカード、
2: デビットカード、チェックカード、직불カード를뜻합니다。
3: ポイント、
2: ポイント、ポイントんでよ。혹시발음디비쓸까요?
3: デビットカードは、인출하다、출금하다라는뜻의영어、デビットを사용한표현입니다。チェックカードを안하는점注意해주세요。
2: 랜덤 박스 지식, 스시 한자에 숨겨진 비밀. 일본의 대표 음식 스시는 한자로 수사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스시라는 음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한자는 스시를 나타내기 위해 나중에 좋은 뜻의 한자를 가져온 아떼지, 즉 뜻과 상관없이 한자의 의미나 훈만 빌려 쓰는 표기법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하이, 스시라는 명칭은 과거 생선을 밥과 발효해 보존할 때 생기던 신맛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시다를 뜻하는 옛말 스시에서 유래했습니다. 초기에는 생선을 밥과 발효시킨 나레스시 형태로 만들어져 교재에도 나와 있는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한자로 표기되었습니다. 이후 식초를 사용해 발효 시간을 줄이며 현대와 유사한 에도마에즈시로 발전했고, 한자 역시 잔수와 행복을 기원한다는 기란 의미를 담은 표기, 목숨수, 마트사가 오늘날 대표적인 표기로 정착되었습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이오리 겐키니 나리마시타.
0: 예전보다 건강해졌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상태변화 표현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상태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편하다.
1: 라쿠다. 라쿠다.
0: 라크라고 하면 편함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다 연결해서 라크다라고 하면 편하다라는 뜻의 나 형용사가 됩니다. 집안일
1: 가지, 가지
0: 가사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가지라고 하는데요. 집안일을 돕다, 가사를 돕다는요.
1: 가지요 데츠다우
0: 가지요 데츠다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일본어에는 동

0: 일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1: 하이.
0: 이 카지, 화재를 일본어로요?
1: 가지.
0: 가지라고 합니다. 집안일도 가지, 화재도 가지. 여러분, 문맥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로봇 청소기.
1: 로봇도 소지기.
0: 로봇도 로봇입니다. 청소기는요? 서지기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 로봇도 서지기. 덕분.
1: 오카게.
0: 오카게 덕분이란 뜻이에요. 부모님 덕분에 일본어로 표현하면요.
1: 両親のおかげで.
0: 両親 노 오카게데라고 하면 됩니다. 오카게 덕분이고 명사잖아요. 그러면 両親도 명사예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보통 조사 노를 사용하죠. 両親の おかげ라고 하면 부모님 덕분. 오카게 뒤에 대 연결해서 おかげで라고 하면 덕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両親の おかげで라고 하면 부모님 덕분에라는 뜻이 되죠. 분위기.
1: 雰囲気.
0: 분위기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분위기, 분위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분위기가 밝아지다.
1: 雰囲気が 明るくなる.
0: 분위기가 아카르크나르. 밝다라고 하면 아카르이, 이 형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카르이, 밝다. 아카르쿠 나르, 밝아지다. 분위기가 아카르크나르, 분위기가 밝아지다가 되었네요. 그리고 선생님, 이 분위기, 가타카나어로도 표현할 수 있죠?
1: 하이, 무도.
0: 무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색.
1: 가오이로.
0: 안색이라고 하는 한자어 모두 뜻으로 읽습니다. 얼굴이란 뜻의 가오, 색이란 뜻의 이로, 그래서 가오이로, 안색이란 뜻인데요. 안색이 좋다.
1: 가오이로가 이.
0: 안색이 나쁘다는요?
1: 가오이로가 와르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마음.
1: 心.
0: 마음심이라고 하는 한자. 뜻으로 읽습니다. 心, 마음, 생각 혹은 정성.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心, 반대말은요?
1: 体.
0: 가라다, 몸, 신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신체. 또 있잖아요?
1: 신体.
0: 신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건강하다, 활기차다.
1: 元気だ.
0: 元気, 건강함, 활기참, 원기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다 연결해서 元気다, 건강하다, 활기차다, 혹은 기운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1: お元気ですか?
0: 오겐키데스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물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곤니치와도 안녕하세요로 해석되지만, 오겐키데스카,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는 뜻의 안녕하세요, 오겐키데스카. 대답할 때는요,
1: おかげさまで元気です.
0: 오카게사마데 겐키데스. 오카게사마데 덕분에 겐키데스,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카게사마데 뭔가 앞서 나왔던 단어 비슷하지 않아요? 덕분 오카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카게사마데라고 해서 문 앞에서 사용될 때는 덕분에 뭐뭐 합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는요, 되다라는 뜻의 일그룹 동사, 나르와 연결돼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나 형용사의 어미 다르, 니로 바꾼 다음에 나르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즉, 나 형용사 어간, 니, 나르의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 하게 되다 혹은 뭐뭐 해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단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아하다.
1: 好きだ.好きだ.好きになる.好きになる.
0: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 스키니나르.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입니다.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는요. 어미 다를

0: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하면 됩니다. 스키다, 달을 니로 바꿔요. 스키니, 이 뒤에 나를 연결해서 스키니 나를,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 정도의 의미가 되었네요. 하나 더 볼게요. 유명하다.
1: 유메다, 유메다.
0: 유명하게 되다, 유명해지다.
1: 유메니 나를, 유메니 나를.
0: 유메니 나를, 유명하게 되다, 유명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유메다, 나 형용사는요, 상태 변화 표현을 만들 때 다를 니로 먼저 바꿉니다. 유메니, 이 뒤에 나를 연결해서요. 유메니 나를, 유명하게 되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일본에 오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었어.
1: 日本に来てからアニメが好きになった。日本に来てからアニメが好きになった。
0: 日本に来てから, 日本に 来る, 일본에 오다. 여러분, 테, 가라,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뜻이었습니다. 크루에 테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키테, 가라. 니혼니 키테 가라. 일본에 오고 나서, 아니메가 스키니 났다. 아니메가 스키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다를 니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를 연결해요. 아니메가 스키니 나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다. 과거 형태로 바꾸고 싶죠? 나르가 났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메가 스키니 났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었어. 다음 문장 볼게요. SNS에서 화제가 되어 이 화장품은 유명해졌어요.
1: SNS で話題になってこのコスメは有名になりました。 SNS で話題になってこのコスメは有名になりました。
0: SNS で, SNS에서 話題になって, 화제가 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話題になる, 화제가 되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명사에 니, 나를 연결하면요.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이었죠. 話題になる, 화제가 되다. 태에 연결할 때요. 1그룹 동사는 우쭈루로 끝난 경우에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話題になって, 화제가 되어 このコスメは, 이 화장품은 유명になりました. 유명하다, 유명하다.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어요.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유명になる, 유명해지다. 유명になりました, 유명해졌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나 형용사는요, 동사를 수식할 때 다를 니로 바꾼 형태, 즉, 나 형용사 어간의 니의 형태로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1: 도서관では 静かにして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되는데요. 오늘 배우고 있는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도 결국 나 형용사가 동사 나르를 수식하는 형태인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 즉, 나 형용사 어간, 니, 나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하다.
1: 楽だ.
0: 楽だ. 나를 연결해 볼까요? 편해지다.
1: 楽になる.
0: 楽になる.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는요? 어미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라끄다가 라끄니 나르가 되었는데요. 집안일이 편해지다.
1: 가지가 라끄니 나르.
0: 가지가 라끄니 나르. 로봇 청소기 덕분에 집안일이 편해졌다.
1: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가지가 라끄니 났다.
0: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로봇 청소기 덕분에 가지가, 집안일이 라끄니 났다, 편해졌다. 라끄니 나르, 편해지다. 과거 형태는요, 나르를 낫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라끄니 낫다. 정중하게 바꿔볼게요. 로봇 청소기 덕분에 집안일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1: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가지가 다이브 라끄니 나리마시타.
0: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로봇 청소기 덕분에 가지가, 집안일이 다이브 상당히 라끄니 나리마시타, 편해졌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心も体も前より元気になりました。
1: それはよかったですね。
2: 지금들은이대화문세번이상반복해서듣고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스타일을 스타일을
2: 스타일을 스타일이고요.
3: 아이템을 아이템을
2: 아이템은아이템품목이란뜻입니다
3: 트렌드트렌드
2: 트렌드트렌드경향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はい끝대소리에주의했으면하는데요미음받침대신む드가아니라도로발음합니다
2: 랜덤박스지식단풍선형모미지가리선한가을바람이불어오면홋카이도와고지대산간지역을시작으로일본전역이점차붉게물들기시작하는데요일본의단풍시즌은각지역의위도와고도에따라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9월중순부터12월초순까지이어집니다
3: 네맞습니다이때단풍을구경하러가야되는데일본에서는모미지가리라고해서단풍을사냥가리하러간다고표현합니다과거일본의귀족들이산이나들로나가아름다운단풍을찾아다니며가까이에서감상하거나하던것을사냥에빗대어부르던것에서시작되었다고합니다
2: 참고로단풍을뜻하는모미지라는말에도재미있는이야기가있는데요손으로염료를비벼서물을들인다라는뜻의옛동사모미이즈라는단어에서모미지라는단어가유래했다고합니다오늘준비한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초급일본어홈페이지에일본어질문남겨주신분들중추첨을통해 YBM 에서취업및승진을위한 JPT 일본어능력시험응시권을드리고있으니질문많이남겨주세요오늘도수고많으셨습니다
3: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목소리)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2: 살 길이다.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복습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께 간단한 OT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복습을 안 하고요. 벌써 책을 한 번씩 쓱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절대 먼저 본문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본문은 일단 우리가 귀로 들을 겁니다. 단어는 보셔도 돼요. 앞장에 있는, 옆에 있는 본문 보지 마시고요. 함께 가겠습니다. 예습 금지예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하루에 단어 한 10개, 그리고 문장 2개만 외우자라는 목표를 좀 낮게 잡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하루에 단어 10개, 문장 2개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2: 是的.

0: 아, 이미 很了不起了.
1: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미 대단하다 한번 더.
0: 已经很了不起了.
1: 已经很了不起了. 좋습니다. 자, 오늘 1강 제목 보겠습니다. 너 평소에 어떻게 출근해?
0: 你平时怎么上班?
1: 교통수단 물어보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말씀.
0: 你平时怎么上班?
1: 아무리 초급 중국어라고 해도 레벨이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 단어들이 모두 해석이 되는 분도 계시고 하나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니밖에 안 들리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20여 분 후에는 모두 다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네, 여러분, 9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8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
0: 平时.
1: 네, 단어만 딱 외우면 안 돼요. 문장에 들어가야죠. 너 평소에 뭐 먹니? 하나, 둘, 셋.
0: 你平时吃什么?
1: 아, 니 平时 주어 뒤에다 보통 넣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0: 嗯哼.
1: 근데 맨 앞에 넣어서 平时 니 吃什么 해도
0: 也可以.
1: 괜찮습니다. 주어 앞뒤에 올수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평소, 평시, 平时 발음 비슷하네요. 자, 출근하다.
0: 上班.
1: 한번 더.
0: 上班.
1: 아,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샹반, 쌍비읍으로 많이 해요. 샹반. 아, 물론 되는데 힘 빼시고 우리 왕 선생님처럼 샹반, 퇴근하다.
0: 下班.
1: 윗상자의 반대말은 아래 하자입니다. 모르시면 검색하세요. 샤반. 좋아요.
0: 그리고 직장인, 我们说 上班族.
1: 민족 할때 족자입니다, 여러분. 샹반주, 셀러리맨이라고도 하죠, 그죠?
0: 是的.
1: 그래요. ZU 검색하면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0: 一般.
1: 오늘은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보통 위치합니다. 해볼까요? 너 보통 뭐 먹어?
0: 你一般吃什么?
1: 이거죠. 니 일반 吃 什么?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건이 일반 자체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평가할 때도 쓰입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0: 一般.
1: 이건 극찬은 아니에요. 한 7, 80점이죠. 네.
0: 그저 그래.
1: 일반, 그저 그래. 네. 보통이야. 안 따도 되고, 대중교통에 오면은 타다도 됩니다.
0: 坐.
1: 사실 발음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실 수 있겠네요. 운동하다. 하다라고 하는 그 쪼어랑 같은 발음이에요.
0: 没错.
1: 네, 하지만 문맥상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죠. 물론 한자는 달라요. 하지만 들을 때는 한자가 없으니까 쪼어 쪼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다 혹은 타다 안다를 자유자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버스.
0: 公交车.
1: 다른 말로 또 있는데 이따 볼게요. 공자오처. 일성이 연달아 세 개예요. 아아아 이 발음이 들려야 돼요. 한번 더.
0: 公交车.
1: 차 발음하실 때, 처 아니고, 처, 처, 처어라 생각하시고, 처, 매일.
0: 每天.
1: 매일, 편리하다.
0: 方便.
1: 교통이 편리하다 할 때, 편리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很 方便. 지금 여러분들
0: 嗯哼.
1: 따라하고 계시죠?
0: 那么我们说 라면?
1: 아하, 컵라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 할 때,
0: 라면,
1: 맞아요.
0: 方便面.
1: 맞아요. 팡비엔 면, 면발 할때 면입니다. 꽤 많은 분들께서 라면을 중국어로 아시더라고요. 라면. 근데 사실 라면은요, 중국의 국수의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0: 是的,是的.
1: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라면은 라면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팡비엔 면 이걸
0: 没错.
1: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어우예요, 여러분.
0: 就是.
1: 절대 지우실 지우실 하지 마세요. 지어우예요, 지우실. 지오의 가장 많은 뜻은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我就是 한국인. 그 바로 뭐뭐입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이게 오직 뭐뭐일 뿐이다. 다만 뭐뭐일 뿐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품으로 검색해 보세요. 只是 같은 말이죠, 선생님. 그죠?
0: 嗯哼.
1: ZHI 삼성입니다. 只是 就是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Oh, sometimes 제가 오늘부터 수업 들으시는 분은 좀 놀라셨겠지만 제가 영어도 가끔 합니다.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 저도 영어를 못하는 저도 아는 단어가 몇개 있어서 그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0: 有时候.
1: 삼성이성 이거 들려야 돼요. 요시 삼성이성 보이시면 요시 따라하세요. 호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요시호 아니고
0: 요시호.
1: 네, 때때로. 이건 본문 통해서 이따 살펴볼게요. 미리 보지 마세요. UI 사이에 넣어서 후이가 아니라
0: 회.
1: 회. 뜻 세 개 있어요. 얼른 적으세요.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0: 음흠.
1: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했지 할 때 하곤 하다 뜻도 있어요. 아, 어렵습니다. 그죠? 차가 막히다.
0: 도처.
1: 여기서 차가 뭐예요?
0: 처.
1: 그럼 막히다.
0: 도.
1: 변기 막히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막혔어요. 마통도 올라. 아이고, 변기를 중국어로
0: 마통이라고
1: 합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마통. 그래요. 눈 감을 시간이에요. 눈 감고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어머, 이치 라이팅이샤.
2: 第一课，你平时怎么上班？你平时怎么上班？我一般坐公交车去。每天都坐公交车吗？对，方便。 就是有时候会堵车。你平时怎么上班？我一般坐公交车去。每天都坐公交车吗？对，方便。就是有时候会堵车。
1: 네, 본문 많이 보고 싶으셨죠?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너,
0: 니,
1: 평소에,
0: 평시,
1: 어떻게,
0: 怎么,
1: 출근하다,
0: 上班.
1: 자, 버무리시죠. 너 평소에 어떻게 출근해?
0: 你平时怎么上班?
1: 어때요? 어순이 똑같죠, 한국어랑? 그러니까 사실 중국어 어순이 뭐 한국어랑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데 목적어가 없으면 사실 중국어나 한국어랑 비슷한 어감이 많습니다. 목적어 없으면 비슷해요, 한국어랑. 나는 밥 먹는다는 물론 중국어 나는 먹는다 밥이죠. 하지만 나는 먹어요. 나는 먹어요. 똑같아요?
0: 我吃.
1: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평소에 어떻게 출근해? 빠르게 한번 들어보시죠.
0: 你平时怎么上班?
1: 좋아요. 나 보통 버스 타고 가.
0: 我一般 坐公交车去.
1: 천천히 보시죠. 나.
0: 我.
1: 보통 일반적으로.
0: 일반.
1: 타다.
0: 坐.
1: 버스.
0: 公交车.
1: 동사가 또 옵니다. 가다.
0: 去.
1: 버스 타고 간다.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0: 坐公交车去.
1: 그렇죠. 매일.
0: 매일.
1: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초급 중국어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모두 중국어를 아십니까? 모두. 또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0: 또우.
1: 또우가 아니라 또우. 우리 모두 너 사랑해. 워먼 또우 아이니. 근데 여러분 별표 준비하세요. 매일. 이 매일이라는 글자 뒤에 또우가 있으면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할 때 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밥 먹어요.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매일마다 밥 먹어.
0: 매일都吃饭.
1: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예문에서 또 빼고 그냥 매일吃饭 어때요?
0: 也可以.
1: 괜찮답니다. 하지만 써보세요, 여러분. 매일都 좋아요. 매일마다 버스 타니 갑니다.
0: 每天都坐公交车吗?
1: 한 번 더 시작.
0: 每天都坐公交车吗?
1: 뚜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0: 뚜이.
1: 뚜이.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독학하시는 분들이 뚜이 뚜이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뚜이. 편리해.
0: 方便.
1: 바로 뭐뭐입니다라는 말로 있지만 단지 뭐뭐에 불과해. 단지 뭐뭐일 뿐이야. 갑니다.
0: 就是.
1: 就是. 자, 때때로.
0: 有时候.
1: 사실 패턴화 시킬 수 있어요. 단지 좀 때때로 뭐뭐일 뿐이야라고 할 때 就是 有时候 이 다섯 글자가 한 몸으로 무조건 아니지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就是 有时候 하면은 단지 어떨 때는 좀 뭐뭐이곤 해. 뭐뭐이곤 해. 오늘 회는 할 줄 안다, 할 것이다가 아닌 바로 문맥상 하곤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단지 때때로 차가 좀 막히곤 해. 이게 직역이에요. 갑니다.
0: 就是有时候会堵车.
1: 이렇게 성격이 너무너무

0: 시작.
1: 就是有时候会堵车.
0: 제가 신기한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눈 감고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한번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平时怎么上班?
3: 我一般坐公交车去。
2: 每天都坐公交车吗？
3: 对，方便，就是有时候会堵车。
2: 你平时怎么上班？
3: 我一般坐公交车去。
2: 每天都坐公交车吗？
3: 对，方便。就是有时候会堵车。
0: EBS 초급 중국어 Upper Point 10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때 이미 언급을 다 드렸어요. 오, 너무 쉬운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파생된 예문까지 함께 외우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단어도 외울 수 있겠네요. 새로운 단어. 옷을 중국어로
1: 衣服.
0: 어떤 분들에겐 복습이 되겠네요. 정말 예문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이후 옷한벌할때 벌.
1: 见.
0: 양사를 참 좋아해요. 이 뭐뭐 저 뭐뭐 할때그 양사. 제일 만만한 게라고 하는 저거도 되지만 이 찐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옷 그냥 그래 보통이야.
1: 这件衣服很一般.
0: 여러분들께 이반 앞에 흔올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매우 보통이야 말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 이반 사성일성 이반 일성 높이 발음하시고요.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나 지금 처음 했던 if에 있던 이 문장에서는 그냥 보통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지금 보통 7시에 일어나는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1: 我一般7点起床.
0: 잘 보세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입니다. 치디엔 올라가야 됩니다. 디엔 치는 올라가면 안 되죠. 삼성 이성 아아 치床 치床 이 발음 기억하시고요. 기상하다 중국어로
1: 起床.
0: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나 한번더 시작.
1: 我一般7点起床.
0: 좋습니다. 주말을 중국어로 쪼모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쪼우모어 시작.
1: 周末.
0: 쪼모어 어로 끝나야 돼요. 모어예요. 주말에 난 보통 집에서 쉽니다.
1: 周末我一般在家休息.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시우시 시우시하지 마시고요. 시어예요. 시어시 시어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
1: 周末我一般在家休息.
0: 자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도 있지만 오늘은 문맥상 어디 어디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버스 오늘 발음 많이 했어요. 버스 시작.
1: 公交车.
0: 혹은 네 글자로 시작.
1: 公共汽车.
0: 아, 이거 초급자분들이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공 두 번째 공도 일성으로 많이 해요. 공공 아니고 공공 내려가야 됩니다. 공공치처 좋은 소식. 더 줄일 수 있어요. 두 글자.
1: 공交.
0: 저는 근데 북경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선생님 저는 압도적으로 공자오처 많이 썼어요.
1: 是的.
0: 선생님은요?
1: 공交也常用, 公交车也常用.
0: 좋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아주 많아. 버스 안인데 윗상자가 있네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公交车上人很多.
0: 네, 이 샹이 위란 말도 있지만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버스 타자.
1: 我们坐公共汽车吧.
0: 좋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 카인샤. 네, 후이가 아니라
1: 会.
0: 할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가시죠. 그는 때때로 차를 마시곤 합니다.
1: 他有时候会喝茶.
0: 흐어예요. 喝茶. 좋습니다. 하곤 한다의 뜻이 있죠. 어린아이 중국어로
1: 小孩子.
0: 어린아이는 때때로 울곤 하죠.
1: 小孩子有时候会哭.
0: 전부 다 하곤 한다죠. 쿠 모르시면 필기하시고요. 울다. 날씨가 추울 때는 눈이 오곤 하죠.
1: 天气冷的时候会下雪.
0: 눈 내리다
1: 下雪.
0: 잊지 마시고요. 이런 단어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초급이라고 해도 저녁에 때때로 신문을 보곤 합니다.
1: 晚上有时会看报纸.
0: 자, 요시호 줄여서
1: 有时.
0: 요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눈 내리다.

0: 하나, 둘, 셋.
1: 下雪
0: 신문. 하나, 둘, 셋.
1: 报纸
0: 줄여서 그냥 빠오라고도 하죠, 선생님?
1: 可以的
0: 좋습니다. 쥐 빼고 빠오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표현 한 걸음 더입니다.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자전거, 중국어로.
1: 自行车
0: 한번 더.
1: 自行车
0: 나는 자주 자전거를 탄다.
1: 我经常骑自行车
0: 자주라는 부사 기억하세요. 经常 좋습니다. 길 위라 그래요. 중국은 길에가 아니라 길 위에 차들이 너무 많아.
1: 路上的车非常多
0: 따라오고 계시죠? 非常多 일선 길게 빼셔야 됩니다. 할줄 알아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할줄 알아 몰라 집어넣어서 너 중국말 할줄 아니?
1: 你会不会说汉语?
0: 한 위가 아니라 와유 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쇼 한유 한유 예 위위 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끔 시작
1: 偶尔
0: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끔 지각하기도 해.
1: 偶尔会迟到
0: 네, 여기서 회는 하곤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반 배웠었죠? 상당히 비슷한 말. 그럭저럭 뭐한 6, 70점. 시작.
1: 还可以
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平时怎么上班?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무제한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규현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만이
4: 살 길이다.
2: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월에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조금만 삐끗해도 다시 듣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괜찮아. 우리가 이반, 뭐 흔이반 배웠었죠? 근데 세 글자짜리가 또 있었습니다.
4: 还可以.
2: 저 1강에 표현한 걸음더에 있는 내용 지금 보는 거예요. 저 혼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고 맞췄어야죠. 한 번 더.
4: 还可以.
2: 좋습니다. 너 평소에 어떻게 출근해?
4: 你平时怎么上班?
2: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복습이니까.
4: 你平时怎么上班?
2: 좋아요.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4: 这周末有什么打算吗?
2: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왕 선생님 발음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여 분 후에 더 잘 들릴 겁니다. 훨씬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나이 카인샤. 여러분, 17페이지에 있는 본문은 보지 마세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눈 감고 들을 거예요, 본문은. 주말, 어이고, 이거 1강에 나왔었습니다. 쪼, 모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쪼우, 모어, 갑니다.
4: 쪼모.
2: 쪼모. 아, 어렵네요. 행복한 단어인데 발음이 어려워요. 쪼모. 좋아요. 계획하다도 되고, 계획도 있고요.

0: 다선.
1: 다선. 자, 지금 경성 체크돼 있나요, 여러분? 사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0: 다선.
1: 선생님, 다 괜찮죠?
0: 또 可以.
1: 사실 저는 사성으로 많이 하긴 했어요. 다수한 이렇게 말이죠.
0: 음흠.
1: 예,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제가 드립입니다.
0: 是的.
1: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한 10번은 들었을 거예요. 계획이 있구나. 이럴 때는 뭐 명사로 쓰이는 거죠. 요다수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직
0: 하이.
1: 안 좋은 소식이에요. 하이는 뜻이 엄청 많습니다.
0: 是的.
1: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아직일 뿐입니다. 보통 완료 부정이 매인 거 아세요, 여러분? 뿌가 아니에요. 안 먹었다는 중국어로
0: 没吃.
1: 네, 뿌가 아니에요. 没吃, 러 쓰면 안 돼요. 메이 뒤에 부정에 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먹었어.
0: 还没吃.
1: 아직 안 왔어.
0: 还没来.
1: 같이 하셔야죠. 아직 안 갔어.
0: 还没走.
1: 에, 还没走, 还没去 하신 분들, 괜찮아요. 취도
0: 也可以.
1: 있고, 에, 走도 있습니다. ZOU 검색해 보시고요. 생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0: 想好.
1: 생각하다. 원래 이 샹을 어떤 분들은 보시고 하고 싶다라만 떠올리시는데, 이 샹이 하고 싶다가 되려면 뒤에 동사가 와야죠. 샹, 吃饭 하면 밥 먹고 싶다. 거기서 샹은 조동사고요. 여기선 동사 자체로 쓰이면 생각하다예요. 생각 잘해봤니? 여기서 하오는 좋다 이게 아니라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예요, 여러분. 네, 샹하올라 하면은 생각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을 다 끝냈다 이런 말인 거죠.
0: 没错.
1: 생각을 끝냈다. 밥다 먹었어요. 吃好了. 이 여러분, 吃好了가 절대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밥다 먹었다 이런 뜻이죠, 선생님. 그래요. 샹하오. 요거 본문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건의하다란 말도 있고 건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0: 建议.
1: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의하다, 물론 쓰긴 쓰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쓰진 않잖아요. 이게 약간 의역해서 제안하다, 의견을 제시하다라고 할 때도 이 TNE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0: 같이.
1: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같이 밥 먹는다,
0: 같이 吃饭.
1: 같이 등산하다.
0: 같이 爬山.
1: 선생님, 바샨 몰라요. 밑에 있는데요. 바샨, 오르다, 바, 매산자죠? 샨, 바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0: 怎么样?
1: 와우. 누군가에게 그날의 컨디션 물어볼 때도, 怎么样? 이럴 때 쓰일 수 있고요.
0: 음흠.
1: 동의를 구할 때, 야, 우리 축구 한판 할까? 어때? 怎么样?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죠. 좋습니다. 날씨가 어때? 날씨를 중국어로?
0: 天气.
1: 오, 모른 필기 하시고요. TNT, 날씨가 어때? 다 같이 시작.
0: 天气 怎么样?
1: 좋습니다. 마침, 때마침.
0: 正好.
1: 절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서 문장 자체로 암기해야 이 쓰임새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나가다.
0: 出去.
1: 옛날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인데,
0: 出去.
1: 저희 와이프가 요새 많이 해요. 나가! 조지.
0: 그럼 나가요?
1: 안 나가, 나갑니다. 네. 추취. 참고로, 추 뒤에 라이나 취가 오면은 경성이에요. 추취
0: 是的.
1: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방향보호인데요.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추취, 추라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오다, 추라이. 기억하세요. 자, 운동하다도 되고, 운동도 되고요.
0: 运动.
1: 자, 발음하실 때, 입을 가로로 벌려서 win,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어의 win, you win 할때그 win 발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운동은 어렵게 발음하셔야 돼요. 운동이 어렵잖아요. YU 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운동 이거예요. 워낙 왕 선생님은 중국인이니까 편하게 발음하시죠. 들어보실래요?
0: 运动.
1: 어렵게 발음하시네요. 그렇죠? 운동. 절대 입을 가로로 win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 가로로 벌려서 윈동해도 알아듣잖아요.
0: 能听懂的.
1: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되 정확한 발음은 아셔야죠. 17페이지 본문 눈 감고 들어볼게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먼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二课. 这周末有什么打算吗? 这周末有什么打算吗?
3: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2: 那一起去爬山怎么样?
3: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2: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1: 那一起去爬山怎么样？
0: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2: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3: 这周末，
2: 이것이 중국어로 죠. 그죠? 이번 주말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니? 무슨 계획이 있니? 일단 무엇이 중국어로 이성경성? 아하, 들어볼게요.
3: 什么？
2: 什么는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뭐 먹니?
3: 吃什么？
2: 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3: 有什么打算吗？
2: 여기서 打算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하나, 둘, 셋,
3: 名
2: 명사,
3: 词，
2: 명사, 명사를 중국어로 名词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인 게 중요한 거죠. 명사를 중국어로 名词라고 하지만 그냥 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这周末有什么打算吗？
2: 아직 안 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이메이가 거의 한 몸이에요. 자. 여기서 how를 빼볼게요. 아직까지도 이 샹이랑 샹하오의 차이점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how를 빼고 읽어볼게요, 선생님.
3: 还没想，
2: 그건 뭐예요? 아직 생각을 아예
3: 안
2: 안한 거죠.
3: 했어요.
2: 아예 생각 안한 거예요. 그럼 how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3: 还没想好。
2: 생각했죠. 하지만 다 못한 거예요.
3: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2: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생각 중이라는 거죠. 하이 메이 치 뭐예요? 아예 안 먹었죠. 하이 메이 치 하오. 먹고 있는데 아직도 못 먹은 거죠. 요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요. 너 무슨 좋은 의견 있니? 전부 다 샨머가 지금 동사 뒤에 있죠. 여기서도 建议는 명사입니다. 갑니다.
3: 你有什么建议吗？
2: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니요. 니요 샨머. 여러분 요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잖아요. 삼성 이성. 요 샨. 요 샨. 니요 샨. 니요 샨머 建议吗?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스러워요. 어려워서요.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你有什么建议吗？
2: 어렵지만 극복해야 됩니다.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면이란 말도 있습니다.
3: 那
2: 그럼 함께 가다.
3: 一起去
2: 등산.
3: 爬山
2: 어때?
3: 怎么样？
2: 중국어는 은느니가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버무려야죠. 그러면 같이 등산 가는 거 어때? 갑니다.
3: 那一起去爬山怎么样？
2: 그럼 같이 밥 먹는 거 어때?
3: 那一起吃饭怎么样？
2: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차 마시다. 허, 자 집어넣어서. 그럼 같이 차 마시는 거 어때?
3: 那一起喝茶怎么样？
2: 좋습니다. 좋아.
3: 好啊。
2: 하와는 대답으로 쓰일 때 좋아란 말도 있지만 알겠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어기조사예요. 없어도 됩니다. 하오 해도 됩니다. 마침
3: 正好。
2: 나왔습니다. 아까 단어만 외울 때는 마침 정하오 이렇게 외웠죠? 문장을 통해서 어감을 기억하시죠? 마침 나가서 운동 좀 하지 뭐.
3: 正好出去运动一下。
2: 아하, 마침 나가서 운동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마침 나가서 운동 좀 하자.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동사 뒤에 이샤 집어넣습니다. 잠깐만 와봐 일로. 시작.
3: 来一下。
2: 오, 잠깐만 들어봐.
3: 听一下。
2: 우리 한번 볼까 같이? 같이 한번 이거 보자.
3: 看一下。
2: 그렇죠. 정하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3: 正好出去运动一下。
2: 정하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정하오. 정하오 出去 이런 게 포인트예요.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발음은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보다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我们 이치 라이 티인샤.
1: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1: 那一起去爬山怎么样？
0: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1: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还没想好，你有什么建议吗？
1: 那一起去爬山怎么样？

0: 好啊，正好出去运动一下。
1: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시죠. 요샨머 땡땡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발음을 더 강조해드립니다. 또 삼성이성 요샨 요는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너뭐 궁금한 거 있니? 오늘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기 전에 너뭐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여유 있게 입 밖으로 꺼냈을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중국어로
2: 问题.
1: 너 무슨 문제 있니? 이게 직역이에요. 갑니다.
2: 你有什么问题吗?
1: 你有什么问题吗? 네, 좋습니다. 问题 기억하시고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있나요?
2: 这里有什么好吃的吗?
1: 맛있다를 중국어로
2: 好吃.
1: 형용사에 떠 쓰면은 여러분 명사화됩니다. 맛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쁘다가 중국어로
2: 好看.
1: 혹은 피아오량, 하오캄도 있고요.
2: 嗯哼.
1: 피아오량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예쁜 것,
2: 漂亮的.
1: 그 덥니다, 여러분. 여기를 중국어로
2: 这里.
1: 这里 혹은 얼화만 집어넣어서
2: 这儿.
1: 这儿 이렇게. 예, 这儿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这儿 이 자체가 한 단어예요. 这里 같은 말입니다. 오늘 무슨 뉴스 있니?
2: 今天有什么新闻吗?
1: 여러분, 이 신원이 절대 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2: 没错.
1: 신문이 아니라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스 프라임 시간대가 몇 시죠? 8시도 있고 9시도 있잖아요.
2: 嗯哼.
1: 중국은 7시 아닙니까, 선생님?
2: 对, 7点.
1: 예, 7등 7시입니다. 뭐 CCTV라 그러죠. 중앙 电视台.
2: 对, 중앙电视台 신闻.
1: 신원 좋습니다. 자, 아직 못마지 않았다. 이두 글자 분명히 두 단어입니다만 덩어리째 암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2: 我还没吃饭.
1: 오, 너무 쉽다고요? 아니죠. 삼성이성. 我还 따라해보세요. 我还没吃饭 기억하세요. 숙제를 중국어로
2: 作业.
1: 숙제 아직 다못 끝냈어요.
2: 作业还没做完.
1: 잘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말로 도치법이에요.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앞에 왔죠. 원래는 我가 주어 아닌가요? 문맥상?
2: 嗯哼.
1: 我还没做完作业
2: 是的.
1: 이거죠. 네, 숙제를 강조하는 거죠. 좋아요. 근데 여기서 做完 할때 완이 뭐예요? 다 뭐뭐했다. 앞선 우리 본문에 있었던 하오랑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2: 是的.
1: 다 먹었어요. 吃好了. 吃完了. 상당히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시죠. 오, 건의하다, 건의. 오, 이거 알겠는데 이게 뭐 중요한가요? 왜한 페이지에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제안이야.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예문.
2: 这是一个好建议。
1: 好建议 뭐예요? 좋은 건의, 좋은 제안으로 여기 됩니다. 여기서는 명사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가뿐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괜찮아요. 너더 좋은 의견 있니? 여기서도 명사입니다. 더 좋은 할때 더가 껑이에요. 갑니다.
2: 你有更好的建议吗？
1: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떠올수 있는 거 아세요? 이 더만 보시면 뭐뭐의 떠올리시는데 명사와 명사를 이을 때만 더고요. 그건 뭐뭐의죠. 나의 핸드폰?
2: 我的手机.
1: 그건 뭐뭐의죠. 형용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건 그냥 예쁜 선생님 할때그 문장 구조입니다. 예쁜 선생님, 피아오량다 라오시
2: 嗯哼.
1: 그거예요, 여러분. 너 일찍 좀 자는 걸 건의한다. 이게 직역입니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 갑니다.
2: 我建议你早点睡觉.
1: 필기 준비하세요. A, T, N, E, B, C 이런 문장 구조가 있어요. A가 B에게 건의합니다. C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여기서 그럼 A가 뭐예요?
2: 我,
1: B는요?
2: 你,
1: C는요?
2: 早点睡觉.
1: 그렇죠.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B고 어디까지가 C인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早点, 뭐 얼화를 집어넣어서 早点 상관없습니다. 일찍 좀 이런 뜻이에요. 잠자다.
2: 睡觉,
1: 한번 더.
2: 睡觉.
1: 그렇죠. 여기서 문맥상 내가 너한테 건의합니다. 일찍 좀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죠, 선생님.
2: 嗯哼.
1: 하나 더 하시죠. 선생님이 건의합니다. 우리에게 일찍 좀 준비하라고.
2: 老师建议我们早点准备.
1: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A는 老师, B는 我们,
2: 我们
1: 그렇죠. C는
2: 早点准备.
1: 준 하지 마시고 UN 사이에 으 들어가서 준비 기억하세요. 밑에 거 보시죠. 친구가 나에게 직장을 바꿔보라고 제안.

0: 미안하네요.
1: 朋友建议我换一份工作。
0: 오, 일의 양사가 funny예요.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꾸다, 환이펀 공소 잊지 마시고요.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생각을 중국어로
1: 想法。
0: 갑니다.
1: 你有什么想法吗？
0: 이 페이지에서는요, 단어를 어휘랑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샹파 필기하시고요. 그는 아직 준비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1: 他还没有准备好。
0: 준비하오. 다 끝내지 못했다. 메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이메이랑 같은 말이 하이메이요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다.
1: 老师给我提了一个很好的意见。
0: 와, 어렵다, 그죠, 여러분? 천천히 보시죠. A가 B에게 A, 게이, B 의견이 중국어로
1: 意见。
0: 지엔이랑 비슷하죠. 제시하다 할 때, 제안하다.
1: 提。
0: 오, 지이젠, 의견을 제시하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 휴가 때 수영하러 가는 거 어때? 수영하러 가는 거 어때?
1: 咱们放假去游泳怎么样？
0: 수영하다,
1: 游泳。
0: 휴가
1: 放假。
0: 잊지 마시고요. 네 글자를 통째로 외우세요. 마침 너 잘왔다.
1: 来得正好。
0: 네, 요런 거는 통째로 암기하셔야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周末有什么打算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師.
2: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저 혼자 지금 20페이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아이고, 너 마침 잘 왔다. 마침 잘 왔어. 하나, 둘, 셋.
3: 来得正好.
2: 이거 왜 복습한 줄 아세요, 선생님?
3: 常用吧.
2: 아, 많이 써서. 그것도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번밖에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3: 아, 是吗?
2: 이 많이 쓰이는 말을 말이죠.
3: 这是一句很常用的话.
2: 아주 따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도보호예요. 오는 정도가 때마침이다. 근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회화잖아요. 라이더 정하오. 통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뭐 주어를 집어넣어서 니 라이더 정하오. 전혀 문제 없죠. 좋아요.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니?
3: 这周末有什么打算吗?
2: 자, 우리 왕 선생님께서 지금 엄청 빠르게 발음하셨는데 사실 복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온 분들 오늘 3강. 너 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니?
3: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2: 를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 본문 보지 마세요.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 어떻게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3: 怎么?
2: 삼성, 경성 생각하시면서 나이, 워먼, 怎么? 근데

0: 때에 따라서는 이제 3월부터 많이 하신 분들 왜 어째서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이죠.
1: 음흠.
0: 자, 뭐 좋아요. 너 어째 그것도 모르니? 그런 말투인 거죠.
1: 네,
0: 네.
1: 좋아.
0: A 하면서 B 하다. 원래는 숫자 1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E, B, N, A, E, B, N, B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숫자 1을 빼고
1: BN
0: 네, B, N, A, B, N, B 이겁니다. 동시에 두 동작을 할때 쓰는 거죠.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갈까요? 나는 밥 먹으면서 책 본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 먹으면서 책 본다. E, B, N 써서 할게요. 숫자 1 집어넣어서 시작.
1: 我一边吃饭，一边看书。
0: 칸 슈, 책이 슈예요. 그리고 숫자 1인데 왜 4성이냐고요? 이, 비엔. 숫자 1 뒤에 1성이 오면은 숫자 1은 4성으로 바뀝니다. 이, 비엔.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 비엔. 이게 아니라. 이런 게 헷갈리니까 그냥 비엔만 있나 봐요. 걷다, 걸어가다.
1: 走。
0: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우 그래요. 조우, 조우, 조우.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라 생각하시고.
1: 走。
0: 좋습니다. 그래서 가자. 가다란 말도 있죠.
1: 是的.
0: 네,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일단 가자, 走吧 이럴 때
1: 嗯哼.
0: 네, 중국 선생님, 走吧 해보세요.
1: 走吧.
0: 뭘 달라는 거지? 이거 줘? 절대 주면 안 됩니다. 走吧 가자는 거죠. 핸드폰, 쇼지 아니죠. 방금 배웠잖아요. 오유는 어우예요. 셔우 시작.
1: 手机.
0: 쇼지가 아니라
1: 手机.
0: 좋아요. 오, 좋은 단어 많습니다. 우리 보통 중국어를 한 3개월 이상 배우신 분들은 아는다는데 집에 가다 중국어로
1: 回家.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 이에요. 후이자 후이자 하지 마시고요.
1: 回家.
0: 오늘은 근데 어때요? 회신하다 할때 회자예요. 아하,
1: 嗯哼.
0: 좋습니다. 소식.
1: 消息.
0: 한번 더.
1: 消息.
0: 그럼 좋다가 하오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1: 好消息.
0: 좋은 소식이 있어. 여러분, 있어가 뭘까요?
1: 有.
0: 그렇죠. 동사를 먼저 써야죠. 시작.
1: 有好消息.
0: 그렇죠. 갑니다. 조심하세요. Watch out!
1: 小心.
0: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소심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소심이 아니죠.
1: 不是的.
0: 조심하세요. 小心. 정말 많이 쓰입니다. 방금.
1: 刚才.
0: 주어 앞뒤에 올수 있습니다. 방금 너.
1: 刚才你.
0: 너 방금.
1: 你刚才.
0: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와우, 선생님.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하마터면 나왔습니다.
1: 是的.
0: 읽어나 보죠.
1: 差点儿,
0: 차디알. 이게 왜 어려운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넘어지다.
1: 摔倒,
0: 좋아요. 넘어졌다. 너무 겁을 들었나요? 잠시 후에 보시죠. 일깨우다.
1: 提醒,
0: 이게 여러분들 일깨우다라고 요즘에 우리가 못 사용해요. 선생님,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는지 아세요?
1: 怎么说?
0: 다시 한번 알려주다. 이렇게.
1: 아,
0: 네, 그때 가서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오시 자이 디싱 워.
1: 到时候提醒我.
0: 제가 지금 자이 디싱 워 했잖아요. 이 자이는 다시 제자, 자이 젠할 때
1: 嗯哼,
0: 자입니다.
1: 对的.
0: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사용법 보시고요. 옆에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3课.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3: 我回个消息。
2: 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
3: 知道了，谢谢提醒。
2: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3: 我回个消息。
2: 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
3: 知道了，谢谢提醒。
0: 왜라는 말도 있지만 어째서로 해석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너 어째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니? 천천히 보시죠.
1: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0: 맨 뒤에 아는 어기조사인데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캐주얼한 이런 말투니까 따라 하시면 좋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니 잠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1: 你怎么 边走边看手机啊。

0: 你怎么一 边의 줄임말 边 走 가면서 걸으면서 边 看手机야 핸드폰을 보냐라고 하니까 메시지에 답장하다를 이렇게 말하네요. 메시지에 답장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 我回个消息。
0: 요새 정말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1: 是的。
0: 네, 특히 SNS 뭐 이런 위챗 같은 그런 중국 어플에서 답장할 때도 이 回消息 정말 많이 쓰죠.
1: 嗯哼。
0: 네, 거는 이거의 줄임말인데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삼성이성 我回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1: 我回个消息。
0: 선생님, 여기서 거 빼고 回消息 괜찮죠?
1: 可以的。
0: 근데 말만 나게, 약간 말을
1: 嗯哼。
0: 맛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1: 没错，
0: 전화하다가 중국어로
1: 打电话，
0: 그 사이에 거 집어넣어서
1: 打个电
0: 그
1: 话，
0: 문장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 watch out, 小心, 괜찮아요. 근데 수러 뒤에 dr은 뭐뭐 좀의 뜻이 있어요. 갑니다.
1: 小心点儿。
0: 小心만 하면은 그냥 조심해, 小心 dr은 조심 좀 해, 이런 차이죠. 여러분,
1: 嗯哼，
0: 좋습니다. 방금,
1: 刚才。
0: 오, 주어를 굳이 집어넣으면은 니 깡차이, 깡차이 니다 됩니다. 넘어질 뻔했어 갑니다.
1: 差点摔倒，
0: 넘어지다, 한번 더.
1: 摔倒。
0: 그렇죠, 摔倒 잊지 마시고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안 넘어진 거네요. 알았어,
1: 知道了，
0: 知道了, 知道了, 알려줘서 고마워.
1: 谢谢提醒。
0: 좋은 소식입니다. 提醒 뒤에 지금 마침표가 왔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谢谢 提醒我, 맨 뒤에 워를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서 고맙다,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잘 들릴 거예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3: 我回个消息。
2: 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
3: 知道了，谢谢提醒。
2: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3: 我回个消息。
2: 小心点儿。刚才差点儿摔倒。
3: 知道了，谢谢提醒。
0: EBS 초급 중국어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본문 때 언급이 됐었죠? 이비엔 줄여서 그냥 비엔도 가능합니다. 음악 듣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암기하시죠? 음악 듣다
1: 听音乐，
0: 한번더
1: 听音乐，
0: 팅 듣다 인외 음악 잊지 마세요. 공부하다,
1: 学习，
0: 좋아하다.
1: 喜欢。
0: 자, 버무리시죠.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냥 우리는 좋아해가 맨 뒤에 있잖아요. 중국은 주술목이니까 앞으로입니다. 갑니다.
1: 我喜欢一边听音乐，一边学习。
0: 좋습니다.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워 이성입니다. 워시환 끌어올리세요. 워시환. 하지 마라.
1: 不要。
0: 부야어는 원래 필요 없다란 말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 없다가 되려면 부야어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콜라 중국어로 뭡니까, 여러분?
1: 可乐。
0: 콜라 필요 없어요. 이게 콜라는 됐어요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1: 不要可乐。
0: 뒤에 명사니까 부야어는 필요 없다죠. 하지만 문장이나 수러, 동사, 형사 앞에 오면은 하지 마라, 비에와 같은 말입니다.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마.
1: 不要边开车边打电话。
0: 아까 예문 기억나십니까? 전화하다, 시작.
1: 打电话，
0: 거 집어넣어서.
1: 打个电话，
0: 운전하다, 카이처가 아니라 카이처, 한번 더.
1: 开车。
0: 이런 단어를 부수적으로 암기하셔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다, 상기시켜주다, 일깨우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요. 갑니다.
1: 提醒。
0: 상당히 재밌는 문장 구조예요. 이것도 필기하세요. A, 提醒, B, C, A가 B에게 C하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다. 중국어는 은는 이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어머니께서 나한테 우산 챙기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요. 갑니다.
1: 妈妈提醒我要带伞。
0: 우산을 챙기다를 두 글자로
1: 带伞。
0: 다이가 챙기다예요. 휴대하다, 싸니 우산이고요. 야오는 여기서 해야 한다, 하려 하다 다 되죠. 조동사로 쓰이면, 그쵸? 네, 여기서는 해야 한다로 의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A가 뭐예요?
1: 妈妈，
0: B는요?
1: 我
0: 네, C는요?
1: 带伞。
0: 그렇죠, 야오 따이산이 되겠죠. 우산을

0: 챙겨야 한다. 이렇게 please.
1: 칭.
0: 네, 칭이 맨 앞에 있으면 의심하세요. 보통 please로 많이 쓰입니다. 중국어는 사실 존댓말, 반말 이런 경계선이 없잖아요.
1: 지호메요.
0: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1: 네.
0: 근데 이 칭을 쓰면 완전 극존칭이죠.
1: 음흠.
0: 네, 갑니다. 그에게 내일 회의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가시죠.
1: 请提醒他明天开会。
0: 그렇죠. 타가 여기서는 B가 되겠네요. 明天开会 이게 C죠. 회의하다, 카이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N 넣어서 카이회. 카이회, 요 발음도 잘하셔야 됩니다. 카이후이, 안 됩니다. 자,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또 어떤 단어 숨어있는지 보시죠. 어머, 이칠라이 카이샤. 저와 왕 선생님이 겁을 좀 드렸죠? 차디알. 이게 뭐 하마터면인데 왜 어려울까? 바로 가겠습니다. 지각하다.
1: 迟到.
0: 어우, 나 오늘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
1: 我今天差点迟到.
0: 괜찮죠? 근데 띠로리 이 꼴을 보이십니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1: 我今天差点没迟到.
0: 와, 분명히 메이가 껴있는데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1: 嗯哼,
0: 뜻입니다, 여러분. 아,
1: 是的.
0: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위에 설명 보이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과 관련 있는 단어가 있으면은 긍정문과 이 메이가 같은 말로 쓰인다는 거죠,
1: 没
0: 여러분.
1: 错，但是
0: 예.
1: 这个特别难，我觉
0: 그
1: 得。
0: 굳이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뒤에 거는 我差点没迟到는 가까스로 지각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
1: 아하。
0: 가까스로 지각하지 않았다.
1: 오, 是的，是的。
0: 어렵습니다.
1: 哦。
0: 그죠?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1: 是的，嗯哼。
0: 맞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올라갈게요. 울다를 중국어로.
1: 哭。
0: 아, 이렇게 해보세요. 나 방금 울 뻔했어.
1: 我刚才差点哭。
0: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죠, 여러분.
1: 是
0: 네,
1: 的，
0: 차디아를 기억하세요. 컵.
1: 杯子，
0: 저 컵이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 안 떨어졌네요.
1: 那个杯子差点掉地上。
0: 자, 차디알 기억하셨으면 이제 떨어뜨리다, 掉, 그리고 바닥 위, 地上, 요것도 따로 외우시고요. 나 하마터면 이 단어를 까먹을 뻔했어, 잊을 뻔했어. 까먹다를 뭐 忘 혹은 忘记, 오늘 忘记가 있네요. 갑니다.
1: 我差点没忘记这个词儿。
0: 词儿,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얼화를 집어넣었어요.
1: 哦，加了个 r
0: 词儿 혹은
1: 词。
0: 词,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중국어로 词라고 합니다. 오늘 하마터면 감기 걸릴 뻔했어. 감기에 안 걸린 거죠. 갑니다.
1: 今天差点没感冒。
0: 네, 차디알 뒤에 원치 않는 단어가 오면은 may와 may를 안 쓰는 문장이 똑같다라는 걸 오호 하시면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27페이지를 통해서 쿠, 掉, 地上, 词, 词儿, 忘记, 忘, 迟到, 감冒 이거 습득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1: 嗯哼，
0: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이변 A, 이변 B 복습할게요. 숫자 1 뺄게요. 그는 차 마시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1: 他喜欢边喝茶边看书。
0: 물론 직역하면 책을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의역으로 책을 읽다라고도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사님을 중국어로.
1: 师傅,
0: 제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경우는 택시 기사님한테.
1: 是的, 坐
0: 네
1: 出租车的时候,
0: 아, 택시 탈때 그리고 에어컨 수리해 주시는 우리 고마운 기사님들한테도 师傅 쓸수 있죠.
1: 也是师傅.
0: 그렇죠. 기사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안전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1: 师傅提醒我们注意安全.
0: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A가 뭐예요?
1: 师傅,
0: B는요?
1: 我们.
0: 좋아요. 안전에 주의하다가 C가 되는 겁니다,
1: 没
0: 여러분.
1: 错，
0: 네, 안전에 주의하다인데 중국은 동사가 먼저 오니까 주의, 안전,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하마터면 숙지하는 걸 잊을 뻔했어.
1: 我差点儿就忘了做作业。
0: 자, 이걸 왜 가져왔느냐? 차디알 뒤에 티오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我以为 你是说我
0: 왜
1: 经常这样做。
0: 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 네.
0: 지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오, 지오. 네, 잊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잘 가져왔죠? 지오 많이 쓰잖아요.
1: 是的，
0: 선생님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1: 我
0: 왠지.
1: 也经常用，
0: 선생님도 많이 쓴다고 하시네요.
1: 而且我经常差点就忘了。 做什么事情?
0: 아, 하마터면 뭐 어떤 일을 까먹을 뻔했다.
1: 아, 나이
0: 아,
1: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이건 제가 통역을 할 필요가 없죠. 한국어 하셨네요.
1: 네.
0: 선생님 앞에서 아, 이런 말씀 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많이 까먹습니다. 예.
1: 아, 我的心情好多了.
0: 아, 기분이 좋아졌대요.
1: 네.
0: 신칭하오도할라. 길을 걸을 때는 한눈 팔지 마.
1: 走路的时候别分心.
0: 땡땡더 시 호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시호 그리고 걷다 走路 한눈 팔다를 중국어로
1: 分心.
0: 마음을 분리하다 이게 직역이네요. 한눈 팔다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화장실 바닥에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자.
1: 小心地滑.
0: 네, 한번 더.
1: 小心地滑.
0: 미끄럽다가 중국어로
1: 滑.
0: 바닥을
1: 地.
0: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옆장에 있는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본문 내용 그대로 발췌한 거기 때문에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오디오 악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특수구동사들의 특징은 앞에 쓰인 뿌리동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색다른 느낌으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못을 망치로 박는다. 그 못에 해당하는 nail 이 단어를 가지고 구동사를 하나 만나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못을 박는다는 얘기를 언제 우리도 쓰냐면 비유적으로 뭔가 확정할 때 쓰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못을 박아 놓는다.

약간 그 의미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변동 없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이나 조건, 세부사항 같은 것이 불확실하거나 좀 유동적일 때 이를 명확히 합의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 nail 다음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요. 왜냐하면 못을 박아서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니까 nail up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nail dow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ail down이라고 하면 뭔가를 확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일정 같은 거에 많이 씁니다. The date을 붙여볼게요. 목적으로. 이건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무엇에 해당하는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할지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Nail down.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그다음.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그죠?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예산이 나와야 일을 하는데 아직 예산 픽스가 안 됐다.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그죠? 그래서 확정짓다의 의미로 nail down. 오케이. 자, 근데 이 과거형으로 할때 이제 발음이요. nail down. nailed의 ed가 down과 붙으면서 현재형 발음하고 과거형 발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현재형 발음 nail down, 과거형 발음 nail down. 차이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없죠? 예, 네,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발음이 거의 100% 일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down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내일 미팅 어젠다를 확실히 정하자.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내일 미팅 때 만나서 좀 효율적인 미팅을 위해서 미리 무슨 얘기를 할지 의지를 정하자는 얘기예요.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오케이. 그다음에 details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It took hours to nail down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자, 그러면 합의 내용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즉,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 It took hours to nail down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되겠죠? 자, 이번엔 우리말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명작 한번 해보세요. 자, 확정 짓는다는 의미예요. Nail down, nail down. 자, 첫 번째. 우리 저기 있잖아. 행사 날짜, 그거 확정해야 돼.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We need to nail down the date for the event. 그다음에 아직 예산을 그쪽에서 확정하지 않았어.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They haven't nailed down the budget yet. Nail down 과거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형과 발음 거의 똑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 있잖아. 저기 내일 미팅 어젠다 확실히 좀 정하자.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Let's nail down the agenda for tomorrow's meeting. 응? 합의 내용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어? 응? It took hours to nail down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이걸 붙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못을 박아서 확정하다에 해당하는 특수구동사, nail down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못이란 단어의 어떤 특징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의미를 기억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말을 우리도 많이 하죠. 원상복귀 상태로 돌아온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이 어디 튀겨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bounce 한다고 하죠. bounce.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back을 부사로 써서 bounce back이라고 하는 특수구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bounce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특수구동사 계열이라고 볼수 있겠죠.
It's a bounce

딱은 어려움이나 어떤 실패, 부상, 질병 등으로부터 뭔가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bounce 자체가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공이 튕기는 bounce 의미가 속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든가, 경기가 좀안 좋다가 반등을 한다든가, 어떤 안 좋은 감정 상태에서 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두루두루 많이 쓰는데, 얘는 뭐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복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수술을 받고 나서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 속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천히 회복한 게 아니라 bounce back 하면 바로 회복했다. 이런 얘기죠. So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근데 quickly 부사가 있으니까 더 그런데 얘가 없어도 속도감 있는 회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자, 뭐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from 전치사구와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다시 일어서고 재기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한번 더요.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이렇게. 그다음에 힘들겠지만 넌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확신한다. It's tough,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한번 더요. It's tough, 힘들다. 그렇지만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막이 힘잘 주시고 주가 반등 이런 데도 당연히 씁니다. 주가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Stock prices are expected, 예상된다. To bounce back soon. To bounce back soon. 이렇게 붙여도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Bounce back.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세 가이드 하면서 문장들 다시 한번 보며 더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게 연습해 볼게요.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자, back에 힘 주시고,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오케이. 그다음에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He managed to bounce back, bounce back,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강세 확실하게 뒤쪽에 느껴지시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it's tough,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bounce back. 마지막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입영작 한번 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녀는 수술 후에 빠르게 회복했다. She bounced back quickly after the surgery. 그다음 그는 실패를 딛고 결국 다시 일어났다. He managed to bounce back from his failure. 힘들겠지만 넌 다시 재기할 거라고 난 확신한다. It's tough, but I'm sure you will bounce back. 다음. 주가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Stock prices are expected to bounce back so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빠른 속도로 원상복귀 되다에 해당하는 표현 bounce back 같이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Goodby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구동사들 중에요. 뒤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단어의 특징 때문에 뭔가 좀 내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앞에 뿌리 동사가 여러 가지가 붙는데요. 자, 오늘은 tone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tone이란 게 뭘까요? 어떤 어조 같은 걸 tone이라고 하고 색감의 어떤 그런 특징도 톤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톤이 밝다, 톤이 뭐 너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톤 다운이라고 하면 말투나 어떤 색상, 심지어 어떤 감정 표현의 어떤 수위 이런 걸 좀 완화하거나 부드럽게 만든다는 의미로 톤 다운을 많이 씁니다. 이건 실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분위기나 스타일을 덜 자극적이고 더 온화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 좀 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좀 배려하거나 좀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는 의미로 tone down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색상 자체를 목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완화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그러면 색상을 이제 입혀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했다가 final version이란 건 마지막 최종본을 말하겠죠. 최종본에 가서는 전체적인 색감을 차분하게 좀 조절했다. 이런 얘기죠. tone down 했다는 얘기는 더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채도를 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한 색상으로 좀 바꿨다 이런 말이 되겠죠. 혹은 그 정도를 낮췄거나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colors 같은 게 목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언사에서 참 많이 써요. 맞아요. 저는 이 표현이 언사에서 쓰이는 걸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tone down the language 이럴 때 많이 씁니다. language가 물론 언어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어조라는 뜻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어법이나 어투 이런 의미로. So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이라고 하면 말하는 게 좀 너무 거칠어. 조금 말하는 걸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tone down somebody's language 라고 많이 써요. 이거 So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약간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language란 말 대신에 rhetoric이라고 해서 살짝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 찾아보면 뭐 수사라는 말로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어떤 어조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행태를 rhetoric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이라고 하면 지금 말을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수위를 좀 낮춰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 강하게 어조가 나간 거 아니냐. 수위 조절을 좀 해달라. 그럴 때 you tone down the rhetoric. rhetoric. 좀 고급스러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그렇죠? 말의 수위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의 어떤 반응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So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이라고 하면 막 격앙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최대한 좀 낮추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So tone down 누구누구의 reaction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So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 그녀의 어떤 반응을 스스로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다가 되겠죠. 좋죠? 자, 그럼 이제 tone down이 어느 정도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이 된 것 같고 강세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에 힘줘야겠죠?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I tone down, 힘들어가죠? I tone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Okay.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이렇게.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좋아요. 그 다음에 rhetoric 들어간 문장.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Okay. 그 다음에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 Tone down her reaction. 이렇게 down의 힘을 확실하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작 연습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자신감 있게 한번 생각나는 만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종본에 색감을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절했어.

0: I toned down the colors in the final version. 말투를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 should tone down your language a bit. Okay? 난 그에게 말의 수위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I asked him to tone down the rhetoric. Okay,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반응을 좀 누그러뜨리려 했다. She tried to tone down her reac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one down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구동사를 또 하나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또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어디에서 혹은 어디로 뭐뭐가 뭐뭐인지 조금 복잡하게 주어와 동사가 조금 이렇게 변화돼서 들어갈 경우를 알아보는 명사절 where로 시작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고요?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저기요, 그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주 흔한 질문이죠.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Do you know? 그 다음에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자,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별개의 의문문을 이 두 개를 하나의 의문문장으로 만들 때 뭔가 두궁 하고 붙여야겠죠? 그러니 이게 그냥 붙여지진 않아요. 뭔가 모양을 좀 바꿔야 딱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do you know는 그대로 두고 where is the bus stop? 이걸 바꿔야 되는데 where, 일단 장소에 대해서 묻는 말을 알려야 되는 거니까 where를 내버려 두고 is the bus stop 이걸 순서를 바꿔서 the bus stop is 주어 동사 순으로 만들게 되면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말로 이게 순서대로 번역을 해보시면 아 어떤 구조인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당신이 어디에서 사는지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디 사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물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묻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러나 너무 직설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좀 말해 주십시오. Please tell me where you live. Please tell me where you live.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할 때 급할수록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말도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외국에서 영어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버벅거리게 될까요? 사정은 굉장히 급한데 그러니 이런 문장은 미리미리 입에 탁 붙게끔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구조를 먼저 알아보자면 저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저에게 알려주실래요?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Where the restroom is. Where the restroom is.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where is the restroom?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가 있어서 Can you show me where the restroom is?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자, 리뷰 타임!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Okay, I'll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명사절 how로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뭐뭐가 뭐뭐를 하는지. 자, 주어가 꼭 I나 you 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 남자, 그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해진 문장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how가 이끄는 명사절 또 알아봅니다. 도전 문장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Can you show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ach me? 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말로 가르쳐달라라는 이 의미 때문에 teach라는 단어가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Can you teach me? 하게 되면 정말 자세하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준다라는 의미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가르쳐주세요 라는 말이지만 간단히 말해달라라는 뜻으로 한다면 Can you show me?도 나쁘지 않습니다.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는지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지 라는 뜻으로 How it works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어떻게 그게 작동을 하는 건지 좀 말해 주시겠어요? 물론 이걸 두 개의 별개의 의문문으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먼저 Can you show me? 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How does it work? How does it work?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자, 이건 어떨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문제를 풀었는지 라고 할 때 먼저 I don't know. I don't know. 난 모르겠더라. I don't know. 그 다음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How he solved the problem. How 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이어 말하면 되겠습니다. Solve, S-O-L-V-E, 해결하다, 어떤 문제를 풀다 라는 뜻이죠. Solve, 근데 과거형이라서 solved, solved 이어 말하면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review time.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Can you show me how it works? Okay,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명사절 that입니다. 혹은 that가 시작하는 명사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뭐뭐인 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직전 문장 드려볼게요. 당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keep your promises. It's important, 중요하죠. 뭐가요? That you keep your promises. 당신이 당신이 했던 약속들을 지켜내는 것이 라는 말이 되죠. It is important. 그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로도 충분히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됩니다. It is important. 근데 이건 앞뒤가 좀 없는 것 같고 밑도 끝도 없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It is important. 물론 앞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거 중요하죠. It is important. 라고 이렇게 맞장구치듯이 말할 적엔 It is important. 까지만 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내가 말을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는요, that로 연결을 한다 이겁니다. 즉, 사람이 자기가 한 약속들을 지킨다는 거, 그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일단 그거 중요한 겁니다를 먼저 말하고, it is important.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라는 내용을 뒤에 that로 연결해서 You keep your promises. 당신이 하는 약속들을 지킨다는 거라고 이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간에 연결고리를 that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는 건 그건 중요한 겁니다. It is important 먼저 말하고, 당신이 연습한다는 거 매일매일 You practice every day 이어 붙여볼까요? It is important you practice every day.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간에 that 이걸 아주 짧고 약하게나마 한번 탁 징검다리 짚듯이 that 해주게 되면 좀더 듣는 사람이 아, 저게 중요하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practice every day. 훨씬 좀더그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들리지 않나요? 이건 어떨까요? 운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It is true. 사실이에요. 뭐가? 운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Exercise makes you healthy. 자, 이거 that으로 연결해보면 It is true that exercise makes you healthy. 어떠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Review time. 당신이 한 약속들을 지키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keep your promises. Okay,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오늘은요. 이거 어떨까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요. 물론 I can't believe 라고 하겠지만 뒤에 뭔가 말이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분과 함께 뼈대를 단단히 세워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뭐라고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머, 그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건 믿을 수가 없네요. I can't believe he said that.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감동이나 충격이 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I를 주어로 해서 말하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개인화시켜서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너는 믿을 수 있니?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I can't believe 다음에 그 내용을 이어 말하면 되는 건데요. I can't believe 하고 he said that 그가 그렇게 말했다 라는 거를 그냥 이어 붙여도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간에 that을 넣어서 연결이 된 거다 라는 걸 은근히 표시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he said that. I can't believe that he said tha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이렇게 중간에 살짝 어떤 텀을 주게 되면 I can't believe he said that 역시 이런 경우도 that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0: 뭐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험에 통과했다니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한다면 아주 기쁨에 겨워하는 말이겠죠. 먼저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다. 다음에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 I passed the test. I passed the test. I can't believe I passed the test. 해도 되고 I can't believe that I passed the test. I can't believe that I passed the test. 해도 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벌써 3월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한다면 못 믿겠다. I can't believe로 시작한 다음에 지금이 벌써 3월이다. It's already March. It's already March. 자, 이어서 I can't believe that it's already March. I can't believe that it's already March.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갔다니 믿기 어렵다라는 말인데 조금 과장해서 하는 말이겠죠. 이건 또 어떨까요? 아니, 그가 내 생일을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I can't believe 한 다음에 그가 잊어버렸다 내 생일. He forgot my birthday. He forgot my birthday. 그가 잊어버렸다 나의 생일 이런 뜻이 됩니다. Forget 잊어버리다, forgot 잊어버렸다가 되죠. I can't believe that he forgot my birthday 라고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review time. 뭐라고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I can't believe he said that. Okay, I'll see you next tim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Oh,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ow,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과연 무슨 뜻일까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머리에 못을 정확히 쳤다. 네, 그렇죠. Nail 하면 못이고요. 그 못의 머리를 말 그대로 머리, head라고 표현하는데 너는 그 nail, 못, 머리에 꽝꽝꽝 hit했다. 쳤다란 뜻인데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딱 맞는 말을 했어.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정곡을 찔렀다라는 뜻으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are exactly right. You are completely correct.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거나 뭐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그거야. 오, 대박. 100% 바로 그거야. 정확했어 라는 표현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약간 긴 표현인데요.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이런 상황에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케팅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 같아. I think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떨어지다, dropping, is because of poor marketing. Poor marketing. 마케팅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못해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poor, P-O-O-R, 뭐 가난한, poor이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족하고 부실하고 또는 약한. 마케팅이 부실해서 마케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because of poor marketing 우리의 세일즈는 우리의 매출은 뚜루루루루루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그 이유는 떨어지는 이유는 because of poor marketing. 맞아, 바로 그거야. 정곡을 찔렀어. 네, 찔리네요, 저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조금 강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real reaction.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Ah,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see what you mean. I see 하면 나는 무엇을 본다란 뜻도 있고, 아, 그렇구나. 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I understand란 뜻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I see.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I see, I see.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면 I see 해도 되고 I see what you mean.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I understand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진 뉘앙스를 가진 표현인데요.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뜻으로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이런 표현입니다. 난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오해하지 마. I'm not mad at you. I'm not upset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Oh, you know, I'm not mad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할 때 stressed out.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해하지 마.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I see what you mean. 아,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그때 그랬었구나. 충분히 이해해. I understand.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You had a lot going on at the time. 네, 너가 많이 좀 힘들었겠다. 아, 그때 좀 많이 바빴지. 정신 없었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Next situation. 이 책은 this book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발견. Self-discovery.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It's about self-discovery. It's about finding yourself. This book is not just about adventure. It's about finding yourself. I see what you mean.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여기서 이게 감정이 나오죠. Oh, I see what you mean.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It makes a lot of sense.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런 뜻이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Next. 한국에서는 무언가 받을 때, 누군가 선물을 줄 때 두 손으로, two hands로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야. 예의입니다. Good manner입니다. 네,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with both hands. 매너를 polite라고 표현하거든요. It's polite to. 이게 예의다. 저게 예의다. 라고 할 때 It's polite to. It's the right manner, right?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get something with both hands.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다. 아, 그렇군요. 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understand what you mean. It shows respect. It shows respect. 그게 존중을 표현하는 거구나. It shows respect. 네, I see what you mean. Last situation. This restaurant isn't about the food. It's about the experience. 식당 하면 음식이 더 우선이 아닐까요? 이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중요해. 아, 둘 다 중요하죠? 네. This restaurant is not just about food. It's not just about eating. It's about the entire experience. 이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맥락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더 깊은 의미가, 깊은 뜻이 있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The atmosphere really adds to it. 분위기가 확실히 한몫하네요. 네, 분위기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 The atmosphere, 분위기, atmosphere really adds to the experience. Okay? I see what you mean.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 라는 뜻도 있고요. I see what you mean. 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Are you ready to act? Reaction, action. I'm not mad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과연 무슨 뜻일까요? Nope 하면 no의 약간 슬랭 같은 표현이죠. Nope, nope, no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not a chance, 한 번도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Not a chance 하면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돼. 네,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이에요. Nope, not a chance. 주로 이제 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좀 단호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no 해도 되지만 nope, not a chanc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Hey, boss, 우리 상사님 이렇게 아주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제발 해주세요 라는 약간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쉬어도 될까요? 상사님, 보스님.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워크숍 있는 거 까먹었어? 잊었어? Did you forget our workshop?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조금 강하게 본인이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세요. Nope. Not a chance. Did you forget our workshop?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워크숍 있는 거 잊었어? 라는 질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프하면 안 되겠네요. 네, 쉬면 안 되겠네요. 네, not a chance. Next situation.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내일 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좀 빌려줄 수 있어? 차를 빌리는 건 좀 위험해요. 아유,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I don't even let my family drive my car. 난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설마 너한테 빌려준다고? 말도 안 되죠?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어. Nope, not a chance. 그냥 no 해도 되는데 굳이 not a chance, 절대 안 돼. 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no

never 절대 안 된다라는 이, 그 emotion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서 slumber party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어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말 내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slumber party 아시잖아요. Nope, not a chance. 아니, 절대 안 돼. 하고 싶지만 절대 안 돼. 왜냐하면 I have a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이 있어서. I have a family gathering, family meeting. 그래서 slumber party는 안 된다. Nope, not a chance. 그리고 이제 I wish 점점점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Nope, not a chance, but I wish, I wish.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Wednesday에 나 대신 회의에 참석해 줄수 있어? 나 어디 잠깐 어디 가야 되거든.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나 대신에. Instead of me on Wednesday.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on Wednesday? 나 대신 참석해 줄수 있니? 없니? 라는 질문에, 미안한데, 불가능해. Nope,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왜냐하면, 나 시카고에 있을 거거든. 나 출장 가는데, 미안해. I'll be in Chicago. I'll be in Chicago.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in Chicago.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어림도 없어.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it's time for acting. 연기할 준비 되셨나요? Reaction, action.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Nope, not a chance. Did you forget our worksho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pe, not a chance. Next one.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Action. Nope, not a chance. I don't even let my family drive my car. 난 아빠도 엄마도 형 동생 아무도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꿈도 꾸지 마. Nope, not a chance. All right, good one. Next one.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Action. Nope. Not a chance. Oh, I'm so sad. Not a chance. I have a family gathering. Good job. 마지막으로.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on Wednesday? Action. Nope, not a chance. I'll be in Chicago. Sorry, not a chance. I'll be in Chicago. Good job, everyone. Nope, not a chance. 안 돼. 절대 안 돼. 네,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거절할 때 사용하는 not a chance, nope, never보다 좀더 강한 표현이긴 해요. Never, nope, not a chance.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Please remember that context is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but emotion is just as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Keep that in mind.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 you.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irst nighting. Glittering crowds and shimmering clouds.

Right, moving on. We're going to listen to another idiom now. This is the next idiom of the week. 이번 idiom은 to be in someone's corner, 내 편이 되어주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릴 거고, 오늘 저희는 둘다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0: 뛰는데.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11th of October. I'm your host, Chesu Jin. In hour two, we're going to go over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Wednesday and Thursday. 네,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and this is all about the university scene in America.
1: 인도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볼리우드 춤이 미국 대학가에 나타난 사연. 다시 듣겠습니다.
0: Shane, what's the title?
2: Today's title is A Real-Life Bollywood Dance Team Like Best of the Best.
1: 영화 Best of the Best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실제 볼리우드 댄스 팀. 이게 제목입니다. 아, 요즘에 그 뭐 넷플릭스의 Best of the Best라는 영화가 인기라면서요?
2: Never heard of it.
1: Apparently.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A Real-Life Bollywood Dance Team Like Best of the Best. 그래서 What's Best of the Best?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Uh-huh. 이게 뭐지? 아,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요즘에 상당히 인기라고 하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한 실제 볼리우드 댄스 팀이 미국에서 요즘에 붐이라고 합니다. 뭐 볼리우드 하면은 이제 인도 영화 산업의 본거지로 지금은 뭄바이라 불리는 예전에 범베이였던 그곳의 이름과 그다음에 할리우드 합쳐서 볼리우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볼리우드 영화? 장면 장면이라도
2: yeah, clips of it. I'm aware of it.
1: 그렇죠. Mm-hmm.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 yes.
1: 동시에 이제 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벨리 댄싱 같은 것도 하고
2: yep.
1: 네, 그 볼리우드 영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볼리우드 스타일의 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인도계 이민자 후손인 남아시아 혈통의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볼리우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s a big school with a diverse population. When Shaina Grover arrived there as a student a few years ago, she was concerned about losing touch with her Indian American culture.